0: 즉시 풀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바크 부총리에 따르면 러시아는 10월 중 세계 시장에 경유 30만 톤을 공급할 수 있으며 11월과 12월에는 수출량이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연휴 둘째 날이자 토요일인 오늘은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인호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나만의 속도대로 움직이고 쉬고 싶을 때 쉬고 혼자 떠나는 여행, 이른바 혼행이 유행입니다. 이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들도 1인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1인 관광객 환영업소 인증제를 실시 중인 강원도는 혼자서도 눈치 보지 않고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을 정리한 혼밥 여지도를 곧 내놓을 예정이고요. 전남 여수시는 혼밥 식당을 이용한 관광객에게 체험비 10,000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정부가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여행 가는 가을 캠페인을 10월과 11월에 진행하는데요. 쉼표가 필요하다면 지금 떠나볼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올가을 우리 달려볼까요? 달리는 즐거움에 축제의 설렘까지 2016 울산 런 페스타. 시원하게 도전하는 하프, 기분 좋게 달리는 10km,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5km까지. 달린 뒤엔 맛있는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푸짐한 경품으로 가을을 특별하게 즐겨보세요. 10월 25일 일요일 오전 8시 울산 문수국제 양궁장. 울산 MBC와 함께하는 2016 울산 런 페스타. 지금 울산 런 페스타를 검색하세요.
3: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토요일 여성시대 양시은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0: 이름 붙은 날 기념일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를 놓고 4월과 10월이 늘 경쟁을 합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좋은 계절이라는 뜻도 되죠. 10월 10일 오늘도 뜻깊은 기념일이 겹쳤습니다. 우선 세계 정신건강의 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정했는데요. 해마다 강조하는 표어가 있습니다. 올해는 정신질환이나 심리적 장애에 대해서 내 경험을 진실되게 나눔으로써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고 호소하고 있네요.
1: 네, WHO 집계로 2023년 기준 전체 인구 중에 14%, 약 12억 명이, 즉 거의 7명 중에 1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불안과 우울감, 우울증이 가장 흔했습니다. 우울감과 우울증은 보통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가? 로 구분하곤 하죠. 우리나라에서 하는 국민건강영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우울감 경험률은 11.6%로 나타난대요. 우울감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경험하고 20, 30대에 비교적 많이 경험하다가 40대에 감소하고 50대 이후 계속 늘어나는 경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있는 정신건강보건센터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뭐 관련되는 검사 받으실 수 있고요. 정신건강을 돕는 여러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0: 그리고 오늘은 임산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10달 동안 아기를 품고 있다가 출산하는 엄마들을 배려하고 보호하자는 뜻을 담은 날이에요. 그 얘기도 들었어요. 임신하면 기쁘면서도 불안하다고.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되고. 낳고 나서는 육아에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으면서 좋은 엄마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지고. 한편으로는 나 자신은 없어지는 게 아닐까? 사회적으로 뒤처지지는 않을까? 불안하고 우울감에 빠지기도 한다고요. 임신하고 출산하는 분들의 정신 건강도 주변에서 잘 챙겨주기로 하면서 특히 우리 남편들이 잘하자고 다짐해야 돼요. 자,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한인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히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히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4: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3: 수확량 줄어도?
4: 보장.
3: 가격이 내려도?
4: 아이, 그럼.
3: 보험이 든든하구만.
5: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6: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 출발 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 출발 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자, 오늘의 첫 사연 배달 가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김선미님이 주셨는데요. 집 근처 생선구이집이 새로 생겼다. 퇴근길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 보니 맛집이 틀림없다는 남편의 말에 저녁을 먹으러 생선구이집으로 갔다. 모든 구이 2인 정식을 시켰다. 돌솥밥에 고등어, 갈치, 삼치, 가자미가 나오는데 오븐에 알맞게 구워져서 담백하니 맛있었다. 특히 고등어는 적당한 간에 강황밥 위에 올려 먹으니 없던 입맛도 슬그머니 돌아오는 것 같았다. 남편은 고등어를 크게 발라서 내 밥 위에 올려주며 말했다.
2: 당신 이제 생선 잘 먹네. 결혼하면 입맛도 변한다더니 당신은 30년 만에 입맛이 변하나 보다.
1: 원래 나는 생선을 안 먹는 사람이었다. 모든 생선을 안 먹는 좀 특이한 여자. 음식 가리지 않고 먹는데 생선만은 내게 거리가 좀 먼 음식이었다. 제법 탄탄했던 아버지의 사업은 같이 일하시던 아저씨의 배신으로 차츰 기울어져 갔다. 내 방이 따로 있었던 큰 집에서 산밑 단칸방으로 이사를 했는데 아버지는 더 이상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았는지 트럭 하나에 세간사리를 싣고 시골 할머니네 집으로 향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봄이었다. 시골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계셨다. 부지런한 아버지는 새벽에 일어나셔서 밤늦게까지 농사지으시며 동네 일로 바빴다. 엄마도 농산일 도우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식사를 챙기셨고 우리 사남매 역시 새로운 학교와 친구들 사귀기에 바빴다. 한 동네에서 태어나 쭉 그대로 자라는 아이들. 몇 년이 지나도 전학 오는 아이 한 명 없는 그 시골 마을에서 난 도시에서 온 살이 뽀얀 아이였다. 그럼에도 할아버지의 고향이자 아버지의 고향인 탓에 쉽게 마을 아이로 통합되어 자랄 수 있었다. 엄마는 늘 이른 저녁을 챙겨서 할아버지 방으로 밥상을 가져다 드렸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할머니의 반찬 타박이 시작되었다.
2: 아유, 나보고 이걸 먹으라고 가지고 왔니? 네가 시어미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밥상을 이렇게 차려왔겠니?
1: 어느 날은 젓가락이 방문 밖으로 나와 있었고 어느 날은 밥상이 엎어져 있었다. 엄마는 아무 소리 없이 서 계셨고 마지인 나는 상아래 반찬들을 치운 후 다시 밥상을 차려다 드렸다. 그 즈음인 듯 싶다. 지금은 너무 작아서 없어지다시피 했지만 우리 읍내에는 5일, 10일, 15일 이렇게 5일마다 장이 섰다. 학교 끝나고 장날 농협 앞에서 만나자 했던 엄마는 나를 생선 가게 앞으로 데리고 갔다.
2: 이 애가 큰딸 선미예요.
1: 엄마의 말에 난 꾸벅 인사를 했다. 그 인사의 의미를 다음 장날에 알 수 있었다. 그날 이후부터 엄마는 나에게 장터에 가서 자방 고등어 한 손을 사오라며 심부름을 시켰다.
2: 저번에 엄마랑 인사드린 곳 있지? 거기 생선 가게 가서 사오면 돼. 돈은 다음 장날에 엄마가 가져다 드린다고 말씀드리고.
1: 그때 나는 외상으로 생선을 사는 게 얼마나 창피했던지 첫날은 혹시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내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까 봐 열심히 나를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인사드렸던 김백중 씨 맏딸인데요. 엄마가 자방 고등어 한 손 사오래서요. 돈은 다음 장날에 와서 드린대요. 중얼중얼 간신히 내뱉은 말에 생선 가게 아주머니는 웃으시면서 자반을 주셨다. 나는 그렇게 내 손에 들린 자방고등어의 비린내가 싫었다. 비린내 나는 봉지를 들고 십리길을 걸어 집으로 가는 길이 참 싫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우리 사남매가 있었지만 자반은 언제나 할머니 저녁상 위에만 올라갔다. 자반이 없는 날에는 생고등어가 졸여져서 올라갔다. 엄마가 자반을 할머니 상 위에 올린 후부터 할머니의 반찬 투정이 없어졌기에 나는 외상으로 생선 사러 가기 싫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못했다.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장날마다 생선 배달을 했다. 겨울이면 엄마가 장작을 떼고 화로에 불씨를 담아 김을 구워주셨는데 할머니의 생선도 그 석쇠에 구웠다. 노릇노릇 잘 익은 생선에 침이 고였다. 할머니와 마주 앉은 밥상에서 혹시 할머니가 생선 한 입 주시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할머니는 누구에게도 생선을 주지 않으셨다. 생선 가시에 붙은 작은 살까지 알뜰하게 발라 드셨다. 그 후로는 무의식적으로 스스로에게 세뇌시킨 듯 싶다. 나는 생선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내가 생선 좋아하는 남편을 만나 다양한 생선을 굽고 조리했다. 그렇게 30년, 이제는 내 마음이 조금 풀렸나 보다. 손주들과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으면서 당신만 혼자 생선을 드시는 게 쉽지 않았겠지. 할머니도 어떤 허전함이 있어서 생선을 혼자 드셨겠지. 자식들도 있는데 시어머니 생선만 한 토막 구워서 상에 올려야 했던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지금에야 조금씩 생각하게 된다. 바싹 구워진 자반 고등어가 참 맛있다. 그때 우리 집이 가난해서 자반 고등어를 한 손밖에 사지 못했던 거라고 생각했으면 참 편했을 텐데. 자반 고등어를 먹는데 자꾸 웃음이 난다. 이 집 단골로 찜이다. 바람 불어 생선 먹기 참

0: 그 이후부터 그냥 세뇌하신 거지 스스로를.
1: 그렇지. 싫어. 난 생선 싫어.
0: 쳐다도 안 볼 거야.
1: 맞아.
0: 근데 지금은 이제 마음 편하게 또 남편분과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
1: 그러게. 요새는 또 생선을 전문적으로 구워 파는 가게들이 늘더라고요.
0: 맞아요.
1: 아파트에선 생선 못 굽는다면서요.
0: 아무래도.
1: 난리 난데.
0: 네네.
1: 생선 냄새 이거 어디서 나는 거야 뭐 이러면서.
0: 그게 참 편리함과 동시에 불편함도 있는 거야 아파트가.
1: 그렇죠.
0: 예.
1: 그러게요. 우리는 생선 구워 먹어요.
0: 댁에서 직접 네, 구워 드시니까요.
1: 네.
0: 예. 그러게 단독주택은 또 이런 게 또 편리함이 있죠.
1: 편리함이 있죠.
0: 눈치 안 봐도 되니까.
1: 아니 그래도 집안 현관문 열고 딱 들어가서 생선 구운 냄새 쫙 있으면 별로 좋지는 않아요.
0: 직접 네. 구워 드시는 분도 그 냄새
1: 그래요, 나죠? 그래요.
0: 네, 그래서 이제 생선구이 전문점 가서
1: 맞아. 그래서 편하게. 그 집이 되는 거야.
0: 네.
1: 그리고 그치. 집에서 구는 것보다 얼마나 이쁘게 구워주는데.
0: 그렇죠.
1: 오븐에.
0: 종류별로도
1: 기이하게, 예.
0: 아 맛있죠 생선구이 진짜 남이 구워줘서 먹으면 맛있어요 그거 얼마나 좋, 또 영양가도 좋고
1: 그럼 네. 맛있어요
0: 지금 남편분하고 편하게 만나게 드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경상북도 고령군의 김지영님이십니다 얼마 전 TV에서 이승철 오빠 콘서트가 방송됐습니다 추억에 젖어 노래를 따라 부르며 아 우리 오빠 잘한다 박수를 치다가 밑도 끝도 없이 눈물도 흘리면서 방구석 콘서트를 즐기고 있는데 엄마에게서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1: TV에 이승철 공연 나온다. TV 한번 틀어봐봐라. 관객이 어마무시하게 많던데 진짜 대단하네.
0: 그 문자를 읽는데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35년 전 이승철 오빠 때문에 엄마에게 서름을 받았던 기억이요. 그래서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언제는 나보고 이승철 별로라더니 엄마는 한참을 답이 없으시다가 네가 이승철 좋아하잖아 재밌게 보라 꺼 그러고는 급하게 대화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 라디오 겸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가 딱 한 대 있었습니다. 제가 한참 라디오 채널을 맞추고 들으려고 하면 엄마는 늘 말씀하셨어요.
1: 아이고 고마마 시끄러워라 그만 라디오 꺼라 전기세 많이 나온다.
0: 엄마의 1차 잔소리에 들릴 듯 말 듯 소리를 줄이고 몰래 라디오를 듣고 있으면 방문을 펄컥 여시고는 라디오를 압수해 가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게 얼마나 속상하던지 목구멍까지 서름이 북받치는데 우는 소리가 새어나가면 엄마한테 더 크게 혼날까 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목구멍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꼴랑 라디오 하나 못 듣게 하는 엄마가 미웠고 라디오 한 대가 전부였던 가난도 원망스러웠어요. 그러다 엄마가 이웃집에 놀러 가셔서 늦는 날이면 마음껏 라디오를 들을 수 있어서 참 행복했어요. 그 귀한 기회를 놓칠세라. 제가 좋아하는 이승철 오빠가 나오기만을 촉각을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DJ가 가수와 노래 제목을 소개하면 녹음 버튼에 손가락을 대고 초긴장 상태로 녹음할 준비를 했어요. 전주가 시작되는 타이밍에 딱 눌러야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로 카세트 테이프를 꽉꽉 채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라디오를 뺏는 엄마만큼 저를 가장 화나게 했던 건
1: 따로
0: DJ가 눈치 없이 멘트를 길게 하는 거였습니다.
1: 맞아요.
0: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야 하는데 원치 않는 목소리가 섞이면 언제 또 라디오에서 그 노래를 틀어줄지 모르니까 모든 게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리곤 했죠. 어린 마음에 왜 노래에 DJ 본인 목소리를 얻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방송국에 전화라도 걸어서 DJ를 바꾸라고 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것만큼 또 황당했던 건 노래가 다 끝나고 가수와 제목을 소개할 때였습니다. 곡 소개 없이 바로 노래를 틀어버리면 하는 순간에 앞쪽을 놓쳐버려서 완벽한 플레이리스트를 완성할 수가 없었거든요. 얼마나 열이 받던지 그때 저에겐 이승철 오빠의 노래를 녹음하는 게 공부보다 중요했습니다. 엄마가 안 계시는 그 귀한 기회를 날리면 언제 또 녹음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간신히 녹음에 성공하면 테이프가 늘어져서 아 이게 우리 승철 오빠 목소리인가 싶을 때까지 무한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참 나름 낭만적이었는데 그러다 하루는 그걸 엄마한테 딱 걸렸어요. 엄마는 노발대발 화를 내셨

0: 있었죠.
1: 아이고야, 남자가 왜 이리 징징거리노? 어? 니는 노래 같지도 않은 걸 노래라고 듣고 앉았노?
0: 저는 제가 욕먹는 것보다 사랑하는 가수가 욕을 먹고 좋아하는 노래가 무시당하는 게 더 서럽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제 감정 따위는 전혀 관심 없던 엄마는 결국 제가 겨우 녹음해놓은 테이프 위에 야, 나훈아 가수의 노래를 덮어서 녹음해버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 무너지지.
0: 그날 이후 저는 트로트를 듣지 않게 되었죠. 저에게 트로트에 대한 반감을 안긴 엄마가 35년 만에 우리 승철 오빠의 노래를 인정한 건 엄청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승철 오빠를 좋아하는 걸 기억하고 계셨다는 사실도 조금 놀랍긴 했어요. 아우, 알았으면 진지게 마음 편히 노래 좀 듣게 봐주지 그러셨어, 어머니. 35년 만에 우리 승철 오빠 인정도 받았겠다. 저도 이참에 트로트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1: 아, 너무 재밌다. 아셨어요?
0: 그러네요. 네?
1: 이승철 노래를 나훈아 노래로 덮어서 녹음을 그렇게
0: 야,
1: 해버린 그러게. 어머니.
0: 네. 근데 요새는 워낙에 노래만 딱 들을 수 있으니까.
1: 그렇죠?
0: 반대로 옛날 DJ 목소리 살짝 들어가 있는 그런 플레이리스트도 듣고 싶다.
1: 그건 좀 옛날 냄새가 나니까.
0: 오히려.
1: 네, 꼭 중간에 예. 시를 읽고 그런 DJ가 계셨어요. 아우, 진짜 싫지.
0: 그래요? 예. 자, 김지영님 준비되셨어요? 아, 저희 일단 선물을 드려야 되는구나.
1: 네.
0: 노래 선물 전에 진짜 선물.
1: 김선미님께는 굿 라이프 꾸러미, 김지영님께는 해피데이 꾸러미로 종합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0: 자, 여전히 오빠를 사랑한다는 우리 김지영님을 위해 우주와 이승철 오빠가 함께 부른 우리만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김지영님? 예, 노래 중간에 제가 또 나올 수도 있어.
1: 하지 마세요.
0: 하지 말까?
1: 네.
0: 알겠습니다. 노래만 들으시죠.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0: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군 앞골당 극락원.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12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2: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4: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을 보면 서울이 26도, 전주 광주 27도, 대구는 28도까지 오르면서 9월 초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며 약간 덥겠습니다. 낮에는 반소매 차림도 무난하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얇은 겉옷도 준비하셔야겠고요. 오늘은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는데 오후까지 남부에는 5에서 10mm 정도로 많지 않겠고 제주도는 모레까지 최고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남해상과 제주해상에서는 돌풍과 벼락이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 쪽으로 노후지 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근 정체가 심합니다. 김유정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이 시간은 법의 도움이 필요한 당당이님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옆집 변호사.
1: 빌려준 물건 못 받아도 허허 웃어넘길 것 같은 여성시대 대표 웃상 신민영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0: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남의 물건은 잘 찾아주지만 제 물건은 못 찾는
0: 그럴 허당. 것 같아.
2: 네 허당입니다.
0: 그럴 허당. 것 같아.
1: 우리 신민영 변호사님. 예. 근데 진짜 평소에 좀 들어보시죠?
2: 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하지만 나날이 포커페이스가 돼가는 것도 있어요.
0: 아, 그럴 것 같아.
2: 왜냐하면 어제 네. 재판에 갔는데 판사님이 막 혼내요. 근데 이게 당황한 모습 보이면 제가 혼나는 것도 혼나는 거지만 네. 의뢰인분들이 좀 당황을 하시고 아하.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소갈이를 하세요. 그래서 혼나도 별거 아닌 것처럼.
1: 특히 변호사라는 직업이 그렇게 필요하겠어요.
2: 맞아요. 그러니까 저만 있으면 그냥 뭐 하면 그냥 깨갱하겠지만 의뢰인분들이 계시니까 의뢰인분 심기 보전을 위해서라도 좀 포커페이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아, 그러시겠네요. 자, 오늘도 당당이님이 보내주신 질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비 오는 날 회사 선배가 우산이 없다길래 제 우산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선배가 한 달이 지나도록 우산을 돌려주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회사에 두고 제 우산을 계속 사용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빌려준 물건을 고의로 돌려주지 않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해주셨는데
0: 애매하죠. 아, 그 우산 빌려드린 거잖아요. 주세요 라고 말하면 너무 깍쟁이 같고
1: 그러니까
0: 인심사나워 보이고
1: 그러기 전에는 원래 돌려주는 것이 정상적인데
2: 당연하죠.
1: 야, 이렇게 빌려준 물건을 또 돌려주지 않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2: 당연히 문제됩니다.
1: 네.
2: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단 민사적으로는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리고 형사적으로는 선배가 한술 더 떠서 고의적으로 안 돌려준다.
1: 네.
2: 라 그러면 횡령죄가 성립을 할 수 있어요.
1: 횡령죄까지.
0: 네. 횡령죄.
2: 사연처럼 대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빌려주는 거를 법적으로 사용대차라고 합니다.
1: 대가 없이 빌려주는 거.
2: 네.
1: 사용대차.
2: 그리고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 걸 임대차.
0: 네.
1: 임대차. 아.
2: 임대차를 보통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0: 그렇죠.
2: 이게 법적으로 더 문제가 돼서 그렇지 사실 현실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건 대가를 받지 않고 빌려준 사용대차예요.
1: 네.
2: 한번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사용대차를 많이 합니다. 짝꿍한테 지우개 좀 빌려줘.
0: 네.
2: 그렇죠. 그리고 뭐 사연처럼 비가 와서 우산 좀 빌려줘.
0: 네.
2: 한다거나 아니면 오늘도 제가 이거 메모하려고 지금 작가님한테 볼펜 빌려왔는데 볼펜을 빌려오는 것도 이거 사용대차에 해당합니다.
1: 네. 네.
2: 그럼 이 사용대차에 대한 법률 관계는 어떻게 되냐?
0: 네.
2: 계약이 있으면 계약에 따라야 되지만 민법을 살펴보면 물건의 성질에 따라서 적당한 사용 기간이 지나면 돌려줘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0: 네.
2: 아주 상식적인 조항이죠.
0: 네.
2: 그래서 지우개도 대충 지웠으면 바로 돌려줘야 되는 거고.
0: 네.
2: 네. 볼펜도 오늘 메모 끝났으면 제가 가져가면 안 되는 거고 돌려주고 가야 되는 거고.
0: 우산도 비가 그쳤으면 돌려줘야 하는 것이고.
2: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소송을 제기하신다라고 그러면 비 그쳤으니까 돌려줘라고 결론이 나올 거예요.
1: 그러네요. 사용대차에 대해서
2: 네.
1: 어쨌든 돌려줘야 된다. 네. 근데 갑자기 또 이제 그럼 궁금해집니다. 이런 우산은 돌려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으니까 설마 거기다 대고 안 빌려 안 주겠어요.
2: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고의적으로 만약에 이걸 안 돌려준다 그러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이제는 횡령죄까지 간다.
2: 네.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횡령죄까지는 아니에요.
1: 네.
2: 그러니까 고의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빌렸나?
0: 네.
2: 까먹을 수도 있고 이게 내 거 아니었나? 헷갈릴 수도 있는 건데
1: 그렇죠.
2: 만에 하나 이제 돌려줘 라고 했는데 정당한 이유도 없이 나 못 돌려줘 라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남의 물건 내가 보관하고 있는 남의 물건을 내가 가져가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할 수가 있어요.
1: 네. 횡령죄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2: 그렇죠.
1: 고의로 뭐 이런 거. 이제는 그냥 이게 내 우산이었나 누구 우산이었나 까먹고
2: 네.
1: 간직하실 순 있는데.
0: 아니야 난 그런 거 잊어먹는 사람 너무 싫더라고.
1: 그죠?
0: 이게 내가 빌린 건가 누구요? 미스 킴한테 빌렸나? 미스터 김한테 빌렸나? 나 이런 거 오리사리 하는 사람 너무 싫어.
1: 맞아요.
0: 흐리멍텅하니.
2: 그렇죠. 본인만 네. 흐리멍텅한 게 아니라 이거는 네. 사회적으로 총체적인 신뢰를 깎아먹는 일인 것 같아요.
1: 네.
2: 누군가 선의를 갖고 대해줬으면 선의로 이걸 대갚아야지 이걸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선의가 줄어드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군대에서 그 라이터 예, 여기 빌려달라 저기 빌려달라 맨날 없어지길래 네. 아예 제가 주기표를 딱 새겨놨어요.
2: 아 잘하셨어요. 예,
1: 상병 김일중에 네. 돌아오더라고.
0: 어 그렇군요.
1: 우산의 이름을 싹 이렇게 한번 새겨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해진 게 이런 거예요. 어릴 때 뭐 예를 들면 이제 동네 무서운 형들 중에 물건을 달라고 안 하잖아요.
2: 네.
1: 야, 있으면 좀 빌려줘봐. 아, 그거 좀 빌려줘봐.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0: 빌려줘?
1: 빌려간 것만으로도 이렇게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이게 진짜 빌려간 거라면 처벌 안 되겠죠. 하지만
0: 달라 그러는 거죠? 그거 네, 좀 줘라.
2: 맞습니다. 사실상 가져간 거지만 이걸 뭐 빌려줘 해가지고 뭐 잠바도 빌려가서 안 돌려주고 잠바도 네. 뭐 물건 같은 것도
1: 빌려가서 말만 그렇게 한 거지 그냥 뺏어간 거잖아요.
2: 네, 저도 어릴 때 뭐 워크맨 같은 뭐 비싼 뭐 가전제품 같은 거
0: 네.
2: 빌려가놓고 이제 안 돌려주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이게 한 번 정도면 만약에 수사기관에서는 아이고 진짜 빌려줬는데 깜빡한 거 아니냐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쁜 선배 아니면 나쁜 불량배 같은 사람이 여러 사람한테 동시에 이런다거나
0: 상투적으로
2: 네 아니면 한 사람한테 상습적으로 이런다 라고 하면 수사기관이 볼 때도 이거는 빌려간 거는 그냥 핑계다. 물건을 갈취하면서 사실 빌려간다고 핑계를 댄 거다라고 해서 뭐 횡령이라든지 갈취, 공갈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1: 그치, 갈취죠. 네.
2: 실제로 제가 뭐 학교폭력위원회나 이런 데 들어가 봐도 요새 뭐 이렇게 나쁜 일진 친구들 같은 경우도 돈, 물건을 달라고 안 해요.
0: 빌려달라 그래요?
2: 네, 빌려달라 그래서 안 돌려주는 오. 건데 이런 것들을 다 학교폭력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0: 아하.
1: 그러니까 꼼수 부리지 마요. 나쁜 짓 하면서.
2: 맞습니다.
0: 네. 빌려달라.
1: 자, 법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 imbc.com 여성시대 홈페이지 옆집 변호사방에 사연 남겨주세요. 짧은 상담 사연은 문자와 미니로도 받습니다. 문자번호 샵800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앱은 무료입니다.
0: 첫 번째 상담 편지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5톤 화물차 기사입니다. 하루에도 5번씩 파지를 씻고 나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늘 그렇듯 파지를 씻고 하차 장소로 가기 위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터널에 진입하는 순간 차량이 심하게 덜컹거렸습니다. 도로 굴곡이 워낙 심하다 보니 순간적으로 제 몸이 운전석에서 붕 뜰 정도였습니다. 충격도 꽤 컸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구간을 지날 때 어느 정도 대비하는데 그날은 라디오를 듣다가 잠깐 방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 그 충격이 허리에 그대로 전해졌는지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심한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화물차 기사님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실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도로의 굴곡이나 노면 상태 때문에 사고가 나거나 저처럼 몸을 다친 경우 지자체나 도로공사 측에 치료비를 보상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또 이런 도로 상태가 계속된다면 도로공사 측에 도로 보수를 요청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자, 지금 운전하시다가 도로의 굴곡 때문에 차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허리에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2: 네, 맞습니다.
1: 네. 자, 이런 경우에 지자체나 도로공사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2: 가능은 한데 두 고개를 넘으셔야 돼요.
0: 네?
1: 두 고개를 넘어야 돼요?
2: 네. 예. 하나는 이 도로에 덜컥하는 게 도로의 하자. 그 법적으로 그 관리 주체가 책임져야 된다는 하자로 인정되는 게 첫 번째 고개고요.
1: 네.
2: 두 번째는 설령 하자라 하더라도 내가 아픈 게 이 도로의 하자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원래 아플 때가 돼서 그냥 아픈 건지
1: 그걸 또 입증을 해야 돼요.
2: 네. 두 고개를 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1: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도로 굴곡이라고는 하지만 실은 요새 이렇게 움푹 파여져 있는 포트홀이라고 하는.
2: 그렇죠. 있어요. 요새 많죠.
1: 네.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2: 네.
1: 예. 그냥 넘어가도 막 쿵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0: 그러다 맞습니다. 저는 머리까지 올라간 적 있어요. 이렇게 탁 하다 목이 뒤로 꺾인 적.
1: 네.
0: 근데 그럴 경우에 잘못하면 진짜 목 디스크나 뭐 가능하거든요. 가능해요.
2: 네. 맞아요.
0: 네.
2: 그렇게 포트홀이 요새 뭐 비 많이 오거나 그러면 그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무조건 도로 그 관리 주체의 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1: 그래요.
2: 아, 그래. 크기도 일단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도로 관리 주체의 현실적인 한계란 게 있잖아요.
1: 네.
2: 그 맨날 이렇게 뭐 현미경으로 다 항상 도로를 지켜볼 수가 없고 불과 얼마 전에 며칠 몇 시간 전에 집중호우가 생겨갖고 한두 시간 만에 생긴 건데 이거를 가서 이거를 수리를 못했다.
1: 아.
2: 이걸 가지고 책임을 묻는 것도 너무하다라는 입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 네, 네.
2: 그 사안을 보면은 뭐 포토홀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그 발견된 시간이라든지 신고가 여러 번 있었는지 적게 있었는지 그래서 조치를 빨리 할 수 있었는데도 빨리 했는지 늦게 했는지 여러 가지를 따져가지고 결정을 할 수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0: 네.
1: 그 지나다닌 도로마다 각자의 그 관리 주체가 다르겠죠?
2: 네, 맞습니다.
1: 네.
2: 저도 이걸 행정법 시간에 그 학교 다닐 때 배웠었는데
0: 네.
2: 어떤 경우에는 지자체고 어떤 경우에는 뭐 도로공사고 어떤 경우에는 국가고 그래서 그것도 역시 뭐 관리 주체를 따져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관리 주체를 불문하고 관리 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냐 없냐는
1: 네.
2: 뭐 크기라든지 발견된 시간 뭐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따지고 있습니다.
1: 그렇게 첫 번째 고개를 넘었어요. 그래서 진짜 문제가 있다.
2: 네.
1: 관리 주체에게.
2: 맞습니다.
1: 두 번째는 이제 아 그럼 이제 허리가 아픈 게 도로 때문인지 원래 안 좋았던 건지를 또 입증을 해야 되는.
2: 맞습니다.
0: 이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죠? 나는 본래 허리는 튼튼했고 아프지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아프기 시작했다.
2: 네.
0: 나는 그 시점을 어떻게 증명해야 되죠?
2: 보통 탁구를 치듯이 이제 입증 책임을 주고 받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허리 같은 경우를 내가 뭐 허리가 아픕니다고 진단서를 내면
1: 네.
2: 보통 상대방에서는 그러면 오늘부터 아픈 건지 아니면 당신이 허리 때문에 1, 2년 전부터 병원을 다녔는지 한번 진단 기록을 보자.
1: 네.
2: 라고 얘기 나오는 거죠.
1: 그래서
2: 내가 1, 2년 전부터 허리 때문에 병원을 다녔다는 기록이 나오면 그럼 이제 상대방에서는 원래 아팠던 거 아니냐. 왜 내 탓을 하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그날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 도로 때문이 그 도로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1: 그렇군요. 아 일단 두 고개를 좀 잘 넘으셔서 치료도 잘 받으시면 좋겠는데.
0: 네. 근데 어쨌든 이 일을 하는 분으로서 똑같은 입장의 동료들이 사고를 당할 수 있다. 그러면은 네. 도로공사에 보수를 요구할 수는 있나요?
2: 네, 당연히 요구할 수 있고 물론 뭐 보수를 요구한다 그래서 무조건 법적으로 도로공사가 이거를 수리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예산 문제라든지 뭐 자체 안전성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보긴 하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뭐 포털 같은 경우도 무조건 배상하는 게 아니라 크기라든지
1: 네.
2: 아니면 얼마나 빨리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0: 늦추게 된 건지 이런 것들 따진다 했는데 이런 민원 같은 경우도 많이 쌓인 기록이 있는데 도로공사에서 주차에 도로 관리 주차에서 방치를 했다.
1: 아, 그렇죠.
0: 네, 그럼 나중에라도 도로 관리 주차한테 이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2: 그렇군요. 어쨌든 다니시면서 진짜 그런 불편 사항이라든지 네. 혹여 뭐 도로에 좀 이렇게 수리 를 해야 되는 부분이 보이면 빨리빨리 좀 요청을 드리는 게 좋겠네요.
0: 맞습니다. 도로 네. 관리 주체도 우리나라에서 좀 되게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또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혹시 뭐 낙하물이라든지 네. 네. 아니면 포털 같은 거 보이시면 신고를 해 주시면 안전을 위해서도 되게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일단 좀 빨리 치료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어지는 상담 편지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현재 월세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30대 중반인 남자에게 투룸을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원래 1000만 원이 넘는 보증금을 500만 원만 받고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녀가 함께 산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여자는 보이지 않았고 다음 월세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애태우시면서 이상하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총각의 차도 안 보이고 그 총각도 보이지 않는다면서요. 며칠 후 그 세입자의 부모님이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집문을 열었고 결국 세입자는 집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충격에 어머니 역시 며칠 동안 불면증에 시달리셨죠. 처음에 유족들은 죄송하다며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특수 청소를 하고 냄새 제거를 위해 벽과 천장까지 모두 뜯어냈습니다. 그런데 청소했다고 하기에는 악취가 여전히 심했고 결국 다시 인테리어를 해야 했습니다. 유족들은 사는 곳이 멀어서 인테리어 업체를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거래하던 업체의 견적을 받아보니 약 800만 원이 나왔고 유족들이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벽과 천장을 뜯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뜸 유족 측에서 어머니께 남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해서 어머니는 모든 공사를 마친 뒤 비용을 정산하자고 했는데 그 이후 유족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자책하면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계십니다. 유족 측이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는데 인테리어도 거기서 알아보고 진행한 것이며 계약금 200만 원과 특수청소비 300만 원도 지급했으니 도리를 다한 듯 이야기하더군요. 일단은 진행하던 철거를 하고 원상복구 후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해서 처리해야 하는 걸까요? 둘째, 유족들이 계속 나몰라라 한다면 임대인인 저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셋째, 악취가 없어지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그 기간도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사망한 분이 안타까운 건 맞지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저희 어머니에게 돌아오는 것 같아서 아들로서 너무 속상합니다.
1: 아우, 어머님이 참... 아니 세입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집을 손봐야 하고 유족한테는 연락이 잘 안 되고 어머니 입장에선 난감하시고 자 이분은 어쨌든 보증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부터 여쭤보셨어요.
0: 네.
1: 네.
0: 아유. 네 돌아보신 가신 분의 먼저 명복을 빕니다. 네, 되게 안타까운 일인데 네. 어쨌든 또 남으신 분들은 뒷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 그렇죠. 뒷정리에 대해서 맞아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증금 은 보통 그 월세를 안 내면 뭐 그 월세를 공제한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그 임차인이 내야 될 비용 뭐 수리비라든지 각종 뭐 이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지 않았을 때 공제 편하게 공제할 수 있는 용도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좀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뭐 유족들 같은 경우는 청소비로 충분하지 공사까지 왜 해야 되냐 아니다 우리가 볼 땐 공사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이나 생각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이렇게 생각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면 2층 책임은 무언가를 요청하는 사람이 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네.
0: 네, 이 수리까지 필요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요청을 한 쪽이 임대인인 어머니이신 상황이니까 네. 수리비까지 이거는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입증을 하셔서 그래서 입증이 되면 이거는 보증금에서 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 그런데 지금 집에 인테리어 비용만 800만 원이 들 것 같아요.
1: 네, 예.
0: 예, 그러니까 보증금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와요. 나오는
1: 그렇죠.
0: 네. 그러면 이거 부족한 수리비는 유족들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 건가요?
1: 그렇진 않습니다.
0: 또 그렇지 않아요?
1: 네. 그래요? 성인인 이상 네. 사실은 본인의 채무는 본인이 감당하는 게 원칙이에요.
0: 근데 고인이 됐잖아요.
2: 고인이 네. 됐잖아요.
1: 그런데 살아생전에 가족들한테까지 물을 수 없는 책임을 돌아가셨다 그래서 자동으로 물을 수 있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0: 아, 또 그건 아니에요?
1: 네. 어쨌든 성인은 본인의 책임을 지는 거지 가족까지 이렇게 책임지는 건 안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가족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가족 중에 한 분이 이 돌아간 신분을 상속받은 경우. 네.
0: 아,
1: 그런 경우는 상속이란 건 결국엔 돌아가신 분 자리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0: 네네.
1: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그러면 그 살아생전이라면 책임을 졌어야 되는 거잖아요. 총섭이라든지 수리비라든지 그래서 그걸 물려받은 상속인이 있다면 그분한테 책임을 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상속인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 가족들한테는 책임을 물 수가 없는 게 원칙이에요.
0: 아,
1: 네.
0: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님은 누구한테 청구를 해야 되나요?
1: 그러니까 사연을 보아하니 아마 경제적으로 굉장히 고인이 힘드셨던 상황인 것 같고
2: 네, 네.
1: 아마 가족들은 상속 포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인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2: 집주인이?
1: 네, 이 세상에 그러니까 책임을 물 사람이 없어지는
2: 없어요.
1: 거예요.
2: 네.
0: 다음 세입자를 받지 못해서 손해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네.
2: 그렇죠.
0: 요거에 관해서는 보상이나 뭐 이런 걸 누구한테 청구할
1: 만약에 보증금이 충분했다면 이것도 당연히
0: 보증금에서
1: 네,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만약에 보증금에서 부족이 발생하고 추가로 이제 발생하는 손해는
2: 네, 네.
1: 만약에 고인이 생전에 살아있다면 고인이고 아니면 고인을 상속한 사람이 있다면 상속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상속인이 없다 그러면 사실 이 세상에 책임을 물을 사람이 남아 있지 않은
2: 아하,
1: 네, 그런 상황입니다.
0: 야.
2: 네.
0: 이 아들 입장에서 우리 어머니 걱정되시겠지만
2: 네. 걱정되시지.
0: 아, 이 상황이 참 쉽지는 않네요. 네.
2: 그렇죠.
1: 네. 요새 하도 무용고 변사 그러니까 연고 없이 돌아가신 예, 분이 많다 예. 보니까 지자체별로 청소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 아, 네.
1: 그래서 서울시 뭐 동대문구나 종로구 같은 경우는 100만 원까지 청소비를 지원한다고 뉴스에 네. 나왔더라고요.
2: 네. 네.
1: 그래서 당당님 경우도 좀 만약에 답답하시거나 그러면 지자체에 한번 연락을 해보시고 좀 지원을 받을 수 없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2: 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0: 우리 신미영 변호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0: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4: 층은 달라도,
5: 층은 달라도
4: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6: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7: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8: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9: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10: 나왔어.
9: 우리 남편 도드람,
11: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8: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9: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TV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럭크라면 알고 있죠.
4: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3: 그렇죠. 바로 TVX로 혜택 가득하게.
4: TVX 타고 상품권 타고.
3: 트럭크라면 TV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5: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6: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TVX.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8: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자, 10월 10일 토요일 2부 끝곡으로요. 헤이지의 떨어지는 낙엽까지도 함께 하시고 저희는 10시 5분에 명곡 극장으로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박태진입니다. 그동안 렌즈 너머로 세상의 수많은 풍경을 기록해 왔습니다. 같은 사물, 같은 풍경이라도 촬영하는 각도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곤 하죠. 우리 일상도 참 담아있지 않나요? 어떤 각도에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지루했던 오늘이 설레이는 하루가 되기도 하고 힘겨운 고행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각도에 달려있습니다. 어차피 살아야 할 하루라면 오늘은 어제와 조금 다른 각도로 일상을 올려다보면 어떨까요? 시선이 바뀌면 여러분의 매일이 늘 즐거운 소풍이 됩니다.
0: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0: 테두리요? 당연히 태아르죠. 턱 쓰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3: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티맵다리 티맵다리
4: 음주 후엔 티맵다리 음주 후엔 티맵다리 티맵다리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열신 뉴스입니다. 2007년 충남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피해 복구를 위해 설립된 단체들이 기금 2,800억여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들 단체는 수년간 설립 목적인 공익사업은 사실상 하지 않고 임직원 월급 등 운영비에 기금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는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재단법인 서해안연합회와 허베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배분금 반환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연합회가 1,001억여 원을, 협동조합이 1,850억여 원을 사랑의 열매에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경찰 순찰차를 피해 도망가던 만취 운전자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오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젯밤 10시쯤 경기 하남시 덕풍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SUV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강원 태백시의 15층짜리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40대 여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세대 내부 10제곱미터와 싱크대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44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방 가스레인지로 음식물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귀국길에 맞춰 러시아 모스크바 공항에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현지 시간 9일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열린 독립국가연합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했던 푸틴 대통령이 귀국하는 시점에 맞춰 모스크바 공항을 향해 드론을 날려보냈습니다. 이 공격으로 공항 4곳이 폐쇄되고 항공편 운항이 일시 중단됐으며 푸틴 대통령과 참모들이 탑승한 러시아 정부 전용기도 착륙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나비 필라이 국제사법재판소 임시재판관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 선정에 대해 괴벨스가 지옥에서 환호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노벨위원회가 21세기 최대 거짓말에 상을 수여했다며 이스라엘을 악마화하고 집단학살이라는 거짓 선동을 조장하는 데 있어 필라이가 보여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행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연휴 둘째 날이자 토요일인 오늘은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8.8도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0: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1: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요?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 반복되는 만큼 두려움과 우울감을 느낄 듯한데요. 따라서 이런 마음을 잘 헤아리고 위로해야 하지만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연구하는 일에도 빈부격차가 존재합니다. 선진국에서는 관련 연구가 활발한 반면 정작 재난 피해가 큰 섬나라와 산간지역의 아이들은 관심에서 벗어날 때가 많은 거죠. 미래 세대의 불안감을 살피고 위로하는 일. 기성세대가 지녀야 할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의학계열 및 명문대 지망생을 위한 울산 대성학원은 검정고시생 등 수능 기초가 부족한 수험생을 위한 12월 한 달간의 수능 브릿지반을 개설합니다. 첫걸음부터 완벽하게 이끌어드리겠습니다. 명문대 합격의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3: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4: 잘 모셨어.
3: 어디로?
4: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3: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4: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3: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5: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6: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7: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6: 토요일 3부 양희은입니다.
7: 김일중입니다.
8: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이런 노래 있죠.
6: 있죠.
8: 예.
6: 네. 고은 선생님이 작사하시고 김민기가 작곡하고 최양숙 씨가 부른 가을 편지.
7: 얼마 전에 우리 희은 누님 목소리로 이 노래 여성시대에서 저희 함께 들었습니다.
6: 네네.
7: 그죠?
6: 네.
7: 네네. 이 노래 가사처럼 정말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지는 계절입니다. 끝내 붙이지 못하고 마음에만 품고 있는 사연. 지금 이 시간에 노래에 실어서 보내실 수 있어요.
6: 네. 서툴러서 놓쳐버린 인연. 또 타이밍이 어긋나서 끊겨버린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그리운 마음, 보고 싶은 마음, 신청곡과 함께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성시대 명곡 극장. 참여 번호는 문자 #8001 우물정 8001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이 더 들고요.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7: 광고 듣고 시작하죠.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여성시대입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2: 코인뉴스 해통령 해통령 뉴스 하나의 해통령 해통령 국에도 지게도 육수 하나의 해통령.
1: 코인뉴스는 많아도 정답은 하나의 해통령 육수 하나의
2: 코인뉴스 해통령 육수 하나의 해통령.
3: 연금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4: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어디?
4: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하나은행?
5: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6: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7: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9: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0: 수확량 줄어도?
9: 보장.
10: 가격이 내려도?
9: 아이, 그럼.
10: 보험이 든든하구만.
11: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12: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2: 듣는 순간 심장이 찌르르르 떨리는 음악.
3: 접어든 추억의 한 페이지가 차르륵 열리는 신청곡만 상영합니다.
2: 여성시대
3: 명곡 극장.

0: 자, 오늘 첫 곡은요, 코인 노래방으로 갑니다. 미니로 서원호님.
1: 저는 가끔 코인 노래방에 가요. 헤어진 연인이 그리울 때마다 코노 가서 서태지와 아이들의 필승을 부르고 나면 신기하게도 이별 후유증이 싹 내려갑니다.
0: 그래요?
1: 혼자서 코노를 간다.
0: 그거는 요즘 많이 뭐 즐기실 수 있는데 헤어진 연인이 그리울 때 부르는 노래가 필승이다. 예, 제가 어떤 가사 말인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1: 이게 아주 절규하듯이 부르던 노래 아니에요?
0: 아, 그러니까 서태지 아이들의 가사를 저희가 좀 찾아봤더니 정말 난 바보였어, 몰랐었어, 나를 사랑한다 생각했어. 아, 야, 이런 가사군요. 필승이.
1: 하여튼 잘 살아남는 것만이 나의 복수. 이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0: 살아남는 것만이 나의 복수.
1: 그래서 필승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엉뚱할 수도 있겠죠.
0: 네.
1: 나는 이 1인 코너를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게 1인 가족, 1인 가구가 느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0: 그렇죠. 네.
1: 그죠? 혼자서 그냥.
0: 노래는 부르고 싶은데 꼭 뭐 가족끼리 난 혼자 사는데?
1: 그렇지. 또 뭐 시간을 맞추기도 또 애매할 때.
0: 맞추기도 어렵고.
1: 그래, 그냥 혼자 가서 불러보자.
0: 불러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 거기다가 헤어진 연인이 그리울 때 꼭 발라드만 부르라는 법은 없어.
1: 맞아.
0: 네, 이렇게 뭔가 목 놓아서 확 시원하게 지르고 나면 풀릴 것 같은 노래. 저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필승.

0: 아, 이 노래. 아, 이 노래구나. 예. 아, 이거
1: 오랜만에 진짜 들었죠.
0: 코너에서 열정적으로 부르시면 뭐 예, 다 날아가겠다. 그냥 이별 후유증 싹 가실 것 같은 노래네요. 자, 95년도 서태지 와이들 4집 수록곡 필송 듣고 왔습니다. 아, 명곡이에요. 네.
1: 네. 일종 씨는 마음 답답할 때 뭐 어떻게 푸세요?
0: 아, 마음 답답할 때
1: 사람이 워낙 밝고 유쾌하니까 뭐 할 말 못하고 꾹꾹 참아서 속병이 난다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0: 없어요.
1: 그죠?
0: 없습니다. 네네.
1: 얼마나 좋아.
0: 네, 그러니까 뭐 통화를 하든 직접 만나서든 친구들하고 얘기로 좀 풀어요.
1: 아하.
0: 예예예. 예.
1: 아니 그 상대방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또는 내 마음이 답답할 때 뭐 그 답답함을 만들어준 어떤 상황하고
0: 아, 당사자와
1: 그게 그렇죠? 아니라 그냥 친구들하고 만나서 그냥 네네. 얘기하고 논다고요?
0: 네네.
1: 그래.
0: 뭐 그 얘기를 이제 제3자한테 야 제3자가 보기엔 어떤 것 같냐?
1: 아,
0: 뭐 이러면서 뭐 이런 얘기죠. 한번 또 뭐
1: 객관적으로 한번 띄워보고.
0: 네. 근데 아시잖아요. 말하면서도 그냥 슬슬 풀리는 것도 있어요. 실은.
1: 사실은 그래.
0: 실은 별거 아닌 일인데.
1: 네, 맞아. 내가 내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풀릴 수도 있어.
0: 그렇게 좀 되는 경우가 많아.
1: 맞아요, 맞아요.
0: 어쩌세요, 우리 누님은?
1: 뭐 답답하든지 그럼 무조건 목욕을 갑니다.
0: 아, 목욕을요?
1: 네. 예. 대중탕 목욕.
0: 대중 목욕탕 네. 가셔가지고.
1: 네, 네 아주 그냥 깨끗한 목욕탕이 우리 동네에 두 개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욕을 하고 나면 뭐 때문에 내가 답답했지? 없어져요. 그래서 목욕을 하고 장을 봅니다.
0: 아, 장을 보시고요.
1: 그리고 요리를 해 먹습니다.
0: 아, 최고의 코스다.
1: 맛있는
0: 코스다.
1: 걸 해 먹습니다.
0: 예.
1: 네.
0: 깨끗하게 세신하시고
1: 맞아요. 세신하고 얼마나 좋게요.
0: 딱 드시고
1: 영혼까지도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0: 그 코스도
1: 몸뿐만
0: 좋네요.
1: 아니라
0: 네, 네. 네. 그러니까 나의 몸 겉과 안을 다 채워주는
1: 그렇죠.
0: 좋은 코스인데요.
1: 네.
0: 자, 여러분께서도요. 소화제 같은 노래, 반창고 같은 노래 뭐든 좋습니다. 들으면 위로가 되고 좀 답답함이 풀리는 그런 노래들 계속해서 신청해 주세요. 여성시대 명곡극장.
1: 5462님이 신청하셨어요. 남들은 연휴라고 다 쉬는데 저는 지난주도 이번주도 가게에 나왔습니다. 유유유. 손님 기다리며 듣고 싶네요. 신해철의 재즈 카페 들려주세요. 네.
0: 이럴 땐 금융치료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가게 손님 대박 나야죠. 그래서
1: 그렇죠.
0: 나중에 남들 일할 때 꼭 쉬실 수 있길 바랍니다.
1: 맞습니다. 손님들 한꺼번에 몰리면 또 너무 힘드니까요.
0: 네.
1: 감당하기 힘드니까 꾸준히 알차게 손님 나가고 또 들어오고 또 밀물 썰물처럼 들어오고 나가고 진상 손님 만나지 말고 매출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응원하면서 노래 들려드릴게요. 신해철의 재즈 카페.

0: 신해철의 재즈 카페 5462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1: 네.
0: 자, 연휴에도 주말에도 문을 여신 사장님 한 분 더 모시죠.
1: 오, 더 계셨어요?
0: 네, 2533님.
1: 네.
0: 창원입니다. 저는 요식업 하는데요. 출근하자마자 바로 여성시대 켜고 하루 시작합니다. 지금도 오픈 준비 중인데 날씨가 완전 가을이네요. 이승환의 가을 흔적 듣고 싶습니다.
1: 아, 오픈을 준비하며 라디오 듣는 가게들은 다 대박 나실 거예요.
0: 네.
1: 그 정감 있지 않습니까? 얘기들이. 뭔가 내가 그 준비, 재료 준비하는 내 마음이 뭔가 따뜻하고 사람 냄새가 나고.
0: 맞습니다.
1: 네, 사람 볕을 쬐을 수 있는 정말 정 많은 사장님들이 하는 가게들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0: 맞아요. 맞아요. 공감합니다. 자, 짧아서 너무 아쉬운 가을, 우리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 알바생들 파이팅 하시라고 2533님의 신청곡 3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저희는 4부로 다시 옵니다. 이승환의 가을 흔적.

0: 의학계열 및 스카이 지망생을 위한 울산대성학원이 현 중2부터 고2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방학 윈터스쿨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공부하는 방법과 습관부터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1: 미래, 보기만 할 건가요? 2026 울산 미래 박람회. 보고 움직이고 직접 경험하는 미래. 온몸으로 즐기는 AR 스포츠 하도. 울산의 하늘을 체험하는 스카이링크. 반구대 암각화 속으로. AI와 로봇을 눈앞에서. 미래는 직접 해볼 때 더 재밌으니까.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현장 선착순 무료 관람.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울산공업축제장에서 만나요.
2: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3: 운동은 또 내일부터? 내일도 같은 생각을 할 것 같다면 오늘 신발부터 신어볼까요?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 오늘 시작하는 스포츠 7339. 이 캠페인은 울산광역시 체육회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도 일교차는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선선하겠지만 낮에는 기온이 25도를 웃돌면서 조금 덥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낮에는 반소매 차림도 무난하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긴 소매 겉옷도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남부와 제주에는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는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는 경북 중남부와 경남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는 지역에 따라 강수량과 강도 차이가 크겠고요. 일부 지역은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여주에서 감곡까지 10km 구간 정체가 심합니다. 김유정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한 이슬이 맺힌다는 한로가 엊그제였죠. 나는 아직 헤어질 준비가 안 됐는데 가을이 너무 일찍 떠나버릴까봐 벌써부터 괜히 아쉬운 10월 10일 토요일 아침 여성시대 명곡극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가을 아침 마음으로 쓰는 편지처럼 그리운 누군가를 떠올리며 듣고 싶은 노래 계속 알려주십시오. 오늘 다 못 들려드리면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내일 또 다음 주 주말에도 계속 이어서 상영해 드립니다. 참여 번호는 문자 #8001 우물정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더 들고요. 미니는 무료고요.
0: 자, 4부 첫 곡은 미니로 최선영 님이 주셨는데요. 취업하자마자 동기들과 나간 첫 미팅 그곳에서 만난 남자친구가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그때 동기 커플과 함께 종로 3가 주점에서 자주 데이트를 했었거든요. 그때 많이 듣던 노래예요. 5월에 종로에서. 그 동기 커플은 결혼까지 꼬린 했는데 저는... 점점점. 암튼 그 커플 만날 때마다 그때 추억이 떠올라서 듣고 싶습니다. 아셨어요?
1: 저는... 점점점 하고 말을 끝맺지 못하셨는데 헤어지셨다는 걸까? 아니면 아직 결혼까지는 아니다 하는 얘기인가? 네.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남의 사랑 얘기는 죄 궁금해?
0: 아니 이렇게 말줄임표로 응? 끝내셨으니까 더 괜히 궁금하네요.
1: 그렇죠.
0: 네. 저는 뭐 헤어지셨다는 느낌으로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1: 네.
0: 네. 네. 뭐 더 좋은 짝이 나타나니까요.
1: 그렇죠.
0: 자, 신청하신 곡 5월에 이 노래는 이제 제목은 종로에서인데요. 가사에는 또 종로가 한 번도 안 나오는 곡이죠. 예, 회기만 한 번 나올 뿐.
1: 5월 멤버들이 경희대 출신들이라 1호선을 타고 종로에서 회기역을 왔다 갔다 많이 했대요.
0: 아.
1: 그때 사랑하고 이별하면서 만든 곡. 오늘은 최선영님의 추억을 담아서 함께 듣겠습니다. 종로에서 5월이 들려줍니다.

0: 5월의 노래 종로에서 듣고 왔습니다.
1: 곁에 있어도 그립다. 내가 곁에 있는데도 그립다. 보통 아기들 너무 귀여워하는 부모들이 보기에도 다를까 봐 아깝다. 그런 표현 하잖아요. 보기도 아까워. 그냥 보기도 다를까 봐 아깝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아주 정말 옆에 있는데도 그립다는 그 표현 독특하죠.
0: 네. 뭐 그런 노래들이 있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1: 맞아 맞아.
0: 그런 느낌일까요?
1: 네.
0: 자, 8811님이 주신 명곡도 들어보겠습니다. 가을 되니까 저는 찐한 로맨스 영화가 급당기네요. 제 인생 로맨스 영화는 전지현, 이정재 두 분이 나왔던 10월에입니다. OST도 너무 좋아요. 이 노래를 이어폰으로 듣고 있으면 눈앞의 풍경이 갑자기 뮤직비디오로 변합니다.
1: 오.
0: 김현철의 Must Say Goodbye.

0: 같이 들으면서 각자 뮤비 한 편씩 찍어요 우리 하셨어요.
1: 네. 진짜 지금 뭐 풍경 좋은 곳으로 드라이브하고 계신 분들 영화 한 편 바로 뚝딱이겠어요.
0: 그러네요.
1: 네.
0: 게다가 영화 10월에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내가 이정재다. 내가 이 전지현이다. 이런 느낌으로 추억여행 한번 해보시죠.
1: 10월에 보셨어요? 이 영화?
0: 이 영화는 정확히 기억하는 게 1999년 겨울에 아마 봤을 겁니다.
1: 세상에.
0: 제가 왜냐면 군 입대 전에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이 영화였어요.
1: 아, 그렇구나.
0: 네. 2000년 1월에 입대했으니까 그 전에 아마
1: 네.
0: 제가 그 겨울에 본 것 같아요. 10월에. 예.
1: 그 뭐 10월에 하는 사랑이 아니죠?
0: 이게 그게 아니라요. 시간을 넘어선 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1: 오.
0: 예. 시월에.
1: 아, 때 시자에. 뛰어넘을 월 해갖고.
0: 네. 그러니까 이게 2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이렇게 남녀 주인공이 우편함을 통해서 편지를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1: 오.
0: 그러니까 동시대가 아니에요.
1: 그래요?
0: 네. 거기까지만 기억납니다. 그냥 하, 군 입대하면 이거 어떡하지? 많이 추울 텐데.
1: 어머머.
0: 뭐 이런 생각하면서 영화 봤어.
1: 아이고 입대한 때가 마침 그런 때네. 정말 추운 때네.
0: 1월에 갔으니까요.
1: 그러게.
0: 뭐 영화가 이렇게 잘 들어오진 않았어요. 자, 하지만 이제는 맘 편히 뮤비 찍으러 한번 가볼까요? 노래 듣겠습니다. 김현철의 Must Say Goodbye.

0: 야,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니까 진짜 영화 한 편 보고 온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0: 네, 먼저 들으신 곡은 김현철의 Must Say Goodbye, 그리고 이어 들으신 곡 여명의 Try to Remember였습니다.
1: Try to Remember 이 곡은 너무 많은 가수들이 불렀죠. 누가 원곡자일까? 헷갈릴 정도인데 찾아보니까 1960년에 미국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한 뮤지컬 The Fantastics에 나왔던 곡이에요.
0: 네.
1: 오프닝 곡으로 주인공이 관객들한테 과거를 회상해보라 하면서 부르는 곡이었는데 가사도 아름답고 멜로디도 참 좋잖아요.
0: 네.
1: 그래서 여명 씨를 포함해 정말 많은 옛 가수들도 불렀죠. 저는 해리 벨라폰테가 제일 처음에 들었고 그 다음이 브라더스 포.
0: 예.
1: 에드 에임스.
0: 한국 그렇습니다. 가수로는 이제 성시경 씨도
1: 아, 그래요?
0: 예, 이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1: 아,
0: 이 노래를 신청하신 분은 오선홍 님이신데요. 이런 사연을 주셨어요. 지난주 비탈진 곳에서 산초 수확을 하다가 엎어졌는데 그때 마침 명곡 극장에서 제가 좋아하는 웨스트 라이프의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순간 부끄러움도 사라지고 아픔도 못 느끼는 신기한 경험을 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한 곡 보태봐요. 여명의 Try to Remember. 가을 농작물 힘들지만 이번 주도 신나게 수확할게요.
1: 아이고, 넘어지신 건 괜찮으세요?
0: 그러게요.
1: 얼마나 좋아하는 노래였으면 순간 부끄러움과 아픔이 사라졌을까.
0: 자,
1: 와,
0: 노래의 힘이 정말 대단하네요.
1: 그렇죠?
0: 예. 네. 자, 신청하신 노래 들려드렸으니까 오늘은 넘어지지 마시고 가을 농작물 수확 신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1: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명곡이 될 것 같네요. 문자로 0072님이 90년대 대학 유학 시절 외국인 친구들과 해변에서 비치 발리볼을 하던 추억이 생각나는 노래입니다. 비지스의 How Deep Is Your Love 신청합니다. 그러셨어.
0: 오, 네. 외국인 친구들과 해변에서 비치 발리볼. 오, 이것도 진짜 영화의 한 장면인데.
1: 네, 비치 발리볼 한때 굉장히 유행했었죠.
0: 맞아요. 해변에서 네. 이렇게 공 하나만 있으면 그냥. 네. 아, 알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준비하죠.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6: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브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브.
7: 캣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4: 너무 좋아요. 유후
3: 끝내줬어요.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4: 완전 좋아요.
3: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5: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가 방송됩니다.
6: 자, 토요일 함께하신 여성시대 오늘 끝곡은요. 붙이지 못한 가을 편지. 0072님이 바다 건너 외국 친구들에게 띄우는 곡 How the Visual Love, 비지스의 곡입니다.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까요?
7: 내일 아침 9시 5분에 우리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내 인생 일기로 쓰니 시가 되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네. 일흔의 글을 배우고 여든의 시인이 된 황보출 할머니 얘기입니다. 시도 한 편 읽어볼까요? 제목은 가짜 뒷다리입니다. 내가 처음 한글 배울 때 가짜 뒷다리도 모른다. 선생님들 덕분에 한글날 세종대왕릉 가서 글짓기 대회 내 평생 첫 으뜸상 받았네. 가슴이 우쭐했네. 학교에 가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던 소녀가 지금은 시인이 됐어요. 으뜸상을 언제 받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새를 관찰하고 사진으로 기록하는 사진작가 윤기덕입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어떻게 아름답고 희귀한 새들이 순간을 포착하냐고요. 새들은 사진 찍기 좋은 때와 장소를 미리 알려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저 한 장소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전부이지요. 포기하고 자리를 떠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끈기로 버텼습니다. 기회는 언젠가 찾아옵니다. 준비하지 않는다는 건 마침내 찾아온 기회 앞에서 정작 내 손에 카메라가 없는 상황과 같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긴 기다림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포기하고 싶어지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카메라를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끈기 있게 자리를 지킨 당신에게 기회라는 눈부신 새 한 마리가 반드시 날아오리니까요.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5: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0: 방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혈액 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 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1시 뉴스입니다. 국내 금융권 해킹 용의자가 중국계 해킹 조직의 운영진으로 활동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보안업체 로그프레소는 YY520CN 계정이 중국계 디도스 공격 대응 조직에서 회원을 관리하는 커뮤니티 감독관으로 활동한 흔적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로그프레소는 텔레그램 조직원 명단과 유출된 로그인 정보 등을 교차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해킹 용의자로 지목된 중국의 26살 남성은 전화번호부가 도용됐다며 해킹 연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된 모조품, 이른바 짝퉁 상품에 대한 차단 요청이 232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지식재산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차단 요청 232만여 건 가운데 실제 차단 조치가 이뤄진 건수는 210만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플랫폼에서는 가방이 35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외 플랫폼에서는 생활용품과 화장품, 의류 순으로 차단 요청이 많았습니다. 법원의 선처로 출소한 당일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가 다시 징역형을 살게 됐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 1부는 운전자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4시 4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 B씨를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다른 특수상해를 저질러 구속됐다가 이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마학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올해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가 전년 동기 대비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9월 역주행 교통사고는 10건으로 지난해 연간 발생한 6건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건과 비교하면 약 3.3배로 올해는 역주행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역주행 사고는 모두 46건으로 사망자 17명, 부상자는 51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5년여간 사무장 병원이나 면허 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의 부당 이득에 대한 환수율이 14% 남짓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예산적책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환수가 결정된 불법 개설기관의 부당 이득금은 모두 6,55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징수액은 925억 원으로 환수율은 14.1%에 그쳤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환수 결정액은 218억 원에서 지난해 1,117억 원으로 411.4%나 급증했지만 같은 기간 징수율은 47.7%에서 13.74%로 급감했습니다.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된 가운데 산업안전감독관의 절반 가까이는 수사 경력이 1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희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산업안전감독관 1,576명 중에 수사 경력 1년 미만은 741명, 47%에 달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산업안전감독관은 산재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점검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 준수 여부를 감독 수사하는 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입니다. 날씨입니다. 연휴 둘째 날이자 토요일인 오늘은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 23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3: 가을 햇살 품은 황금빛 달콤함. 제25회 울산 배축제가 10월 16일과 17일 울산 원해농협 하나로마트 1원에서 펼쳐집니다. 울산 대표 농산물 배와 함께 소중한 추억이 될 이번 축제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울산배 품평회, 울산배 전시와 글로벌 퓨전 배유리 경연대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과 함께 장민호, 홍성윤, 지원희, 정혜은 등이 선보이는 개막식 축하 무대도 펼쳐집니다. 풍요로운 가을의 추억을 함께할 제25회 울산 배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0: 통계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 인싸 인사해 주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윤희선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강대규입니다.
3: 안녕하세요. 강수영입니다.
4: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정치 인싸가 의도치 않게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 분의 성이 강씨로 통일이 됐습니다. 우리 일당백 윤희석 대변인께서 이 강약 조절 균형 네, 잘 잡아주시고요. 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손해보험.
3: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5: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스타젠.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유쾌한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인싸.
3: 네, 여러분께서는 육해상계토계 정치토크쇼 이정민의 정치인사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로도 여러분의 목소리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 얼굴이다, 처음 본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요. 자기소개 한번 짧게 네. 하고 갈까요?
4: 예.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춘천갑 당협위원장 강대류 변호사입니다. 닭갈비의 고장인 춘천에서 올라왔고요. 그 제가 정치인싸에 대한 섭외 전화를 받았을 때 제 예. 옆자리에 제 아내가 있었는데 네. 통화를 듣더니 정치인싸? 그러더니 본인이 항상 청취하고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다. 와. 약간 그 강대규 우리 남편의 급이 좀 올라갔구나라는 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고품격 정치인싸에 맞게 우리 청취자분들 또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께 새로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아,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하고요.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국정감사 이번 주 6일부터 시작이 됐죠. 이게 총 25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일주일도 안 됐는데

0: 답답한 장면들이 하도 많아서 이 난타전이 언제까지 있으려나 좀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패널들이 이번 주에 주목하신 한 장면만 짧게 언급을 하고 시작할까요?
1: 법사위죠, 뭐.
0: 법사위에.
1: 예, 법사위에
0: 어떤 장면?
1: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좀 질문을 너무 뭐라고 할까요? 좀 수준이 높지 않게, 아 제가 참 돌려 얘기하는데 그런 질문이 오가는 장면, 대법원장을 상대로 그런 질문이 오가는 상황이 결국 나오고 말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대법원장을 비호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장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 거쳐가는 자리인데 사법부 수장을 국회에 앉혀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느냐, 그 지점은 꼭 돌아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현장은 우리가 내일 방송에서 아주 길게 한번 네. 다뤄보겠습니다. 네, 또 어떤 장면 주목하셨어요?
2: 저는 기후에너지위원회를 좀 봤는데 예. 네, 나경원 의원이 질문에는 지역난방공사 사장이 서류 점수, 면접 점수 꼴찌인데 갔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그걸 계속 보다 보니까 이철규 의원이, 강원도의 동해삼척 이철규 의원이 전기본 위원 명단을 달라, 이 전력 기본 계획에 대해서 명단을 달라라고 한 게 장관 김성환 장관한테 후원금을 500만 원을 3년 동안 냈던 사람이 지금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명단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좀 재밌게 봤습니다.
3: 저는 뭐 대부분 법사위 얘기하실 것 같아서 저는 국방위를 어처구니 없이 봤는데 네. 임종덕 의원이 그 이제 지뢰 매설 시기를 1년 이전이냐 1년 이내냐 이거 가지고 강신천 장관하고 입씨름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강신천 장관은 유엔 합참 수사 결과도 1년 이전이라고 돼 있다고 돼. 이전이요. 이전이요. 몇 번 얘기해도 이분은 사전에 준비했던 게 임종덕 의원은 아니 왜 유엔 수사 결과하고도 다르게 지금 매설 시점을 다르게 주장하느냐, 장관은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정권 안에 이런 매설 행위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기는 그렇게 인식한 것 같아요. 유엔의 조사 결과를. 그런데 예. 왜 자꾸 1년보다 옛날에 매설한 것처럼 얘기하느냐라는 지적하는 걸 준비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엔의 보고서 누가 봐도 1년 이전이라고 돼 있는데 현장에서 바로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헛발질하는 모습이, 아 그래도 안보는 국민의힘 그렇게 내세우던 분들의 지리 수준이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네.
0: 강 대변인.
4: 아, 저는 좀 좋은 얘기 좀 할게요.
0: 예, 예.
4: 이 국회의원회 중에 가장 이름이 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저는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을 칭찬합니다.
0: 아하.
4: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초임 장관, 이번에 딱 임명된 장관이 오면 공격하거든요. 근데 박성민 의원은 이소영 중기부 장관을 격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준비가 잘 돼 있다. 그리고 질의 자체도 정책 질의인데 저도 와닿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건 널리 홍보하고 싶었는데 이제 대형마트는 전통시장과 경쟁관계가 아니다. 근데 전통시장은 사실 어렵다고 정부에서 그리고 국민들이 많이 지원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대형마트는 이제 뭐 쿠팡과 같은 온라인 상품몰에 이게 끼어가지고 이거 너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형마트에게 주어졌던 그 의무휴업이라든지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그리고 새벽 배송을 풀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전 상당 부분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소영 장관도 답변을 상당히 잘하고 준비가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서 나눴던 대화 자체가 상당히 생산적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의원들도 야 이소영 잘한다, 격려한다 이런 모습들이 22대 국회에서 정말 보기 드문 장면이었기 때문에 저는 박성민 국민의 의원을 칭찬한다.
0: 아, 네. 이렇게 또 밝은 부분도 짚어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국정감사라는 게 사실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의 살림 또 국정운영 방향 이런 거 좀 면밀하게 따져보고 국가 정책을 좀 바로 세우자 이런 취지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시간 동안 이 부분 유념해서 의원들이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면서 자 오늘 14일에 김지용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지사가 또 SNS를 올렸는데 김지용 후보가 과거 대검 형사부장 때 한동훈 전 검사장의 아이폰 포렌식 특활비 4억 원을 승인하지 않아서 증거 은폐를 도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하시면
3: 네, 이게 검언 유착 의혹 사건 당시에 한동훈 그 전 대표 휴대전화 아이폰이죠. 그거를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비밀번호로 잠겨 있어서 수사기관이 이거 풀지를 못했죠. 이거 어떻게 하냐, 뭐 방법을 연구하다가 이스라엘 업체한테 한번 맡겨보자.
0: 네.
3: 근데 그걸 맡기면 뭐냐면 이 아이폰은 비밀번호를 틀리게 입력할 때마다 잠금 시간이 늘어나요.
0: 그렇죠.
3: 그러면 이게 계속 틀린 거를 원래 포렌식 방법 깨는 게 랜덤으로 숫자를 계속 넣어가지고 풀릴 때까지 막 넣는 거거든요. 근데 넣을 때마다 시간이 늘어나니까 이게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업체가 하는 건 그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무력화시키는 무슨 프로그램을 주입을 해가지고 난수를 넣어서 암호를 푸는 방식인데 예, 예. 이제 이걸 하는데 4억이 든다, 4억이. 예. 그럼 이제 이 4억은 하려면 뭐 그 수사 담당자가 씁시다 이게 아니고 결제 라인이 쭉 있지 않겠습니까? 예. 결국 최종 승인권자는 검찰총장이거든요. 근데 중간 다리에 이제 대검에서도 이제 그걸 보니까 예. 검토를 하니까 이제 추미애 도지사 이야기는 그때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김재용 후보자가 이거 4억 원 안 나가게 막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동훈 봐주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예. 얘기입니다.
0: 그러니까 김 후보 측 해명은 당시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배제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했다. 그래서 대검에 있었던 나는 관여를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럼 이건 팩트예요?
3: 뭐 그거는 이제 네. 수사 배제가 됐으니까요. 대검이. 네? 그거는 맞는데 근데 이제 그 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은 아니 수사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돈의 집행을 막지 않았냐 대검에서 본인들이 수사관이 했다고 하는 거 아니다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또 트시던데 그러니까
0: 승인 불승인 권한 자체가 나한테 없었다 이제 이게 후보자 측 설명인 것
3: 예,
0: 같아요.
3: 예. 그 이제 수사에 관한 내용이니까 자금은 특활비든 뭐 이렇게 수사 목적의 비용 지출에 대한 중간 과정을 뭔가 개입한 거 아니냐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그 보통 이게 한 6자리나 뭐 7자리 이 정도 되는 암호 그리고 숫자로만 뭐 암호 이렇게 돼 있는 거는 한 몇 주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 이스라엘 그런 사람들이 뚫어가지고 뭘 해도. 근데 이제 한동훈의 암호는 20여 자리 자리에다가 예, 예. 숫자와 영어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될지도 의문인 거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그 현실적인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냥 추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조건 수사를 막았다라고 공격하시는 거는 그 실무자들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그때 그 아이폰의 그 업데이트 현황이나 이런 것도 다 변수가 된대요. 근데 그 안에 쓰는 칩셋의 종류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래서 검찰이 나름대로 이게 현실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았을까 그거는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도지사님이.
2: 네. 네. 전국에 있는 광역청에 포렌식 기계가 있습니다. 포렌식하는 네. 뭐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뭐 강원도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국내 폰이나 혹은 해외 폰 중에 기종이 좀 옛날 거 이게 되는 거고요. 최신 기종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스라엘로 보내는 건데 많은 광수대 분들의 염원이 이걸 보고를 계속 올려요. 이 핸드폰 얘는 풀어야 된다. 보이스 피싱의 총책이다. 로맨스 스캠의 총책이다. 예. 이걸 풀면 우리가 몇백억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랬는데도 안 풀어줍니다. 그랬는데도 이게 결제가 안 나요. 왜냐면 거기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 담보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만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수사기관에 다 동일한 문제예요. 이거를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연방에서 수사를 하다가 이거를 포렌식을 풀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보냈을 때 뭐 네? 7만 달러니 8만 달러니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 거 다 동일한 문제인 건데 이 김지용 후보자까지 결제란이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한동훈 그 의원의 휴대폰이 안 풀린 걸 가지고 그 당시에 수사 라인을 뭔가 타박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4: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네.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지금 현재 경기도지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억이라는 것은 예산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러면 법무부가 전체적으로 국회에다가 예산 받아가지고 하위 대검이라든가 다 내립니다. 한 4조 정도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채널A 검은유착 사건이 상당히 큰 문제였죠.
0: 예.
4: 그러니까 채널A 기자가 당시 한동훈 검사장하고 친하다는 친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철이라는 사업가에게 여권이나 유시민이나 이런 사람들의 비리를 알아내려고 했던 그 사건인데 결정적인 증거는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휴대폰입니다. 극단적인 20자리인가 뭐 이겁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 본인이 지금 와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지적을 할 정도면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럼 본인이 그때도 얘기를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몇 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대통령이 차관급 인사 중수청장 임명하려고 하니까 이제 와서 또 사억이 어쨌네 뭐 대검 과장이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법을 조금만 아는 법률가들은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미애 장관 아니 전 지사 아니 경기 지사 네, 그만하셔야 된다.
5: 전 지사에 그만하셔야
4: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들어가 있는 전 장관을 얘기하다가
0: 잠깐 실수로 말씀이 잘못 나온 걸로 정리를 하고 자 김민석 대표가 그래서 강경파들에게 절제해달라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사실 이게 아랑

0: 타지 않고 계속해서 좀 저격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김종 후보자가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걸까요?
1: 개인적인 사감이죠.

0: 마이크 잡고 그것도 대중들 앞에서. 이거는 정치 행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추미애 지사가 과거에 이제 법무부 장관 시절에 검사장으로 승진해줬던 분이 그러니까 지금 중수청장 후보로 4명 지명된 분 중에 2명이에요. 김관정 변호사하고 김지용 후보자. 나머지 2명은 특검보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 능력에서 네. 빼고 그럼 김관정이냐 김지용이냐 두 옵션이 남는데 근데 추미애 장관 시절에 김관정 변호사는 추미애 장관이 막 윤석열하고 싸우는 상황에서 많이 좀 편을 들어줬고 김지용 후보자는 아 이런 식으로 하면 아니 되옵니다 라는 편이었고 그러니까 내 편 안 들어줬다 이거예요. 아하. 그럼 신윤이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건데 중수청이 지금 출범해가지고 야수사 능력이 그대로 보존될까 이거 제대로 시스템이 안 돼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를 염려하는 거 그건 관심 없고 내 편 안 들어줬던 사람들은 저쪽 편이니까 이거 쓰면 안 돼. 대통령이 저 사람 쓴다는 건 나에 대한 도전이야 혹은 모욕이야. 이렇게 지금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대통령이 조금 궁지에 몰리면 대통령 싫어하고 있는 김어준 월드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줄 거야. 정청래 대표는 전 대표는 떨어졌으니까 지금 좀 물밑에 있으니까 여기를 빨리 내가 선점해야 돼. 그런 정치적 수까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징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추미애 지사는 당에서.
1: 예. 이 사감의 대상이 그런 김지영 후보자냐.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 대상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추미애 지사가 갖고 있는 그 사감의 대상이. 예. 왜 그러냐.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김관정 변호사는 본인 아들 그 휴가 군대 갔을 때 휴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처분을 내렸으니까 선호할 수 있는데 그걸 넘어서 인사권을 흔드는 얘기까지는 계속 하고 있잖아요. 뭐 와서 뭐 빌어라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그럼 이제 왜 이분이 이러느냐. 민주당 쪽에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이 비슷한 정서를 공유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정치 데뷔가 늦었고 과거에 이제 정치 시작했을 때 위치와 지금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훈수 두는 사람들의 위치가 워낙에 차이가 커서 그때 생각하면 지금 대통령이 된 분을 향한 감정이 어떻겠냐를 고려를 해볼 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단순히 검찰개혁은 대명분 거기에 근거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였고 추미애 지사는 평소에도 그런 말을 많이 했대요. 내가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을 굉장히 많이 도와줬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스갯소리가 되겠지만 나중에 나하고 뜻이 좀 다르면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게 다 이렇게 공유가 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럼 이제 사석에서 그럴 수 있다는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마인드셋 이분을 바라보는 감정이 어떤 것이냐를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되긴 했는데 정치 경력도 짧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 가는 과정에서 내 도움도 많이 받은 도대체 왜 내 말 안 들어? 뭐 이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2: 자, 그럼 이런 태도를 통해서 추 지사가 정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뭐예요?
3: 뭐 경기도가 이번에 그 예산 시즌이잖아요. 올해 12월이. 저는 그래서 이점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데 굳이 짜내어 보자면 뭐 경기도는 특별교부세를 받는 지역도 아닌데 경기도에 무슨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서 이러는 것인가? 그 정도밖에는 생각이 안 돼요. 우리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 게 저도 이해가 되는 게 그만큼 생각이 안 된다는 거고 뭐 앞뒤가 안 맞는 거는 이런 거죠. 그 지금 검찰개혁을 하는 게 정치검찰 없애자. 오로지 수사기관은 중립을 지키는 사람만 하자라고 했는데 결국 임명하려고 보니까 야, 내 편 임명해야 돼 라고 추미애 지사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아까 우리 그 강수영 변호사님께서 징계를 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징계를 넘어서서 어느 정도 그 시간적 요건이 충족이 되면 주민소환제까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주민소환제를 이러한 정무적인 이유로만 가지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정무적인 이유에 집중하다 보니까 경기도정에 구멍이 생기게 되면 그러면 이게 주민소환제까지 여야가 힘을 합쳐가지고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듭니다.
2: 이 태도를 분석 추측으로 이 태도를 왜 이런 태도가 나 뭐 어떤 걸 노리고 하는 거라고 본인이 추측하신다면
0: 아니 추미애 지사가 지금 계속 페이스북 통해 갖고 메시지 내면 그 댓글을 읽어보면은 반응이 이제 나오잖아요. 읽어보면 막 추 지사 파이팅 뭐 싸워서 이겨야 된다 검찰개혁 사수 막 이런 글들이 있어요. 그분들 눌러보잖아요. 그 쭉 지난 건데 보면 다 유시민 작가 만세, 조국혁신당 합당.
2: 예, 예.
0: 김어준 올드에 계신 분들이 환호하고 있어요. 그 글에. 그걸 노린 거예요. 글을 계속 올리시잖아요, 지금.
2: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다라고.
4: 추미애 지사는 고립될 겁니다. 그러니까
0: 되죠.
4: 지금 추미애 지사가 저러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결국 대권 레이스에 빨리 뛰어든 거고
0: 그럼요.
4: 대권 레이스 중에서도 굳이 비교하자면 대권 민주당 내 대권 주자들 A그룹, B그룹 봤을 때 B그룹이

0: 뭐 조국, 뭐 정청래 뭐 이런 그룹인데 여기서 내가 해볼만 한데 이런 의도라는 것을 유시민, 김어준, 조국, 정청래 전 대표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상당히 괘씸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엔 고립될 것이고
1: 알겠습니다.
0: 저는 결국에는 추미애 지사는 똑같이 당할 수 있어요. 본인 경기지사입니다. 인사권이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지금 중수청장이요. 차관급이니까 경기도로 따지면 뭐 어디 과장급 인사할 때 누가 직원들이 왜 저 사람 하냐 하지 말아라. 어디 기관장 한 30자리 있거든요. 임명할 때 왜 저 사람을 하냐 이런 식으로 들고 일어서면은 똑같이 당할 겁니다.
2: 그분들이 추미애 지사 같겠어요?
1: 알겠습니다.
2: 똑같이 보면 안 되죠.
1: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은 또 다른 문제를 들면서 지금 김희종 후보를 공개 비판하고 있는데 한동훈 의원 처남의 비위감찰 민원을 묵살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후보자는 안 된다라는 입장인 거고 김종 후보자 측에서는 임은정 청장이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2: 이분은 저 이제는 검사 호칭을 못 쓰잖아요. 중수청으로 가셨으니까.
3: 수사관입니다. 임은정 수사관.
2: 그냥 편하게 검사라고 그냥 해보면 이게 정치 검사 이런 검사가 이 공무원이잖아요. 검사도 공무원입니다. 공소청에 남아있는 검사분들도 그 과거부터 생각해보면 근데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계속하는데 왜 징계를 안 내립니까? 이 정부에서 이 정부에 도움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새로 출범한 중수청이 넘버 3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방 공소청장이니까. 이런 자리에 올려놓고 이렇게 발언을 하는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대통령이 뭐 직접 나서기는 좀 급이 낮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뭐라고 해줘야죠. 이분 얘기에 따르면 내가 증인 나가가지고 인사청문회에서 김종 후보자 과거를 다 드러내겠어. 그래서 못하게 하겠어. 임명을. 이거 아닙니까? 이게 중앙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 정도는 바로 잡아주셔야죠.
0: 잘못했다고 저도 동의하고요.
2: 예.
0: 저도 이제 징계라든지 뭐 그런 방법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스스로 그만두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불만이 있으면 그만둬야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그냥 중수청장을 본인하고 싶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비판하고 싶은 게
1: 예.
0: 진동빈 검사 누굽니까? 한동훈 의원 처남입니다. 이번 2015년도 여검사 성추행으로 사표냈습니다. 이거 사표를 받으면 안 될 일이었어요. 사표를 받으면은 받기 전에 감찰을 해가지고 해임이든 파면이든 시켰어야 돼요. 그래야지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 하고 연금 수령에도 불이익을 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사표 내고 CJ 이문 갔거든요. 그때 뭐 했냐 이거예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나가지고 정권 바뀌어가지고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그때 다 대한독립 됐는데 광복절 행사 대한독립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를 왜 갑자기 그것도 권한이 그때 김지용 후보자는 있지도 않았어요. 본인과 같은 부장검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김지용 후보자를 이 문제를 가지고 비판을 한다? 저는 맞지가 않다. 비판하려면 그때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4: 그러니까 2015년에 있었던 일인데 2018년이 돼서 그때 아 왜 진검사가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사건이 제대로 처리도 안 되고 넘어갔느냐 감찰해 주세요 뭐 이제 이렇게 요구를 했고 임문정 검사장은 그 당시에 여러 사람들을 형사 고발까지 했어요. 이걸 수사를 덮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근데 결국 이제 그게 아무도 처벌이 안 됐고 그러나 진검사는 이제 재조사 끝에 이제 실형을 선고받았죠. 이제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김지영 감찰 1과장이었는데 무마시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1: 광고 이걸. 듣고 오겠습니다.
4: 예, 예.
5: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6: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7: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8: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는 경북 중남부와 경남 내륙 지역으로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로 예상되고요. 강수량과 강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고 소강 상태로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겠고요. 중부지방은 구름만 간간이 지나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고 비가 그친 뒤 수요일부터는 날씨가 급변하면서 서울의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져 추워지겠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군북 일대 그리고 함안 2터널 부근에서 각각 사고 처리하고 있어 부근 지체고요. 순천 방향 동창원 부근에서도 사고 처리로 혼잡합니다. 김유정입니다.
9: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10: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1: 네, 1부 말미에 마무리하지 못했던 강수영 변호사 마무리해 주실까요?
4: 네, 그 김지영 후보자 입장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1: 예.
4: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문정 검사나 이런 분들이 뭐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김지용 감찰 1과장이 감찰을 덮은 게 아니고 진상조사단이 따로 꾸려져 가지고 진상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따로 감찰 따로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진상조사단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것이 김지용 후보자의 그 당시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거를 김지용 후보자가 이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는 듯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 입장인 거에 이제 제가 소개드리려고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1: 예. 네. 그래서 이문정 검사는 자기가 청문회에 나가겠다. 자기를 증인으로 세워달라 지금 이 주장을 했었는데 김영진 의원이 청문회 증인 희망하면은 직을 사퇴하고 나와라. 그러면서 일단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3: 일단은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나오려면 지금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하고 또 뭐 불기소 이유서든 문서로 나온 확인된 사실 이외에 새로운 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걸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임은정 검사는 지금 결과가 다 나와 있고 이유서도 다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증인하고 참고인으로 못 부르는 거고요. 실제로 법원 재판할 때도 뭐 사실 확인서로 제출하거나 문서로 대인 거를 저희 증인 신청하겠습니다 이러면 판사님이 새로울 게 있나요? 채택 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시간적 문제도 좀 있는 것이고 저는 광수 중수청장이 제가 아는 수사관분들이나 검사님들 엄청 바쁘시거든요. 그냥 뭐 이러한 정무적인 걸 생각할 필요도 그 시간도 없어요. 하루 종일 몇십 건의 사건을 해결하고 문서 쓰고 조사하고 엄청 바쁜데 이분이 광주에서 서울까지 청문회 왔다 가는 그 시간 안 바쁜가? 뭐 이런 생각이 지금 들 정도입니다.
11: 저는 이게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비춰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분은 정치인이 아니라 공무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주장하는 바가 정말 중요한 문제고 이 중수청의 미래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하면 저는 정정당당하게 사표 내시고 직을 던지시고 그래서 정치를 하시면 된다고 봐요. 그러면 좋을 겁니다. 뭐 투사의 이미지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직은 내려놓지 않으면서 공무원 신분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이 어떻게 보면 상사가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또 세울 것도 없는 문제를 계속해서 리바이벌 한다는 것은 전 누가 봐도 그 누구에게도 호응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얘기 하실 거면 그만두셔라. 저는 그래 봅니다.
1: 예. 김정 후보자 첫 지명 후에 벌써 한 달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청문 요청한 제가 기준으로도 일주일이 넘었는데 여권 내에 또 강경파의 목소리는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서 현재 흐름이나 분위기는 어떻다고 보시는지 청문회는 그냥 통과하는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4: 100% 통과죠. 임명도 될 겁니다. 여당 내 강경파 몇 명 없어요. 없고 예. 그 민주당 안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그분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밖으로는 잘 안 드러나고 있지만 안에서는 대통령 임명권 존중합시다 이렇게 가는 건 아니다라는 의견을 압도적으로 다수 내고 있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유튜브 세계에서는 시끄럽지. 뭐 안에서 무슨 당내에서 의견이 갈려가지고 의원들끼리 고성이 오가고 막 의원총회에서 결정합시다. 뭐 박정우 의원님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토론의 대상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야당에서조차 공격을 안 하는 걸 여당 안에서 뭐 이걸 쟁점화 해가지고 무슨 뭐 신약회사에 뭐 로비를 했습니까? 뭐가 했습니까? 이분이. 예? 어디 누구한테 오빠 소리 들었어요? 그것도 아니고 여당 내에서 이거 너무 과합니다 진짜로.
1: 그러니까 청문한 예. 채택 유무와 상관없이 어쨌든 대통령이 네. 이 자리는 임명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예. 최종 임명이 되면 네. 사실 직속 상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같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3: 뭐 회의 때마다 삐그덕삐그덕 거리고 뭐 압력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거겠죠. 저는 사실 이 중수청장의 인사청문회는 1차 대전이라고 보고요. 2차 대전이 더 중요합니다. 향후 공소청장에 대한 임명도 요구안을 보냈을 때 공소청장이 실제로 공소취소에 대한 의견을 내던가 혹은 공소기각으로 구형을 구하던가 이러한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수청장 문제 보다는 이거는 뭐 사실 야당 입장에서도 그냥 그러느냐고 넘어가는 거고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 공소취소를 할 거냐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공소청장 때 또 붙을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11: 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예.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1: 아니 근데요 이 민주당 지도부가 검찰개혁 놓고 이 강경파와 어쨌든 아까 일부라고는 하셨지만 계속해서 뭔가 갈등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듯이 비춰지는데 현재 지도부 리더십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4: 개인적으로 지도부가 더 강하게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형국을 잘 보시면은요 대통령이 X나 SNS를 통해 가지고 전선에 오히려 나간 느낌이고요. 여당은 우리는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이런 형국이에요. 앞뒤가 바뀐 겁니다. 선봉장과 주군이 바뀐 거예요. 대통령께서 민생 챙기셔야 되고 이런 전선에서는 여당이 범퍼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막을 건 막고 공격할 건 공격하고 그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김인석 대표님께 제 충원을 드리자면 약간 선문답 같은 느낌으로 원론적인 아주 절제된 언어를 쓰시면서 원칙만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1: 예.
4: 근데 뒤에 액션들이 별로 안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답답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격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액션을 할 수 없는 뭔가 문제라면은 아예 언급을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언급을 하시기 전에 실제 액션까지 계획이 있다면 예를 들면 당에서 제어를 할 것이다. 근데 제어가 뭐지? 이렇게 되잖아요. 아, 그러지 말고 그냥 징계할 것이라는 뜻을 아예 명확하게 밝히시든가 아니면 징계까지 하지 않고 설득할 것이라는 생각이시라면
1: 아예 언급을 하지
4: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러거나 아니면 그 의원들한테 그러니까 공개적인 발언이 아니고 당대표라는 게 항상 대외적 메시지만 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내적인 메시지나 동요를 할 때 의원들한테 지금 우리 내부 공간에 숨어가지고 김어준 월드 눈치 보지 말고 소신 있게 발언들 하시라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 단체 대화방 안에서 떠들지 말고 나와서 SNS도 하고 쇼츠도 만들고 본인들 의견을 과감하게 내셔서 공론장에서 토론을 하시라 뭐 이런 설득을 하시든가 저는 그런 부분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11: 저는 지금. 그 김민석 당대표가 직접 나서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것보다 전 답답한 게 이거 현역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4: 그러니까.
11: 아니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름으로 총선 나가가지고 국회의원 된 사람이 지금 민주당에 몇 명입니까? 이 사람들이 연판장을 돌리든지 아니면 징계 요구안을 내든지 이런 절차를 만들어야지 당 지도부도 현역 의원들이 이렇게 들불처럼 끓고 있고 분노하고 있다. 이것은 또 당원들의 마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고위에서 논의하겠다. 절차를 갖춰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현역 의원들은 가만히 있는데 당대표만 징계하겠다? 그러면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동력도 없기 때문에 저는 도대체 왜 현역 의원들이 여기서 침묵하고 있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당내에서 초선 의원들이 됐던 뭐 중진 의원님들이 됐던 먼저 현역 의원들이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1: 그래서 직접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강경파를 향해서 작심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제 나온 메시지입니다.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개혁을 명분으로 내부 공격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건 누구를 향한 말입니까?
2: 강경파들을 향해서 한 얘기겠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능력도 안 되면서 그러니까 대통령은 능력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려요. 그분들이 능력이 있고 없고는 뭐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인용하신 게 그 조희연 전 교육감이 쓴 칼럼의 구절을 인용하셨잖아요.
1: 예.
2: 제가 여기서부터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방금 두 분이 말씀하신 거 제가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 가만히 있었는데 정치 투쟁에 특화된 사람들이 정치를 했을 때 그 끝, 그러니까 뭐 국정 운영이든 당 운영을 맡았을 때 허무함이 여기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김민석 대표가 후보 시절에 굉장히 거창한 말을 하고 또 당선된 직후에 스티브 잡스 흉내내면서 강의까지 하면서 내가 당대표 되면 10% 지지율 올리겠다 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죠. 뭐가 없는 거예요. 투쟁만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대통령이 인용한 글도 보면요. 적을 향한 증오, 동지, 혁명, 투사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1: 인용한 글요.
2: 예, 네. 본인 진영을 설득하기 위한 수사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이런 단어들이 21세기하고도 4분의 1이 지나간 이 시점에 한국 현대 사회에 어울리는 단어냐. 국민들이 이걸 접했을 때 그래 우린 투쟁을 해야 되고 희생도 필요하고 투사가 필요하고 이런 정서와 맞느냐. 대통령의 언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인용을 했다고 해도.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뭐겠어요. 제발 좀 나 요새 뭐 경제 변혁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다 하지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허구한 날 지금 이거 하는 거야 이거. 내 지지자들 해체되지 않아? 우리 진영에서 나를 욕하지 않아? 내 진영에서 왜 날 갖고 그러지? 대왕대비가 있는 거야? 몇 명이나 있는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정 대부분을. 밤에도 일어나서 막 쓰시고. 이건 제일 큰 문제 아니겠어요?
1: 그러니까 대통령을 포함해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2: 야, 뭐 하고 있냐는
1: 여당이라기보다는
2: 거예요.
1: 야당 같은 태도만 그냥 계속 보여주고 있다?
2: 안 어울리는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투사가 웬 말입니까? 지금 이 시점에.
3: 약간 그 적, 뭐 투사 이런 얘기가 국민들로 하여금은 화합과 협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좀 불편하긴 하죠. 근데 그게 야권을 향대로가 아니라 여권을 상대로 하니까 좀 황당한 것이고요.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가 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안 되니까 대의 명분을 삼아서 내부를 공격한다. 장동혁 대표가 SNS에 바로 받아쳤더라고요. 반성문 쓴 거냐. 저도 이제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 요구했다는 얘기를 그 문장만 딱 봤을 때는 아니 국방부 안규백 장관 얘기하는 건가? 뭐 김용범 정책실장 얘기하는 건가? 혹은 뭐 지역난방공사 얼마 전에 임명된 서류 면접 꼴찌하고 김현지 실장 줄여본 사람 얘기한 건가? 이 정도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SNS가 굉장히 와닿지 않습니다. 제가 뭐 입장이 달라서 와닿지 않은 걸 수도 있겠지만 내부적인 얘기는 내부적으로 그냥 다른 메신저로 이용하면 되잖아요. 민주당 내부적인 공문을 보내던가 민주당 내부적인 메신저를 보내야지 대통령이 민주당 내부의 그 강경파들한테 메시지를 SNS로 쓴다는 거에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아, 네.
11: 사실 예. 저희가 대통령이 이런 글을 쓴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어느 정도 비판은 감수하신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었던 이유. 그렇기 때문에 당에 나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당대표라도 본인의 직권으로 당은 당규에 있는 그 징계안을 행사하는 것보다 현역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 제기한 것을 최고위에서 논의하고 그걸 바탕으로 징계를 하는 것이 절차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역 의원들께서 나서라라고 했는데 현역 의원들이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비판을 받는 거다. 그래서 저는 빨리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1: 그러니까 내부 시스템이 그렇게 잘 돌아가지 않으면 사실은 지도부가 그걸 설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4: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은 지금 뭐 청와대 안에서 사람들끼리 파벌이 나눠가지고 싸우고 이러면은 대통령이 정리하면 되는데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정을 하고 있는데 당 뭐 소위 말하는 진영 내부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이 일일이 나설 수가 없잖아요. 뭐 정무수석으로 소통할 수는 있겠지만 대외적인 메시지를 내가면서 못하잖아요. 근데 대통령의 아까 그 메시지는 최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지적이 아니고 사실 집권 초부터 계속해서 인사 가지고 왜 보수 외연 확장을 합니까? 우리 사람 안 쓰고 순혈주의가 좋은데 문재인 정권 때처럼 그렇게 하면 좋은데 왜 우리 쪽에도 사람이 많은데 왜 안 앉혀줘요? 라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아이 그래도 무조건 우리 편이라고 어떻겠어? 능력이 있어야지 라고 거절된 사례들 몇몇 때문에 아마 화가 난 누군가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인식으로 보이고 네. 제가 지난 3, 4월부터 이 얘기 계속 했었어요. 결국 왜 이렇게 대통령에게 비판을 과하게 하느냐 저들이 결국 인사 문제일 것이다. 그건 이제 문제의식을 드러내시는 건데 하여간 이게 너무 안 좋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지적하시듯이.
1: 그러니까 다 안 좋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참전하는 모양새 자체가 좋지 않다라는 건 이제 모두가 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예. 건데 자 그럼 어쨌든 대통령의 지금 발언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결국 효과를 보긴 할까요?
3: 효과를 못 보고 있죠. 그 효과라는 거는 뭐 어떠한 국민들 뭐 민심이나 여론조사로 나타나야 되는데 효과를 못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 이 역할을 정무수석께서 하셔야 되거든요. 정무수석이 국회를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서 우리 강성필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무수석이 포섭할 의원들 포섭을 하고 이러한 조직도 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당대표 기획특보라는 정봉주 기획특보 그분이 뭐 이런 걸 하던가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러한 내부적인 그 구심점이 전혀 좀 잡혀져 있지 않다. 근데 이래서 국민들이 피곤하고 정책적으로 국민들도 피해를 보고 이런 느낌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아, 자, 주제를 좀 넘겨서 이번 주에 각종 외교 현안을 두고 또 여야가 공방을 벌였는데, 지금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현지에 있는 우리 대사를 소환까지 하는 초강수를 두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공식 감사 서한을 보냈습니다. 편지 내용에는 포로 송환 허용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대승적인 결정에 깊이 감사를 표한다 돼 있고요. 우리 정부에게는 비이성적인 감정 외교를 중단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자, 이 시점에 이제 야당 중진 의원의 단독 서한인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4: 일단은요, 외교에 관해서는 비판할 게 있어도 국내에서 비판을 해야 되는 거지, 현안에 대해서 그 나라 대통령한테 이렇게 서한을 의원이 보낸다? 이 외교의 기본을 모르는 행위입니다. 본인 말에 대해서 그 효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나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자존심 싸움 하는 거 아니고 감정적 대처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당사자로 대한민국을 끌어들여서 무기 지원을 받으려고 계속 프레임 잡고 지금 하는 건데, 그 고충이 지금 청와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거기 비서실장 격인 우크라이나 청와대 저 대통령실의 인사가 마치 남북 간의 전쟁이 임박한 것처럼, 북한과 남한의 충돌이 임박한 것처럼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 아니 그럼 외국인들이 어떻게 봐요? 그런 얘기가 자꾸 돌면 대통령 우리 청와대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 포로 송환 비공개인데 공개로 전환됐고 약속했는데 왜 그랬냐, 이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 문제를 이상하게 자꾸 비틀어가지고 고마워요 잘했어요, 우리 대통령이 잘못한 거예요, 어디 일개 의원이 그런 행동을 합니까? 이건 정치적으로 매우 지탄받아야 될 행동입니다.
1: 이걸 의원 외교, 네. 공공 외교로 볼 수 있는 건가요?
3: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의원들이 각자 나라마다 뭐 한중 의원 외교, 한일 의원 외교, 우크라이나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속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경원 의원도 기존에 외통위에서 근무했던 적도 있고 속해있던 적도 있고, 우리가 이러한 얘기를 할 때 서신 전체를 봐야 돼요. 서신을 정독을 했는데 감사 얘기도 한 문단에 있고요. 그 문단에 보면 인도적 차원이 고맙다는 얘기가 있고,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 러시아 쪽에서 북한군 두 명을 보내주면 우크라이나 포로 수백 명을 보내주겠다라고 우크라이나 내부에 또 러시아 내부에 보도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두 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내준 거에 감사하다 이 내용도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1953년 정전 이후에 휴전 이후에 그때 남한에 있던 포로들을 북한으로 보냈더니 그 사람들이 다 탄광에서 굉장히 고생했다, 또 거기서 되게 인권적으로 대우를 못 받았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두 명을 다시 러시아로 보냈으면 북한 가서 인권적인 대우를 못 받았을 거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여기에 자, 이 서신에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11: 아, 근데 지금 쟁점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이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정부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정부도 그렇고 포로 송환을 잘 됐냐 못 됐느냐를 두고 지금 비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다 오케이인 거예요. 다만 지금 이 포로 송환과 관련해가지고 비공개 합의를 했는데, 젤렌스키가 유엔 총회에서 그것도 북한 측이 와서 앉아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걸 공개했다는 것이 문제인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사회 관례사에도 어긋나는 거고 대한민국 간의 예의에도 어긋나는 거고, 또 방금 말씀하셨던 그 인권, 그 인권을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이제 북한 사람들이 참석했는 데서 공개를 하는 게 맞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와 있는데 이런 것을 일국의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처벌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경원 의원이 좀 본질이 벗어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2: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우리 정부가 밝힌 사실관계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 송환 과정에서 서로 간에 어떤 합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갈등이 불거졌는가에 대해서는 정부 발표를 전적으로 신뢰를 해요. 예. 그러면 우리 정부 입장에선 당연히 우크라이나 정부에 항의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의 내용에는 포로 송환해서 고맙다는 내용 외에 다른 게 없어요. 지금 영어 원문을 제가 지금 쓱 보니까 정말 없어요. 그것과 그걸 보냈다고 하면서 나경원 의원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이제 불리하자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는 왜 나경원 의원이 정부의 입장을 비판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비판 여지가 있다고 봐요. 이제 대내적으로.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그래도 우리의 주적인 북과 싸우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외교적 역량을 동원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우린 그럼 북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느냐는 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취한 조치보다 훨씬 더 센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이번 지뢰 폭발 사건 관련해서도 북한의 비읍자도 꺼내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공격인지 아닌지 단정짓지 못하겠다 해서 북한한테 역공당하는 소재로 활용당하는 일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네. 이 서한 내용만 보면 아까 강성필 대변인이 지적한 건 어쨌든 포로 송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은 모두가 똑같이 갖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첨예하게 외교 문제가 불거진 시점에 그 문제가 발생된 것은 외교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 대응을 네.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포로 송환 고마워요 요 메시지를 의원이 보내는 것 이게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냐.
2: 우크라이나한테 포로 송환 고맙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누가 어떻게 했나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네. 네, 못 들어봤다고 누가 했냐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3: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그걸 표현해야지 감사하다고 혼자만 갖고 있다. 뭐 국민들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차라리 정부가 그래 합의는 별도로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대사를 소환해서 지탄을 하더라도 일단은 포로 송환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다, 땡큐하다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보냈던가 구체적으로 표명했다는 것에 대한 보도조차 없습니다.
1: 이건 좀 시선이 엇갈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시점에 그거를 고맙다는 그 전하는 시점도 있을 텐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4: 근데 예.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격적으로 들어오신 게 아니잖아요. 포로 두 분이 실무적으로 물밑에서 정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정부하고 끊임없이 협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의사표현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거 서한요 나경원 의원이 본인의 그 SNS에 올리면서 홍보하면서 알려진 거예요. 다분히 자기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 외교 전에 그 국회 개별 국회의원이 지금 현재 대사를 소환하고 이런 저 예민한 형국에서 자신이 플레이어로 무슨 내용이든지 간에 플레이어로 뛰어들어가지고 나 이렇게 보냈어요라고 드러내는 건 아니 이 외교 문제는 어쨌든 대외적으로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될지 몰라요. 나경 의원의 그 글이. 그러니까 이건 뭐 아니면 협의를 하든가 청와대한테 뭐 나는 이거 보내겠다고 뭐 말이나 하든지 정부 수석하고 뭐 소통하든가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SNS에 뻥 이거는 자기 홍보잖아요. 네, 그건 부적절하죠.
2: 그럼 정치는 뭔가요? 당연히 자기 홍보하는 거고 자기 정치 네. 하는 거고 네. 우크라이나에서 이용한다? 야당 의원은 이제 뻔히 알 거예요. 그쪽에서도.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11: 그래도 우리가 안보, 외교에는 여야 없다고 하는데 자기 정치 하려고 그 젤렌스키한테 감사선 보내는 건 진짜.
2: 아, 고맙다고 한 거 같고 뭘 그래. 비난을 했으면 네, 모르겠어 또.
3: 네, 앵커님 질문이 국익에 해치냐 이롭냐라고 했을 때 국익을 해치진 않았다. 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2: 고맙다고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4: 그래도 지금 우리가 문제 제기하는 입장인데.
1: 알겠습니다. 이거 네. 짧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방에서 다 못하면 잠깐 연장 방송 이어갈까 싶은데 시간을 되시죠? 네. 예. 그 외교 외통위에 소속돼 있는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되면서 이제 국감 일정이 미국에서 유럽으로 변경되는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당사자인 정 의원조차 이유는 모르겠다 하면서도 예, 한미 동맹 해치는 발언, 극단적인 주장 같은 것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제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지금 이 문제를 두고 또 여야 해석이 엇갈리던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1: 이거는 미국의 트럼프가 지금 현재 중간선거에서 완전히 판세가 밀리고 있어요. 특히나 그중에서도 알래스카는 공화당의 텃밭까지는 아니어도 강세 지역인데 최근에 상원 선거 보면 민주당 우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래스카의 대미 투자 관련해지고 이슈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 상업적 합리성이 없으면 우린 투자할 수 없다라고 법률에 명시를 같이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투자하는데 투자 금액을 입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 예.
11: 이제 그 가스 텍사스 관련된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 이것만 관련해가지고 24억 달러를 제가 입금을 한 상태인데 트럼프는 알래스카에서 지금 본인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한국이 대미 투자 관련 액을 입금을 해줘야 이걸 가지고 성과로 홍보를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항해성으로 지금 정청래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정원 직원의 비자라든지 그다음에 한미일 북한 사이버 테러 회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고 있다. 노이즈 마케팅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예.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정부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1: 국민의힘에서는 한미동맹 파탄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던데 일단 광고로 넘어가고 못다한 얘기는 연장방송하겠습니다.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2: 가치, 더 나은 선택,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3: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디벤처.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탄탄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 방수, 탄탄탄탄 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1: 탄탄 방수
2: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3: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4: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어디?
4: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하나은행?
2: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3: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5: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네, 육해상계통계 정치토크쇼 이정민의 정치인싸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강수영, 강대규, 윤희석 네 분과 함께했고요. 저는 아나운서 이정민이었습니다. 저 연장방송 이어갈게요.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3: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4: 울산 MBC 캠페인 반주소금 협찬입니다.
5: 안녕하세요. 명화를 통해 일상의 예술을 전하는 작가 이윤서입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하루에도 우리는 스마트폰 화면을 수없이 바라봅니다. 오늘은 단 1분만이라도 명화 한 점을 검색해서 감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명화 한 점은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게 하고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보다 잠시 멈춰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명화 한 점이 당신의 하루의 온도를 바꿉니다.
4: 울산 MBC 캠페인 반주소금 협찬입니다.

0: KBS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1: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4: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정오뉴스입니다. 대구 현 마트에서 천장이 무너져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6분쯤 대구 북구 관음동의 한 아파트에서 천장이 일부 무너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인명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구조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간 정보협력 논란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정보 및 방첩 분야에서 동맹의 오래된 기준을 지킬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현지 시간 9일 양국 정보협력 상황을 묻는 서면 질의에 우리는 한국이 수십 년간 이어져온 양국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며 특히 정보 및 방첩 관련 사안과 관련해 그렇다라고 전했습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공개 문제로 본국 소환 조치가 내려진 박기창 주 우크라이나 대사가 오늘 오전 귀국했습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유엔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공개한 것이 비공개 합의를 어긴 것이라며 지난 8일 박 대사의 소환을 결정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항의 표시로 대사를 본국으로 불러들인 건 일본 교과서에 담긴 독도 영유권 주장에 반발해 주 1대사를 소환했던 지난 2008년 이후 18년 만입니다. 이른바 대북 송금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하고 나선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김한교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어제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전 부지사를 정치적 검찰의 조작기소 피해자라고 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개인 비리가 있다며 뇌물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사건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전산장애 발생이 잦은 금융사 20곳의 지난해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이 7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사가 고객의 민감한 개인정보와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했더니 전산장애 발생 횟수 기준 상위 20개 금융사의 지난해 정보보호 예산은 총 4,380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실제 집행된 예산은 3,050억 3천만 원으로 집행률은 69.6%에 그쳤고 상위 20개사 중 7곳은 올해 들어 정보보호 예산을 작년보다 축소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DLENC가 시공하는 경기 부천시 오정구의 열병합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무게추에 맞아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이들은 약 30m 높이에서 5톤가량인 타워크레인 무게추를 설치하던 중 흔들리는 무게추에 부딪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 노동자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고 다른 50대 남성 노동자는 왼쪽 손목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를 방문 중인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지 시각 9일 크로아티아의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 도입과 관련해 양국 간 신뢰가 실질적 협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대구, 경북, 중남부와 경남 내륙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모레 오전까지 5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오후부터 남부지방과 제주도, 강원 남부와 충청 일부에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7: 2016년 가을맞이 우수 중소기업 및 농특산품 건강박람회가 울산 전시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됩니다. 10월 8일 목요일부터 10월 12일 월요일까지 전국 각 지역의 품질 좋고 건강에 좋은 다양한 농식품과 직접 체험해보며 즐길 수 있는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들을 모두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10월 8일 목요일부터 10월 12일 월요일까지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가을맞이 건강 박람회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8: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영국 BBC 라디오의 전설적인 DJ 존 필은 평생 엄청난 양의 음반을 모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남아있던 음반만 10만 장이 넘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음반과는 별도로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그 안에는 단 142장의 싱글만 들어있었습니다. 존 필이 수많은 음악 가운데서도 특별히 가까이 두었던 음반들이었죠. 그러나 그가 가장 좋아한다고 여러 번 밝혔던 밴드 더 펄의 음반은 정작 한 장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더 펄의 음반은 워낙 좋아해서 아예 따로 전용 공간을 마련해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수만 장을 듣는 사람에게도 결국은 유난히 자주 돌아가게 되는 이름이 있었던 셈입니다. 10월 10일 토요일 손석회 12시 오늘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에서는 네 사람이 좋아하는 뮤지션 한 명을 고르고 그의 음악 세계에서 다시 두 곡씩을 골라보겠습니다. 이름하여 한 뮤지션 두 노래.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기준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조강.

0: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3: 예, 손석희 12시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토요일의 확장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시간입니다. 오늘은 각자가 좋아하는 뮤지션 한 명을 먼저 고르고 그 사람의 음악 가운데 다시 두 곡을 골라서 듣는 시간, 그러니까 한 뮤지션 두 노래 플레이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손석희 12시 선곡위원들이신

0: 박정영, 김학선, 김윤하 새 선거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예, 반갑습니다. 예. 자, 한 사람만 골라서 파보는 뭐 두 곡 가지고 다 파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2: 그렇죠.
0: 이미 저는 이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3: 응? 언제요?
0: 카펜터즈요.
2: 아, 저희 초록기에 네,
1: 네. 맞아요.
2: 네.
0: 목소리 예, 예.
2: 맞아요.
0: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뭐 뛰어난 보컬리스트 이렇게 해서 하긴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뮤지션의 예, 두 곡을 듣는 시간. 굉장히 많이 관심들을 가지실 것 같은데.
2: 네.
0: 아, 첫 순서는 또 접니다.
2: 네.
0: 나는 왜 맨날 처음에 해야 되지?
3: 한번 바꿔 보시죠.
1: 네. 네.
0: 저도
1: 네.
0: 좀 시간을 충분히
1: 맞습니다.
0: 왜냐 일부가 시간이 짧거든요.
2: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3: 그 네. 곡이 저희 네. 셋 중에 선곡한 곡이
2: 가장
3: 짧을 때 앞으로 한 곡 보내고
1: 네. 예. 바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네.
0: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2: 네. 피디님 한번 생각해 주세요. 네. 네.
0: 그 사실 좋아하는 뮤지션 제가 누굴 좋아하는지는 뭐 너무 이 시간에 얘기를 많이 해서 그 앨범들을 또 들고 나면 모두가 또 야유를 보내실 것 같아서 그렇게 안 하기로 했습니다.
2: 아...
0: 언젠가 기회가 있기를 바라면서
2: 네.
0: 그래서 매우 좋아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얘기하지 않았던 뮤지션을 택했습니다. 다만 이제 저의 일관된 생각은 뭐랄까 토요일 이 시간에 함께 좀 쉽게 들을 수 있는 곡이었으면 좋겠다라고
2: 네.
0: 생각해서 저의 여태까지의 선곡은 거기서 크게 벗어난 적은 없었던 걸로 물론 한 번의 예외는 있었지만
2: 아 네. 있었죠.
0: 무려 14분에 가까웠던
2: 아우 짜릿하네요.
0: 프리버드가 있었지만 그것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니까
2: 맞아 네.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0: 예, 예. 오늘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으로 택한 사람은 폴 사이먼입니다. 사실 그 토요일 순서 초기에 또 박서를 전해드린 네, 적이
1: 맞아요.
0: 있죠. 예. 그거 이제 사이먼 앤 가펑클 시대의 곡이고 오늘 두 사람이 헤어진 이후에 폴 사이먼의 솔로곡을 가져 나왔는데 아 오늘 이게 참 그 뭐랄까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는지
2: 네.
0: 우리 저 막내 작가 이소아 씨의 지인 되시는 분이 LP점을 이제 새로 내신다고
2: 오.
0: 그러면 저한테 LP 하나를 특별히 선물을 해주셨어요.
2: 오.
0: 그게 사이먼 앤 가펑클의 미국 초반입니다.
3: 네. 지금 바로 옆에 있습니다.
2: 아까 예. 좀 확인하시는 것 같던데 박정영
3: 아니 제가 약간 초반인지 아닌지 바들이
2: 그러니까
3: 있다고.
2: 이렇게 뒤집어 네. 보시
1: 진품 명품 감별색
3: 굉장히 네. 박선 씨가 비난했죠.
0: 네.
3: 장사치 다 됐고
0: 네. 예. 틀림없는 초반입니다.
1: 네.
0: 저 사실 이 판을 가지고 있는데
2: 네.
0: 저 이름하여 백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해적판.
2: 네.
0: 근데 이렇게 그 원반을 손에 넣은 것은 이 평생 처음입니다.
3: 이 사이먼 앤 가펑클의 이렇게 우연의 일치가 딱
2: 아, 그러니까요,
3: 오늘 선물을 받았는데
2: 네. 네.
0: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오늘 사이먼 앤 가펑클은 아니지만 폴 사이먼의 솔로 이후의 곡을 골라왔습니다. 폴 사이먼은 뭐 1941년생 이미 85세 아직까지도 현역이라는 게 네, 믿어지지 맞아요. 않지만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공연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따가 그거 들려드릴 예정인데요.
2: 네.
0: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창법이 좀 늘어지긴 하지만 여전히 음색은 살아있는 그런 반가운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이미 가펑클과 듀오일 때 뭐 세계적인 포크 싱어 송라이터로 명성을 얻었지만 솔로 전향 후에는 좀 다양해지긴 했습니다.
1: 맞습니다.
0: 재즈도 하고
2: 네.
0: 레게, 뭐 아프리카 네. 음악
1: 맞아요.
0: 리듬까지 사실 저는 솔로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뭐 전향 후에 예를 들면 뭐 레게나 아프리카
3: 그레이슬랜드는
0: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는
3: 네. 줄 알았습니다.
1: 저도 그럴 것 같았습니다. 네.
2: 다들 너 깨고 있죠?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0: 뭐, 아 팔로가 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도 물론 좋은 음악들이 많이 있고요.
1: 네.
0: 예, 예. 근데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초기에 포크 계열의 음악들 또 거기에 팝이 결합된 잔잔한 노래들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우선 멜로디가 좀 편안했고 자기 안의 성찰이라든가 외로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크게 외치지 않고 뭐랄까 좀 도회적인 감성 그중에서도 이제 뉴욕 출신이다 보니까 뉴욕적인 감성으로 좀 풀어내는 곡들이 좀 많이 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택한 곡 평일에도 한 번도 안 내보냈던 곡인데 Still Crazy After All These Years입니다. 1975년에 나온 같은 이름의 앨범에 실려있고요. 뭐 문장 그대로 해석하면 몇 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괴롭다

0: 이런 뜻인데 뭐랄까 여전히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중심을 잃은 채로 살아가는 한 남자가 되겠죠. 폴 사이먼의 가사가 뭐 대부분 그런데 일상에서의 어떤 작은 일화들을 이렇게 모아서 하나의 주제를 잡아가는데 이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가사가 이제 길에서 옛 연인을 만나죠. 함께 맥주를 마시면서 옛날 얘기를 나누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러나 그 둘이 다시 만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1: 네.
0: 예. 그런 일이 있었고 나는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창밖거리를 바라보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그렇다고 옛사랑에 대한 미련을 뭐 내놓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Still crazy after all these years 라고 이제 독백을 하는 노래죠. 그러니까 뭔가 두려시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공감이 되는 그 무엇 어찌 보면 좀 애매하지만 누구나 충분히 겪을 법한 그런 감정의 심연 같은 것이 드러나는 노래. 저는 이런 곡들이 폴 사이먼의 곡이 참 좋거든요.
2: 네. 그래서
0: 전주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죠. 일렉트릭 피아노하고 후주에 가서 색소폰도 나오는데 약간 이제 재즈 냄새도 풍기고.
2: 네, 네 맞아요.
0: 아무튼 도입부부터 매우 매력적인 곡인데 들어보시죠. 폴 사이먼의 Still Crazy After All These Years 시작하겠습니다.

0: 전하연 이 곡이 전주부터 너무 좋아서 예, 빠져들었던 그런 곡이기도
1: 그 하고. 손디테이님이 약간 재즈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예, 예. 이 키보디스트가 리차드 티라고 아. 굉장히 유명한 퓨전 재즈 아, 키보드고요. 예, 예. 기타도 에릭 게일이라고 되게 예.

0: 제로도 너무나 좀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2: 그 폴 사이먼은 꽤 나이가 들어서도 음색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같이 활동하던 그 아트 가펑클은 많이 좀 쉬웠죠.
3: 네.
2: 이게 연배가 좀 높아지면서.
3: 아, 젊었을 땐 아트 가펑클 너무 좋았는데.
2: 대단했죠. 네.
3: 목소리 자체만으로는 정말.
2: 예, 예. 네. 그게 좀 아쉽죠. 요즘 네. 들으면. 예. 아, 잘 들었습니다. 하여간 오랜만에 저도 두 번째 곡을. 한번 이거는 저희가 주중에 그 보내드렸던 곡이긴 한데 50 Ways to Leave Your Lover입니다. 오늘은 그 폴 사이먼의 최근에 어떤 뭐랄까 좀 기념비적인 공연 A Quiet Celebration에서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이 조용한 축하라는 공연 제목인데요. 뭐냐면 왜 Quiet냐면 그 청력이 굉장히 저하돼서 양반이 85이나 되다 보니까 한쪽 귀는 지금 거의 안 들린다고 그러더니 그래서 이제 공연 활동을 사실 몇 년 동안 못하다가 작은 그 공연장에서 음향 장치를 자신의 청력에 맞게 좀 조정하고 그리고 무대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은 안 되지만 내 몸 상태에 따라서 가능한 한 노래할 수 있는 최대치 그 조건을 찾아내는 거죠.
1: 네.
2: 굉장히 뭐랄까 좀 85 노인이 보여주는 집념이랄까.
1: 네.
2: 그래서 바로 작년 8월에 시애틀의 맥코홀이라는 데서 공연을 했는데 아주 매우 감동적인 전설적인 뮤지션의 공연이 됐습니다.
3: 궁금하네요.
2: 예, 지금 들려드릴 곡은 사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 드러머가 바로 이제 스티브 게드라는 미국 아마 팝 역사상 제가 보기에는 베스트 5 정도에 꼽히는
3: 네.
2: 세션 드러머
3: 맞아요. 네. 최고의 세션
2: 예. 본인이 뭐 앨범도 내긴 했는데 그렇게 크게 히트는 안 했지만 세션 드러머로서는 뭐 당대 최고 그래서 폴 사이먼은 뭐 물론이고 제임스 테일러, 에릭 클랩튼, 로프터 플렉, 조 카커, 스틸리 댄 거의 모든 그 당대 네로라는 뮤지션들이 스티브 게드를 세션 드러머로 찾았습니다. 그 이 노래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폴 사이먼이 드러머인 스티브 게드를 특별히 또 따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1975년에 이 노래를 녹음할 때 그때 이스트맨 음악학교 이거는 그 뉴욕주의 로체스터 대학의 음악대학이라고 하는데 이스트맨 음악학교 출신의 젊은 스티브 게드를 처음으로 만났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뉴욕의 레코딩 씬에서 뭐 최고의 드러머가 됐다고 소개를 하죠. 이 곡이 그러니까 도입부는 물론이고 곡 전체를 어떻게 보면 이제 리드해 가는 게 스티브 게드의 이제 드러밍인데 아주 절제되고 정확하고 0.1초도 착오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정확한 드러밍.
1: 그 예. 예. 세션의 기본이죠.
2: 그렇죠. 예. 스티브 게드가 그 군악대에서도 연주를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군악대에서의 그런 정확한 뜻이
3: 아, 그러네.
1: 그러니까
3: 네.
1: 군기가 들어갔나요?
2: 네. 그 기법이 사실 이 곡의 도입부에서도 바로 나타나는데 한번 들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만들어내는 조화를 들어보시죠. 당시 84세 폴 사이먼의 창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좀 드는 그런 티가 나지만 충분히 감동적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1: 네.
2: 앞에 스티브 게드를 소개하는 장면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4: In 1975, I made a record with a young drummer who had just come to New York from the Eastman School of Music. His name is Steve Gadd. And in a short time, he became the most in-demand drummer on the New York recording scene. And the record that we made together was 50 Ways to Leave Your Lover.

0: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1: 올가을 우리 달려볼까요? 달리는 즐거움에 축제의 설렘까지 2016 울산 런 페스타. 시원하게 도전하는 하프, 기분 좋게 달리는 10km,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5km까지. 달린 뒤엔 맛있는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푸짐한 경품으로 가을을 특별하게 즐겨보세요. 10월 25일 일요일 오전 8시 울산 문수국제 양궁장. 울산 MBC와 함께하는 2016 울산 런 페스타. 지금 울산 런 페스타를 검색하세요.
2: 오늘의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평년보다 2도에서 4도가량이 높습니다. 현재 경남 양산과 밀양, 경북 경주의 기온이 28.4도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부산도 27.6도로 다소 덥게 느껴집니다. 낮 동안은 반소매 차림도 무난하겠는데 해가 지고 나면 금세 쌀쌀해진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맑은 가운데 건조하고요. 제주와 남부에는 비와 소나기가 지나겠고, 내일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도 전국에 비 예보 들어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으로 대동요금소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1km 구간 지체고요. 동명에서 다부터널까지도 어렵고, 부산 방향 안동분기점 부근도 화물차 사고 처리로 혼잡합니다. 김유정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당신의 점심시간에 꽤나 괜찮은 선택, 손석희의 12시. You've got a friend
5: in me.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6: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7: 저기요, 몇 층이에요?
8: 32층이요.
7: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8: 가치, 더 나은 선택.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9: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10: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1: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심의필.
12: 예, 2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이 50 Ways to Leave Your Lover였고, 약간 뭐랄까 나이가 들어서 노래하면 바이브레이션이 생깁니다.
13: 아, 국적과 상관없이.
12: 네, 네. 어떤 바이브레이션이 생겨서.
13: 맞아요.
12: 근데 그걸 감안하고 들어도
14: 좋아요.
12: 네, 네. 괜찮은 곡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3: 그 약간 그 어떤 예전에 푸릇푸릇함은 없지만 예. 뭔가 인생의 깊이가 그 바이브레이션과 함께 들어가면서
12: 아, 그렇죠.
13: 약간 좀 납득이 되는
14: 예. 예. 이 앨범이 저는 그냥 부틀렉 같이 앨범을 안 나온 줄 알았는데
13: 네.
14: 예. 음악 나가는 동안 검색을 했거든요.
12: 예.
14: 음반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13: 아.
14: 바로 사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13: 저는 그냥 청취 플레이리스트에만 넣었는데 역시 구매로 바로 아, 이어지시네요.
14: 일단 사고 들어야죠.
12: 예. 뭐 이거 좋은 자세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댁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알겠습니다. LP에서는 피우는 소리가 들린다. 토요일 확장판 2부를 이제 또 시작할 텐데 2부는 박정영 위원의 플레이리스트 시간입니다. 어떤 곡들을 고르셨는지요?
14: 아, 저는 사실 이번 주제가 너무 어려웠고요.
13: 진짜 어려웠죠.
14: 그러니까 이게 그 선택지를 좁히면 답이 쉬워요. 예를 들어서 뭐 존 레논이냐 폴 맥카트냐
12: 예.
14: 그러면 뭐 아. 폴이다. 뭐 마이클 잭슨이냐 프린스야 이러면 프린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13: 네.
14: 흔히 이런 많이 질문을 하잖아요. 대표님은 어떤 뮤지션을 제일 좋아해요? 그러면 갑자기
13: 아,
14: 저는 공황 상태가 되거든요.
12: 좀 하얘지죠.
14: 예. 네. 도대체 누굴 얘기를 해야 돼? 뭐 너무 많기도 하고
13: 아.
14: 장르마다 다르기도 하고
12: 예.
14: 그렇다고 뭐 마일스 데이비스나 존 콜트레인을 꼽을 수도 없고 프린스 얘기는 얼마 전에 했었고 막 이러다 예. 보니 한참 고민을 하다가 제가 진짜 가장 많이 들은 뮤지션이 뭘까라고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알란 파진스 프로젝트입니다.
12: 아, 예. 알란 파진스 프로젝트는 지난번에 리추얼 송 편 오프닝에서 제가
14: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12: 그 시카고 블루스의 네. 그 선수들이 등장할 때
14: 그쵸.
12: 배경음악 시리우스 그걸 했는데 그 오프닝 음악 들으면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으셨어요.
14: 반응이 좋았죠.
13: 네.
14: 아마 오늘도 반응이 좋지 않을까. 그런데 네. 설명을 좀 하면 이게 사실 알란 파진스 프로젝트 하면 뭐 유명한 곡들 많잖아요. 뭐 Eye in the Sky, 뭐 네. Time, Old and Wise 그러니까 이런 노래로만 사람들이 많이들 알고 계신데 사실은 20세기 음반 사운드를 바꾼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3: 네.
14: 엔지니어 출신이고요.
12: 예.
14: 그다음에 프로듀서를 하다가 아티스트로 이제 진화한 케이스인데 되게 재밌는 일화가 10대 그러니까 1948년생이고요. 런던에
12: 예.
14: 10대 후반 한 16살 때 비틀즈의 페퍼 상사 그 앨범을
13: 네.
14: 듣고
12: 서전 페퍼스를 네,
14: 서전 페퍼스
12: 예.
14: 너무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엔지니어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딱 했대요. 그러면서 그 당시 가장 유명한 레코드 스튜디오가 에비로드 스튜디오인데
12: 예.
14: 거기에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날 좀 취직 좀 시켜달라. 가서 뭐 선이라도 깔겠다. 뭐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됐대요. 돼서 입사를 해서 열심히 이제 선을 깔고 마이킹을 하고 그렇게 배우다가 1969년에 비틀즈 에비로드 앨범에 어시스턴트 엔지니어로 참여를 해요. 그게 21살 때거든요. 근데 뭐 어시스턴트 엔지니어면 말 그대로 그냥 선 까는 역할이었을
13: 네.
14: 텐데
13: 그렇죠.
14: 어쨌든 일찍 배우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1973년에 핑크 플로이드의 The Dark Side of the Moon 네, 메인 엔지니어가 돼요. 그렇게
12: 명반의 엔지니어가
14: 그렇죠.
12: 되네요.
14: 그게 예, 예.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약간 뭐 위대한 앨범으로 꼽히는 앨범인데 24살에 그 앨범의 메인 엔지니어가 됐다는 게 그러니까 사실 지금으로 따지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12: 그거는 핑크 플로이드의 안목을 인정해줘야 되겠네요.
14: 그렇죠.
12: 예.
14: 왜냐하면 그 앨범에 그 유명한 곡 있잖아요. 머니라고
13: 네.
14: 그 돈소리라는 거 찰랑 찰랑하는
12: 예.
14: 그거를 어떤 음악으로 만든 인물이 알란 파진스거든요.
12: 네.
14: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는 그런 효과음들을 음악이랑 편집하는 게 너무 쉬운데
12: 예.
14: 그때는 음악의 템포랑 효과음을 맞추려면 과연 며칠 동안 그걸
13: 아날로그로
14: 잘라붙이고 했던
13: 그쵸.
14: 건데 어쨌든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12: 예예.
14: 그다음에는 뭐 다양한 밴드의 프로듀서 역할을 많이 합니다. 뭐 더 헐리스라든지 암브로시아라든지 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알 스튜어트의 명반 이어 오브 더 캣의 프로듀서 역할을 하면서
12: 예예.
14: 뭐 대중음악 이미 그 신에선 너무 중요한 인물이
12: 예.
14: 되다가 드디어 이제 알란 파진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자기 음악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은 이 알란 파진스 프로젝트만 알고 계시긴 해요. 예. 근데 이 전사를 알면 왜 알란 파진스 프로젝트 음악을 들으면 왜 이렇게 사운드가 좋지? 라디오에서 들어도 왜 이렇게 오디오로
13: 맞아요.
14: 듣는 것 같지?
13: 아, 저 옛날에 어렸을 때 진짜 타임 같은
14: 그쵸.
13: 노래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막 휘 하는 그 어떤 우주에서 뭔가 날아오는 것 같은 소리 같은 게 나잖아요. 아기 때였는데도 이게 뭐지? 이 감정은 뭐지? 그쵸. 이 생각이 들었던 그러니까 기억이 나요.
14: 모노 그냥 라디오로 들어도
13: 맞아요.
14: 알람파전스 프로젝트 맞아요. 음악이 딱 나오면 갑자기 오 이게 뭐지? 사운드가 이렇게 좋아?
13: 저 그때 진짜 5만 네, 원짜리 무슨 진짜 카세트 데크밖에 없는 걸로 들었었거든요. 근데도 아,
14: 역시 유란 씨가 귀가 있네.
13: 네.
14: 그래서 너무 좋은 음악이 많은데 두 곡을 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학선 씨한테 혼을 좀 났어요.
13: 네?
12: 학선 씨가 이렇게 혼이 납니까? 네,
15: 그러니까 아, 제가 뭐, 비난을 했습니다.
14: 그러니까 비난을 했는데 어제 딱 물어보더라고요. 형 뭘 꼽았냐? 그래서 알람파젯을 꼽았다. 그랬더니 뭐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 난 암모니아 에비뉴가 너무 좋아서 그걸 틀라고 한다 그랬더니 청취자를 생각을 안 하냐.
15: 아, 저한테는 청취자를 생각을 안 한다. 맨날 저희가 히트곡을 아니, 철저하게 배제하려고 하죠.
14: 저기 왜 말을 끊으세요. 그래서 네. 청취자를 생각 안 하냐. 왜 이렇게 어려운 곡을 틀으려고 그러냐.
12: 아니, 우리 청취자를 어떻게 보시고 지금.
14: 아, 그러게요.
12: 네.
14: 그래서 또 귀가 얇아서 그런가 했더니 형 그냥 제일 유명한 Eye in the Sky를 아, 틀어라.
13: 실질적으로 김학선이 선곡한 아니, 곡이 되잖아요.
14: 그러면서 네. 왜냐하면 자기가 네. 좀 처지는 곡을 틀어야 되니까. 아이 인 더 스카이를 형이 틀어라 라고 예.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고민을 했는데
12: 예.
14: 전체 어쨌든 저는 방송을 전체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냥
12: 근데 이게 그 시리우스하고
15: 네. 네.
12: 아이 인 더 스카이하고 바로 이어지기로
14: 되어 있습니다. 네.
12: 이거 끊어서 들어요? 이어서 들어요?
14: 이어서 들어도 좋고 끊어서 들어도 좋은데
13: 저 근데 이 곡은 끊어서 들어도
14: 네 전혀 예.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13: 넘치는
14: 네.
12: 그럴까요?
13: 네.
12: 왜냐하면 이게 그 앨범 자체에 거의 끊김 없이 들어가기 맞습니다. 때문에
14: 그러니까 시리어스는 지난번 들었으니까
12: 예, 예.
14: 사실 아이언 더 스카이만 들으면 처음에 약간 끊기는 예, 느낌이 그쵸, 그쵸. 살짝 있긴 한데요.
12: 예, 예.
14: 어쨌든 알람 파전스 프로젝트의 수많은 명곡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12: 그렇죠.
14: 플레이하고 가장 유명한 아이언 더 예, 스카이를 예. 네, 소개할까 합니다.
12: 예. 듣겠습니다.

0: 예, 박정영 선곡위원회 좋아하는 뮤지션 알란 파슨스의 첫 번째 곡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Eye in the Sky를 들었습니다.
1: 네. 선곡은 사실상 제가 한 거나 마찬가지.
2: 감사하죠.
3: 네. 아, 이걸 했다고 해야 돼? 강요했다고 해야 돼?
1: 받아들인 거죠.
0: 아, 대중들이 네. 들어도 워낙 명곡이니까.
1: 그러니까요.
3: 네.
0: 좋네요.
2: 저도
3: 네.
2: 이 곡을 아마 중학교 때 처음 들었을 때 약간 기억 같은 게 선명해요.
3: 예.
2: 아까 말씀했듯이 유나 씨 얘기했듯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온데 뭔가 이거 뭐 사운드가 왜 다르지? 이런 예.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0: 그게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군대에서 네. 첫 외출을 나왔는데
1: 네.
0: 그 다방에 갔어요. 요즘은 커피숍이라고 하지만
3: 그렇죠. 그렇죠. 요즘에 또 카페라고 예. 합니다.
0: 아 그런가요?
3: 예.
0: 미안합니다. 다방에 갔는데
3: 네.
0: 사랑과 평화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운드가 달랐어요.
3: 아.
0: 예, 그 전까지 제가 들었던 우리 가요의 사운드하고 사랑과 평화가 만들어낸 사운드가
3: 맞아요.
2: 좀 다르죠.
0: 이제 그만큼 녹음 기재나 이런 게 많이 발전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딱 그 시대
1: 구분이 있죠.
0: 예, 네. 천천히 발전하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1: 네.
0: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도 그 당시에 팝신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3: 네, 맞아요.
0: 감히 또 이게 선곡위원들 앞에서 제가 좀
1: 아닙니다.
0: 많은 척을 좀 했습니다.
3: 같은 예. 마음, 리스너로서.
1: 예. 근데 예체능은 예.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운동도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계단식으로 확 실력이 올라간다.
0: 예. 예.
1: 그 이 예술 계열은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3: 맞아요. 뭔가 점진적인 예. 것보다 진짜 명반 갑자기 누가 들어도 확 놀라게 되는 이런
0: 그러게요.
3: 작품들이 나오면서 발전이 되는 것 같아요.
0: 예.
3: 네.
0: 이 첫 곡 Eye in the Sky가 이제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전성기였던 1982년 내 노래였다면 두 번째로 준비하신 곡은 이 37년 뒤
2: 아, 그렇죠.
3: 아.
0: 네. 2019년의 곡이네요.
2: 아, 네.
0: 어떤 맞습니다. 곡인가요?
2: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앞서 폴 사이먼 소개해 주시면서
0: 예.
2: 지금 83세라고 하셨나요?
0: 폴 사이먼이? 금년은 85세.
2: 85세.
3: 네.
2: 아직도 공연하고 현역으로 뛰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3: 네.
2: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이런 거장들을 얘기하면서 70년대, 80년대 워낙 좋은 앨범들을 내잖아요. 그다음에 그냥 새로운 앨범을 발표를 안 한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거든요.
0: 예.
2: 근데 아닙니다.
3: 그러니까
2: 예를 들어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도 이 앨범은 이제 제가 소개할 앨범도 2019년도에 발표한 앨범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폴 맥카트니 지금까지 계속 공연하고 저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공연하는 모습을
0: 예.
2: 보면 약간 놀랐는데 뭐
0: 왜 우리나라에 처음에 왔을 때 뭐 감기 몸살인가로 취소했다가
2: 그쵸.
0: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제 폴 맥카트니도 갔군 그랬는데
3: 안 되겠다 했는데
0: 그 다음에 다시 왔잖아요.
2: 그렇죠.
3: 네.
0: 계약에 의해서
3: 네.
0: 펄펄 날았다고
3: 맞습니다.
0: 예예. 예. 그런 것 같아요.
2: 그리고 네. 제가 좋아한다고 몇 번 얘기했던 벤 모리슨 같은 경우도 80대 중반인데 이분은 매해 앨범을 내세요.
0: 예.
2: 거의 매해 앨범을 내고 전설이 한 분 계시죠. 윌리 넬슨.
0: 아, 예.
2: 93세거든요 지금. 근데 아직도 앨범을 한 2년에 한 장씩은 계속 내시는
3: 아, 거의
2: 거예요.
3: 거의 AI 수준이니까요. 네.
2: 근데 그 목소리는 뭐 아시잖아요. 젊었을 때 목소리나 93세 목소리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3: 예.
2: 그냥 뭐 계속 신보를 내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장들이 사실 지금까지도 계속 활동하고 있다라는 걸
3: 맞아요.
0: 그래봤자
2: 네.
0: 윤종신 씨한테는 못 당합니다.
3: 매달 한 곡씩 내니까요.
2: 아 어렵네.
0: 어딜 덤비겠어요?
3: 아, 그러네요.
2: 네. 네.
0: 그래서, 예,
2: 네. 그래서.
0: 네.
2: 그래서 37년 뒤인 2019년도에 그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새 앨범인 알란 파슨스의 솔로 앨범이라고 할 수 있겠죠.
0: 예.
2: The Secret의 수록곡인 As Lights Fall이라는 곡인데요.
0: As Lights Fall.
2: 네.
0: 예.
2: 요 곡은 좀 신선합니다. 사실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라고 하면 잘 모르는 아는 사람은 다 알지만 모르는 분들은 다 알란 파슨스가 노래한 줄 아는데 그 프로젝트라는 이름에서 다 모든 게 설명하듯이 알란 파슨스는 사실 노래를 안 하고요. 항상 좋은 보컬리스트를 씁니다.
0: 예. 그러니까
2: 뭐 앞서 얘기한 Eye in the Sky 같은 경우는 에릭 울프슨이라고 굉장히 많은 곡을 가장 많이 부른 보컬리스트고요.
0: 예.
2: 뭐 콜린 블러스턴이라든지 크리스 레인보라든지 또는 뮤직으로 유명한 존 마일스 같은 사람들도 계속 좋은 보컬을 많이 써서 이제 그 하는데
0: 예.
2: 이 곡이 2019년도에 발표된 이 곡이 알란 파슨스가 직접 리드 보컬을 한 곡이에요.
0: 아, 그래요?
2: 근데 들어보시면 왜 노래 안 했지? 아 진짜요?
0: 이렇게 잘하는데.
2: 그러니까 그냥 과거의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곡과 굉장히 노래가 비슷하면서도
0: 예.
2: 충분히 너무 매력적인 보컬인데 왜 안 했을까 싶기도 네. 하다가
0: 그런 경우 가끔 있죠.
2: 그렇죠.
0: 예. 네. 네. 뭐 레제플린의 지미 페이지도 노래 부르거든요.
2: 아, 그러니까요.
0: 들어보셨죠?
2: 네.
0: 왜 안 불렀지 그랬어요, 저.
2: 근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의 기준이 높으니까 예. 우리가 듣기에는 괜찮지만 본인이 듣기에는 아. 어쨌든 에릭 울프슨이 더 좋다고 생각하겠죠.
0: 예, 예.
2: 그러니까 최고를 이제 만들려다 보면 네. 아마 그랬던 것 같고 아주 매력적인 알란 파진스 본인의 보컬을 들을 수 있는 희귀한 곡이기도 합니다.
0: 예. 궁금한데요. 본인의 목소리가 어떤지. As Lights Fall, 알란 파슨스의 두 번째 오늘 소개하는 곡이면서 본인의 보컬로 듣겠습니다.

0: As Lights Fall, 알란 파슨스 본인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1: 네.
0: 괜찮은데요?
1: 좋죠. 그렇지 않아요?
2: 네.
1: 예, 예. 아니 저는 조금 과장 못해서 I in the sky도 그냥 대충 불러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0: 근데 그렇... 제가 이게 들어보니까
1: 안 돼요?
0: 이 노래의 고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2: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에릭 울프슨이나 이런 보컬들은 예. 뭔가 좀 더 투명하고 그럼요. 맑은 느낌이 있는데
0: 예, 예.
2: 이분은 되게 무난하게 잘 부르죠.
1: 그러니까 덤덤하게. 맞아요.
0: 그 음색, 색깔은 괜찮은데
1: 네.
0: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부르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일단 드네요.
2: 근데 어쨌든 네. 이 곡을 유나 씨나 학선 씨도 처음 들으셨죠?
3: 네,
1: 네 맞아요.
3: 찾아 듣진 않게 되니까.
1: 그러니까
3: 전성기가 지난 뮤지션들의 네.

0: 전성기가 지난 거장의 최근 앨범을 예. 다 무시하는데 저도 사실 무시하다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음반을 모으다 보니까 네. 사실은 사놓고 거의 방치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걸 그래도 사놨으니 한 번은 들어야지 하고 들었는데 예. 깜짝 놀란 거예요.
1: 괜찮아.
0: 노래도 잘하시는데 예. 약간.
2: 근데 확실히 그 특히 아티스트들은 그 뮤지션들은 젊었을 때 이 저 영감이라는 게 네. 요즘 분명히 있어요.
1: 20, 30대.
2: 네. 그러니까 60, 70대가 돼서도 자기가 20, 30대 만든 노래만 뒤집다 부르잖아요.
1: 그럼요.
2: 요즘 나온 노래는 아무래도 조금 그런 게 좀 있는데 예외도 있다는 거.
0: 예외도 있다.
1: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나이 들어서 그런 창작을 하는 게 훨씬 어렵다는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예, 예. 젊을 때보다. 젊을 땐 그냥 뭐 한 시간에 딱 했던 걸 이제는 예. 막 일주일씩 걸려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에너지로 예. 계속해서 새 앨범을 내고 활동을 하고 있는 뮤지션이 있으면 예. 전 정말 좀 서포트 해줘야 된다고 네. 봅니다.
3: 그리고 젊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누구지 김종진 씨가 봄여름가을 김종진 씨가 정말 재밌는 표현을 했는데 스무 살 때 가만히 누워 있으면 머리에서 막 새로운 곡들이 막 문을 두드린대요.
2: 아 그래요?
3: 막 그걸 잠그고 있다 지금 곡을 만들 여건이 안 돼서 문을 막고 있어도 막 예, 예. 창작에 그게 막 두드린대 샘솟고 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예. 5, 60대 되면서 이제 그런 게 사라지는 거죠. 네.
0: 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평화로울 것 같은데.
3: 네, 그래요.
2: 자 여기까지 네, 이제 박정영 선곡위원의 선곡을 다 들었습니다.
4: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5: 안녕하세요. 짹짹휴게소 대표 홍승민입니다. 자연을 관찰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늘 걷던 익숙한 길에서 잠시 고개를 들어 두리번두리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전에는 들리지 않던 새소리가 들리고 이름을 몰랐던 꽃과 나무가 보이고 작은 곤충 한 마리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바라보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조금씩 좋아하게 됩니다. 저희가 자연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이유는 우리가 본 아름다움을 오래 기억하고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익숙한 길을 조금 천천히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곁에는 생각보다 많은 생명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4: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6: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7: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8: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9: 울산 문화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0: MBC 한시 뉴스입니다. 대구시 북구 관음동

0: 대구에 있는 식자재 마트 천장이 무너져 마트 안에 있던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대구 소방과 경찰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16분쯤 대구시 북구 관음동에 있는 한 마트에서 천장이 내려앉아 당시 마트 안에 있던 손님 등 66명이 스스로 건물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38명이 경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부상자 모두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후 마트 내부를 수색한 결과 추가 인명피해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DL-ENC가 시공하는 경기 부천시 오정구의 열병합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무게추에 맞아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타워크레인 설치업체 소속 노동자인 이들은 약 30m 높이에서 타워크레인에 5톤가량의 무게추를 설치하던 중 흔들리는 무게추에 부딪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 노동자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고 다른 50대 남성 노동자는 왼쪽 손목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의 정기결제 자동갱신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이 최근 5년간 8.8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공개한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정기결제 자동갱신 관련 피해 구제는 2020년 17건에서 지난해 150건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도 8월까지 132건이 접수돼 2020년 이후 누적 건수는 540건에 달했는데 계약 해제, 해지 및 위약금 관련이 275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실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결제만 계속된 소비자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경찰 순찰차를 피해 시속 150km가 넘는 속도로 달아나던 만취 운전자가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차량 운전자 20대 남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어젯밤 10시쯤 경기 하남시 덕풍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SUV 차량을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234%로 면허 취소 수준을 크게 웃도는 상태였습니다. 법원의 선처로 출소한 당일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가 다시 징역형을 살게 됐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 1부는 운전자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4시 4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 B씨를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다른 특수상해를 저질러 구속됐다가 이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막 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북한이 자국의 인신매매 대응에 최하위 등급을 매긴 미국 정부 보고서에 대해 악랄하게 중상모독하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대구, 경북, 중남부와 경남 내륙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모레 오전까지 5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오후부터 남부지방과 제주도, 강원 남부와 충청 일부에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5.7도입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의학계열 및 명문대 지망생을 위한 울산 대성학원은 검정고시생 등 수능 기초가 부족한 수험생을 위한 12월 한 달간의 수능 브릿지반을 개설합니다. 첫걸음부터 완벽하게 이끌어드리겠습니다. 명문대 합격의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5: 세상의 어떤 일도
0: 세상에

0: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you know I'm a dreamer,
1: but my heart's a go.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3: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국민인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예, 손석희 12시 토요일 코너 LPS는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의 확장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뮤지션 두 노래 이렇게 주제를 잡아서 네 사람의 플레이리스트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 3번은 김윤하 위원의 순서입니다.
2: 네. 사실 정말 저도 고르기가 힘들었어요. 아까 예. 박정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많은 산해진미 가운데 한 아티스트가 정말 어려운데 예. 오늘 오프닝에서 저는 힌트를 좀 얻었습니다. 그 DJ 존 필이 왜 따로 CD를 빼놨었다고 네.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CD장 좀 뭐 초라합니다만 이렇게 보면서 따로 빼놓은 아티스트가 누가 있나 를 찾아보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모셔왔는데요. 예. 바로 윤상입니다. 네, 제가 예전에 그 행복을 기다리며 라고 하는 그 곡을 아마 저의 그 뭐였죠?
1: 맞아요. 예,
2: 보습학원 자동차에서 들었던 에피소드 얘기하면서 막 신나게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예, 있는데 예. 그 정도로 저에게 있어서는 어렸을 때부터 제 음악에 뭐 귀를 튀어준 그런 예. 뮤지션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한번 준비해왔습니다.
1: 예, 예. 네.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윤상 씨.
3: 지금 제 표정이 굉장히 담담한데요.
2: 네. 예.
3: 윤하 씨가 꼽은 윤상과 네. 학선 씨가 꼽은 그 팀이 누굴지를 저는 사실 이미 다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2: 어머 기분.
1: 아 말도 하기 전에.
3: 아 말도 하기 전에. 아, 분명히 저 사람을 저걸 꼽을 거다. 저 팀을 꼽을 거다.
2: 사실 원래 스피츠라고 하는 예전에 제가 또 소개했던 일본 밴드랑 고민하다가 예. 윤상 씨를 모셔왔는데요.
1: 그렇게 좋아하시면 뭐 아침 9시에 여기 FM 스튜디오 앞에.
2: 아유 좀. 제가 좀 부끄러워서 제가 또 그 시간 일부러 피해 다니잖아요.
1: 아, 그래요?
3: 네. 윤상 씨도 부끄러워하실 거예요.
2: 제가 사실 일로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런 말은 한 번도 못했습니다.
1: 아 그래요?
2: 원래 아시죠? 그 진짜 팬이면 아, 예.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래요.
4: 예. 전 했는데.
2: 진짜 팬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네. 윤상 씨의 노래. 너무너무 많은 곡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진짜 고민하다가 오늘 첫 곡으로는 윤상이 정말 힘을 주지 않는데도 너무너무 잘하는 분야의 곡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1: 그게 또 뭔가요?
2: 도회적인 분위기의 가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 윤상 씨 별로 힘도 안 들이는데 진짜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예.
2: 아마 본인도 아 그냥 대표나 사장이 하라니까 한다. 대중들이 좋아하니까 한다. 이런 느낌이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윤상의 너에게라는 곡을 예. 오늘 첫 곡으로 가지고 와봤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좀 당당한 비하인드가 있는데
1: 예.
2: 이 곡이 수록되어 있는 정규 2집의 파트 1 있고요.
1: 예.
2: 그리고 많은 음악 매니아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정규 2집의 파트 2가 있습니다.
1: 예.
2: 음악성이 높은 걸로 이야기가 많이 되는
1: 나왔죠.
2: 맞습니다.
1: 예.
2: 이렇게 두 장으로 정규 2집을 발표했는데 이 파트 1과 2의 차이라면 윤상 씨의 자아의 크기 그리고 사장님의 입김 뭐 요 정도 아닐까 싶어요.
1: 예.
2: 왜냐하면 1집 내고 너무 잘 돼서 사장님이 1집 같은 거 하자 고 졸랐는데
1: 예.
2: 윤상 씨는 아, 나 이제 노래도 좀 별론 것 같고 예전에 고등학교 때 하던 페이퍼 모드나 뭐 프로듀서로서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럼 파트 1은 우리가 원하는 가요들 그리고 파트 2는 윤상 너가 원하는 프로듀서로서의 자아를 발휘해서 만들어라
1: 예.
2: 라고 해서 이렇게 앨범이 두 장이 나오게 됐어요.
1: 예.
2: 그래서 파트 1에 수록된
1: 그 이른바 이제 노사 협상의 결과물이군요.
2: 이게 그렇게 예. 수렴이 되네요. 근데 예. 뭐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는 사측의 입장을 많이 넣은 예. 파트 1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그조차도 너무나 윤상스럽고 너무나 아름다운 가요로 완성이 되었어요.
1: 예.
2: 그 가운데에서 이제 너에게라는 곡은 제가 윤상 씨와 함께 작업하는 되게 여러 뮤지션 분들이 있는데 정말 좋아하는 박창학 씨라고 하는 가사를 쓰는
1: 예.
2: 작사가분과 함께한 곡입니다. 이분은 이제 작사가로서도 유명하지만 사실은 윤상 씨의 굉장히 와격한 친구로도
1: 예.
2: 유명해요. 고등학교 시절부터도 친구여서
1: 중마고우네요.
2: 네, 네, 그래서 서로 이제 음악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프로로서 활동을 해나가기도 했고 윤상 씨도 박창학 씨를 너무 리스펙트해서
1: 예.
2: 실제로 내 편곡은 한 시대의 고민에 지나지 않지만 박창학의 가사가 내 편곡 위에 앉으면 그제서야 노래로 마침표가 찍힌다고 얘기를 할
1: 찬사네요.
2: 정도.
1: 예,
2: 맞아요.
1: 예.
2: 정말 친구로서도 창작자로서도 리스펙하는 사이로 예.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진짜 요즘도 같이 하나요? 그럼 그 두 사람?
2: 네. 요즘까지도 작업할 때 항상 호흡 맞추고 있어요.
3: 저도 예전에 MBC 그 좀 벌써 오래됐는데 라디오에서 일주일 동안 윤상 스페셜처럼 꾸몄는데 일부러 박창학 스페셜이 됐어요. 하다 보면.
2: 맞아요. 그러니까
3: 박창학 씨가 쓴 가사 그니까 윤상의 음악이랑 만나면서 맞아요. 결국 제일 좋은 윤상의 음악은 박창학 씨가 쓴 가사.
1: 아,
2: 네. 예. 그래서 일부러 욕심을 내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1: 네. 이쯤 되면 이제 곡보다도 가사가 더 궁금해지네.
2: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 노래 사실 라디오에서 너무너무 많이 들으셨을 텐데
1: 그렇죠. 예.
2: 오늘 들으실 때는 이 정말 좋은 파트너인 박창학 씨의 가사에 한번 귀 기울여서 두 사람의 호흡 느껴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1: 김이나 위원이 선택한 뮤지션 윤상의 첫 번째 곡 너에게를 듣겠습니다.

0: 예, 윤상의 너에게를 들었습니다.
1: 네.
0: 뭐 늘 듣지만 많이 나온 곡이기도 했지만 역시 좋은 곡은 뭐 피할 수가 없네요.
1: 맞습니다. 예. 저 항상 그 생각하거든요. 이 전문가 놈들은 항상 안 유명한 노래들을 좀 틀려고 하고 예. 막 뭔가 그 숨어있는 무언가를 많이 그렇죠. 보여주려고 아, 노력을
0: 근데
1: 하는데
0: 거꾸로 보면 네. 그게 전문가의 긍정적인 역할이기도
1: 아,
0: 하죠.
1: 그럼요. 제가 예. 밥 벌어먹고 살고 있는 이유기도 한데요.
0: 예, 예.
1: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이런 곡들의 새로운 면을 보여주는 것도
0: 예, 예.
1: 저는 되게 또 전문가적인 면이 아닌가.
2: 사측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1: 박찬학측이었습니다.
2: 근데 이 사측의 선택이 옳아서 파트 1은 네. 100만 장이 넘게 팔렸어요.
1: 맞아요.
2: 근데 파트 2는 윤상 씨 마음대로 했다가 예. 30만 장으로. 판매량이 완전히
1: 그래서 예. 실제로도 이제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0: 예.
1: 여러모로 윤상 씨에게도 깨달음을 많이 준
0: 예.
1: 작업이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네.
0: 가사에 또 많은 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셨을 텐데
1: 네.
0: 역시 가사도 남다르긴 합니다.
1: 맞습니다.
0: 예.
1: 그 약간 도회적이라는 이야기, 뭐 세련됐다라는 이야기를 윤상 씨 음악
0: 예.
1: 얘기하다 보면 늘 언급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노랫말도 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0: 사운드. 박찬학 씨는 뭐 저 선생님이셨다면서요?
1: 맞아요. 네. 한때 이제
3: 국어?
1: 맞습니다.
3: 고등학교 네. 국어 선생님.
1: 네. 어. 그리고 네. 당시에 그렇게 인기가 많았다.
0: 아 고등학교 선생님으로서?
1: 네. 그때 예. 제가 알기로는 여고 선생님이어서 워낙에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0: 목동에 있는 진명 여고.
1: 아 아시네요.
0: 그냥 들은 풍월로 알고 있죠.
1: 아 예.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또.
3: 근데 그렇게 좋은 가사를 쓰고
1: 네.
3: 글을 알고 국어 선생님인데 굉장히 젠틀하시면
1: 게다가 막 음악에 대한 이해도 네. 높고 뭐
0: 예.
1: 그러면
0: 어, 그럼 뭐 인기 최고의 선생님이죠.
3: 제가 다녔어도 좋아했을 것 같아요.
1: 못 다녀요.
3: 아니,
1: 여고라서 못 다니십니다.
0: 아니,
1: 제가 이건, 다녀볼게요.
0: 네. 어떤 분인지 또 갑자기 또 궁금해지네 더.
1: 네. 네.
0: 알겠습니다. 두 번째 준비하신 곡은 어떤 겁니까?
1: 네, 두 번째 준비한 곡도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곡 역시도 이제 박창학 씨와 윤상 씨가

0: 정규육집.
1: 그 이후에 윤상 씨는 정규작이
0: 없습니다.
1: 안 냈나요?
0: 뭐 이런저런 이제 뭐 음악 감독으로 발표한 것들도 있고 예, 뭐 스페셜로 예. 발표하거나 아니면 또 캐스커 이준호 씨라고 하는 이제 동료이자 후배 뮤지션과 함께 뭐 노이스라는 팀을 결성해서 예. 2020년대 활동하고 하긴 했었지만 자신의 앨범은 이 2009년의 앨범이 마지막입니다.
1: 예. 너무 좀 안 됐네요. 그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럼 반성을 좀 하시라고.
0: 저 지금 정용하려고 사실 이 네. 앨범 갖고 온 것도 예.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반반인데 한편으로는 어쨌든 그래도 최신 윤상 씨의 음악을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예예. 한편으로는 보세요. 아까 뭐 폴 사이먼 그리고 알람 파슨스 네. 지금 70대 80대 된 분들이 예. 앨범을 내고
1: 그러니까요.
0: 공연을 하고 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윤상 씨도 하루빨리 예. 솔로 아티스트로 복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1: MBC FM을 너무 열심히 하고
0: 그러니까요. 예.
2: 아. MBC가 문제네. 너무 바쁘셔서 지금 못하시는 거 아닌가?
0: 글쎄 말이에요. 어쨌든 저로서는 그렇게 좀 압박을 넣고 싶어서 가져온 곡이기도 하고요. 어디가 나죠.
1: 김학선 의원 말씀대로 방송국 놈들이
0: 문제네요. 문제.
3: 이건 방송국 놈들 문제 아니고 윤상 씨 문제입니다. 윤상 씨가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건.
0: 그리고 그 앨범 가운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고 또 최근에 좀 뭉클했던 기억이 있는
2: 제가 예.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0: 그래요?
2: 아.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오래됐지만 네. 가장 최근에 앨범에 나온 곡인데도 이렇게 좋은데
0: 맞아요.
2: 다음 곡을 듣고 싶은 네. 거예요. 진짜.
0: 소심한 물고기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곡을
1: 가졌어요. 노래 제목이?
0: 네. 예. 소심한 물고기들이고요. 아, 지금 노래가 깔리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 멘트 끝나고 진짜 이렇게 헤드폰 같은 게 있으면 예. 딱 끼고 들어보시면 정말 아, 뭔가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을 정도로 사운드적으로나 감성적으로 굉장히 좀 깊은 곡입니다.
1: 예, 예.
0: 이 곡은 나왔을 때도 제가 너무 좋아했었는데 사실 최근에 그 노이스라는 듀오로 활동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그 캐스커라고 하는 이제 전자막가와 함께 듀오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진짜 몇 년 만인지 모를 정도로 공연을 한번 했어요.
1: 예, 예.
0: 그 윤상 씨와 이준호 씨가 두 분이 함께 공연을 했는데 가셨군요. 네. 저도 갔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노래 부르는 게 날이 갈수록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용기 내서 이걸 한번 오랜만에 불러보겠다라고 하면서 이 곡을
1: 소심한 물고기들
0: 네, 예, 예. 라이브로 불러줬는데요. 당장 컴백해. 그 마음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1: 예.
0: 지금 프로듀서 음악 감독 좋은데 예. 보컬리스트로 당장 복귀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좀 마음에 와닿은 라이브였었고요. 예. 사실 윤상 씨도 노래를
1: 아침 9시에 FM에 가서 하시라니까요.
0: 저 1인 10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1: 예.
0: 그 윤상 씨 보컬도 마치 알람 파슨스처럼 그렇게 힘을 들이는 보컬은 사실
1: 그렇죠.
0: 아니에요.
1: 예.
0: 굉장히 좀 덤덤하면서도 뭐 세련된 맛이 있는
1: 제일 힘없이 부르는 게 그 제가 좋아한다는 새벽이잖아요.
0: 맞아요. 예. 그 곡 진짜 저 그 대본에도
1: 그것도
0: 써놓긴
1: 그것도 귀찮은지 조금밖에 안 하죠. 대부분 연주고
0: 3분 정도 연주가 나오는 예. 노래가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그 특유의 목소리 또 감성이 이때가 이제 40대 초반이었을 때였어요.
1: 예.
0: 윤상 씨가 버클리 음대랑 뭐 뉴욕대학교 대학원 이런 데 다 마치고
1: 뭐 대단한 데서 다 했네요.
0: 네.
1: 예.
0: 공부를 길게 마치고 와서 발표한 앨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보통 좀 학구적이거나 복잡해질 만도 한데 여전히 이렇게 좀 20살 때 만들던
1: 예.
0: 그 순수한 느낌의 음악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준다는 것이 너무 좋았고
1: 예.
0: 17년 전이긴 하지만 새 앨범을 꼭 듣고 싶다는
1: 예.
0: 마음으로 오늘 종용하는 마음으로 작곡을 예. 해봤습니다.
1: 자, 그래서 오늘 1992년과 2009년
0: 네.
1: 그 시간차도 크고
0: 네.
1: 2009년의 마지막 정규 앨범으로부터 지금까지도 또 17년이 지나버렸고 두 곡 모두 윤상 씨가 곡을 쓰고 박창학 씨가 노랫말을 썼습니다. 김윤화 위원이 고른 두 번째 윤상의 노래 소심한 물고기들을 듣고 4부에서는 김학선 위원의 플레이리스트를 준비하겠습니다.

0: 의학계열 및 스카이 지망생을 위한 울산 대성학원이 현 중위부터 고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방학 윈터스쿨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공부하는 방법과 습관부터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1: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재학 원장과 함께하는 우리 몸을 유지하는 6가지 기전과 영양 이야기. 10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시민건강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미래, 보기만 할 건가요? 2026 울산 미래 박람회. 보고 움직이고 직접 경험하는 미래. 온몸으로 즐기는 AR 스포츠 하도. 울산의 하늘을 체험하는 스카이링크. 반구대 암각화 속으로 AI와 로봇을 눈앞에서 미래는 직접 해볼 때 더 재밌으니까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현장 선착순 무료 관람.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울산공업축제장에서 만나요.
3: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영남을 중심으로는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5에서 10mm 정도로 양은 많지 않겠고요. 오늘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비가 오겠고 비 양을 보면 제주는 오늘부터 모레까지 5에서 최대 50mm, 영남에는 5에서 20,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중부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건조하겠고요. 다음 주는 월요일 오후부터 화요일 오전 사이에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수요일 아침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더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평택 제천강고속도로 평택 방향으로 안진터널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2km 구간 지체가 심합니다. 김유정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6: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7: 연금 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8: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7: 어디?
8: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7: 하나은행?
8: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7: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9: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막상판 이제 또 마지막 4부가 됐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김학선 위원의 순서입니다.
1: 네.
0: 우리가 예상 가능한 사람입니까? 아까 저, 저 박정영 위원은 알겠다고 네. 했는데.
2: 저마저 가능합니다.
1: 제가 뭐 두 분 다 어려웠다고 하는데 뭐 고르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도 안 어려웠거든요.
3: 예. 그러면
2: 제가 그 진짜 인생
1: 대화창에 저는 또동익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예. 조동익 씨로 들어갔고요. 예. 순석희에게 제임스 테일러가 있다면 김학선에게는 조동익이 있다.
0: 아, 그렇습니까?
1: 네, 저한테는 거의 그 정도 존재로 고등학생 때 제가 어떤 날이라는 밴드의 음악을 처음 듣고 나서부터 그 뒤로 한 번도 이런 건 바뀐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0: 일편단심이군요.
1: 네, 영원한 일이.
2: 근데 어떻게 이렇게 덕질하는 사람을 이해를 못하고 맨날 그러세요?
1: 제가 덕질을 안 하니까요. 그냥 그분을 그냥 좋아하는 거고 음악을 좋아하고 그분의 그냥 뭐 이렇게 음악 여정을 쫓아가는 것뿐이지.
2: 그게 덕질이에요.
1: 아니 그러니까 뭐 계속 사생팬처럼 하거나 그러진 않고.
2: 사생을.
1: 네. 그냥 그 음악계 음악도 너무 많고.
0: 지금 거기까지만 딱 얘기를 끝내면.
1: 네.
0: 김윤아 의원은 사생팬이 되는 거예요.
2: 그러니까 지금 논리적으로.
1: 김윤아 네. 사생팬까지는 아니고 그냥 팬클럽 그러니까. 활동을 하더라고요. 네. 네.
0: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지. 네. 아까 같이 하고 넘어가면 사생팬이 되거든요.
2: 예. 그러니까요. 아, 감사합니다. 예. 구해주셨어요.
0: 저밖에 없죠.
2: 예예.
1: 제가 그래서 이렇게 사실 오늘 그런 날에는 이란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예. 사실 이렇게 앨범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게 보이는 라디오가 아닌데도
0: 예.
1: 진정성을
0: 보이려고.
1: 네,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날 이 집.
0: 그 어떤
1: 왔고.
0: 판을 가져와도 제가 지난번에 한 50년 된 판을 가져온 거에 비할 수는 없다는 걸 아시죠?
1: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네, 이 앨범을 좀 한번 갖고 와보고 싶었고 이 앨범을 저는 어떤 날 일찍 듣고 난 다음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냥 제 마음속에 그대로 와 닿았거든요.
0: 예, 예.
1: 막 말 그대로 음악이 저한테 온 건데 이 음악이 어떤 날 얘기하면 막 사람들이 확 나눠요. 어떤 날 1집이 더 좋냐, 2집이 더 좋냐.
0: 아, 예.
1: 근데 저는 사실 1집을 더 좋아하고 김윤아 씨는 아마 2집을 더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 저는 왜 안 물어보세요?
1: 2집을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3: 아, 1집입니다.
1: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약간 성향에
0: 저는
1: 따라서
0: 저는 아예 논외군요. 네.
1: 어떤
0: 그냥 넘어가시죠. 네.
1: 이 어떤 날 1집이 조금 더 포크적이고 좀 내밀한 그런 기운이 강하고 2집은 조금 더 어른이 된 도회적인 음악이 담겨 있는데 저는 1집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대중적으로는 이 2집에 있는 노래들이 더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네. 그런 날에는 이라는 그래도 어떤 날 노래 가운데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이 노래를 준비를 했고요. 제가 이 감수성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80년대에 사실 이런 감수성이 한국 남성에게서 나오기가 저는 쉽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집 첫 곡의 가사가 창밖의 빗소리에도 잠을 못 이루는 너. 이거를 20대 남성이 가사를 쓴다. 한국에서.
0: 예.
1: 그런 건 정말 흔치 않았던 시대에.
0: 그럴까요?
1: 네.
0: 아이고, 뭐 80년대 한국 남자들은 20대는 전부
1: 그렇죠.
0: 뭐
1: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0: 예.
1: 대부분의 이게 좀 뭔가 사내다움, 남자다움 같은 걸 강조하던 시대에 전 집에서 그냥 가만히 음악 듣는 거 좋아하는
0: 예.
1: 남자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남자들에게
0: 예.
1: 정말 너무 잘 어울리는.
3: 그때 학선 씨는 근데
1: 저는
3: 헤비메탈 듣지
1: 맞습니다.
3: 않았어요?
1: 그때 헤비메탈 듣다가
2: 예. 어떻게 된 거야?
1: 고등학생 때 듣고 제가 이제 그런 청소년이 된 거죠. 아, 이런 음악도 있구나.
2: 이제 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1: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뭐 저의 세계에서 아 이런 음악도 있구나 하면서 저희 세계가 확실히 확 넓어지게 되는
0: 예.
1: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
0: 사실 80년대 초니 70년대는 20대 남자들은 로션도 잘 안 발랐어요.
1: 네. 맞습니다.
0: 예. 그건 여자들이나 바르는 거예요. 뭐 이런.
1: 네.
0: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2: 그러니까요.
1: 예. 그리고 화장품 이름 자체가 쾌남 이런
0: 쾌남.
1: 거라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2: 기억나네요.
1: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좀 강조된 시대였죠. 그래서
0: 예.
1: 저희가 막 농담처럼 이렇게 방구석 소년 소녀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0: 예.
1: 방 안에서 혼자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적합한
0: 예.
1: 음악이었고 그리고 조동익 씨는 그때 이 어떤 날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도 정말 너무나 꾸준하게 활동을 해오고 있어서
0: 예.
1: 제가 언젠가는 한번 평전을 써보리라라고 굳게 좀 마음을 먹고 있는
0: 아 그렇습니까?
1: 네,
0: 예, 꼭 기대하겠습니다.
2: 네, 할게요.
1: 네, 아, 근데 정말 좀
3: 한 열 번은 들은 것 같아요. 꼭 계속, 쓰세요, 꼭.
1: 계속 얘기를 해야지 뭐 이렇게 쓰죠. 그래서
0: 예.
1: 저는 이렇게 덕질 같은 건 아니고 제가 제주도에서 한번 뵌 적이 있거든요.
0: 예.
1: 제주도에서 계셔서 용기를 내서 인사를 드렸더니 저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 너무 큰 감동이었고.
2: 박사님, 그게 바로 덕질과 성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제발 제 말을 좀 들어주세요.
1: 아닙니다. 그건 덕질이 아니고.
2: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예.
1: 제가 한번 제 재즈피플이라는 잡지에 이 어떤 날 특집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는데
0: 예, 예.
1: 너무 잘 봤다고 메시지가 와서 아. 제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는 두 장면입니다.
0: 예,
1: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평전을 너무 쓰고 싶다고 인터뷰 한번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 들어주질 않고 계시네요.
0: 예, 예. 네. 언젠간 들어줄 것 같습니다.
1: 네.
0: 제 느낌에는.
2: 네.
1: 그래서 이 앨범 보시면 여기 보면 사진이 완전히 건장한 유도 배우는 청년 같거든요. 근데 이 감수성은 정말 소년 같은 감수성이
0: 예, 예.
1: 청년의 마음속에 있었고 이 음악 안에 그대로 담겨 있어서 오늘은 그 음악을 좀 들려드리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0: 예. 조동익 씨가 쓰고
1: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0: 부르고. 네. 연주는 이병우 씨하고
1: 이병우 씨가 기타를 연주하고 베이스는 예. 조동익 씨가 연주를 했습니다.
0: 예, 예. 어떤 날의 이름으로 남긴 노래가 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런 날에는 늘 듣겠습니다.

0: 장수.
1: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0: 탄탄 방수.
1: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2: 예, 토요일 LPS 피어는 소리가 들린다요.

0: 예, 조동익 씨와 이 명우 씨가 함께한 어떤 날에 그런 날에는
1: 네. 네.
0: 예전에 참 많이 들었던 곡으로 새록새록 기억이 많이 나네요.
1: 맞습니다.
0: 네.
1: 80, 90년대 라디오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노래입니다.
0: 멜로디가 네. 진짜 당시에 20대 쾌남들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네. 듯한.
2: 그리고 당시에 들을 때도 느꼈고 오늘 들으면서도 느끼는데 약간 이런 감수성은 네. 한국에서만 나올 수 있나? 그렇죠.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네. 돼요. 어떤 그렇죠. 날 음악 들을 때마다. 예, 예.
1: 맞습니다. 제가 약간 한국 대중음악에 좀 더 끌리는 이유가 이렇게 약간 이런 정서적으로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서 예. 예. 그런 게 있거든요.
2: 예.
1: 근데 그런
2: 맞아요.
1: 부분을 이제 어떤 날이 많이 채워졌던 거죠.
0: 예. 자, 벌써 오늘의 마지막 곡 순서가 됐는데
1: 네.
0: 김학선 의원께서 선정한 두 번째 곡이자 오늘의 마지막 곡.
1: 네, 마지막 곡은 예. 조동익의 엄마와 성당에라는 곡입니다.
0: 예.
2: 이 노래 선곡하려고 박정영 위원님한테 좀 빠른 노래 선곡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1: 네, 약간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근데
3: 솔직하네.
1: 네, 이게 한 6분짜리 곡이고 굉장히 느린 곡인데
0: 예, 예.
1: 너무나 성스러운 느낌을 주는 아름다운 곡입니다. 이게 조동익 씨가 1994년에 어떤 날이 해체한 뒤에 처음으로 발표한 솔로 앨범에 담겨 있는 곡이고 앨범 제목이 동경입니다.
0: 예, 네, 동경. 무엇을 동경하다.
1: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이 어린 시절을 좀 동경하는 내용이어서 이 앨범에는 70년 정릉 배박골에서라는 곡도 있거든요.
0: 예.
1: 이 한 10살 무렵에 조동희 씨가 10살 무렵에 정릉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0: 예, 예.
1: 거기가 예전에는 배밭골이라고
0: 배밭이 많았죠.
1: 네, 예. 배밭골이라고 많이 불렸고 그때 풍경들을 그린 노래들을
0: 사실 서울에 배밭이었던 것 많아요.
1: 아, 그래요?
2: 맞아요.
1: 저는
2: 예.
1: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재밌긴 한데
2: 저 예전에 태릉 쪽에 학교 다녔었는데 그쪽에도 다 그렇죠. 배밭이었어요.
1: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앨범에 두레박 하나 가득 물을 담아 올리면 그 속엔 파란 하늘 이라는 뭐 가사가 등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린 시절 그 유년 시절의 풍경들을 이 앨범에 하나에 담았고 엄마와 성당에라는 이 노래도 엄마를 따라서 성당에 갔었던 그 기억 그리고 그때 풍경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서정적으로
0: 예.
1: 묘사한 곡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0: 예.
1: 이 앨범을 발표하면서 조동희 씨가 그 어떤 날에서도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는데 팻메스니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0: 아, 예.
1: 그래서 이 앨범에도 팻메스니의 뭔가 정서적인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데 이 앨범 만들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팻메스니 이제 안녕. 나 이제 더 이상 팻메스니 같은 음악을 하지 않을 거다.
0: 예, 예.
1: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앨범에 팻메스니 같은 음악을 잔뜩 만들 거다.
0: 아.
1: 라는 걸 담아서 그리고 실제로 정말 그 이후로는 그런 음악이
0: 그건 왜 그랬을까요?
1: 이제 할 만큼 했다.
0: 아, 예.
1: 더 이상 이제 남을 흉내내는 듯한 음악은 하지 않겠다라는
0: 예, 예.
1: 그런 마음을 좀 담았던 것 같아요.
2: 근데 왜 인생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좋아하던 무언가가 있는데 아 이거 오늘로써 나랑 안녕이다.
0: 예.
2: 뭔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3: 때가 있는
2: 맞아요,
3: 네,
2: 그렇죠. 맞아요.
1: 그래서 그때
0: 그런가요?
1: 네.
0: 그렇게 오래 사셨어요?
2: 아니 제가 솔직히 이 넷 네. 안에서만 콧방귀를 못 낄 뿐이지 어디 네. 가면 살 만큼 산 사람이긴
1: 한데. 김윤아 씨도 얼추 반백년. 네, 살았기 때문에
2: 네. 네.
0: 저는 뭐 그렇게 좋았다가 어느 날 이제 너하고 빠이빠이 하는 적은 없는 것 같아요.
2: 아 진짜요? 네. 와 저는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래요.
2: 네, 뭔가 청춘, 그러니까 약간 어린 시절을 떠나보내는 느낌.
3: 제임스 테일러 아직도 이렇게 아. 계속 좋아하시잖아요.
2: 꾸준한 분이구나.
1: 달라요. 한결 같은 네. 분이고.
2: 맞다, 맞다.
1: 네, 조동익 씨는 이 앨범을 되게 좀 힘들 때 만들었거든요.
0: 예.
1: 레이블이 잘 안 되고 뭐 그럴 때 혼자 연습실에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녹음실로 쓸 수 없는 곳에서 앨범을 녹음을 하고. 그리고 피아노도 당시 뭐 삼익 피아노 이런 거 국산 피아노로 연주를 하고 막 했는데 예. 그때 작업하는 걸 지켜봤던 분들은 아니 어떻게 사운드를 이런 걸 만들어냈지? 라고 할 정도로 그냥 가진 환경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0: 예.
1: 그런 아티스트이기도 하고 지금은 제주에서 혼자 작업을 하고 있는데
0: 예.
1: 그냥 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선택한 게 약간 전자음악 같은 거거든요. 일렉트로닉 예. 음악인데 혼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음악 작업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후배들에게 엄청난 존경을 자아냅니다. 이런 사운드를 어떻게 만들어냈지 싶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주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집착이라는 게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0: 예.
1: 신념 집착. 그래서 막 여름에 한 3박 3일 동안 식사를 안 하시고
2: 그건 예. 좀 안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은데
1: 똑같은 소리 같은데 다른 소리를 찾기 위해서 계속 컴퓨터 마우스를 건드리고 그래서 헤드폰을 벗을 때 정말 쩍 소리가 날 정도로 귀에 하도 달라붙어 있어서
0: 예.
1: 그냥 그 정도의 집념으로 사운드로 만들어내는 분이어서 후배 뮤지션들에게도 굉장히 좀 존경을 많이 받고 있고
0: 예.
1: 제가 이제 가장 기억났던 얘기는 예전에 마이언트 메리의 정순용 씨가 프로듀서로 이 조동혁 씨를 너무 모시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뒤에 아무 말도 없이 뒤에 소파에 앉아만 계셔도 음악이 잘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아티스트이기도 합니다.
0: 말 그대로 장인이군요.
1: 네, 정말 장인입니다. 진짜 소리 깎는 장인입니다.
0: 자, 그러면 이제 들어야 될 텐데.
1: 네.
0: 어떤 날에 조동익으로 활동했던 1980년대를 지나서 1994년에 솔로 뮤지션 조동익으로 발표한 곡인 동시에 팻 메스니하고 바이바이 하는
1: 작별 인사를 한
0: 작별 인사를 한 앨범 중에서 엄마와 성당회를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듣겠습니다.
1: 근데 이게 뒷부분에 약간 팻 메스니 스타일의 음악이 나오거든요. 이거 들으면서 작별 인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죠. 잘 들어보겠습니다.

0: 예, 토요일 LP에서는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손석희의 12시의 확장판이었습니다. 아, 오늘도 함께해 주신 박정영, 김학선, 김윤아 세 선곡위원들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정말 곡 고르기가 힘드셨다고들 말씀하셨는데
1: 네.
0: 다음 주에도 또 저희가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만나봐야 되잖아요.
1: 네. 네.
0: 어떤 주제로 할지 제 머릿속에는 있는데 혹시 다른 분들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2: 아니요. 저희는 지금 마땅히 있으신가요?
3: 없어요.
0: 네. 아, 없어요?
1: 네. 네.
0: 제가 그럼 말씀드릴까요?
1: 네. 오, 미리 스포.
0: 아마 이게 통과되지 않아도 되지만
1: 네.
0: 아티스트가 고른 자신의 최애곡. 예.
1: 그러니까
0: A라는 뮤지션이 내 노래 중에서 나는 이게 제일 좋아.
1: 그리고 저희도 동감하는 약간 그런 것들.
3: 그렇죠. 예. 단순히 전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공감을 하는.
0: 예. 예. 예.
2: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그 아티스트의 말을 전달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0: 그렇죠.
2: 네. 예. 좋습니다.
3: 설마
2: 예.
3: 또동익은 아니죠?
2: 아닙니다. 네. 뭐 정순용 씨 얘기 또 네. 해야 되나요? 네.
0: 예.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아주 지겨워하시는 분들을 두 분으로 나올 생각입니다. 네.
1: 기대하겠습니다.
0: 예, 그럼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청취자 여러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간 해마다 470회 넘게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에 갈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고 지정된 장소 외에는 취사나 야영 또한 금지돼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도 안 되겠죠. 무엇보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 박동희입니다. 합창단 공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목소리들의 화음입니다.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목소리를 맞춰갈 때 비로소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이 완성되죠. 우리 삶의 대화도 이와 참 비슷하지 않을까요? 상대의 이야기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자세, 그것이 바로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대화의 가장 기본일 것입니다. 내가 먼저 들을 때 상대방도 마음을 엽니다. 결국 진정한 소통은 들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화음을 함께 만들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세이.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1: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팀의 딸이
2: 음주 후엔 팀의 딸이 음주 후엔 팀의 딸이 팀의 딸이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경유 30만 톤 이상을 즉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고유가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까지 풀기로 한 겁니다. 뉴욕 손병산 특파원입니다.
5: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 급한 불을 끄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경유 공급에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는 미국과 세계 시장에 즉시 30만 톤 이상의 경유를 공급하고 11월 50만 톤, 그 직후 100만 톤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제시설 가동 상황에 맞춰 단기간 내 300만 톤을 추가로 인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유 가격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빠르게 하락할 것이며 농부와 목장주, 화물차 운전사들을 위한 가격 인하는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도 이에 맞춰 러시아에 임시 일반 면허를 발급했고 경유 판매를 내년 4월 7일까지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가했던 제재는 오히려 풀어주게 됐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는 더 큰 테러와 배신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이번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4: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의 영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나비 펠라이 전 유엔 인권 최고 대표에게 돌아갔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을 희망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이 불발됐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6: 올해 노벨 평화상의 주인공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인권 법률가인 나비 펠라이였습니다. 펠라이는 옛 남아공 정권의 흑인 분리차별 정책에 저항하고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의 변호를 하는 등 인종차별에 맞선 인물입니다. 이후에는 국제무대로 활동을 넓혀 국제형사재판소 판사, 유엔 인권 최고대표 등을 역임하며 세계 인권 증진에 기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을 집단학살로 규정하고 루안다 내전에서의 여성 성폭력을 전쟁 범죄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8개의 전쟁을 해결했다며 노벨 평화상 수상을 기대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이 불발됐습니다. 노벨 평화상 발표 직후 독일 나치법정에서 기자회견을 연 필라이는 재치있게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하며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노벨 평화상의 위상을 훼손한 것이라는 글을 공유하며 실망감을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수상 발표 불과 몇 시간 만에 필라이가 몸담았던 국제형사재판소의 자산을 동결하는 고강도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4: 어젯밤 서울 어린이대공원 앞 인도로 택시가 돌진해 40대 부부를 덮쳤습니다. 남편이 숨지고 아내도 다쳤는데 70대 택시기사는 경찰에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7: 지하철역 바로 앞 사람들이 많은 인도 한가운데로 택시가 완전히 올라와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서울 군자동 세종대학교 앞 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어린이대공원 정문 방향으로 돌진했습니다. 택시가 인도로 돌진하면서 차량 진입을 막는 이 볼라드와 뒤에 있던 그늘막을 함께 들이받았는데요. 그늘막은 이렇게 완전히 뽑혔습니다. 택시는 횡단보도 그늘막 쉼터에 있던 보행자 40대 부부를 덮쳤습니다. 남편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아내는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를 낸 택시에는 승객 한 명이 타고 있었는데 별다른 부상을 입진 않았습니다. 택시기사인 7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4: 대구시 북구 관음동에 있는 식자재마트 천장이 무너져 마트 안에 있던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대구 소방과 경찰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16분쯤 대구시 북구 관음동에 있는 한 마트에서 천장이 내려앉아 당시 마트 안에 있던 손님 등 66명이 스스로 건물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38명이 경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부상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후 마트 내부를 수색한 결과 추가 인명피해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니 빈번한 불의 고리에 위치한 중미 국가 파나마에서 현지 시간 9일 낮 12시 56분쯤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미국 지질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진앙은 파나마 남쪽 끝단에 위치한 피탈로사 아라바에서 남서쪽으로 약 14km 떨어진 지점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지하 10km입니다. 당초 지진 규모는 8.0으로 발표됐지만 곧 7.6으로 수정됐고 이후 7.7로 재조정됐습니다. 지진이 발생하자 파나마 당국은 오후 수업을 중단했으며 안전을 위해 파나마 토크맨 국제공항을 일시 폐쇄하고 지하철 운행도 중단했습니다. 국내 금융권 해킹 용의자가 중국계 해킹 조직의 운영진으로 활동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보안업체 로그프레소는 YY520CN 계정이 중국계 디도스 공격 대행 조직에서 회원을 관리하는 커뮤니티 감독관으로 활동한 흔적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로그프레소는 텔레그램 조직원 명단과 유출된 로그인 정보 등을 교차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해킹 용의자로 지목된 중국의 26세 남성은 전화번호가 도용됐다며 해킹 연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막말 담화에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저자세로 일관한다면서 국민의힘이 연일 사퇴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이 모욕해도 저자세로 일관하고 우리 장병이 중상을 입어도 사고라 말하는 장관에게 국민은 안보를 맡길 수 없다면서 정 장관은 본인의 처신이 국가안보에 끼친 해악을 직시하고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 대통령은 정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에 개입했냐며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 의원이 장관이던 2022년 11월 경찰이 한 의원 딸 사건 수사를 위해 미국의 국제사법 공조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면서 한 의원이 딸 사건을 덮었나라고 따졌습니다. 또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의 교과서라며 한 의원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에게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대구 그리고 경북 중남부에는 경남 내륙을 포함해서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모레 오전까지 5에서 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오후부터 남부지방과 제주도, 강원 남부와 충청 일부에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2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2시 종합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나진입니다.
8: MBC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9: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0: 고수익에 원금 보장?
9: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1: 올가을 우리 달려볼까요? 달리는 즐거움에 축제의 설렘까지 2016 울산 런 페스타. 시원하게 도전하는 하프, 기분 좋게 달리는 10km,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5km까지. 달린 뒤엔 맛있는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푸짐한 경품으로 가을을 특별하게 즐겨보세요. 10월 25일 일요일 오전 8시 울산 문수국제 양궁장. 울산 MBC와 함께하는 2016 울산 런 페스타. 지금 울산 런 페스타를 검색하세요.
12: 지금 시각은 2시 10분입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배우 탕웨이의 예전 인터뷰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최근에 행복하다고 느낀 적은 언제인가요? 탕웨이는 어머니를 배웅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최근 학교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는데 학교 건물 안으로 신나게 뛰어들어가는 어머니 뒷모습을 보며 이 장면은 절대 못 잊겠다 생각했대요.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만의 세상을 향해 기쁘게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 행복과 벅차오름, 뭉클함이 동시에 느껴질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최근에 행복하다고 느낀 적 언제인가요?

0: 조항조의 행복 듣고 왔습니다. 오늘 10월 10일 토요일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시작했는데요. 언제나 자식은 떠나는 입장이고 부모님은 뒤에서 뭐 손을 흔들어주는 존재였는데 부모님의 신난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낯설고도 뭔가 뭉클한 행복이었을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뭐가 가장 행복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아버지 동창회에서 노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수많은 무대에 섰지만 유독 그 무대가 너무 떨리고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더 긴장하신 거는 저의 아버지였고 아버지 친구들 보는 앞에서 심지어 거기에 누가 계셨냐면 동기 중에 한 명이 이수만 선생님이에요. 거기도 포함해서 정말 그 자리에 있는데 물론 너무 긴장하신 우리 아버지의 모습도 보였지만 다 끝나고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아 이게 또 내가 노래로서 이렇게 효도할 수 있는 아주 큰 행복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저희 부모님까지 좋아하신다는 거는 제가 가진 가장 큰 행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손태라는 행복이 가득 넘치는 신청곡들 넉넉하게 모아놨거든요. 손태라 차트쇼로 달려볼 테니 여러분 그냥 틀어놓기만 해도 그냥 시간 쭉 갑니다. 광고 뒤에 만나요.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4: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5: 수확량 줄어도?
4: 보장.
5: 가격이 내려도?
4: 아이, 그럼.
5: 보험이 든든하구만.
6: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7: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대한민국 트로트 대표 차트쇼가 되는 날까지 거침없이 달려봅니다.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손트라 차트쇼.

한 주 동안 보내주신 신청곡들 싹싹 모아서 가져왔어요. 듣고 싶은 노래 언제든지 접수해주세요. 문자번호 800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그럼 우리 10월 둘째 주 손트라 차트 쇼 출발해볼까요? 먼저 22 소개할게요. 1080님께서 3살 난 조카가 동그란 눈을 뜨고 고모 빠이빠이 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오늘 조카 생일인데 축하해주세요. 정서윤 사랑해. 신청곡 장윤정의 돼지토끼. 아 고모 빠이빠이 하는 그 모습 보면서 가실 수가 있었어요. 우리 조카분 우리 서윤 양 너무너무 축하해요. 아 서윤 양이 아니고 서윤 군이 될 수도 있구나. 생일 축하합니다. 22의 장윤정의 돼지토끼. 다음은 8170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노래 신청합니다. 안성훈 좋다. 대구에서 마산 가는 방향 차 안 막혀서 좋다. 아우 좋은 노래 많이 보내주셔서 저는 너무 좋다. 우리 22, 19위 노래 둘 다 들어볼까요? 장윤정의 돼지토끼 그리고 안성훈의 좋다.

22위부터 1위까지 다 좋은 차트쇼 손트라 차트쇼 18위 소개합니다. 2266님께서 저녁에 먹을 갈비찜 끓이는데 손트라 들으며 중간중간 확인하면서 끓여요. 갈비 냄새가 온 집안에 폴폴. 신청곡 97세 엄마가 좋아하는 소양강 처녀 신청합니다. 와, 97이라니 대단하십니다. 아, 그리고 그거 갈비찜 진짜 중간중간 확인하셔야 돼요. 너무 또 쫄면 또 국물 없어서 아쉽고 너무 안 끓여지면 이제 너무 밍밍해서 좀 그렇고. 소양강 처녀가 이번 주 18위에 올랐네요. 17위로 갑니다. 1080님께서 오랜만에 외출입니다. 친들과 부산에서 서울 나들이 가요. 가을을 맞이하며 손트라 들으면서 가고 있네요. 신청곡 조약돌 사랑. 이렇게 긴 여행 떠날 때 손트라와 함께하면, 특히 손트라 차트쇼와 함께하면 시간 금방 갑니다. 좋은 노래들 계속 보내드릴게요. 이번에 들을 두 곡, 김태희의 소양강 처녀, 진혜성의 목소리로, 그리고 장민의 조약돌 사랑. 오늘은 미스김의 버전으로 띄워드릴게요.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2: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 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1: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2: 삼산 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5: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6: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평년 기온을 많게는 5도가량 웃돌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27도까지 올랐고 대구와 부산은 28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후에 영남지방으로는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는데 아직 비가 지나는 곳은 없어 보이고요. 소나기가 내리더라도 양이 5에서 10mm 정도로 많진 않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강원 남부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발달하겠는데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 예상되고요. 제주는 모레까지 5에서 50mm 정도 비가 오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산인 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어 부근 정체가 심합니다. 김유정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여기 절로 나오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멋지다 손태라. 여기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고요. 트로트가 필요한 순간 손태라 차트쇼와 함께 하시죠. 신청곡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통해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16위는 바로 이 곡이에요. 513 하나님께서 올케가 전복밥이랑 흑염소 수육해줘서 아주 호강하고 있어요. 흑염소는 전문점에 가야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 생각했는데 집에서 해내는 올케 솜씨가 보통 아닌 게 다시 느껴지네요. 올케 고마워. 주현미의 여정 신청합니다. 저 이때까지 많은 금손들 봤지만 집에서 흑염소를, 또 특히나 흑염소 수육을 해먹는 분은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한 솜씨를 가지신 올케 분이네요. 주현미의 여정 16위를 차지했네요. 15위는 어떤 곡일까요? 2509님께서 안녕하세요. 저의 할머니가 손태진의 어마장장한 왕팬이에요. 어제 여기 제주도에 우리 할머니가 오셨어요. 그래서 할머니랑 같이 아쿠아리움 갔는데 라디오가 나와서 저희 할머니가 되게 좋아하셔요. 할머니 성함이 김형숙인데 할머니 이름 다정하게 불러주실 수 있나요? 신청곡 혜은이의 감수광. 저의 어마장장한 왕팬 우리 형숙 누나 잘 있죠? 고마워요. 먼 곳에서 늘 응원도 해주시고 다 누나죠. 건강하시고요. 우리 혜은이의 감수광 듣기 전에 주현미의 여정까지 띄워드릴게요.

손주부터 할머니까지 다 같이 듣는 손트라 차트쇼 이번엔 14위입니다. 이번에도 손주가 보낸 사연이에요. 4335님께서 시험 끝나고 왔는데 할머니가 손트라 듣고 계셔요. 박지연 노래 꼭 들려주세요. 손트라를 듣고 있는데도 박지연 노래를 신청해 주셨어요. 너무 좋아요. 9119님께서 저는 지금 치과 가려고요. 잇몸이 부어서요. 갈비 뜯어야 하는데 잇몸이 왜 아프냐고요. 박지연의 만물트럭 신청합니다. 4335님께서 박지연 노래 꼭 들려달라 했는데 우리 9119님께서 딱 알맞는 노래 신청해 줬네요. 박지연의 만물트럭 듣고 올까요?

없는 것만 빼고 다 있는 손타라 차트쇼 13위까지 왔습니다. 2096님께서 한 살 더해지면서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더욱더 그리워지는 건 늙어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정수라 아버지의 의자 신청합니다. 아, 되게 멋있는 표현이네요. 한 살 더해지면서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더욱더 그리워지는 건 늙어가기 때문이다. 근데 또 늙어가는 게 아니고 익어가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죠. 우리 정수라의 아버지의 의자 13위에 올랐네요. 이어서 12위로 갑니다. 6946님께서 손트라 즐겁게 듣고 있어요. 오늘따라 이 노래가 듣고 싶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 전화로 이 노래를 불러드리면 무척 좋아하셨죠. 최진희의 어머니 신청합니다. 아, 전화로 누군가에게 노래 불러주는 거 이거 쉽지 않은데 정말 찐사랑이네요. 우리 정수라의 아버지의 의자 먼저 들으시고 최진희의 어머니까지 해서 우리 부모님 관한 두 노래 완성시켜볼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저기요, 몇 층이에요?
8: 32층이요.
7: 난 280층이요.
9: 층은 달라도
10: 층은 달라도
9: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11: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7: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12: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하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3: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3: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4: 한 주 동안 보내주신 신청곡으로 채우고 있어요. 손트라 차트쇼 11위 아주 간단히 보내주셨는데요. 0209님께서 신유 손태진 토닥토닥 신청합니다. 신유의 토닥토닥 제가 또 같이 듀엣으로 부른 적이 있는데 안 그래도 제목 자체가 되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 같은데 그걸 두 사람이 옆에서 위로해 줍니다. 신유와 저 손태진이 부른 토닥토닥 듣고요. 우리 3부에도 손트라 차트쇼 이어질게요. 뉴스까지 듣고 3시 5분에 만나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수많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이연섭입니다. 경로당 요양원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는 날이면 저 마음은 알록달록 무지개 빛으로 물듭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웃음을 드릴까 고민하며 분장을 하고 어우동의상을 챙겨 입는 그 시간부터 저는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때로는 제 이름도 나이도 직책도 다 잊어버리고 어르신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각설이가 돼서 재롱을 부립니다. 누군가를 행복하고 즐겁게 만든다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따뜻하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하나만 있다면 누구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미래, 보기만 할 건가요? 2026 울산 미래 박람회. 보고 움직이고 직접 경험하는 미래. 온몸으로 즐기는 AR 스포츠 하도. 울산의 하늘을 체험하는 스카이링크. 반구대 암각화 속으로. AI와 로봇을 눈앞에서. 미래는 직접 해볼 때 더 재밌으니까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현장 선착순 무료 관람.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울산공업축제장에서 만나요.
2: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세신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지인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 영국으로 출국한 혐의를 받는 30대 영국인 남성이 도주 9일 만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청은 현지 시간 8일 살인미수 혐의로 추적해온 영국 국적의 피의자를 영국 국가범죄인 인도 전담대와의 공조로 영국에서 검거했습니다. 영국인 남성은 지난달 29일 낮 12시쯤 서울 성북구의 한 대학교에서 20대 여성의 목을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습니다. 여성은 병원 치료 뒤에 퇴원했습니다. 국내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용의자가 중국계 해킹 조직의 운영진으로 활동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보안업체 로그프레소는 용의자로 지목된 YY520CN 계정이 중국계 디도스 공격 대행 조직 갓넷 비타스에서 회원을 관리하는 감독관으로 활동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로그프레소는 텔레그램 조직원 명단, 로그인 정보 등을 교차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보안업체는 해킹 용의자로 중국 광둥성 거주 26세 남성을 지목했지만 남성은 전화번호가 도용됐다며 부인했습니다. 로그프레소는 같은 조직의 다른 구성원 추가 정보를 확보했고 이를

0: 통해 해킹 용의자의 신원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구 상가 건물에서 천장에 마감재가 무너져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16분쯤 대구 관음동의 4층 상가 건물 2층 내부에서 천장 일부가 내려앉았습니다. 당구장이었던 2층은 한 업체가 임대해 일주일 전부터 노인 대상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행사에 참석 중이던 66명이 긴급히 대피하면서 38명이 경상을 입었고 이 중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건물은 1994년에 지어졌는데 1층에서 운영되던 식자재 마트는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DLENC가 시공하는 경기 부천 열병합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무게추에 맞아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타워크레인 설치업체 소속 노동자인 이들은 약 30m 높이에서 타워크레인 무게추 설치 중 흔들리는 무게추에 부딪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무게추의 무게는 5톤 가량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륙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지겠습니다. 제주에는 곳에 따라 비가 오겠고 경북, 경남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입니다. 제주에는 모레까지 5에서 50mm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남부지방과 강원, 충청 일부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김나진입니다.
1: 안녕하세요. 오지 다큐 채널 영맛살로드의 장준호 PD입니다. 제겐 특별한 팀원 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저보다 더 오지 적응력이 좋은 촬영감독으로 다큐를 사랑하는 마음도 저랑 같고 고생길을 함께하자는 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할 만큼 착하죠. 또 한 친구는 미국인 만능의 결사인데요. 시골 출신이라 재래식 화장실도 마다하지 않고 강철 체력에다 10개 국어를 해내는 언어 천재죠. 복 중에 최고복은 인복이죠. 소중한 사람을 잘 붙잡으세요.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MBC.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투사 영구납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2: 가을에 새 품은 황금빛 달콤함. 제25회 울산 배축제가 10월 16일과 17일 울산 원해농협 하나로마트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과 장민호, 홍성윤, 지원이 등 축하 무대도 준비되어 있는 제25회 울산 배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3: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2: 탄탄방수
3: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TB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러크라면 알고 있죠.
2: 절대 빈 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1: 그렇죠. 바로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2: TBX 타고 상품권 타고.
1: 트러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3: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TBX.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4: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여러분은 지금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흥겨움, 정겨움, 그리움까지 모두 다 있는 트로트 테마파크 손트라 차트쇼 11호 갑니다. 9881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신청곡 강문경 팽이. 쉬는 날이라 가을맞이 집 정리하면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 옷은 완전히 넣어두려고요. 그렇죠. 이제 제대로 옷장 한번 우리 다 정리해야 되겠죠. 강문경의 팽이가 12위 올랐네요. 이어서 9위 1425님께서 팟 타작하면서 손타라 잘 듣고 있어요. 김양의 바람의 연가 들려주세요. 아, 정말 팟 타작하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닐 것 같은데. 힘내시길 바라고 우리 이 노래 들으면서 좀 더 힘내시길. 강문경의 팽이 먼저 보내드리고 김양의 바람의 연가

바람처럼 기분 좋은 노래들 실어드립니다. 손트라 차트쇼. 우리 6333님께서 무더위에 고생한 자식 같은 사과 수확합니다. 신나는 노래 한 곡 들려주세요. 사과를 자식 같다라고 표현하는 게 얼마나 정성을 들였으면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많이 찾아서 먹어야 되겠죠. 아, 딱 알맞은 노래 하나 보내드릴게요. 3120님께서 가게에서 손님 기다리며 듣고 있어요. 졸려.

졸려 무진장 졸리네요. 신나는 노래 들려주세요. 허민영의 흔들어. 사과를 수확하고 계시든 어떤 걸 수확하고 계시든 이렇게 흔들면서 하면 조금 힘이 덜 들지 않을까. 파리에 오른 허민영의 흔들어 신나게 흔들어볼까요?

흔들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손타라 차트쇼 7위까지 왔어요. 8457님께서 손태진 프로그램 사랑합니다. 장민호 열리지 신청합니다. 저는 여자 택시기사입니다. 화이팅! 어, 너무 반가워요. 너무 반갑고 손태진 프로그램 사랑한다고 8457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7위에 장민호의 연리지가 올랐네요. 다음은 6위입니다. 7030님께서 어깨가 아파서 테라피 받으러 갔다 왔어요. 등 관리 받으면서 손트라 라디오 홍보하고 트로트 가수들 손태진, 전유진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떠들고 왔네요. 듣고 싶은 노래 나의 별들에게 전유진. 어. 손태진하고 전유진 목소리가 너무 좋다 하셨는데 우리 둘이 같이 부른 듀엣도 있는데 전유진의 나의 별들에게 또 신청해 주셨네요. 뭐 좋습니다. 이 노래 듣기 전에 우리 장민호의 열리지도 들어야 되겠죠.

0: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여행지에서 오늘 돌아오는 분들 많으신 듯합니다. 오후 3시 이후부터 서울과 도심 방향으로 귀경하는 차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지금 옥산부터 독립기념관, 또 천안과 안성, 그리고 수원과 달래내 부근 포함해 총 27km가량 답답하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33km 정체인데 먼저 진부 1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이니까 주의하셔야겠고요. 이후로는 면원과 여주, 또 동수원 부근 중심으로 정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설악부터 화도,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서평택부터 화성휴게소 구간 가장 밀립니다. 박소영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손트라 신청곡 대방출 손트라 차트쇼 계속 달려볼게요. 신청곡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도 듣다가 이 노래 나왔다가 저 노래 나왔다가 왜 이 노래 안 나오지? 그런 명곡들 또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잘 반영해서 다음 주에 또 손트라 차트쇼에 오를지도. 우리 3025님께서 지금 MBC 손트라 들으면서 셀프 세차장에서 세차하고 있어요. 손트라 가족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이에요. 야, 혹시 뭐 이렇게 문하고 창문하고 다 연체로 이렇게 라디오 틀어놓고 세차하고 계실까요? 차에 묻은 먼지 다 세차장에서 다 닦아내고 우리 뭐 마음에 그런 굳어있는 그런 티끌은 다 손트라와 함께 날려버리시죠. 아주 뽀득뽀득하게 한번 손트라 차트쇼 5위로 가볼게요. 6309님께서 신랑이 좋아하는 박혜신이 부른 가인 들려주셔요. 아, 이렇게 또 신랑분을 생각해서 신청해주신 노래 박혜신의 가인이 5위에 올랐네요. 계속해서 4위는요, 5093님께서 외갓집 부산 기장에서 횟집을 했습니다. 초등학생 시절 LP판으로 조용필의 창밖의 여자를 엄마와 함께 듣던 추억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네요. 35년이 지난 지금 엄마의 젊은 모습이 많이 그리워요. 아, 다른 건 몰라도 그때 들었던 음악이 지금 들어도 이게 똑같은 감동이 온다는 거, 그리고 그 음악 하나로 35년 전으로 이렇게 또 돌아간다는 거. 우리 김난영의 가인, 박혜신의 목소리로, 그리고 조용필의 창밖의 여자 두 곡 띄워드릴게요.

창밖을 보며 추억에 잠겨보는 손타라 차트쇼 3위로 갈게요. 8645님께서 용인 5일장 다녀왔어요. 언니들과 셋이 칼국수 먹었습니다. 5일장에서 먹는 칼국수 안 먹어본 분들은 아마 이 맛 모를 거예요. 신청곡 서른도 마지막의 사랑. 5일장에서 먹는 칼국수가 많이 다른가요? 너무 궁금한데 다음에 용인 5일장 우리 제작진분들 같이 들렸다 볼까요? 3위에 서른도의 마지막의 사랑이 올랐네요. 손타라 차트쇼 2위 2740님께서 올해 마지막 고추 따고 있어요. 제 애창곡 사랑이 비를 맞아요. 들어주시면 피로가 싹 풀릴 것 같아요. 손타라 파이팅 하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야, 고추가 이렇게 예쁘게 빨갛게 붉게 이렇게 열리나? 그 옆에 있는 그 초록색 고추도 너무 맛있게 열린 것 같아요. 이거는 딱 보니까 적당히 매울 것 같아. 이건 청량도 아니고 오이고추도 아니고 딱 좋습니다. 우리 서른도의 마지막의 사랑 그리고 우리 2740님께서 보내주신 백음성의 사랑이 비를 맞아요 두 곡 띄워드릴게요.

0: 깨끗한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찰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명품 광어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정성과 과학이 키운 완도바다 명품 광어. 광어 양식 의무자조금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디벤.

0: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1: 연금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2: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1: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3: 투자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5: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8: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제주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경상도 특유의 어사용 곡조로 부르는 벼베는 소리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 때까지 들판을 누비다 보면 처량한 신세타령이 절로 흘러나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1: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우리 손트라 가족들의 취향을 엮어서 만든 손트라 차트쇼로 달려보았습니다. 드디어 1위 발표할게요. 1위는 바로 이정선의 산사람. 야, 5202님께서 아이고 7월 말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하고 간만에 들어옵니다. 오늘 백암산 산행 중인데 너무 좋네요. 이정선 산사람 듣고 싶습니다. 아, 권고사직이라니. 아니 무슨 일이 있으셨을까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근데 아, 우리 5202님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 그 회사가 아주 훌륭한 인재를 놓친 겁니다. 정말 지금 이 시간 잘 충전하셔서 또 좋은 데 가서 또 이렇게 마음껏 날라다니시길 바라고. 아, 산행하는 그 사진까지도 보내주셨는데 이야 거의 뭐 정상에 다 올라가셨네요. 좋은 공기 많이 들이마시고 또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우리 이정선의 산사람 같이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삼호동에서 20년 넘게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서은영입니다. 꽃집을 찾아주시는 분들에게는 아름다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꽃을 찾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꽃을 고르는 분들을 보고 있으면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어쩌면 훨씬 더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받는 분의 감동도 크겠지만 그 내는 분의 행복 또한 결코 작지 않으니까요. 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작은 친절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가 기분 좋은 꽃향기로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KBC.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3: 잘 모셨어.
2: 어디로?
3: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2: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3: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2: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4: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5: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4시 뉴스입니다. 네팔 대홍수 발생 한 달 반이 지나면서 네팔 정부가 5천여 명에 이르는 실종자를 사망자로 선고하기 위한 대기 기간을 파격적으로 단축해 곧 사망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간 10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람 찬드라 파우델 네팔 대통령은 재난 관련 법률 시행령이 발령됐다고 말했는데 재난 실종자 사망 선고 대기 기간을 기존 12년에서 약 45일로 단축하는 시행령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홍수 사망자는 최소 1,455명으로 집계됐지만 신원이 확인돼 유족에게 인계된 시신은 112구에 불과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군이 현지 시간 10일 예멘 후티 반군을 상대로 대규모 공습을 벌여 군사 목표물 136개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습은 후티가 사우디 공항 등을 잇따라 공격한 뒤 이루어졌습니다. 후티는 지난 5일 사우디 킹 칼리드, 아부아 국제공항, 아람코 정유시설 등을 공격했고 6일과 7일에는 두 공항이 미사일 공격을 받아 3명이 숨졌고 8일에도 킹 칼리드 공항이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탁구 혼합복식 동메달을 따낸 신유빈과 임종훈 선수가 월드 테이블 테니스 중국 스매시에서 우승했습니다. 신유빈, 임종훈 조는 베이징에서 열린 혼합복식 결승에서 대만의 린윈 루, 정이징 조를 상대로 3대2의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북한군 포로 한국행 공개 문제로 본국 소환 조치가 내려진 박기창 주 우크라이나 대사가 귀국했습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유엔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공개한 것이 비공개 합의를 어긴 것이라며 대사 소환을 결정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대사를 소환한 것은 일본 교과서에 담긴 독도 영유권 주장에 반발해 주일대사를 소환했던 2008년 이후 18년 만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아는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 영국으로 출국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영국인 남성이 도주 9일 만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청은 현지 시간 살인미수 혐의로 추적해온 영국 국적 피의자를 영국 당국과의 공조로 8일 검거했습니다. 내일 남부지방과 제주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5도, 부산 20도 등 10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2에서 28도로 예보됐습니다. 중부 내륙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지면서 매우 크겠습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김나진입니다.
3: 오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0: 다시 또 연휴 잘 쉬고 계신가요? 정신의학과 전문의 문요한 선생은 휴식을 셋으로 구별하는데요. 첫째, 휴식 때조차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휴식.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남들이 많이 한다니까 달리기, 등산 같은 걸 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요. 두 번째는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 휴식인데 에너지를 안 쓰는 거지 충전이 되는 건 아니랍니다. 마지막 최고는 신나는 걸 하는 휴식인데요. 남들이 뭐라든 의미가 있든 없든 그걸 하면 참 좋다. 오늘은 셋 중에 어떤 휴식인가요?
3: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턱 쓰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0: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안녕하세요, 정선희입니다.
0: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그 며칠 전에 소개해드린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중에 네. 이모부가 그 추석에 말도 없이 낚시를 가셔가지고 막 이모한테 엄청 욕먹었다는 사연 혹시 기억나세요?
0: 아, 기억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여쭤봤잖아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있는 건데 도대체 낚시의 매력이 뭐냐? 그때 낚시가 좋은 이유를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보내주셨어요.
1: 맞아요. 네. 진짜 완전 짧은 시간에 호다다다다닥 글이 올라왔는데 네.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낚시가 마냥 정적인 취미 생활이 아니에요.
0: 그래요? 응. 아, 낚시할 때 가만히 앉아 계시던데.
1: 근데 우리가 딱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도 예. 낚싯대를 들었다 놨다 하는 동작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게 손목부터 시작해서 팔꿈치를 지나 어깨까지 근력이 필요한 행동이고요. 오. 게다가 그 팔을 든 상태에서 몸의 균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막 코어부터 시작해서 온몸에 힘을 주게 된대요.
0: 아, 그렇구나. 그렇게 따지면 배낚시는 더 하겠네요. 그죠? 왜냐면 흔들리는 배에서 다리로 균형도 잡아오면서 해야 되잖아요.
1: 그렇네 진짜. 네. 그래서 낚시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손목 힘줄에 무리가 가거나 네. 건초염이 생기거나 우와. 그리고 테니스 엘보처럼 팔꿈치에서 어깨까지 손상이 가는 경우가 많답니다.
0: 오, 놀랍죠.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낚시도 온몸을 많이 쓰네요. 그죠? 특히 팔하고 손목. 그죠?
1: 맞아요. 네. 그래서 가볍고 또 자신의 체격이나 손에 맞는 낚싯대를 써야 한다라는 게 전문가들 얘기예요.
0: 좋은 핑이 나왔는데요. 지금 낚싯대를 바꾸고 싶은데 배우자가 허락을 안 해준다. 내 몸에 맞는 낚싯대를 사용해야 안 다친대. 전문가가 그랬어.
1: 네. 진짜 이거.

0: 와.
1: 그죠?
0: 이거 낚싯대가 하나에 100만 원도 막 이렇게 넘는 것도 있더라고.
1: 있겠죠.
0: 당신 낚싯대 또 샀어?
1: 어떤 분야라
0: 장비 미친 거 아니야?
1: 아니 그거 저기 그 저기 싼 거야, 싼 거.
0: 뭐 싼 거 얼마야?
1: 이거 그 저기 저 할인 냈어.
0: 당신 지라시 들었지? 나 이제 문천 씨 가만 안 둬.
1: 큰일 났네. 네.
0: 아, 근데 저는 이제 다른 걸 느낀 게 평온해 보이고 다소 하는 거 없다라고 생각한 정적인 스포츠였던 낚시가 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나게 힘을 들이고 있다는 게 아, 이게 사람이 이렇게 겉만 봐선 모르는구나.
1: 그러니까
0: 그 평온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1: 들여다보면 다른 세상이 있네요. 그죠?
0: 그죠? 예. 데이브레이크의 노래 들을까요? 들었다 놨다.

0: 네, 10월 10일 토요일 첫 곡으로 데이브레이크의 들었다 놨다 듣고 오셨고요.
1: 보통 우리가 낚시는 어른들의 취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초등학생이 낚시 좋아한다고 문자 주셨어요.
0: 진짜네요. 5288님이 네. 낚시 어른이 좋아하면 지가 알아서 가기라도 하지요. 초등학교 3학년 우리 아들이요. 몇 년째 낚시 낚시에 미쳐있네요.
1: 대박.
0: 참고로 우리 부부는 낚시에 니은도 모르는데 남편은 물도 싫어해요. 5번 주르면 할 수 없이 채비 챙겨서 따라가네요.
1: 어머머머머.
0: 따라가면 물에 빠질까 봐 지켜봐야죠. 또 애 먹여야죠. 다시 데리고 와야죠.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기한테 낚시 왜 좋아? 그랬더니 낚시는 손맛이야.
1: 어머머머머머.
0: 이게 10살짜리가 할 말일까요?
1: 이야. 와. 요즘은 사실 몇 살짜리의 감성, 몇 살짜리의 놀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워낙 정보력이 좋으니까 그쵸? 애들이 좀 나이보다 웃도는 취향이나 취미생활을 네. 영위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0: 맞아요. 진짜.
1: 진짜 요즘 애들은 그야말로 상전이다. 진짜 얘들아 미안한데 네. 너무 상전이다.
0: 자, 오늘 글 쓰는 게 취미인 분들이 모이는 날이죠. 지라시 라떼백 일장 준비하겠습니다.
1: 네. 이번 주 이세준 씨와 함께하는데 3부부터 함께합니다.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3: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잘 부탁드려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100% 청취자 맞춤형 서비스.
5: 사전 예약 지라시 부킹 사연 노션은 노노노. 자, 여러분이 미리 예약해 주신 사연들 저희가 웃음과 감동으로 꽉꽉 눌러 채워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라시 부킹 사연.
4: 먼저 사연 예약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안내해 주시죠.
5: 방송 중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또 방송 중이 아닐 땐 지금은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 부킹 사연 게시판에서 사연 예약하실 수 있고요.
4: 네, 오늘 첫 번째 예약 사연의 주인공입니다. 5681님이 사진 찍으러 가신다고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6: 어머나, 안녕하세요. 아유, 제가 토요일에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가족 사진 찍으러 가거든요. 오. 예, 얼마 전에 저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7: 내가 저번에 화장원만에 가니까 거실 벽에 가족 사진이 크게 걸려있더라고.
6: 엄마, 진짜? 그래서 부러웠어?
7: 아이, 부럽긴 뭐가 부러워. 그냥 그랬다는 거지. 근데 그 옷을 이렇게 예쁘게 맞춰 입고 찍으니까 봐주만 하더라, 얘. 요즘엔 다들 그렇게 찍나 보지?
6: 뭐 그런 것 같더라고. 아유, 뭐 어떻게 엄마, 뭐 우리도 한번 찍을까?
7: 아니야, 됐어. 남사스럽게. 아유. 근데 그런 거 뭐 찍으면 얼만데?
6: 찍으러 가자는 거죠. 이런 거 딱딱 알아들어야 돼. 예. 그래, 우리 엄마 소원대로 가족들 전부 흰 티에 청바지 빼입고 사진 찍어가 시골집에 딱 가니 걸어들려고요. 예. 아유, 이렇게 좋아하실 거네. 1년에 한 번씩 진짜 막 찍어둘걸. 아, 그리고 시골집 마당에서 다 같이 고기 구워 먹을 거예요. 우와. 아우, 너무 재밌으시겠다.
4: 전 사진보다 이 시골집 마당이 더 부럽네요.
6: 근데 사진을 사실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 찍어서 보관하시는 분들은 그 사진을 매개로 뭔가 좀 더 즐길 수 있는 구실이 생기잖아요. 네. 이런 게 삶에서 되게 중요하대요.
4: 아, 그렇군요.
6: 저도 사실 좀 오글거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아들 같은 딸이라.
4: 맞아, 맞아.
6: 남한텐 그렇게 잘해, 애교 부리고. 근데 왜 엄마한테 이렇게 안 돼?
4: 아이고. 그래도 사연자분은 딱 알아채시네요, 그죠?
6: 저도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엄마랑 사진 찍는
4: 지. 저도 한번 찍어야겠네요.
6: 가족 사진 한번 찍자고 그럴까, 진짜.
4: 진짜. 요즘 이거 가격도 엄청 안 비싸더라고요.
6: 그렇죠. 네, 얼마 안 해요. 혜택 있는데 쿠폰 뭐 이렇게 활용하면 그쵸, 그쵸, 네. 알차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4: 해야겠네, 저도.
6: 자극 주셔서 감사해요. 네. 오늘이 평생 기억에 남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요. 275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8: 아, 네, 선혜 씨, 천식 씨. 주말은 할 일이 너무 많네요.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벌써 겨울 준비를 합니다. 우선 옷장 정리하면서 겨울옷도 슬슬 꺼내야 되고요. 창문에 뽁뽁이도 미리 붙여놓으려고요. 낮을수록 추위를 너무 타. 근데 난방을 하루 종일 틀 수 없으니까 미리미리 겨울나기 준비를 해야겠죠? 한영의 누구 없어 신청곡합니다. 바쁘니까 빨리 들어주세요.
6: 아하. 야, 얘 참. 네. 정리를 해놓으면 또 날씨가 변덕을 부리고 또 정리를 해놓으면 갑자기 덥고 막 이래서 저도 네. 뭐가 정리를 했다가 다시 뒤죽박죽된 상태거든요.
4: 그렇죠. 이분은 뭐 가을 건너뛰고 바로 겨울옷 꺼내신다고 지금.
6: 네, 요즘은 조금 그 세탁 서비스 알차게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겨울옷 보관, 여름옷 보관 뭐 이런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4: 그런 것도 있어요.
6: 회원제가 되니까.
4: 오, 별게 다 있네. 네,
6: 뭐 이래저래 때 따져보면 가성비도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4: 하긴 저도 그 종이박스에 겨울옷을 네. 팍 꾹꾹 눌러서 얹어놨는데 좀 보기 그렇고
6: 그러니까
4: 그리고 꺼내면 또 빨아야 되고 네.
6: 네.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위탁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4: 그런 것도 있군요. 네.
6: 어쨌든 또 패션의 계절이잖아요. 이게 가을이 짧지만
4: 맞아 맞아 못 버리기 좋죠.
6: 하루에 두 번씩 갈아입어도 자켓이 남아. 난 왜 이렇게 자켓을 많이 샀어 옛날에?
4: 저 사실 일단 연예인이고
6: 진짜 말리지 그랬어요.
4: 싱글이고 이제 말렸잖아 내가 누나 사지 말라고. 그때 맨날 뭐라도만.
6: 그때 꼴보기 싫었지.
4: 참나.
6: 같은 말리니까.
4: 아이고.
6: 아, 저 후회해요.
4: 이치호사님 신청하신 노래 있네요.
6: 한영입니다. 누구 없어?

0: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주말엔 여러분이 사전에 예약하신 부킹 인사으로 꾸미십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할게요.
1: 이쪽으로 오세요.
2: 먼저 장정민님이 보내주셨어요.
3: 안녕하세요. 요즘 남편이랑 등산 산매경이에요. 지난주는 지리산 천왕봉을 등반했고요. 와. 이번 주는 통영에 사량도 갑니다. 하산할 때 써니언니 천식 오빠가 사연 소개해 주시면 겁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호호호.
2: 세상에. 이야. 되게 기분 좋게 행복하게 사신다.
0: 사량도 여기가 전설의 씨 낚시랑 등산을 동시에 즐기셨대.
2: 봐봐요 사진.
0: 끝내준다.
2: 이 아름다운 섬산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래요.
0: 그래요.
2: 절경이다 절경 진짜.
0: 와 이름도 이쁘네요. 사량도.
2: 그냥 여기 그냥 위에서 바다 보면 숨 한 번 크게 세 번만 쉬어도
0: 그렇죠.
2: 예, 알턴병이 나을 것 같은 느낌.
0: 오 진짜 신선된 기분.
2: 네. 자 사진 네. 이미 뭐 동영상까지 다 찍으셨겠죠.
0: 네. 즐겁게 다녀오시고요. 네. 이번엔 5704님이 공항에 마중 가신다고요?
4: 네. 토요일에 유학 간 여동생이 돌아오거든요.
0: 와우.
4: 동생이랑 두 살 차인데 친구처럼 지내고 영상통화도 자주 했어요. 가족들과 함께 공항에 마중 나갈 예정인데 저 울 것 같아요. 울면 어떡하죠? 집에 오는 길에 사연 나오면 동생이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동생아 수고했다. 이제 한국에서 꽃길만 걷자. 동생이랑 두 살 차이라고 하는데 훨씬 네. 더 좀 손위 언니 같은 느낌?
0: 그런가 봐요.
4: 왜냐하면 밖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네. 막 유학한 동생 너무 애절하고 막 애틋했나 봐.
0: 걱정되죠. 또 영혼의 단짝 같은 자매니까.
4: 근데 사실 네. 우리는 왜 유학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 못 가봤으니까.
0: 있죠. 있죠. 네.
4: 근데 다녀온 분들은 진짜 정말 고생 많이
0: 맞아요. 하죠. 고생이래요 다.
4: 뭐 이렇게 집에 여유가 있어서 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자기가 꿈을 펼치기 위해서 좀 네. 알뜰살뜰하게 노력하면서 유학 마친 분들이 많잖아요.
0: 멋지죠.
4: 맞아. 그래도 어쨌든 멋있어.
0: 네 진짜로.
4: 세계가 넓어졌을 것 같은 느낌.
0: 가족들이 오랜만에 이제 못다한 얘기도 하시고
4: 엄마 밥 집밥.
0: 네. 집밥 좋다 그죠. 그리고 돌아온 거니까 울지 마세요.
4: 아니야 또 있잖아. 기뻐도 네. 우는 사람 있어요.
0: 진짜?
4: 문준식 씨는 잘 모를 거예요. 우리 대문자 F들은 알지.
0: 오 그렇구나.
4: 우리는 무조건 희로애락 뭐 다.
0: 다 울어?
4: 예. 네. 무조건 울고 시작해요.
0: 특이하다.
4: 자 다음은 윤정식님이 보내주셨어요.
5: 예 안녕하세요. 기차 타고 부산 갑니다. KTX 말고 무궁화호와 함께요.
4: 오?
5: 예 KTX 타고 빨리 갈 수도 있지만 네. 혼자 사색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요. 어릴 때 무궁화호 타고 시골 가면서 바닥에 돗자리 깔고 앉아서 모르는 사람들과 간식을 나눠 먹던 추억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타고 싶더라고요. 참고로 저는요 엉덩이가 무거워서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는 거 잘합니다. 그래도 방석은 챙겨갈 거예요. 지라 씨와 함께 기차 여행 다녀올게요.
4: 와, 아니 아무리 세상이 눈 들어가기에 바빠지고 빨라졌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만의 속도를 유지하는 분들이 계세요.
5: 멋진데 정식님.
4: 난 정말 네. 이 세상에서 자기 속도 유지하는 사람이 제일 센 사람 같아.
5: 낭만 있다.
4: 최고 강자.
5: 멋져요.
4: 진짜 낭만을 포기하지 않고
5: 그렇죠?
4: 나의 속도를 유지하고 계신 분 정말. 대단히 부럽습니다.
5: 네, 간식도 드시고 5시간 반 정도 사색도 네. 하시고 그죠?
4: 영화도 볼 수 있고 책도 보고 풍경도 볼 수 있고
5: 네. 네. 또 모르죠. 올 때는 KTX 타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4: 승질 급해가지고 하여튼 또 그새 또
5: 2시간 40분이 온다고?
4: 마음이 급해. 네. 자 우리 윤정식님이 신청하신 들국화의 노래 세계로 가는 기차 듣고 올까요?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2: 의학계열 및 스카이 지망생을 위한 울산 대성학원이 현 중2부터 고2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방학 윈터스쿨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공부하는 방법과 습관부터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3: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8: 지금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맑은데요. 날씨는 10월 중순치고는 다소 더워서 대구 현재 기온이 28.7도, 서울도 27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외 활동하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는 날씨고요. 때문에 나들이 인파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단풍은 이제 막 물들고 있는 단계지만 유명 산을 중심으로 교통량이 많은데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설악부터 화도 구간 가장 정체가 심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당진부터 화성휴게소 구간 포함해 총 42km 꽉 막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옥산 하이패스부터 독립기념관, 논산 천안고속도로는 특히 정안 휴게소부터 정안 나들목 구간 어렵습니다. 박소영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9: 정사람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라시 북행산 함께하고 계신데요. 마지막 예약 사연의 주인공 0853님 당첨되셨네요. 멋있게요.
10: 안녕하세요. 원룸에서 자취하는 후배가 이사를 해서 다른 후배랑 함께 이삿짐 나르는 거 도와주기로 했어요. 다행히 물건이 많이 없고 근처로 이사 가는 거라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아유, 사연 나올 시간이면 후배가 사주는 저녁 먹고 있겠네요. 새 집에서 좋은 일 많이 생겨라.
11: 아 진짜 이렇게 또 살뜰하게 보살펴
9: 진짜
11: 주시네.
9: 너무 보기 좋은데요.
11: 맞아. 내
10: 사람이 뭐 이사도 그렇고요. 좀 급할 때 네. 제일 처음 생각나고 부를 수 있는 친구가 있고 뭐 직위가 있다는 거. 네. 저는 살면서 그게 재산보다 어쩌면 더 값어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9: 그럼요. 그럼요. 진짜 소중한 네. 관계죠.
10: 사실 그래. 불안하지 않잖아. 그런 믿음이 있는 직위가 있다는 게.
9: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아무리 그 전문가들이 오신다 그래도요. 좀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10: 그러니까. 약간 패기 칠 것 같은 부탁이잖아요.
9: 맞아.
10: 네. 근데 이거를 편히 부탁한다는 건 내가 그 정도의 곁을 주고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잘 사신 것 같아요.
9: 후배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10: 맞아요. 네. 그 집에서 좋은 일만 있으시길.
9: 네. 지라시 부킹사연 노쇼 없는 그날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예약하고 싶은 사연 있으면 미리미리 보내주시고요. 지라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10: 0853님이 신청하신 윤상의 이사 듣고 지라시 주간 베스트로 함께합니다.

0: 아저씨 주간베스트
1: 기억나요 기억나
2: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주간베스트 한 주간 방송된 웃음 편지들 중에 고르고 골라서 가장 웃긴 사연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3: 사연이 나간 뒤엔 퀴즈도 있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2: 자 그럼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주간베스트 발표할까요?
3: 10월 1일 목요일에 소개됐습니다 경기도에서 어은서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4: 사단장님 죄송합니다
3: 네, 우리 사연자분께는 일단 10만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요.
2: 200만원 상당의 상품 받으실 월간 베스트 후보가 되셨습니다.
3: 이게 제목 보니까 군대 이야기.
2: 맞아요.
3: 예. 지난주에 오나미 씨랑 문천식 씨가 함께 소개했던 사연입니다.
2: 그렇습니다. 예. 사연자분이 사단장님을 모시는 부사관이었는데 네네. 장교였나요? 예, 근데 아, 싫어하는 게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예.
3: 궁금하다. 예. 제가 들어볼게요. 사연 감을게요.
4: 안녕하십니까? 제 군대 얘기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지금은 사라진 보직으로 알고 있는데 약 20년 전 저는 사단장님의 전속 부관 임무를 수행하던 육군 장교였습니다. 당시 저는 보직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든 게 서툴렀고 투스타 장군님을 모시는 일은 매일매일이 긴장되고 어려웠죠. 그러다가 한 달 만에 엄청난 위기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연대에 순실을 가게 된 날이 있었는데 모든 일정이 끝나고 사단 본부로 이동하기 직전이었죠. 사단장님이 참석했던 연대장, 대대장 등 수많은 장교와 부사관, 병사, 부하들에게 장군님의 포스가 가득한 모습으로 마무리 인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5: 그대, 다들 고생이 많았고 그대들 손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네. 고맙고 든든하네. 파이팅!
4: 그러나 제 귀에는 사단장님의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단장님 옆에 서 있다가 사단장님이 차에 타시면 재빠르게 차 문을 닫고 저도 보조석에 얼른 탑승하여 운전병에 출발하라고 일러야 한다. 이 생각밖에 없었죠. 마침내 사단장님의 마무리 말씀이 다 끝나고 사단장님이 부하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셨습니다.
5: 그래 다들 고생하고.
4: 그러면서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사단장님이 한쪽 다리를 차에 올려 탑승을 시작하셨고 제가 차 문을 닫았는데 순간 사단장님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5: 아!
4: 아 네? 예?
5: 아! 왜? 다리! 다리! 내 다리! 아!
4: 과하시네. 알고 보니 제가 너무 서두른 나머지 미처 사단장님의 반대쪽 다리가 들어가기 전에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5: 아! 내 다리! 아!
4: 사단장님 이런 비명 소리와 함께 동시에 주변에 있던 연대장님들이 몰려들었고 저마다 사단장님의 안위를 물었습니다.
6: 사단장님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4: 아니, 어디 다치신 건 아닙니까?
6: 병원에 안 가셔도 되겠습니까?
4: 그러면서 연대장님들은 저를 노려보셨는데 저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머리가 하얗게 돼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고통스러워하시던 사단장님은 역시 장군답게 침착한 목소리로 연대장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5: 괜찮네. 걱정 말게. 대한민국 군인이 이 정도의 해프닝으로 쓰러지면 되나? 다들 저녁 때 만찬 때 보도록 하지.
4: 그래서 저는 사단장님을 차에 모시고 사단 본부로 출동했는데 이동하는 차에서 제가 저지른 큰 실수에 얼마나 숨이 막히고 땀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사단장님이 나지막하게 얘기하셨어요.
5: 부관, 혹시 가고 싶은 데가 어딘지 생각해보게.
4: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너를 다른 보직으로 이동시키겠다라는 의미였는데 당시 저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제가 진짜 어디를 가고 싶냐고 묻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5: 어디 가고 싶은 데가 있나?
4: 네, 하와이에 가보고 싶습니다.
5: 됐네.
4: 예?
5: 다 온 것 같으니까 내리지.
4: 예. 그렇게 사단 본부에 도착해서 저녁에 있을 사단장님과 연대장들의 만찬을 준비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곧 나를 자르시겠구나. 하지만 평소 성실함이 무기였던 저는 잘릴 때 잘리더라도 가기 전까지는 진짜 열심히 하자 마음을 먹고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술이 포함된 만찬이 시작되었고 술자리가 무르익어갈 무렵 한 연대장님이 술병을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6: 사단장님, 오늘 많이 놀랬을 우리 전속 부관에게 제가 술 한 잔 주겠습니다.
4: 사단장님도 흔쾌히 그래라 하시며 웃으셨고 모든 연대장님들이 초급 장교는 다들 실수하면서 성장하는 거니까 힘내라고 위로의 술을 한 잔씩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꿀꺽.
6: 내 술도 받지.
4: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5: 아니 우리 어부관이 술을 아주 잘하는구만. 허허허.
4: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짧은 시간에 많은 술을 마셨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아 불안하다. 만찬을 잘 마무리하였고 사단장님의 관사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할 때도 최대한 집중해서 두 다리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운전병에게 취한 티를 내지 않고 멋있게 알려주었죠. 출발하지.
5: 예, 출발하겠습니다.
4: 그렇게 차 안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슬쩍 뒤를 돌아보니 사단장님은 뒷자리에서 곤히 잠들어 계셨고 주무시는 얼굴은 다행히도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 얼굴에서 저는 이제 됐다 약간 긴장이 풀어졌고 그래서 그런가 아니면 급하게 먹은 술과 히터 때문이었나 저도 슬슬 잠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눈이 감기는 그 순간에도 저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여기서 잠들면 나는 정말로 끝장이다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버티려 했으나 눈이 점점 감기면서 잠이 잠이 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이 도왔던 것일까요? 잠결 속에서도 순간적으로 차량이 멈추는 느낌이 딱 들었고 오! 저는 너무 놀랐지만 졸던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얼른 일어나서 차 문을 열고 나가서 사단장님이 타고 있던 쪽의 문을 열었습니다. 아, 사단장님 도착했습니다.
5: 벌써 다 왔나? 그럼 내리지.
4: 그러면서 차에서 내리셨는데 사단장님이 내리고 나서 저는 절망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응? 저와 사단장님이 내린 곳은 관사가 아닌 도로 한복판 사거리!
5: 아니 여기가 어딘데 나보고 지금 내리라는 건가?
4: 어? 아 저기 이게 어떻게 된 차 없는 거리인가 이게 눈앞에 빨간 신호등은 마치 저를 잡아먹으려는 듯 괴물의 눈처럼 위에서 저를 내려다봤고 밤늦은 시간이라 다행히 차는 한 대도 보이지 않았으나 운전병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한 것을 졸고 있던 제가 잘못 캐치한 것이었으니 정말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단장님은 저와 신호등을 번갈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죠.
5: 아직이군. 다시 타지.
4: 그리고 차에 타셔서는 저에게 아무 말도 안 하셨고 다음날 저는 인사참모에게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7: 저기 희망하는 부대와 어디 보직이 있습니까?
4: 그리고 저는 바로 보직 해임 되었습니다.
5: 왕왕왕왕.
2: 아 그때 문자 많이 왔죠. 0782님이 사연이 시트콤의 한 회차 같네요. 크크크 레전드인데요.
8: 오, 그리고 3309님이 아 저는 운전병이었는데 선임 모시고 운전하다가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아. 시간이 지체돼서 급히 가느라 선임을 놔두고 갔습니다. 남일 같지 않네요. 그럼요. 지금 정말 애먼게 나오려고 그러는데 선임 아이고. 지금 뭐 눈치를 볼 틈이 어딨어요.
2: 고생하셨겠네요. 에이. 진짜.
8: 항상 선택과 집중. 그게 중요합니다.
2: 생명상 중요하죠.
8: 삶에선. 그럼요.
2: 6416님. 2002년이죠. 군생활할 때 대대장님과 KTX 개통전 방호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형 정찰차 추풍령 인근 KTX 터널 주변에 있었습니다. 기차 오는 것을 보고 아 대대장님 기차 들어오십니다. 했더니 대대장님께서 넌 기차가 나보다 높은가 보네 하시면서 껄껄껄 웃으셨어요.
8: 너무 나 이해가 가. 진짜 긴장되면.
2: 긴장하면.
8: 몽땅 존댓말을 넣어요. 몽땅.
2: 그렇죠. 네. 그리고 앞전법이 되게 어려운 게 나보다 높지만 거기 계신 분의 제일 높은 분한테는 낮춰 불러야 되니까.
8: 아, 이거 힘들어.
2: 어려워 이거.
8: 예. 네. 대대님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저쪽으로 가시가지고 이제 이걸 네. 놓으시면 되겠고 가셔.
2: 어려워. 대대장 중대장 모셨습니다는 뭐라고? 이게 막 분이 세지거든요.
8: 그렇지. 예. 근데 높이면 안 돼요 원래? 중대장이 왔습니다 그래요?
2: 예. 중대장 왔습니다라고 해야 된대요.
8: 아 중대장 왔습니다?
2: 예.
8: 중대장이야.
2: 대대장이 계시니까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어색해 어려워요.
8: 그렇지. 왜냐면 예. 내 입장에선 중대장님도 높은 분이니까.
2: 그러니까 긴장.
8: 그게 문제인 거지.
2: 맞아요.
8: 왜 나는 갑, 을 중에 을도 못 돼? 왜 나는 왜 갑, 그래? 을, 병, 정, 정이야?
2: 우리 왜 그래?
8: 우리 왜 그래?
2: 자 사연 나갔으니까 퀴즈 드려야죠. 웃음 편지 주간 베스트 특기평가 퀴즈.
8: 사연을 잘 들으셨다면 누구나 맞출 수 있습니다. 듣기평가 퀴즈 문제 주세요.
2: 방금 사연은 사연자가 이분을 모시면서 생긴 에피소드였죠. 이분의 계급 무엇일까요?
8: 1번 대대장, 2번 연대장, 3번 사단장. 오우.
2: 네, 제일 높은 거 고르시면 되겠네요.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8: 네,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SG워너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살다가.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TB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럭크라면 알고 있죠.
3: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2: 그렇죠. 바로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3: TBX 타고 상품권 타고.
2: 트럭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4: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TBX.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7: 백조 싱크.
8: 올바른 품질하면?
9: 올품.
8: 올품하면?
9: 올바른 품질.
8: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9: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8: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9: 올바른 품질.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덮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국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주간 베스트 듣기 평가 퀴즈, 사연자가 모셨던 분의 계급 정답은요?
5: 3번 사단장이었습니다.
4: 투스타입니다. 투스타. 자,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5: 6201님이 첫째 미술 수시 입시 기간이래가지고 10월달은 가을을 반납하고 매주 아이 시험장 픽업하고 있습니다. 아휴,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4: 그렇습니다.
5: 아, 이게 수시 입시 기간이면 엄마 바빠요.
4: 네, 맞아요. 힘들죠.
5: 왔다 왔다. 저 조카 수시 그 면접 보고 막 이럴 때 픽업해서 데려다주고, 왜냐면 한 4, 5군데를 해놨으니까.
4: 아, 그럼 바쁘죠.
5: 와, 왔소 왔소 하는데 진이 쭉 빠지더라고요.
4: 맞아요. 엄마 아빠도 고생이에요, 진짜. 특히 엄마들.
5: 그러니까 수시의 어떤 시스템에서 배울 수 있었던 그런 맞아요. 시간이었는데 아, 어쨌든 화이팅 하시고요.
4: 그렇습니다.
5: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4: 저희는 코요태의 노래 듣고 갈까요?
5: 순정. 이거 또 일어나야 되나? 네. 이 노래 들으시고 뉴스 들으시고 저희는 3부에 다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 안각화박물관장 이승희입니다. 수천 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특별한 공간을 찾아 두 곳의 바위에 그림과 문자를 새겨 그들의 생각과 염원을 담았습니다. 방구천의 양각화는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같은 공간에 서 있는 지금 우리에게 경이로움을 안겨줍니다. 방구천의 양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울산 안각화 박물관은 그 경이로움을 누구나 제약 없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무장의 전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시공간을 넘어 장애를 넘어 모두에게 열려있는 선사의 메시지, 울산 안각화 박물관에서 그 가치를 직접 만나보세요.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에세이.
1: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2: 의학계열 및 명문대 지망생을 위한 울산 대성학원은 검정고시생 등 수능 기초가 부족한 수험생을 위한 12월 한 달간의 수능 브릿지반을 개설합니다. 첫걸음부터 완벽하게 이끌어드리겠습니다. 명문대 합격의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3: 야, 뭐 먹을래?
4: 해장국?
3: 오, 좋지. 이 근처에.
4: 에이, 해장국 하면 진사골이지. 순대, 내장, 수제비 싹 다 무한리필인데.
3: 와, 사장님, 남는 게 있나요?
4: 24시간 언제나 든든하고 푸짐한 진사골.
3: 울산이 만든 해장국 진사골 감자탕을 응원해 주세요.
5: 운동은 또 내일부터. 내일도 같은 생각을 할 것 같다면 오늘 신발부터 신어볼까요?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 오늘 시작하는 스포츠 7330. 이 캠페인은 울산광역시 체육회와 함께합니다.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6: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5시 뉴스입니다.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멈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지 않자 미국이 러시아와 경유 공급 거래를 결정했다고 악시오스가 현지 시간 9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연료 가격 상승을 우려해 공격 중단을 6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발전소 공격을 멈추면 정유시설 공격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용의자가 중국계 해킹 조직 운영진으로 활동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보안업체 로그프레소는 용의자로 지목된 계정 소유주가 중국계 디도스 공격 대행 조직에서 회원을 관리하는 감독관으로 활동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로그프레소는 텔레그램 조직원 명단, 로그인 정보 등을 교차 분석해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로그프레소는 같은 조직의 다른 구성원 추가 정보를 확보했고 이를 통해 해킹 용의자 신원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전남 광주 광양시에서 70대 남성 2명이 등유 탱크에 깔려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한 명은 하반신을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현장은 비닐하우스 인근으로 70대 노인 2명과 중장비 운전자 등 3명이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2,300리터 용량 등유 탱크를 중장비로 옮기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DLENC가 시공하는 경기 부천 열병합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무게추에 맞아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타워크레인 설치업체 소속인 이들은 약 30m 높이에서 5톤가량인 흔들리는 무게추에 부딪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유명 와이너리에서 우리 돈 약 75억 원어치의 고급 와인 3만 병이 도난당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3일 밤 7명으로 추정되는 절도단이 마르케시 안티노리 와이너리 수출용 와인 저장고에 침입했습니다. 경보 시스템과 감시 카메라를 무력화한 뒤 창고에 있던 지게차로 와인을 대형 트럭 2대에 싣고 달아났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남부지방과 제주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5도, 부산 20도 등 10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8도로 예보됐습니다. 5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김나진입니다.
0: 안녕하세요. 오지다큐 채널 영맛살로드의 장준호 PD입니다. 제겐 특별한 팀원 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저보다 더 오지 적응력이 좋은 촬영감독으로 다큐를 사랑하는 마음도 저랑 같고 고생길을 함께하자는 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할 만큼 착하죠. 또 한 친구는 미국인 만능의 결사인데요. 시골 출신이라 재래식 화장실도 마다하지 않고 강철 체력에다 10개 국어를 해내는 언어 천재죠. 복 중에 최고복은 인복이죠. 소중한 사람을 잘 붙잡으세요.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MBC 뭘까요? 고개들 준비됐어? 하늘을 가르는 에어쇼부터 내일의 우주를 만나는 체험까지 꿈이 현실이 되는 특별한 순간 2016 사천 에어쇼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경남 사천에서 만나요.
2: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지금은 라디오

0: go.
1: 정선희 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아시나. 3부 들어가실까요? 또 억지 텐션이라고 그러죠.
2: 아니에요. 성실한 텐션.
1: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2: 계속 조금씩 조금씩 끌어올리다 보면은 네. 최고치에 이르겠죠.
1: 제가 호영 씨 참 좋아하는 그 유행어. 끌어올려 너무 좋아요.
2: 그렇죠. 예. 네, 좀 이제 반 올랐어요. 했어요.
1: 예. 예. 아 정선 선배가 이제 복귀한 지 일주일 됐잖아요. 예. 너무 행복해서 그래요.
2: 그래요? 어, 예. 알겠습니다. 예. 눈빛은 참 처연한데. 사람은 즐겁다니 할 말이 없네.
1: 진행하세요.
2: 알겠어요. 예, 예. 자, 오늘 3, 4부에 예. 또 추억이 작품이 되는 근사한 시간이죠. 지라시 라떼 백일장 함께하는 날입니다.
1: 네, 오늘 백일장 함께하실 분 추억하면 이분 아니겠습니까? 늘 토크거리가 가득한 이야기 보따리 유리상자 이세준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2: 21세기에 사람한테 예. 보따리라고 그런
1: 최신식 진행입니다.
2: 싱그럽다. 예. 자, 이세준 씨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백일장 소개도 함께하고요. 예. 추억담 나눠볼 겁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중화역 가까이
2: 새집이 라온.
1: 기다려온 서울 새집
2: 드디어 라온.
1: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2: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1: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3: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4: 깨끗한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찰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명품 광어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정성과 과학이 키운 완도바다 명품 광어.
5: 광어 양식 의무자조금위원회와 함께합니다.
6: 연금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7: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6: 어디?
7: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6: 하나은행?
8: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9: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10: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코인 뉴스 해통령 해통령 뉴스 하나의 해통령 해통령 국에도 지게도 육수 하나의 해통령.
2: 코인 뉴스는 많아도 정답은 하나의 해통령 육수 하나의
1: 코인 뉴스 해통령 육수 하나의 해통령.
3: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연필 쥐고 고민하던 그때 그 시절처럼
1: 한 줄 한 줄 나만의 이야기를 담아보는 시간
0: 지라시
2: 라떼 백일장.
1: 감미로운 목소리로 수많은 명곡을 부여하고 계시고 이 코너에서는 매주 명연기를 펼치고 계신 분이죠. 유리상자 이세준님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이야기 보따리 이세준입니다. 아유 우리 웃음 보따리들과 그러니까. 함께 방송하니.
1: 다 듣고 계셨군요.
3: 그럼요 그럼요. 예. 이야기 보따리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이야기 보따리를 상징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야기 자루.
1: 주머니.
3: 주머니. 예. 뭐 여러 가지 만두 네.
2: 상자
1: 아 그러네
2: 상자 있는데 왜
3: 상자는 타이틀이니까 돌아가. 그 네. 옆에 네. 번외 가지를 좀 쥐고 싶었던 거지 우리가
2: 갑 이야기 갑
1: 갑 곽 이런 거
3: 옛날 사람이야 역시 우리
1: 진짜 옛날 분이시네요 형님 네.
3: 갑 나왔다 갑 자 문자가 나왔어요 5547님 아 지난 봄에 지인 결혼식에서 이세준님이 축가하시는 걸 봤어요
2: 아,
3: 예. 아 역시 결혼식 축가는 유리상자 노래만 한 게 없구나 싶더라고요 저도 다시 결혼한다 예
1: 예?
3: 세준님을 축가로 모시고 싶은데 아 여러모로 쉽지가 않겠습니다.
2: 아유 저런
3: 아쉽습니다. 네. 목숨을 건.
1: 이세준님을 초대하려면 소속사로 전화를 해야 되나요?
2: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냥 뭐 지인 통해서 오는 것들이 여전히 많고
3: 건너 네. 오죠. 네. 이렇게 네. 야, 너 유리상자 그 이세준 씨랑 친해?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축가를 들으신 분이 아우 그대 따님 결혼할 때 이분 부르시라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소문나지 않아요?
2: 요즘 그게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축가를 하고 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날 막 섭외 전화들이
3: 그러니까 DM도 오고 막
2: 예.
1: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힌트를 좀 드리자면 제가 형님의 인지도에 비해서 네. 출연료가 생각보다 비싸지 않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3: 다시 한번 축하받으실 분들도 DM 네. 좀 부탁드립니다.
2: 아 근데 5547님은 네. 여러모로 쉽지 않겠다는 말씀 보니까 지금 행복하게 잘 그럼요. 사시는
1: 그런 것 같아요.
3: 이런 개그 자체가 네. 행복 기저에 깔고 일어납니다.
2: 네, 다행입니다. 네.
1: 자,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정해진 주제에 따라서 자유롭게 떠오르는 추억이나 에피소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3: 소개되시면 기본 선물 외식 상품권 드리고요. 장원에 뽑히시면 외식 상품권에 하나 더 얹어요. 녹용 홍삼 세트까지 보내드린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1: 지라시 홈페이지에 라떼 백일장 게시판 열려있습니다. 그쪽으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3: 이번 주부터 새롭게 바뀐 주제입니다. 커피. 커피.
1: 이세준 형님 우리 커피 좋아하십니까?
2: 저는 커피를 잘 못 마셔서
3: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2: 카페인에도 약하고 그 아메리카노는 너무 써서 못 먹고 그래서 그냥 그 믹스 커피.
3: 아 좋죠 믹스 커피.
1: 달달하게.
2: 네, 달달하게 며칠에 한 잔 정도는 괜찮아요. 아니면 식당에서 나올 때 그 공짜로 막 머신에서 나오는 그 자판기 커피.
3: 아 그런 것도 맛있죠. 소프트 아이스크림이나
2: 뭐 너무 맛있어.
3: 맛있지.
1: 와 형님 수입에 비해서 가성비 엄청 좋으시네.
3: 죄송한데 문천식 씨. 돈 떡이 오른 거예요?
1: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세준이 형
2: 진짜 와. 소속사에서 항상 그랬어요 네. M4 활동할 때 네. 세준이 형이 가장
1: 네. 경비
2: 경비가 덜 든다고 밥도 잘 그냥 안 가리고 아무거나 좀 먹고
1: 검소하죠 형님 보면
2: 검소하다 그랬는데 입이 저렴해가지고 아직도 초딩 입맛이고
3: 아니 근데 그거 되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네. 다 애용하고 범용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건 네. 저렴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기준점에서 딱
2: 스탠다드 하죠
3: 좋은 거예요 네.
1: 네. 그 다른 연예인 배우 형님이 검소하죠
2: 근데 커피 향은 참 좋아요
3: 맞아요. 커피는 일단 코로 들이키는 겁니다
2: 예예 예. 네. 아 맞네
3: 그쵸
2: 예. 아, 이... 그게 코피구나
3: 이 계절에 네. 분위기 있는 커피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백일장 달려볼 텐데 네. 맛보기로 좀 몇 개 소개를 해드릴게요.
1: 네. 김미선님 거부터 제가 소개할게요. 1970년대 음악다방은 청춘들의 아지트였죠.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몇 시간씩 음악을 듣고 친구 기다리고 연인을 만나던 곳이었습니다. 저도 지금의 남편과 음악다방에서 데이트를 참 많이 했죠. 그때는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았는지 커피가 식을 때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음악다방의 꽃은 역시 신청곡 타임. 메모지에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 짧은 사연을 적어서 DJ에게 건네고는 귀를 쫑긋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3: 아,
1: 오늘은 왠지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다는 김미성의 신청곡입니다. 오예. 우리 신청곡이 나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음악다방에서 마주 앉아 한참을 떠드던 그때 우리와 커피 향기가 종종 떠오릅니다. 사람은 정말 추억을 먹고 사나 봐요.
3: 그렇죠. 이게 커피의 맛은 지금 일도 표현을 안 하시고
2: 수단이에요. 수단.
3: 이제 커피가 네. 커피가 이제 배경이 되고 커피를 둘러싼 그때 나의 서사 막 옛날, 그런 것들이죠. 뭐
2: 그
3: 사실
2: 옛날 음악다방 가면 이제 극장처럼 앞만 보고 앉을 수 있게 돼 있는 그런 데들이 있었거든요.
3: 오, 정말
2: DJ 부스가 있고 네. 거기에 멋있는 아저씨가 이렇게 왔다 갔다 지금 천식 씨처럼 막 이렇게 하다가
1: 분위기 잡으면서.
3: 음악 깔고.
2: 네. 저 뒤쪽에는 LP가 살벌하게 막 몇천 장이 있는데 어, 이제 네. 딱 여기저기 찾으려고 이렇게 딱 몸을 들 때 뒷주머니에 도끼비.
3: 아 도끼비 잠깐만 도끼비 진짜 옛날.
1: 그게 진짜 있었던 거죠?
2: 도끼비 진짜 있었어요 그 당시에.
1: 그건 머리가 길었다는 얘기네요.
2: 머리 길었지.
1: 저는 그걸 잘 못 봐가지고.
3: 아니 그런 시대를 살았으나 음악다방을 즐겨 가진 않았으니까
2: 20대 잘 제가 20살 21살 때 처음 가봤는데 그거 보고 와 진짜 있네.
1: 아 그렇구나.
2: 그런 생각을 했어요.
3: 아니 그건 있었어요. 분식점 오빠들은 있었죠. DJ로
2: 신당동에
3: 네, 그렇죠. 아,
2: 그게 다
3: 동네에도
2: 음악다방 DJ들 따라한 거예요.
1: 아 그렇구나. 맞아요.
3: 그래서 약간 아이돌의 원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분들한테 팬들이 있었고 팬덤이 형성돼 있었고 뭐 암암리에 압력이 있었고 막 야 너 좆바 침 발랐어. 건드리지 마. 뭐 이런 거 있잖아.
1: 그 또 그분들이 연예인이 되시기로 했잖아요. 그죠?
2: DJ분들이. 방송국 DJ로 많이 진출하시고 맞아요, MC 맞아요. 이런 걸로. 네,
3: 그리고 그렇죠. 딱 홀딱했던 게 어 진짜 너무 멋있다 막 이랬던 떡볶이집 오빠가 있었는데 네? 팝송을 죄다 한글로 써가지고 네 임보우 이렇게 어.
1: 그럴 수
3: 약간
1: 있죠.
3: 어린 마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자 오늘 또 본격적인 사연 들어가기 전에 추천곡 들어봐야 될 텐데 아, 이세준님 예. 제발 또 오늘도 역시 오늘은, 신곡 발표인가
2: 아, 오늘은 백이성 씨의 노래를 준비했는데
3: 뭐 웬일이지?
2: 이걸 제 앨범에서 낸 거예요.
1: 오.
2: 제가
3: 마음에 들어.
2: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거를 네. 이번에 백이성 씨가 보컬을 네. 담당하셔가지고 오. 아주 험난한 지옥을 네. 견뎌낸 분의 이야기인데
1: 아.
2: 옛날에 처칠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영어로 지옥을 걷고 있다면 그냥 계속 걸으세요 그거밖에 없는 거야 끝날 때까지
1: 아, 네,
2: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에이. 힘내자고
3: 아주 힘이 되네요
2: 힘이 될 거예요
3: 계속 걸으라는 거야 백이성 씨의 노래입니다 나의 지옥에게

0: 네, 저렇게 라떼 101장. 자, 다음 사연은 의정부에서 유숙영님이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1: 제목, 누렁이 납치 사건. 내가 초등학교 4학년이던 1980년대 우리 집에는 나보다 덩치가 훨씬 큰 동생 식구가 있었다. 바로 외양간의 송아지 누렁이. 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책가방을 던져놓고 바로 누렁이에게 달려갔다. 풀도 뜯어주고 머리도 긁어주고 시험을 망친 날에는 누렁이에게 고민 상담도 했다.
2: 야 누렁아 있잖아, 나 오늘 산수 40점 맞았다. 히히히. 뭐? 충격이라고? 누렁이 나?
1: 누렁이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친구였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낯선 아저씨가 우리 집에 찾아왔다.
3: 아이고 집에 계셨네. 왔다 왔다, 소가 많이 컸네요. 이름이 뭐라고요?
4: 아예 누렁이에요. 예, 워낙에 잘 먹으니까 금방 쑥쑥 커더라고.
1: 나는 마치 내 동생이 칭찬을 받은 것 같아 괜히 어깨가 으쓱했다. 잠시 후 아버지와 그 아저씨는 마루에 앉았고 어머니는 찬장에서 귀한 커피병을 꺼냈다. 그 시절 커피는 귀한 손님이 와야만 내놓는 것이었기에 나는 커피 냄새라도 맡으려고 부엌문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그리고 두 분이 하는 이야기를 살짝 엿들었는데,
3: 아, 딱 커피 맛 좋다. 예. 아, 저 그래가지고 예. 얼마 정도 생각하셔요?
4: 한 요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3: 아이고, 그만큼이나요. 아이, 좀만 깎아줘요.
4: 아이고 참, 그 우리도 남는 거 없는데.
1: 그렇게 한참 흥정이 오가더니.
3: 아, 딱 그러면 이건 이놈으로 합시다. 예예. 예. 예. 아, 잠깐만요.
4: 그래요. 예.
3: 아, 만나네. 그저 커피 한 잔 더 마실 수 있을까요?
1: 나는 아버지와 아저씨의 대화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다. 아버지가 누

0: 남전이 있어. 까딱하다가 너 팔려갈지도 모른다고.
1: 네.
2: 그리고 셋이 달라붙어 고삐를 잡아당겼는데 누렁이는 꿈쩍도 하지 않는 거다. 결국 영철이가 뒤에서 누렁이 엉덩이를 힘껏 밀었는데 그 순간 누렁이가 앞으로 냅다 튀어나갔다. 외양간에서 탈출한 누렁이는 온 마을을 접수했다. 옆집에서 말리던 고추 멍석을 밟아 빨간 고추를 사방에 흩날리고 이장님 자전거까지 우당탕 넘어뜨리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 우리 셋은 누렁이 고삐에 매달려 질질 끌려가는데 뒤에서 천둥 같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다.
1: 이놈들아, 거기 안 서! 이 밤중에 송아지를 어디로 끌고 가냐?
2: 그 순간 누렁이는 거짓말처럼 멈춰섰고
0: 아버지가 먼저 누렁이 팔아 넘겼잖아요.
1: 팔다니 뭘 팔아? 에? 아, 아니 누렁이 팔아 넘기냐고 이러는 거야? 누렁이가 아니라 경운기 팔았어요, 놈아.
2: 아하, 그렇다. 두 분이 경운기 값을 흥정하는 걸 내가 누렁이 이야기로 이어붙였던 것. 그날 이후 한동안 나는 동네에서 누렁이 납치범으로 불렸다. 그런데 그 소동이 쓴 후 한 2년쯤 뒤 누렁이를 정말 떠나보내야 하는 날이 왔다. 그날 아침 아버지가 뜬금없이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셨다.
1: 저 읍내 가서 커피 좀 사와라. 다 떨어졌네. 그 천천히 갔다 와.
2: 왜 하필 지금 심부름을 시키시는지 알 것 같았지만 그래도 모르는 척 자전거를 타고 읍내에 다녀왔다. 그리고 한참 뒤 집에 돌아왔을 때 외양간은 텅 비어 있었다. 아버진 마루에 앉아 계셨고 그 옆에는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중에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는 내가 나간 뒤 누렁이를 트럭에 싣는데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누렁이의 고삐를 놓지 않으셨다고 한다. 누렁이를 보내고 혼자 마루에 앉아 그날따라 쓰디 쓴 커피를 드셨을 아버지. 지금도 유독 쓴 커피를 마시게 되면 내 친구 누렁이와 슬픈 얼굴의 아버지가 생각난다.
3: 이거 진짜 가슴 아프다.
4: 진짜 무슨 단편 소설 같은데 실화네요, 그죠?
3: 사실 그 농가에서 소가 그러니까 뭐 반려동물 이전에 재산으로 더 많이 취급을 당하던 그렇죠. 사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잖아요.
5: 그렇죠. 그걸 뭐 누가 뭐라 뭐
3: 지금도
5: 그러겠어요.
3: 지금도 사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거기에 감정을 이입하는 순간. 아,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어린 나이에는 그걸 계속 친구로 보게 되고 아무래도
5: 그렇죠. 예.
3: 어른도 아빠도 지금 그 정을 못 떼어가지고 이러시는데
5: 이게 상황 자체가 보니까 뭔가 이렇게 팔고 싶지 않은데 꼭 필요해서 그치. 파시는 느낌이잖아요.
3: 뭐 일대반적인
5: 경운기도 팔아. 자꾸 그래가지고 집안에 대사를 팔아. 너무
3: 그러니까 학비도 돼야 되고 그때는 소 팔아서 등록금도 되고 소 팔아서 뭔가 또 고쳐야 되는 것들 고치고 근데 팔고사구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다가 문득 이런 사연을 접할 때 와 그거 진짜 어려운 일이었겠다 싶어요.
5: 제일 어려운 게 아마 그 자제분들이 그치. 왜 파냐고 우리
3: 이렇게 도망시키려고 막 하고
5: 그걸 그 마음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정리해야 될 때 마음이 진짜 찢어지셨어요.
3: 그렇죠. 가끔씩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이렇게 이제 동물들을 키워서 아무래도 보내야 되는 그 농가의 아버님들 얼굴을 보잖아요. 어머님들이나. 근데 그분들이라고 그런 마음이 없으시겠어요. 근데 그걸 좀 뒤로 하고 가족을 위한 생계의 일환으로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 좀 야무지게 막 마음 먹은 그 눈빛 같은 것들이 좀 서글퍼 보일 때가 있어요.
5: 그리고 또 이념.

0: 소상이 왜?
1: 옛날 할머니 좀 아우 저 소상 소상 그랬잖아요.
0: 아니 그거는 소상이라고도 안 했지.
1: 아 그래요?
0: 응, 응. 왜 그렇게 할머니들한테 욕먹은 기억을 거. 아니 소상이 눈 크고 꼼벅꼼벅하고.
2: 맞아.
0: 아,
2: 그렇죠. 그러네. 등치 좋고.
1: 그러네.
2: 잘 먹고.
0: 할머니는 화상이라고 그랬지.
1: 아 화상이군요. 네. 예.
0: 헷갈렸구나.
1: 하여튼 저 파실 때 비싸게 좀 팔아주세요 정설이 씨.
2: 어머.
0: 아 팔 때 뭐.
1: 안 팔릴 것 같으니까 광고 듣죠. 광고 듣고 커피를 주제로 한 다음 작품 만나볼게요.
0: 잠깐만요. 네. 커피를 주제로 한 다음 작품.
1: 아 그래요?
0: 한다 진짜.

0: 의학계열 및 스카이 지망생을 위한 울산대성학원이 현 중2부터 고2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방학 윈터스쿨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공부하는 방법과 습관부터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1: 의학계열 및 명문대 지망생을 위한 울산대성학원은 검정고시생 등 수능 기초가 부족한 수험생을 위한 12월 한 달간의 수능 브릿지반을 개설합니다. 첫걸음부터 완벽하게 이끌어드리겠습니다. 명문대 합격의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2: 야, 뭐 먹을래?
3: 해장국?
2: 오, 좋지? 이 근처에.
3: 에이, 해장국 하면 진사골이지. 순대, 내장, 수제비 싹 다 무한리필인데?
2: 와, 사장님, 남는 게 있나요?
3: 24시간 언제나 든든하고 푸짐한 진사골.
2: 울산이 만든 해장국, 진사골 감자탕을 응원해주세요.
4: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5: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6: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7: 연휴는 내일까지지만 어제 출발했다가 오늘 여행지에서 돌아오는 분들이 많으신 듯합니다. 오늘 오후 3시 이후부터 고속도로 귀경길이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총 60km가 꽉 막혀 있는데 특히 진부부터 둔내터널 또 여주부터 이천 그리고 덕평부터 양지터널 구간 가장 어렵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도 50km가량 만만치 않게 밀리고 있습니다. 당진부터 화성휴게소 구간이 특히 정체인데 39번 국도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소요시간 다소나마 줄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 쪽 사패산 터널 안에 4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 처리 중이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소영입니다.
6: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유리상자 이세준 씨와 지라시 라떼 백일장 함께하고 있는데요.
1: 이번 백일장 주제가 커피입니다. 아, 이번에 들려드린 작품 충남 천안에서 오셨죠?
0: 네. 류일봉님이 주셨는데요. 네. 커피를 마시며 커피를 주제로 한 시 한 편을 써보았습니다. 라고
1: 이번에 시다.
0: 남겨주셨어요. 네. 가볼게요. 제목 자화상. 기다렸던 주말. 커피 한 잔 홀짝이면서 라디오를 듣는 시간. 누구의 간섭도 없는 오롯이 자아를 찾아 나서는 세상과의 단절. 내 방이 진정한 동무대가 되는 시간. 행복은 별것이 아니라는 가닥이 잡힌다. 큰 것도 아닌 앙증맞은 커피잔의 여유. 그 안의 세상.

0: 만사는 바다같이 출렁이다가 실오리 김은 몰몰 가슴에 하늘로 소풍 떠난다. 훈훈한 커피 한 잔으로도 세상을 잘도 잠재우고 내 마음엔 차가운 가을바람도 들어오지 않아 홀짝홀짝 한 모금씩 입안에서 머금어지다가 온몸을 짜릿하게 중독시키는 소확행. 행복은 따로 국밥처럼 따로가 아니었다. 주위에서 찾아보면 행복이 요술처럼 숨어있고 소소한 것에서 행복의 묘미가 요리처럼 만들어졌다. 누군가의 손에 커피 한 잔을 올리면 손에서 따뜻한 온기가 남는 것처럼. 밥정을 함께 나누시는 가족이 있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무심히 툭 던질 수 있는 동료가 있고 톡으로 안부를 전할 수 있는 벗들이 있어 다음 주를 또 견디게 한다. 나의 행복은 시시껄렁한 믹스커피지만 입안으로 오래도록 모은 작은 것의 집합들. 그렇게 행복은 내 곁에 꼭 다가와 손을 잡고 주말을 평화롭게 한다. 잔잔하다. 커피 한 잔. 나를 사랑하는 일이다.
1: 와, 이분 진짜 엄청난 감성의 소유자신 진짜. 것 같아요.
2: 우리가 보통 막 뭐 소설가가 보내셨나 봐요, 시인이 보내셨나 봐요, 막 이렇게 이제 칭찬을 그런 식으로 해드리잖아요. 네. 이분은 진짜
1: 시집을 보내주세요 이럴 거면.
2: 그러니까.
1: 네, 출판하신 시집을 통째로 보내주세요.
3: 작사가로 등단하셔도 될 것 같아요.
1: 아니도 네. 저는 일반적으로 라디오 사연에서 실오리 김은 몰몰 이걸 처음 들었어요. 이게 네. 현대문학. 보다는 조금 약간 그 한 30~40년대 문학 쪽에서 많이
3: 책을 많이 읽으신 것 같아요.
1: 그죠. 네.
2: 저한테 읽으라 그랬으면 나 실오라기라고 잘못 읽을 뻔했어.
1: 아, 그 그러니까 실오리가 사실 실처럼 가느다라는
2: 맞아요.
1: 때문에
2: 아, 네. 우리가 보통 실오라기도 안 걸친 네. 뭐 이쪽으로 연관 검색어가지 자동화
1: 네. 솔깃한데. 아, 우리는 그쪽으로 너무 급성을 했고.
2: 그러니까. 네. 아, 죄송해요.
3: 너무 그쵸? 좋은 글입니다. 네.
1: 어, 그래서. 삶의 한 장면도 놓치지 않고 그거를 시화시키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것 같고 아마 젊었을 때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시고 이제 정말 내가 그동안 모아놨고 표현하지 못했던 감성을 터트리며 살리라. 아, 예. 그러니까 약간 시즌2를 만끽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2: 제 일상을 좀 공개를 해드리고 제 일상도 한번 이렇게 묘사를 해주세요 하면 내가 진짜 굉장히 아, 멋진 삶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맞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예. 문천식 씨가 예를 들어서 아, 술이 안 깨요 형님. 제가 지금 숙취에 약간 어지러운데 이런 저의 후회와 어떤 그 회한에 대해서 시를 써주세요. 그러면 그것조차도 네. 그것조차도 굉장히 근사하게 써주실 것 같아요.
3: 우리 류일복 형님 와 멋집니다.
1: 네. 류일복님 네. 시집을 보내달라니까요. 네. 이렇게 단편만 주시지 마시고
2: 시집을 보내달라 결혼시켜달라.
3: 형님 그 재혼 아닙니다.
1: 잠깐 네. 우리 이세준님 요새 감성적으로 무슨 일 있는 거예요?
3: 형님 호시탐탐 축가 부르세요 한번 해.
1: 잠깐만 네? 내가 알던 유리상자가 아닌데 지금 유리에 뭐 꼈는데 시로라기부터 네. 불안했는데 나 지금
3: 아, 토크가 너저분해졌기 때문에 노래로 꿰매야 됩니다.
2: 시집 보내달래매. 네.
1: 아, 예. 나쁘지 않다. 예. 자, B612의 노래 준비했어요. 예. 나만의 그대 모습.

0: 네, 지라시 라떼백일장 커피를 주제로 한 오늘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부산 동래구에서 정준혁 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1: 제목, 할아버지의 약. 하루에 버스가 딱 세 번 들어오는 작은 시골 마을. 그곳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사셨던 저희 할아버지는 꽤 멋쟁이셨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뉴스를 꼭 챙겨보셨고 농사일이 없는 낮에는 책을 즐겨 읽으셨죠. 방학이나 명절에 손주들이 우르르 찾아가면 벽장 깊숙이 숨겨둔 사탕이며 과자를 꺼내주셨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엔 꼬깃꼬깃 접어둔 돈을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2: 아, 이거 갖고 가서 책 사봐라. 불량식품 사먹지 말고.
1: 그런 할아버지가 딱 하나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절대 나눠주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커피. 커피가 지금처럼 흔하지 않던 시절 할아버지가 커피를 타면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온 방에 퍼졌습니다. 그 냄새를 맡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3: 할아버지, 나도 커피 한 모금만 마셔보면 안 돼요?
2: 네, 안 돼.
3: 아우, 진짜 조금만 마실게요. 아, 제발, 제발요, 할아버지.
2: 안 된다도 이거. 이거 저기 어른들이 먹는 약이요, 약. 아들이 먹으면 볼이 나빠져. 좋다.
1: 이상했습니다. 아니, 약이라면서 왜 저렇게 맛있게 드실까? 커피를 마시는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철없는 소원까지 품었었죠.
3: 아, 나도 빨리 어른 돼서 자주 아팠으면 좋겠다. 커피 좀 실컷 마시게.
1: 반일을 마치고 돌아오신 할아버지는 늘 커피부터 찾으셨습니다.
2: 아이고, 저 커피 한 잔 타봐봐라. 예, 달짝 찌근한 걸 먹어줘야 이 피부 피로가 확 달아나는 거요.
1: 그런데 할아버지의 커피에는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확실한 비율이 있었으니.
2: 아이씨, 이 커피 맛이 오늘 왜 이러냐?
4: 어머나, 왜요? 아버님, 맛이 이상해요?
2: 아가, 저 커피 둘 프리맛에 설탕 넷 맞게 탄 거냐?
4: 어?
2: 커피가 싱거워가지고 비려. 이거 물비린내 나자려. 이 작은 컵에 타가지고 넣고 붙이라고. 내 커피잔 이거 사이즈 몰라? 큰 거! 저 대접 있잖여.
4: 대접이요?
2: 응. 아이고, 역시 내 커피는 이건 할멈이 타야 제맛이야. 할멈, 그 한 잔 타다 줘봐.
1: 그렇게 커피 한 잔이면 세상 부러울 게 없어 보였던 우리 할아버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 치매를 앓게 되시면서 할아버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평소 하지 않던 말씀을 하시고 갑자기 화를 내기도 하셨죠. 그렇게 하나둘 많은 것을 잊어가시던 할아버지. 그래도 커피만큼은 끝까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할아버지에게 커피는 정말로 약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된 농사를 마치고 마시는 약, 잠깐이라도 마음을 쉬게 해주는 약, 그리고 옛날의 자신을 기억하게 해주는 약. 할아버지는 결국 세상을 떠나셨고 매년 길이 돌아오면 상유에 숭늉과 함께 커피 한 잔을 꼭 올려놨습니다. 평생 좋아하셨던 그 맛 그대로 커피 둘, 프리마 셋, 설탕 넷, 달짝지근하게요. 네, 설탕 넷. 와, 하루 달게 드시네. 저는
5: 제 스타일이시네.
1: 둘둘둘 이런 건 들어봤는데.
0: 그렇죠? 그거 알아요. 그 시골에 우리가 촬영을 가거나 그래서 예. 이제 그때 그 시골만의 커피나 예. 미숫가루를 대접받을 때 있잖아요. 무진장 달아요.
1: 아, 그랬나요?
0: 우리 어머님들 있잖아요. 어. 할머님들 특히 백설탕 네다섯 개는 그냥 넣어줘야 됩니다.
5: 맞아요.
1: 그죠? 네.
5: 아니 그 네. 고등학교 때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네 누나가 네. 저희들은 이제 고등학생이라고 커피를 타주신 거예요.
0: 진짜?
5: 어른 대접해 주시는 게 너무 좋았지. 딱 마시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 커피가 정말 맛있어요. 설탕 많이 넣었다.
0: 네, 설탕 많이 넣었다.
1: 아, 그리고 옛날엔 과일도 막 설탕 찍어 먹었던 것 같아요. 그죠?
0: 맞아요. 토마토도 설탕 많이 찍어서 네. 먹고 네.
5: 수박에도
1: 맞아, 맞아.
0: 설탕 찍어 먹고 딸기도 설탕 찍어 먹고
1: 진짜.
0: 근데 제가 이걸 뭘 생각했냐면 저희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고 수목장을 했거든요.
1: 네.
0: 근데 거기 가면은 그 나무 밑에 고인들이 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식들을 이렇게 놔두세요. 오, 물론 네. 나중에 관리하시는 분이 싹 걷어간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네. 그 산자의 위로가 또 필요하잖아요. 산자에게도
5: 네, 네.
0: 단팥빵, 뭐 요구르트,
5: 예.
0: 그 박하사탕 이런 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 나 그게 너무 뭉클하고 막. 그쵸.
1: 그렇게
0: 그 아 돌아가셨다를 뛰어넘은 그 약간의
1: 맞아요.
0: 위트가 엿보이는 거야. 드실 순 없지만 여기도 왜 딱 커피를 제사상에 올려놓는다고 하시는 그게 네. 제사의 규칙에는 사실 그게 없잖아요. 홍동백서에는 속해지 있지 않지만.
1: 그렇죠. 그래도 그래도 좋아하시는.
0: 나는 그게 너무 좋아. 그렇죠. 그런 어떤 위치가.
1: 그리고 말씀도 건네잖아요. 아버지 저 이거 네, 갖고 맞아, 왔어요. 맞아. 이러면서 그죠. 네.
0: 아빠, 네. 아빠 이것 때문에 빨리 가신 거예요. 아세요? 어 단팥빵 내가 아빠 당뇨 있다고 그렇게 드시지 말라 그랬는데 아빠.
1: 아 불효자네.
0: 아빠 그래 내 일단 네. 놓고 가요.
1: 맞아.
0: 이런 거.
1: 맞아. 어 맞아. 맞아.
0: 이런 거 옳고 맞아. 그런 거 상관없이.
1: 맞아.
0: 어 그냥. 그 매개가 되는 것 하나를 놓으면서 네. 고인과 남은 자 사이에 느껴지는
1: 대화들 그죠
0: 그런 마음들
5: 이런 걸 절차 기억이라고 하나 이렇게 그냥 몸에 밴 습관 같은 거 자기가 치매가 와도 기억 상실증이 걸려도 오. 자기가 먹던 커피 그쵸. 타는 거 이런 아,
1: 습관대로
5: 예 네, 습관대로
0: 근육이 기억하니까
5: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그 후손들이 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커피 탈 때 되면 아빠가 이렇게 타셨지 이게 기억이 나고 한다고 하더라고
0: 아,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거 비슷하게 아빠 취미를 따라가서 먹는 게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빠가 토마토에 소금을 쳐서 드셨거든요.
1: 소금. 네. 아.
0: 그걸 보고 엄마가 질색을 하더라고. 닮았다고.
1: 그럴 수 있죠. 어머님.
5: 저.
1: 아빠 닮아가지고. 아빠 닮아가지고.
0: 아 진짜 그리워진다. 네. 아, 슈가의 샤인 듣고 광고까지 듣는 사이에 저희가 어떤 작품의 장원을 드릴지 얘기 나눠볼게요.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조강.

0: 루키.
1: 검색창에서 루키 파크 골프채널 루키.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4: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5: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2: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못하겠네 못하겠네 허리 아파 못하겠네.
2: 애지우 협찬 우리의

0: 소리를 찾아서 경상도 특유의 어사용 곡조로 부르는 벼베는 소리입니다.
1: 전도 해다 죽어
0: 해가 뉘엿뉘엿 저물 때까지 들판을 누비다 보면 처량한 신세타령이 절로 흘러나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2: 네, 광고 나가는 사이 오늘의 자원을 정해봤는데요. 이세준 씨가 발표해 주시죠.
3: 네. 지라시 라떼 백일장 오늘의 장원은 누렁이 납치 사건의 유수경님 축하드립니다.
2: 축하드립니다. 우리 유수경님께는요 기본 선물 외식 상품권 외에 녹용 홍삼 세트도 얹어서 보내드릴게요.
4: 맞아요. 예전 막 봄봄 같은 그 소설적 매력이 네. 잔뜩 있었던 그 그런 사연이었던.
3: 맞아. 교과서에 있었던 메아리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네네. 거기서는 이제 누나가 시집을 가고 누나가 시집을 가고 이제 소가 새끼 소를 낳으면서 어. 그 이제 뭐 힐링을 하고 위로가 되고 회복이
4: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아. 그런 작품이 있었어.
3: 원래 원제는 내 사나라는 작품인데 학교에는 메아리라는 제목으로 짧게 그 부분만 나왔었거든요.
4: 같은 시대에 학교를 다녔을 텐데 그 네. 기억이 없네.
2: 그 지문을 어떻게 다 기억하시고 있는
4: 거야? 역시
3: 수업을 들어야 기억이 나지.
4: 아, 미안합니다. 네, 내동잣네요. 네,
2: 저는 그때부터 개그맨 대신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잠깐 나가 있었어요.
4: 네, 그렇네. 네. 그렇네. 들었어요. 기억을 하지. 네. 오, 그렇네. 아주 무시무시한 사실 알려주셨어. 네,
2: 다음 주 주제 알려주세요. 정 네.
4: 다음 주도 커피예요.
2: 아, 커피입니다. 네.
4: 이세준님. 네. 얘기 보따리잖아요.
2: 아, 얘기가 끝이었어요. 형님. 너무 재밌어요.
4: 다음 주도 기대할게요.
3: 네. 보따리 잔뜩 짊어지고 네. 올게요.
2: 알겠습니다.
4: 보따리 쫌쫌 해가지고 와요.
3: 예, 예.
4: 끝곡으로 김범용 씨의 노래 카페와 여인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인사드릴게요. 네. 일단 세준 씨 보내드릴게요. 네. 안녕.
2: 안녕.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5분에 돌아올게요.
4: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청소년들에게 우리 소리를 가르치는 엄영진입니다. 작은 무대에서 수줍은 표정으로 준비한 공연을 펼치는 청소년들을 자주 보게 되죠. 서툰 몸짓과 떨리는 목소리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은 우리 아이들의 진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꿈을 키워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무대입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아이들의 공연에 귀 기울여주세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무대입니다. 따뜻한 시선과 작은 박수 한 번이 청소년들의 꿈을 완벽하게 만드는 가장 멋진 조명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0: 세일. 못 받은 돈,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망설이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재산을 찾아주는 세일 신용정보 울산 지점. 못 받은 돈은 울산 249-4040 249-4040.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3: 잘 모셨어.
2: 어디로?
3: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2: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3: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2: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4: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6시 뉴스입니다. 오후 4시를 기해 경기 남부권 5개 시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해당 지역은 용인, 평택, 이천, 안성, 여주입니다. 앞서 오후 3시에는 과천, 광명, 부천, 수원, 안산, 안양, 오산, 의왕, 화성 등 경기 중부권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돼 유지 중입니다. 러시아 경유시설 공격을 멈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지 않자 미국이 러시아와 경유 공급 거래를 결정했다고 악시오스가 현지 시간 9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연료 가격 상승을 우려해 공격 중단을 6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발전소 공격을 멈추면 정유시설 공격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북한군 포로 한국행 공개 문제로 본국 소환 조치가 내려진 박기창 주 우크라이나 대사가 귀국했습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유엔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공개한 것이 비공개 합의를 어긴 것이라며 대사 소환을 결정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대사를 소환한 것은 일본 교과서에 담긴 독도 영유권 주장에 반발해 주일 대사를 소환했던 2008년 이후 18년 만입니다. 경찰 순찰차 추격을 피해 시속 150km 넘는 속도로 달아나던 음주운전 차량이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20대 남성을 도주치사 혐의로, 20대 동승자는 운전전 방조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하남 덕풍동에서 음주 상태로 SUV 차량을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했는데 사망사고 30분 전 길가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 추격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34%, 면허 취소 수준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아는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 영국으로 출국한 혐의를 받는 30대 영국인 남성이 도주 9일 만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청은 현지 시간 8일 살인미수 혐의로 추적해온 영국 국적 피의자를 영국 당국과의 공조로 검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남부지방과 제주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5도, 부산 20도 등 10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8도로 예보됐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나진입니다.
8: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9: 다시 또 연휴 잘 쉬고 계신가요? 정신의학과 전문의 문요한 선생은 휴식을 셋으로 구별하는데요. 첫째, 휴식 때조차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휴식.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남들이 많이 한다니까 달리기, 등산 같은 걸 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요. 두 번째는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 휴식인데 에너지를 안 쓰는 거지 충전이 되는 건 아니랍니다. 마지막 최고는 신나는 걸 하는 휴식인데요. 남들이 뭐라든 의미가 있든 없든 그걸 하면 참 좋다. 오늘은 셋 중에 어떤 휴식인가요?
10: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2016년 가을맞이 우수 중소기업 및 농특산품 건강박람회가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됩니다. 10월 8일 목요일부터 10월 12일 월요일까지 전국 각 지역의 품질 좋고 건강에 좋은 다양한 농식품과 직접 체험해보며 즐길 수 있는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들을 모두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10월 8일 목요일부터 10월 12일 월요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가을맞이 건강박람회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0: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1: 10월 10일 토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저는 뉴스 큐레이터 김큐 김치영입니다. 국정감사 첫 주 일정이 끝났습니다. 여야가 가장 세게 충돌한 현장은 역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였습니다.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언을 놓고 설전이 오가고 이후 여야 법사위원 간 조롱과 고성이 난무했는데요.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도 다시 점화됐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일대 수사를 하던 경찰이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지만 검찰에 가로막혔던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한동훈 장관이 수사에 개입한 것 아니냐며 거듭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구 진위 논란까지 1부와 2부 정치면 주말 토크 정말 토크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도 많이 좀 남겨주십시오. 그럼 광고 듣고 정말 토크로 시작합니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저기요, 몇 층이에요?
4: 32층이요.
3: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4: 같이 더 나은 선택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3: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1: 한 주간 정치 뉴스에 대한 진짜 토크, 정치면 주말 토크, 정말 토크.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전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국정감사 첫 주가 지났습니다. 전반적인 평가부터 해보고 싶은데 국감 첫 주에 두 분은 몇 점 정도를 주실 수 있을까요? 성치훈 부대 말씀 먼저 주시죠.
3: 이건 뭐 국회 전체적으로 그냥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여야 따로 하는 겁니까?
1: 뭐 따로 한번 줘보실까요? 그럼 아주 결과가 재밌겠는데요. 아,
3: 뭐 일단 저는 국정감사라는 것 자체는 네. 여당은 수비고 물론 입법부가 행정부를 다 같이 검증하는 시간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여야의 이 진영 대결이 있기 때문에 공격하는 쪽 더 점수를 내야 되는 쪽은 야당이거든요. 근데 자 이번 주 오늘도 이슈들을 다루겠습니다만 남은 키워드가 뭐인가 막말밖에 없어요. 막말 고성 뭐 서로 막 키워드 안 좋은 키워드들도 막 남아 있는데 네. 뭔가 이 이재명 정부 지난 1년 동안에 뭔가를 뭔가 파헤쳐서 막 끄집어내고 한 그런 성과가 저는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여당은 수비를 잘했다. 그래서 저는 합격 점수 커트라인 넘었다고 보고 야당은 일주일 동안은 사실상 정쟁만 치닫다 보니까 뭔가 네. 성과가 없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낙제점 주고 싶습니다.
1: 낙제라 하시면 점수로 얘기하시죠. 그냥 편하게.
3: 네. 뭐 우리는 80, 저쪽은 네. 50. 네.
1: 정관계 대변인 평가 좀 들어보죠.
2: 근데 국정감사라는 게 그 네. 야당이 지금 집권당의 정책이나 아니면 현 정권의 실책에 대해서 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잖아요. 사실 지난해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6월 3일에 그 당선이 됐기 때문에 지난해에 있었던 국정감사는 사실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 시절에 발생했던 일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이제 문제를 삼고 그때 뭐 계엄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네. 제기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야당이 이 문제 제기를 하려면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이라든가 의제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과연 이 국정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제 설정이라든가 증인 채택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협의를 할 만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이 원내 1당이 되고 또 집권당이 됐었을 때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국민의힘에서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다양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네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저는 뭐 운영위원회나 뭐 정무위원회나 국정감사가 있지만 여기서 정무위원회에서 김용범 전 정책실장 부르자고 하는데 한 명도 그 민주당이 채택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운영위 인사 난맥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하자 그래서 김현지 부속실장 네네. 부르자고 하는데 부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국정감사가 잘 진행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민주당이 수비 전략을 잘 짜고 있다.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이 구조적인 한계에 놓여 있다. 이래서 국정감사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좋은 성과를 얻기가 아주 체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거는
1: 잘할 여건 자체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거 감안해서 그래도 그 여건에서 그럼 잘했다라고 보십니까? 점수로 한번 매겨보죠 여기도.
2: 근데 뭐 민주당은 한 게 없어요. 진짜 민주당 한 게 없어요.
3: 민주당 네. 민주당 수비인데요 수비.
2: 하나 못했고 네. 국민의힘도 뭐 기대치가 뭐 그 높지 않았기 때문에 점수도 이렇게 아주 박하게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번 한 70점 드리죠.
3: 근데 저는 네. 부자진으로 국감을 해봤으니까 근데 증인도 맞아요. 뭐 증인을 부르는 게 중요한데 김용범 실장과 뭐 김현지 실장이 나오면은 정쟁이 더 커졌을 거고요. 오히려 전 야당이 성과를 더 못 거뒀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쟁으로 흐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막말로 막 흐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국정감사는 그냥 여야의 진영 대결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진영 대결로 끝나면 야당은 성적표를 못 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정감사가 중요한 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기획감사를 하거든요. 네. 상시감사가 아니라 딱 이때만 자료를 제대로 제출을 해줘요. 뭔가 지금 1년 내내 막 자료 주세요 하면 부처가 불성실하게 하다가 국정감사 기간만큼은 야당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부처가 그래서 성실하게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 그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털어내느냐 이게 사실 야당의 역할인데 그거를 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냥 소리만 지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네네. 분석에 대한 결과가 안 보인다라는 말씀을 지적하는 겁니다.
1: 제가 이제 뭐 점수 매겨보자 한 거는 뭐 토크 출발하면서 좀 부드럽게 가보려고 한 거고요. 사실 국회 법사위 국감장이 가장 뜨거웠다는 평가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와서 홀로 증인 선서하고 증언을 모두 거부하면서도 여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일단 대법관 제청에 국회와 대통령이 간섭하면 위헌이라고 했고요. 이어서 전임 대법원장들이 청와대와 사전조율해온 관행도 부정을 한 거죠. 근데 이제 특정 재판이 아닌 사법행정에 국회가 질의하는 건데 이걸 위법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 뒤따르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또 사전조율을 하고 앞서 김성수 대법관 제청도 청와대하고 사전조율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은 또 왜 안 된다고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성치인 부대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3: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조적조죠. 과거의 조희대는 그렇게 했었는데 왜 지금의 조희대는 그것을 안 한다고 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번 국감장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와서 하는 발언들을 보면서 아 정말 참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뒤에 이제 법카 얘기도 하게 될 텐데 네. 요 위헌 관련된 얘기만 보더라도 대법관 제청이나 뭐 이런 과정에 있어서 논란이 됐던 것만 보더라도 나는 법대로 했다요. 지금 대법원장이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나는 법 어긴 거 없는데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식이에요. 지금 대통령의 임명권, 국회의 동의권, 그리고 사법부, 대법원장의 제청권. 나 제청권 건드리지 마. 나 제청권은 내가 법대로 행사하는 거야. 그러면 그 말대로 하면요. 대통령도 임명권 법대로 행사하는 거고 국회도 동의권 법대로 행사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우리 서로 법대로 해보자. 그러면은 이거는 법대로 해보자는 얘기는 정말 일반 국민들이 싸우다가 뭐 답이 안 나올 때 야 법대로 해 이렇게 하는 거지 이 국가의 사법부를 이끄는 사람이 할 소리가 절대 아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나는 그냥 법대로 할 테니까 대법관이 임명이 안 되든 말든 상관이 없어. 저는 적어도 네. 조희대 대법원장 이번 국감장 나와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이 대법관의 공백 대법관뿐만 아니라 자신이 재청권을 갖고 있는 직책에 대한 이 갈등과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라도 제시를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나 잘못 없는데 나 법 어긴 거 없는데라고 말하면은 뭐 하자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책임한 사람입니까?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으면 자리에서 내려와야죠.
1: 정광대 대변인.
2: 아니, 법대로 하기에 앞서서 네.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서 법원행정처가 설명을 했잖아요. 뭐 청와대와는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하려고 했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부득이 서면으로 제청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 본질적인 문제는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들이 원하는 대법관을 임명시키는 것을 강행시키기 위해서 강행하기 위해서 재청권을 요구했기 때문이지 재청권을 행사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 국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국민께 소상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솔루션을 찾을 거냐 네. 그건 서로가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여전히 청와대는 최재청 하라고 또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건 헌법적 근거와 법률적 사유가 없는데 나 재청할 수 없다 이렇게 됐었을 때 모든 국정에 관한 책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진다고 전 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과 청와대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의 네. 그 갈등에 굳이 그 비중을 둔다면 청와대가 한 80% 잘못하는 거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20% 정도의 책임 소재가 있다고 봐요. 그건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네네. 또 하나는 이게 헌법적 공백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재청권과 동의권과 임명권이 어느 게 하나 우선되지 않는다. 그러면 권한쟁의 심판을 해야죠. 저는 대법원장이 그 말미 발언에서 네. 이런 그 장기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대법원이든 청와대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청와대는 권한쟁의 심판을 하면 본인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신청 못하는 것 같고 대법원은 왜 이걸 신청 못하느냐. 법원 중에 최고 사법기관이 대법원이냐 헌법재판소냐를 두고 갈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걸 헌법재판소에 갖고 가면 대법원보다 헌법재판소가 훨씬 더 상위기관이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신청 못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이게 뭐 결국엔 양측 다 물러설 게 전혀 보이지 않고 평행선으로 이제 간다라는 게 이번에도 확인이 된 상황이어서 앞으로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해결될까요? 누군가는 한 발 물러서야 될 것 같은데 양측 다 전혀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와중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법화 문제가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고급 식당의 업무 준비를 쓰면서 문서연 인원 부풀리기 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을 했는데요. 이게 좀 논란이에요.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게 구성원들 소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법인카드를 본 적도 없다라고 했어요. 자신이 결제 안 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자기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완전히 직원 탓으로 돌리는 거냐 그러면 모든 걸. 여기에 이제 법원 직원들의 성토도 지금 막 빗발치고 있다라는 내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자기 카드 법인 카드를 가져가 썼다 그러면 그건 무죄냐 뭐 이런 질문도 나왔지 않습니까? 성치훈 부대부터 말씀하실까요?
3: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그게 키포인트죠. 앞으로 그러면은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는 어떤 기업의 총수가 뭔가 법인 카드나 뭐 아니면 그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쓴 다음에 내가 쓴 거 아닌데요? 나 몰랐는데요? 라고 하면은 끝납니까? 그럼 무죄입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구성원 이 말은 그 구성원들이 정말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었던 게 소망이었다는 말은 이게 얼마나 무책임하고 정말 비겁한 얘기냐면 이 자신의 리더로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내가 잘못이다가 아니라 이거 법인 카드로 정말 이 법카 찬스라고 하잖아요. 법카 찬스로 비싼 거 먹고 싶은 나의 직원들이 이거 인원 부풀리기라고 인원 부풀리기 해서 편법 쓴 거야. 에이, 걔네들이 그렇게 이렇게 법카 한번 쓰겠다고 그런 거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지금 이거 사실 법카 인원 부풀리기는 정치권에서 참 여야 할 것 없이 단체장들이 많이 해왔. 했던 것들을 지적 받아 왔었는데 이거 대법원이 앞으로 유죄 판결 내릴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놓고 저는 그래놓고 또 이제 와인 얘기도 나오네. 와인도 그렇게 거의 1억 원어치를 사놓고 그 자신의 관사에서 산 건데 몰랐대요. 이것도 자기는 술 한 방울 안 마신대요. 이렇게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고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전 솔직히 너무 실망스러운 답변을 이번 짧은 며칠 동안 너무 다 쏟아내가지고 진짜 조희대 대법원장 이거 국민들의 여론이 모르겠습니다. 야당은 계속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 지켜야 된다고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여론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다른 것도 같이 얘기를 하죠. 조희대 대법원장 이제 대법관들에게 매달 200에서 300만 원씩 규정된 지출 항목에도 없는 경력금 준 거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 안 했다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본인은 관여 안 했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경력금 지급 최종 결정권자는 대법원장이다 또 이렇게 답을 했지 않습니까?
2: 법인카드 사용이라든가 와인 구매라든가 경력금 이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규정을 진술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게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했다. 다시 잘 챙겨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이 정치 공세를 통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권위와 신뢰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정치 공세가 먹히려면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진짜로 뭔가 부정부패한 대법원장이구나. 그런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적어도 개인적 사익 추구를 위해서 법인카드를 유행했다거나 경력금을 줬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정말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원장의 직책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되는 일이라면 그동안 민주당이 했던 거대로 탄핵하면 돼요. 아니면 법적으로 고발 조치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이런 그 부차적인 문제에 대해서까지 국민들이나 아니면 탄핵에 이르는 사유가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법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부각되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조희대 대법원장은 적어도 본인의 사적 목적으로 법카를 쓴 건 아니구나. 그런데 과거에 뭐 김혜경 여사라든가 과거 그 경기지사 시절에 있었던 법카 논란 그것만 오히려 더 부각된 것 같아갖고 이런 식의 정치 공세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는데 본인들은 이걸 통해서 우리 지지자들 결집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국민 정서를 자극하기에는 좀 무리한 공격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3: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우리가 민주당이 과도하게 공격해서 위신이 실추됐다고 보지 않고요. 본인들 스스로 실추시킨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과거에 윤석열 정부 때인데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 결국 낙마했는데 그분이 온갖 위법행위들을

0: 이런 변명들, 이런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행동들, 발언들이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이지, 이거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이걸 문제 삼는 민주당이 그들의 신뢰를 실추시킨 게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1: 그리고 또 12.3 내란의 밤 당시에 침묵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기에 대해서도 처음은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위헌성을 제기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하지만 내란 바로 다음 날 했던 얘기는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이 약간 입장이 바뀌거나 말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경진 대변인?
2: 그런데 뭐 계엄사에서 네. 인원을 파견해달라라는 요청이라든가 인원 파견 못하면 네. 명단이라도 줘라라고 했는데 그때도 위헌성이 있으니까 주지 말라 그랬다는 증언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종합특검이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서 내란 가담 행위로 기소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이게 원래 김경호 변호사가 고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란 가담 행위에 대해서 종합특검이 그렇게 탈탈 털었음에도 불구하고 각하 판결을 내렸거든요. 각하 결정을 내린 걸 보면 그때 당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의미에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그 당시에 얘기했는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얘기한 누구보다 먼저 위헌성을 얘기했다는 것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봐야겠죠.
1: 성친부대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0: 아니요. 전혀. 뭐 누구보다 먼저 얘기했다고요? 아니요. 그 당시에 사법부가 네. 얼마나 비겁하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거의 침묵하지 않았었나요? 언제 먼저 얘기를 했다고 저는 이렇게 얘기해놓고 야당 뭔가 우리 야당이 아니죠. 우리 당의 질의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답변 못했어요. 언제 뭐 무슨 발언을 해가지고 이거를 그때 당신 그 사법부가 입장을 내놨다는 거냐? 없었단 말이에요. 지켜보자고 했었잖아요. 그때 분명히.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한참 뒤에 뭔가 뭔가 절차적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네네. 지적을 했는데 그 당일 그 다음 날 그리고 그 시일 내에는 아무런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었다고 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국민들이 지금 몇 년 지났다고 지금 기억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거 답변 국민들에게 설득력 없다고 봅니다.
1: 당시에 법원 내부에서도 계엄 관련 입장 내라고 그쵸? 성토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거냐라는 질문엔 조희대 대법원장 모욕적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향후에 정치에 나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십니까? 정경진 대변인 말씀 주십시오.
2: 정치에 나설 가능성 제로입니다. 더군다나 저 이런 얘기도 네. 드렸었어요.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2028년 총선이나 2030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하려고 한다면 저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반대 성명 낼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그 국민의힘에서 정치한다 그러면 그동안에 해왔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서의 결정이 모두 다 정치적으로 왜곡되고 매도될 수 있는 상황에 네네.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일 절대 없을 거라고 보고 저는 뭐 조희대 대법원장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아주 친한 분과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정말 법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정치할 사람은 진짜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제가 개런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근데 지난해에는 말을 안 하더니 이번에는 침묵 깨고 말 엄청 많이 했지 않습니까? 선서도 안 했는데. 이게 저희가 2부로 넘어가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부에서 두 분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 조금만 더 하고요. 다른 이슈도 좀 점검하겠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매년 1만 건 이상의 산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산악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조난과 실족으로 인한 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5: 도로가 없는 산에서 발생한 긴급 상황, 어떻게 신고할까요?
4: 산행 중 보이는 국가 지정 번호판을 미리 확인하세요. 위치 표시 번호가 한글 두 글자와 숫자 8자리로 적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정 번호판을 알아두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대와 구급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국가 지정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소정보 누리집을 활용합니다. 주소정보 누리집에 접속해 오른쪽 아래 지도 모양 버튼을 눌러주세요. 내 위치 정보를 공유한 후 나의 위치 지점 번호를 누르면 가장

0: 가까운 국가 지점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안전하게 산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3: 오늘의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4: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한글날 연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연휴에는 교통량이 특히 강원도, 특히 단풍이 가장 빨리 물드는 설악산을 중심으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현재 설악산은 대청봉과 능선 등 고도가 높은 곳부터 가을빛이 내려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설악산 단풍 절정은 10월 20일경이 예상되고요. 속리산 28일, 내장산은 11월 4일, 제주 한라산 11월 6일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니까 나들이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특히 평창부터 둔내터널, 새말부터 원주, 여주부터 양지터널까지 밀리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설악부터 화두구간 정체 심합니다. 박소영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7: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8: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2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전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정말 토크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난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자리 뜨는 걸 불허했을 때는 침묵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선서는 안 하면서도 침묵 깨고 막 여러 얘기를 쏟아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치훈 부대 말씀 좀 들어보죠.
9: 저는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결국 대법관 재청과 관련된 논란에서 네. 본인이 막 설명을 하고 변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본인도 판단한 거라고 봐요. 얘기를 안 하고 있다면 아니 괜찮다. 내가 얘기를 안 해도 국민들은 나의 재청권을 존중해 줄 거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말을 많이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이 생각해도 자 아까 전에 정광재 대변인이 80% 20% 말씀하셨는데 전 그걸 네. 뒤집어도 무방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재청, 동의, 임명 이 세 가지 권한을 우선한 어느 것도 우선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순서로 보면 재청한 다음에 임명한 다음에 동의한 다음에 그다음 마지막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협의를 해왔던 이유는 그냥 마음대로 재청권 행사하고 마음대로 동의한 다음에 마지막에 대통령이 나 임명 안 할래 이 사람 하고 하면은 계속 공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고 마지막에 임명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이런 것들을 여야가 다 진보부 살고 지켜왔던 건데 그걸 깬 거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해도 아 이거는 좀 내가 가서 변명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입을 연 거라고 봐요.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난 떳떳해 당당해라고 하겠으면 얘기 안 했겠죠. 하지만 본인이 생각해도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해도 이거는 내가 좀 설명을 쭉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말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8: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 이런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당내 기류가 어때요?
10: 일단 민주당이 네. 지난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청문회 할 때 약간 5년 전이었던가요?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호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바뀌었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때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선거법과 관련해서 그걸 내렸고 그 이후에 뭐 대법관 재청과 관련해서 갈등이 커지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판단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그래서 바뀐 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라 민주당이라고 볼 수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 독립 또 삼권 분립 이런 가치 수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뭐 딸깍발이라고 하나요? 이 법원 내에 네. 유명한 딸깍발이 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이었어요. 저는 그러한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소신과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번 그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뭐 발언 기회들을 충분히 활용했다고 보고 국민의힘에서 그 대법원장님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얘기했잖아요.
8: 근데 왜 선서 안 합니까?
10: 아니 근데 선서라는 건 네. 얘기했잖아요. 일반 증인 출석이 대법원장이 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반된다라고 본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어요. 그럼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가 있다면 입법부가 사법부를 존중해서 그거 채택했으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채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서 안 하는 건 당연하죠.
8: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얘기도 좀 해보죠. 법사위에서 뜬금없이 영화 암살자들을 겨냥하면서 부엉이 바위 진실 하나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조롱 발언으로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인간 되라라고 외쳤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한 번도 사람인 적이 없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태규 의원이 부엉이 바위에 긁혔냐 또 이렇게 받아치면서 사실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김태기 의원 성친부대.
9: 저는 이 보수에서 이런 식의 뭔가 참 저희 진영에서 봤을 때 눈살 찌푸리는 발언들 이런 걸 해야 뜬다라는 착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한동안 이거 선두주자였거든요. 막 강성 발언하고 올림픽공원 시위 가서 막 북치고 이런 것들을 할 때 본인의 이런 뭔가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넘어갔잖아요. 사실 4개월 전만 하더라도 지킬 수 있느냐 당대표 언제 물러나는 이 얘기하다가 올림픽공원 가서 강성 발언 쏟아내니까 지금 버티면서 거친 문제 싹 사라졌거든요. 이진숙 의원도 과거에 막 강성 발언하니까 결국 배지 달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김태규 의원도 본인도 그때 그 네. 방통위 부위원장으로서 강성 발언하니까 나 배지까지 달았어. 그러면 더 강성 발언하면서 그 강성 극우층에 내가 팬덤을 형성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이런 발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런 뭐 강성 발언 할 수 있다고 쳐도 이거는 부엉이 바위 거는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죠. 사실 선을 이 사람이 한 처음 넘은 게 아니라 전두환 내란도 자기는 그 판결 동의 안 한다고 했을 때 이미 넘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아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해도 그냥 아이고 미안합니다 사과 한번 하니까 당에서 아무런 브레이크를 걸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다 하다 못해 고인을 조롱하고 정말 저는 네. 저는 이따위 발언이라고 하는데 이따위 발언까지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또 침묵하잖아요. 내버려 두잖아요. 앞으로 이런 발언 더 할 겁니다. 김태규 의원 이렇게 이 사람 국회의원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둬도 되는 겁니까?
8: 정광규 대변인 답 좀 하시죠.
10: 뭐 상당히 좀 곤란한 질문이에요. 네. 저는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가 시계 수수 여부라든가 불법 자금 수수 이 논란과는 별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그것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좀 트라우마가 남은 일이잖아요. 이런 일에 대해서 아무리 뭐 그 암살자들이라는 영화 그것 때문에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발언을 뭐 할 필요가 있었는가? 네네. 저도 이런 발언하는 건 적당한 발언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도 그건 사법적, 정치적, 역사적으로 판결이 난 사안이잖아요. 더군다나 그 판단을 주도한 사람이 국민의힘 보수 정당의 전신인 그때 당시에 신한국당이었나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5.18 특별법도 만들고 네네.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단죄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보수 정당의 후신에서 활동하면서 그런 판단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죠. 저는 이거 이렇게 봅니다. 이분이 이제 강성 지지층에서 네. 지지를 바탕으로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다음에 아마 공천을 받아서 해당 지역에서 나오면 또 당선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에는 그런 강성 지지층만의 지지만으로 당선될 수 있는 국회의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를 비롯해서 수도권 이 네네. 최전선에서 민주당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이 뒤 후방에서 던진 후방에서 사격한 거에 본인들 우리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맞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정말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8: 당에서 징계를 좀 하세요 그러면.
10: 아니 제가 당에 네. 뭐 당권파도 아니고 제가 만약에 당권파로서 권한이 있다면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징계가 어느 수준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강력하게 경고해야 된다는 얘기는 했을 겁니다.
8: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중진 조경태 의원이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했습니다. 김태규 의원 막말 논란을 지적하면서 대신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고 했는데 이런 행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당원권 정지받은 조경태 의원이 민주당으로 다시 유턴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요.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끌어들여 정치 공세를 폈던 한동훈 의원을 겨냥한 거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두 분의 말씀을 각각 들어보죠. 성친부대.
9: 일단 조경태 의원이 묘역 참배하고 사과하신 네. 거는 잘하신 겁니다. 근데 그것을 뭐 민주당으로 유턴하기 위한 명분 저는 만약에 그분이 그런 의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분의 지역구가 부산 사하을인데 네. 사하을 민주당 후보로 나갔던 분 이재성 위원장 지금 부산시당 위원장이시고요. 뭐 조경태 의원을 위해서 저희가 마련할 공간은 없습니다. 또 모르겠습니다. 혹자는 지금 뭔가 전재수 부산시장을 당선시켰는데 부산에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으니까 민주당의 국회의원 한 명도 없으니까 한석 그래도 중진이면은 그래도 힘을 얻는 건 아니냐. 저희가 뭐 한석이 부족해서 지금 부산을 뭔가 못 살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석이 아까워서 혹시나 조경태 의원이 지금 의사표명 안 했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기사가 나오니까 그런 걸 받아주게 됐을 때 오히려 부산에서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의 박탈감이 좀 클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사과나 사과대로 잘했다고 네네. 말씀을 드리지만 민주당으로 혹시 유턴하실 생각이 있으면 유턴 깜빡이 빨리 끄시길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 정확히 때문에
10: 유턴한다고 하더라도 네. 받아줄 차선이 없을 것 같아요.
8: 그거 유턴 라인 아니에요?
10: 그렇죠. 그 지금 이른바 민주당에서는 강성 지지자들로 대표되는 그룹이 있고 또 뉴 이재명 그룹으로 대표되는 그룹이 있는데 조경태 의원이 민주당에 설령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치 세력에서도 조경태 의원이 민주당에서 한번 국민의힘을 왔었기 때문에 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저도 조경태 의원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했던 분이기도 하고 근데 뭐 한동훈 의원까지 같이 비판하는 거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건 한동훈 의원과 뭐 조경태 의원이 뭐 비교적 가까운 사이인데다가 더군다나 한동훈 의원은 본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가스라이팅해서 검찰 폐지라는 극단적인 그 계약 네네. 이런 거를 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경태 의원의 이 봉화마을 방문을 한동훈 의원의 최근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뭐 논란 이런 걸로 해석이다. 확대할 수는 없는 거죠.
8: 법사위 국감장에서는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도 재점화가 됐습니다. 4년 전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일 때 이 의혹이 불거졌었는데 당시 수사를 하던 경찰이 논문 표절, 대필, 봉사활동 부풀리 등을 확인하려면 미국 현지 자료가 필요하다며 검찰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는데 검찰이 거부한 거예요. 오래 걸리고 수사에 필요한지 의문이고 미국의 협조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라는데 납득이 좀 되는 이유인가요? 성신부대 말씀 먼저 들을까요?
9: 저는 이거 그 당시 담당검사가 네. 입장문을 올리셨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 당시 나한테 요청이 왔던 거는 한 가지밖에 없었고 근데 그걸 보내면 답변을 안 해줄 게 뻔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설득력이나 이런 것들은 글쎄요 판단하기 나름인데 그래도 그렇다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뭔가 당시 법무장관이고 뭔가 그런 의혹 그런 뭔가 오해를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니까 딸과 관련된 것들은 그래도 철저하게 뭐 한동훈 의원이 당당하다고 하시니까 뭐 토론할 거는 토론할 거 뭐 요청할 거 다 받아내서 자료를 네.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게 도리 아닌가요? 뭔가 답변 안 할 거니까 답변 안 하는 게 뻔하니까 요청 안 했다는 건 전 설득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 그 공씨였던 것 같아요. 공검사가 봉씨였나? 그분이 아무튼 뭔가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한 것과 달리 네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밖에 안 왔다라는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으니까 좀 민주당 의원들이 좀 자료를 좀 더 확보를 해서 네. 그 당시에 어떤 자료가 정말 요청이 됐고 그 검사가 이야기하는 것 말고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 여기에 대해서 정광기 대변인 어떻게
10: 이런 논란이 네. 이번에 처음 불거진 게 아니거든요.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에 다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네. 철저히 검증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인사 검증회 때 이런 논란에 대해서 규명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 전 뭐 법무장관으로서 이 직을 수행했다고 보고요.
8: 네.
10: 한동훈 의원이 본인 뒷담화 하지 말고 그러면 법사위에 본인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법사위원회에서 한동훈 의원 불러서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 한번 철저히 들어봤으면 좋겠고 그분이 공봉숙 검사라는 분인데
8: 네.
10: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김승원 의원의 청탁 관련했을 때 이게 불법 청탁이냐 아니면 정당한 의원으로서의 청탁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엄격한 판례에서 보면 누가 가서 그 얘기를 하더라도 들어준다. 그러면 이건 불법 청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한동훈 의원 딸이기 때문에 이걸 협조 수사하는 걸 수사를 거기에 의뢰하지 않은 거냐 아니면 정광재의 딸이어도 똑같은 문제가 불거졌을 때 아 이거는 어차피 해당 사안이 문제가 될 게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거 협조 못하겠다라고 똑같은 기준에 결정했다면 그건 부당한 결정은 아닌 거죠. 공봉숙 검사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8: 근데 사실 그 딸 스펙 의혹과 관련돼서는 그때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거는 맞는데 검찰이 공조 요청을 거부한 거는 이번에 사실 나온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부했다는 것도 약간 이례적인 결정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의문을 갖는 게 왜 검찰이 공조 요청을 거부했을까? 뭐 여러 가지로 보면 그 당시에 한동훈 장관의 눈치를 본 거냐? 아니면 한때는 제 식구였던 한동훈 의원을 감싸려고 한 것이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한동훈 장관이 수사에 개입해서 무마시켰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성침 부대는 어떻게 보세요?
9: 방금 설명하신 그 모든 의혹들이나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털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해서 미국의 자료 요청해서 오히려 보여주는 게 그런 것 통해서 자 문제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는 거죠. 아까 정광재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맞죠. 아 누가 정광재 대변인의 그 사례여도 한동훈 의원의 사례여도 뭐 성치훈의 사례여도 똑같이 요청 안 했을 거다라고 말하는 게 저는 뭐 원칙상은 맞을 수 있지만 당시에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의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의 딸에 대한 의혹이면 검찰이라면 국가기관이라면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는 저 철저히 그래도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하는 거죠.
8: 이게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당시에 그 한동훈 의원 딸의 의혹이 해외 대필 작가가 쓴 논문을 본인이 쓴 것처럼 학술지에 싣고 전문 개발자가 만든 앱을 미국 대회에 출품했다. 그러면서 대학 입시용 스펙을 부풀렸다라는 의혹이 있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의혹 막 터졌을 때 한동훈 의원 SNS에 막 글 쏟아냈는데 정작 본인 딸 의혹과 관련돼서는 조용한데요.
10: 아니 최근에 네. 뭐 몇 개 해명 글을 올린 게 있어요. $0.99짜리 저작권 이거는 외국인 저작권자로부터 승낙까지 이미 받았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 관련 내용이 한동훈 의원의 딸이기 때문에 정말 더 철저히 검증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검증 저는 뭐 검증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 네.
10: 그러나 터무니없는 인신공격이나 이렇게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민주당이 9월달 이후에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680번이나 언급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논평만 100건을 썼다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진짜?
9: 아니 그 김성원 후보자 그때 집중된 건데 그때 이틀이 아니 2주 동안 400건이었나요? SNS 글 김성원 후보자 관련 그렇게 쏟아내는데 그에 대해서 저는 반박을 하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마치 본인이 그때 막 수백 개 쏟아낸 거에 대한 반대 논평 비판 네. 논평이 나온 것 같고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면은 본인의 SNS 그 양부터 좀 돌아보시라 말씀드려야죠.
8: 그럼 이 사안은 바로 수사가 들어갈 걸로 보십니까? 그리고 이 한동훈 의원 딸과 관련된 의혹이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의 당권파들은 어떤 생각들 하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10: 아니 뭐 크게 네. 그 개의치는 않는 것 같아요. 한동훈 의원도 뭐 본인이 떳떳하니까 그러면 법사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들이 아시겠지만 한동훈 의원 딸이 MIT에 다니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ACT라는 시험에서 36점 만점 받았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혹시?
8: 몰랐습니다.
10: 0.02% 정도가 ACT 만점을 받는답니다. MIT에서도 그때 막 이렇게 그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항의 메일 보내고 했었을 때도 뭐 우리 학교 오는데 충분한 자질이 있다 문제 없다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걸 갖고 자꾸 뭐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조금 좀 무리한 정치 공세 같아요.
9: 그 말은 굳이 뭐 조 조국 장관 사례 말하고 싶진 않은데 그러니까 뭐 이런 스펙이 없어도 갈 수 있는 점수였다라고 말하는 거는 본질하고 벗어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스펙이 있건 없건 그런 점수가 있건 없건 다른 스펙을 과연 이거를 만들어냈느냐 안 만들어냈느냐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또 활용했느냐 어떤 패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조국 사례에서는 국내 우리 국민이 한 명이 피해를 보지 않았느냐 그 조국 조민이 입학을 하면서 근데 외국 갔으니까 우리 국민이 피해 본 건 아니죠. 이런 핑계를 대시는데 아니 그것과는 좀 본질과 떨어진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10: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해석할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지금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한동훈 의원의 딸이 MIT에 간 거냐 그것에 대해서 뭘 어떻게 규명하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훨씬 더 이제 그 국회의원으로서 갖고 있는 자료들도 있고 아 지금 집권 여당이잖아요. 그러면 뭐 수사를 통해서든 규명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꾸만 뭐 정치 공세화 해갖고 한동훈 의원을 공격하는 게 아까 뭐 조희대 대법원장에서도 그런 것처럼 너무 좀 부차적인 문제 갖고만 네. 얘기를 하니까 바람직한 방향의 그 논쟁은 아니죠. 논란은.
8: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처음 알게 된 내용이라고 얘기하면서 공소청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답은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죠. 법사위 국감장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문제도 올라왔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복역기간이 5년째 접어들면서 가석방을 해주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다고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이 주장을 해서인데요. 여기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옥중 입장문을 또 냈습니다. 변호사가 답답한 마음 토로한 건데 진위와 다른 부분이 있다. 조작된 누명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통령의 고뇌도 공감한다라고 했는데 가석방 요구가 변호인의 일방적인 주장인 건지 아니면 이화영 전 부지사도 아예 부정은 안 했으니까 실제로 했던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9: 일단 뭐 저는 일단 변호사 김광민 변호사가 좀 오버를 하신 게 있다고 봅니다만 네. 김광민 변호사 오버를 했든 아니든 가석방은 불가능한 겁니다.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건 뭐 해줄 수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진수 그 직무대행도 와서 얘기했잖아요. 신청한 바가 없다. 예를 들어 신청 요건을 갖췄어요. 그런 다음에 신청을 했어요. 근데 뭔가 부당한 사유로 뭔가 막히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왜 나 다 뭐 형기 다 채우고 조건 다 갖춰서 신청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얘기라고도 해줄 텐데 신청도 안 했어. 신청을 안 한 이유는 형기 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이야. 근데 갑자기 가석방을 시켜달래요.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아니 이건 못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도를 바꿔서라도 해달래요. 이게 너무 억지 택스기도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또 야당은 이거 봐라 청구서를 들이민다 하는데 청구서를 발급할 자격도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거는 조작기사와 관련된 것 좀 빨리 밝혀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조작기소 특검 해야 된다. 네. 다만 공소시효 권한 빼고 그리고 그거를 지휘할 뭔가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공소시효와 관련돼서는 좀 무관한 사람 그런 뭔가 의혹이나 공격을 안 받을 사람으로 임명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특검을 발족시키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8: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는 가석방을 신청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요건도 지금 충족 못해서 가석방이 어려운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이제 대통령 특별 사면에 시선을 좀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정광재 대변인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10: 그러니까 인지 상정의 마음으로 보면 네. 이화영 경기 전 평화 부지사의 마음 이해 못하는 거 아니죠? 왜냐 본인은 본인의 그 명예화 출세를 위해서 대북송금에 관여했던 게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본인이 위했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적인 성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추진했고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까지 됐는데 본인은 지금 5년 차에 들어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꽤 오랜 기간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고 또 대통령이 돼서도 본인과 관련해서 공소 취소는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수감돼 있는 본인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있으니까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들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기왕에 제기됐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 똑똑히 지켜봐야 됩니다. 과연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 대해서 가석방이든
8: 특별사면이든
10: 사면이든 네.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죠. 막아야죠. 그런 것들에 대한 주의 환기 차원에서는 오히려 김광민 변호사가 좋은 화두를 던진 것 같아요.
8: 문화체육관광위 국감장에서는 배현진 의원이 대중문화교류위원장 자격으로 국감 출석한 박진영 JYP 대표에게 페노메논이라 그래서 이제 K-팝 축제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문화계판 대장동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박진영 위원장이 이거 네 개사가 따로따로 하면 훨씬 더 돈 많이 버는데 도리어 손해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9: 저는 매우 설득력 있는 답변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현진 의원이 와 배현진 의원마저 이렇게 자극적인 워딩을 써가지고 뭔가 보수의 중심이 되고 싶은 건가? 이거 누가 어떤 국민이 이거를 우리 국민 세금으로 일하는 국회의원이 할 질문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8: 네. 저희 국감장에서 있었던 다양한 얘기들 유튜브에서 조금 더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2: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3: 저기요, 몇 층이에요?
4: 32층이요.
3: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4: 같이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5: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6: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7: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7: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7: 제조원
8: 현대 오피스.
9: 연금 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10: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9: 어디?
10: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9: 하나은행?
11: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9: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12: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3: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 재가, 재택 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 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14: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사이킥. 3부는 경제 얘기, 4부는 국제 얘기하겠습니다. 3부 전까지 유튜브 통해 정치대담 조금 더 이어갈 테니까요. 유튜브로도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5: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16: 안녕하세요, 울산사회복지공동모험회 사무처장 양호영입니다. 부자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껏 기부 현장에서 만난 진정한 부자는 바로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오신 김춘희 할머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 전 재산인 옥탑방 전세금 1,500만 원을 더 어려운 이웃에게 유산기부로 남기셨습니다. 또 다른 기부자인 인천 괭이부리 마을 주민들도 폐지와 고철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면서 매일 조금씩 모은 돈으로 해마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부자는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의 크기로 완성됩니다. 나눔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생각났을 때 바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눔의 시작입니다.
15: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가을 햇살 품은 황금빛 달콤함. 제25회 울산 배축제가 10월 16일과 17일 울산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1원에서 펼쳐집니다. 울산 대표 농산물 배와 함께 소중한 추억이 될 이번 축제는 농산물 직거래장터와 울산배 품평회, 울산배 전시와 글로벌 퓨전 배요리 경연대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과 함께 장민호, 홍성윤, 지원희, 정혜은 등이 선보이는 개막식 축하 무대도 펼쳐집니다. 풍요로운 가을의 추억을 함께할 제25회 울산 배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미래, 보기만 할 건가요? 2026 울산 미래 박람회. 보고 움직이고 직접 경험하는 미래. 온몸으로 즐기는 AR 스포츠 하도. 울산의 하늘을 체험하는 스카이링크. 반구대 암각화 속으로. AI와 로봇을 눈앞에서. 미래는 직접 해볼 때 더 재밌으니까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현장 선착순 무료 관람.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울산공업축제장에서 만나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7시 뉴스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산 경유를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대러 제재를 완화한 건데 우크라이나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미국과 세계 시장에 즉시 30만 톤 이상의 경유를 공급하고 11월에 50만 톤, 그 직후 100만 톤을 추가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제시설 가동 상황에 맞춰 단기간 내 300만 톤을 추가로 인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평균 경유 가격은 지난달 갤런당 $6.5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1년 전보다 70% 이상 급등한 $6.27 선에서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유 가격이 빠르게 하락할 것이라며 농부와 화물차 운전사 등을 위한 가격 인하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전쟁을 장기화하는 전쟁 투자이자 푸틴에게 주는 생일 축하 선물 같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어 푸틴에게 주는 선물은 평화가 아닌 더 큰 테러와 배신으로 갚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장현주입니다.
4: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멈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지 않자 미국이 러시아와 경유 공급 거래를 결정했다고 악시오스가 현지 시간 9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연료 가격 상승을 우려해서 공격 중단을 6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발전소 공격을 멈추면 정유시설 공격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북한군 포로 한국행 공개 문제로 본국 소환 조치가 내려진 박기창 주 우크라이나 대사가 귀국했습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유엔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공개한 것이 비공개 합의를 어긴 것이라며 대사 소환을 결정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대사를 소환한 건 일본 교과서에 담긴 독도 영유권 주장에 반발해서 주일 대사를 소환했던 2008년 이후 18년 만입니다. 서울 어린이대공원 앞에서 택시가 인도로 돌진해 40대 부부를 덮쳤습니다. 고속도로에선 고장으로 멈춰있던 대형 화물차를 승용차가 추돌했는데 화물차엔 굴착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6: 어젯밤 9시쯤 서울 군자동 세종대학교 앞 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어린이대공원 정문 방향으로 돌진했습니다. 택시는 횡단보도 그늘막 쉼터에 있던 보행자 40대 부부를 덮쳤습니다. 남편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아내는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를 낸 택시에는 승객 한 명이 타고 있었는데 별다른 부상을 입진 않았습니다. 택시기사인 7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에는 세종 포천고속도로 포천 방향 안성 맞춤 나들목을 조금 못 간 지점에서 승용차가 앞서 멈춰있던 3.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승용차 운전자인 5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고장 신고를 한 채 고속도로 1차로에 멈춰선 화물차를 운전자가 제때 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기입니다.
4: 대구 상가 건물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오전 10시 16분쯤 대구 관음동 4층 상가 건물 2층에 천장 일부가 내려앉았습니다. 한 업체가 일주일 전부터 노인 대상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곳인데 38명이 다쳤고 이 중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른바 불의 고리에 위치한 중미 파나마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손한을 기자입니다.
7: 불의 고리에 위치한 중미 국가 파나마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한 건 현지 시간 9일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3시쯤입니다. 파나마 남쪽 끝단의 시골 마을에서 발생한 지진동은 200km 떨어진 수도 파나마 시티를 넘어 이웃나라 콜롬비아와 코스타리카까지 전해질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진앙 인근에선 규모 5.5와 5.8, 6.6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재난당국에는 건물이 무너지면서 떨어진 잔해에 맞은 부상자가 여러 명 보고됐는데 민방위청은 자세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6세기 세워진 대성당의 종탑이 무너졌고 6개 주에서 전기가 끊기는가 하면 국제공항 항공편 운항과 지하철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수도 파나마시티에선 수백 동의 고층 건물이 흔들리며 대피 소동이 빚어졌는데 다만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중남미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에서도 올 들어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연달아 발생해 수천 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4: 국내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용의자가 중국계 해킹 조직 운영진으로 활동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보안업체 로그프레소는 용의자로 지목된 계정 소유주가 중국계 디도스 공격 대행 조직에서 회원을 관리하는 감독관으로 활동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로그프레소는 텔레그램 조직원 명단, 로그인 정보 등을 교차 분석해서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로그프레소는 같은 조직의 다른 구성원 추가 정보를 확보했고 이를 통해 해킹 용의자 신원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아는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 영국으로 출국한 혐의를 받는 30대 영국인 남성이 도주 9일 만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청은 현지 시간 8일 살인미수 혐의로 추적해온 영국 국적 피의자를 영국 당국과의 공조로 검거했습니다. 영국인 남성은 지난달 29일 낮 서울 성북구의 한 대학교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바 있습니다. 여성은 병원 치료 뒤 퇴원했습니다. 경찰 순찰차 추격을 피해 시속 150km 넘는 속도로 달아나던 음주운전 차량이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20대 남성을 도주치사 혐의로, 20대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하남 덕풍동에서 음주 상태로 SUV 차량을 몰다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했는데 사망사고 30분 전 길가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 추격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34%, 면허 취소 수준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전남 광주 광양시에서 70대 남성 2명이 등유 탱크에 깔려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한 명은 하반신을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현장은 비닐하우스 인근으로 70대 노인 2명과 중장비 운전자 등 3명이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2,300리터 용량 등유 탱크를 중장비로 옮기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DLENC가 시공하는 경기 부천 열병합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무게추에 맞아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타워크레인 설치 업체 소속인 이들은 약 30m 높이에서 5톤가량인 흔들리는 무게추에 부딪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남부지방과 제주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5도, 부산 20도 등 10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8도로 예보됐습니다.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강다한입니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8: MBC.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9: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0: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11: 세상을 크게 보는 눈,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12: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3부 문을 열었습니다. 3부 김큐의 경제 뉴스 큐레이션에서는 사우디가 아시아 공급용 원유 가격을 크게 낮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배경하고 삼성전자가 분기 매출로 사상 첫 100조 원을 돌파했어요. 이익이 100조를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꼼짝하지 않는 주가, 왜 그런지 제가 좀 풀어드리고요. 4부 판을 읽는 국제정치에서는 유엔 무대에서 남북한이 DMZ 지뢰 사건을 두고 거친 설전을 벌였는데요. 노벨 평화상 수상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경유 공급에 합의한 것까지 외교 안보 움직임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갔다 오겠습니다.
1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2: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다음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배려처럼 당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 다음 환자를 위한 배려입니다.
1: 환자 경험 평가는 입원 중 겪은 일을 환자분이 직접 들려주는 조사입니다. 9월부터 11월 병원에 입원하신 경험이 있다면 퇴원 후 휴대전화로 안내가 갑니다.
0: 겪으신 일을 들려주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1: 당신의 참여로 의료 문화가 더 나아집니다.
0: 환자 경험 평가 참여로 의료가 나아요.
1: 이제는 당신 차례. Now you.
2: 나아요. Now you.
0: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합니다.
3: 경제뉴스 크레이전.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이슈 함께 알려주시는 김큐, 안녕하세요.
4: 네, 어서 오십시오.
3: 지난주에는 저희가 못 뵀었고 제가 네. 쉬어갔죠. 이번 주는 이틀의 연휴가 있어서 그런지 뭔가 금방 지나간 것 같거든요.
4: 제가 기자생활 시작한 게 2003년도에 입사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주 5.5일제.
3: 5.5일제.
4: 그러니까 토요일은 반나절 근무. 아. 그다음에 조금 지나니까 격주로 토요일 날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3: 네.
4: 그러다가 주 5일제가 됐습니다. 근데 지난주 생활하면서 보니까 야 이제 4일제를 했으면 좋겠다. 중간에 수요일 좀 쉬면 좋겠다. 이런 말 저희 많이 하잖아요.
3: 네.
4: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뭐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뭐 그런다는 것처럼 야 이렇게 좀 줄여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3: 아니 근데 제가 제 네.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김큐가 손에 꼽게 바쁘시거든요. 지금 뭐 주 5일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주 7일 일하시잖아요.
4: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디서 안 불러줘요. 저 사람 바쁜 줄 알고 저 그렇게 바쁘지 않아요.
3: 너무 바쁘시지 않아요?
4: 아니, 주 7일 일하는 건 맞거든요.
3: 네.
4: 근데 이제 우리가 AI 시대로 들어가면 일의 절대량은 중요한 것 같진 않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4일제를 언급한 것도 사실은 이제 인간이 뭐 노동시간만 많다 그래서 정말 뭔가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는 많은 부분을 AI나 뭐 이런 게 담당하고 정말 사람들은 창의적인 일에 노동시간은 좀 줄이면서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인 고민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을 고민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3: 5일이든 4일이든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첫 번째 네. 질문
4: 불러주면 갑니다. 그렇게 안 바쁩니다. 네.
3: 유가가 쉽게 안 떨어집니다. 근데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 공급 원유 가격을 좀 할인해 주기로 했다 이런 뉴스 봤거든요.
4: 네네.
3: 아시아만 할인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뭐 또 다른 것도 할인해 줘요?
4: 아시아만 할인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로이터가 사우디가 이제 11월 아시아 원유 공급 가격을 10월 공급가에 비해서 배럴당 3달러 가량 낮춘다라고 보도를 했거든요.
3: 네.
4: 그리고 사우디의 중동의 다른 국가들 오만이나 뭐 두바이 공급 가격하고 비교를 해보면 배럴당 한 5달러 정도 11월이 더 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중동 국가들보다도 싸게 공급하고 있는데 이걸 더 싸게 아시아에는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건 이제 배럴당 뭐 3달러라 그러니까 그게 뭘 얼마나 낮춰주는 거야 뭐 큰 거 아닌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초대형 유조선을 VLCC라고 얘기하거든요.
3: 네.
4: 이 VLCC에 200억 배럴 정도의 원유가 실립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사우디가 우리한테 이 VLCC 200억 배럴 제일 큰 원유 예, 한 14억 원 정도? 14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 할인해 주는 셈이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아시아만 할인해 준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11월 사우디의 유럽 원유 공급 가격은 도리어 배럴당 3달러를 올렸으니까 확실히 아시아한테는 할인을 해 주는 거죠.
3: 아시아만 깎아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4: 지금 보면 사우디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 아시아 국가들의 원유 수급처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만 봐도 사우디산 원유 수입 비중이 원래 30% 중반대 정도까지였는데
3: 네.
4: 지금 한 29%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가 불안해서 못 가져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중동산 전체로 보더라도 호르무즈 해협 부근이 다 위험하니까 우리가 중동산이 가장 비중 많이 차지할 때는 전체 원유에서 한 7, 80%까지 차지하는데 지금 61%거든요. 그러니까 중동산 전체가 줄고 중동산 내에서도 사우디의 비중이 줄어 있는 상태잖아요.
3: 네.
4: 대신에 그럼 어디서 가져와? 미국산 많이 늘렸고요. 네, 뭐 브라질산 원유도 우리가 가져오고 있고 이러면서 원유 수급처를 다변화하고 있죠.
3: 네.
4: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아에는 중국하고 인도 이런 국가들도 있는데 중국하고 인도는 러시아에서 가져와 버려요. 그렇다 보니까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수출 비중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니까 이걸 좀 만회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가격을 조금 조정해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중동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사우디가 조금 더 호르무즈 해협 안쪽까지 들어가서 원유를 가져와야 되니까 지형적으로도 조금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사태 딱 터지자마자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아랍에미레이트하고 딱 해서 우회수송로를 통해서 그쪽에서 가져오는 걸 늘렸잖아요. 그러니까 중동 내에서도 지금 자신들의 입지가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시장 하락, 시장 점유율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우리 거 가져가면 할인해 줄게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3: 우리야 뭐 아시아 국가니까 네.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아시아는 깎아주고 유럽 가격을 올려버리면 유럽 은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아시아 국가들처럼 좀 우리도 원유 수급처를 다양하게 해볼까?
4: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체를 깎아줘야 될 것 같은데 아시아만 더 깎아주고 유럽은 올렸잖아요. 그 얘기는 시장 상황상 유럽은 다른 대안을 찾기가 힘들다라고 아. 봐야 되는 거죠. 일단은 러시아에서 가져오는 건 다 끊겼어요. 유럽 국가들이 이제 러시아하고는 원유 천연가스 거래 이제 안 하잖아요. 미국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미국에서 가져오자니 물론 가져올 수는 있죠. 운송비가 훨씬 많이 들겠죠. 근데 위험하니까 그래도 미국에서 가져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예전에 우리도 사실 중동산 원유에서 다른 미국산 원유로 대체하기 좀 힘든 것 중에 정제시설 얘기를 그렇죠. 제가 한번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동산 원유는 중진류라 그래서 되게 끈적끈적하고 무거운 석유고 미국은 고급 석유라서 가벼운 석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걸 가져오면 유럽도 이 정제시설 자체를 조금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유럽 국가들은 디젤 경유 사용이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에요. 압도적으로 경유 사용이 좀 많은 국가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경진류를 가져와서 정제하는 것보다 중진류를 가져와서 정제하는 게 이 디젤의 비중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여러 가지 구조 때문에 당장 중동산 원유를 줄이고 미국에서 뭘 가져오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우디가 유럽은 그냥 3달러 더 올리고 아시아는 유 자칫하면 시장 뺏기게 생기니까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낮춰서 지금 팔고 있다는 얘기고요.
3: 네.
4: 여기에 한 발 더 나가서 사우디가 뭐까지 하냐면 호르무즈 해협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들어오면 뭐 보험료부터 시작해서 운송료 너무 비싸게 받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원유 가지고 우리 배에 실어가지고 오만 해협 인근으로 우리가 나갈게.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너네 우리 거 원유 실어가. 이거 환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유를 우리가 중급 유조선에다 실어서 오만 해협 앞까지 가져가고 여기에서 유조선끼리 이렇게 접안을 해서 뭐 고무 패킹 같은 거 대고 거기서 이렇게 원유를 실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실어줄 테니까 환적해서 가져가. 그러면 그것도 할인해 줄게.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것도 할인해 줄 것 같다. 근데 다만 이제 바다에서 실으려면 아무래도 육상에서 실는 것보다 훨씬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한 36시간 정도 VLCC 채우려면 시간 할애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육상에서는 18시간에서 24시간이면 채우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뭐 사우디를 선택할 것이냐 뭘 할 것이냐 결정할 텐데 어쨌든 지금 사우디가 굉장히 입지가 좀 곤란하다. 아시아 국가들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격을 좀 할인해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3: 그러네요. 두 번째 우리 이야기해 볼 주제 네. 이거 가져왔어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했는데요.
4: 그렇죠.
3: 실적 정말 좋은데 아,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주가는 빠졌어요.
4: 이게 약간 징크스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 잘 발표하는 날은 주가가 빠진다.
3: 맞아요.
4: 근데 이걸 이제 증시에서 설명하는 만능 단어가 하나 있거든요.
3: 뭐죠?
4: 선반영. 설명하기가 어려우면 다 선반영이라고 해요. 그냥
3: 언제 반영이 된 거죠? 네.
4: 미리 다 돼서 당일날은 빠진 거야 이렇게들
3: 그렇군요.
4: 얘기하는데
3: 네.
4: 실적 자체만 놓고 보면 진짜 엄청난 실적이에요.
3: 그러니까
4: 분기에 107조 원의 영업이익 올렸잖아요. 이게 3분기 원화 강세 나오면서 감익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화 약세였으면 훨씬 더 그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 이익이 났을 테니까
3: 어느 정도?
4: 만약에 뭐 1,400원 중반대 환율이 유지됐다라고 하면 아마도 분기 120조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3: 120조.
4: 근데 그게 깎여서 이제 107조 원이 나온 거니까 분기 100조 영업이익이면 엔비디아나 애플도 낸 적이 없는 분기 이익이고요. 3분기 매출은 지금 195조 원 나왔으니까 거의 200조 원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연간이 아닙니다. 분기예요. 3개월 동안 번 이익과 매출이니까 엄청난 거거든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 연간으로 1년 내내 매출이 100조 원 넘는 회사가 몇 개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3: 딱 느낌은 안 오지만 이 예. 뉴스 읽었던 거 한번 종합해보면 현대차가 작년에 매출 180조 정도 된다라는 기사 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현대차가 시총 한 3, 4위 정도 있으니까 매출 네. 100조 이상이면은 그래도 어림 잡아서 네. 7개 가겠습니다.
4: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큰 기업들 많았으면 좋겠는데 네. 작년 기준, 연말 기준으로 해서 매출이 100조 원을 넘은 회사 딱 세 군데.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세 개예요.
3: 그렇군요.
4: SK하이닉스가 작년에 한 97조 원 정도 매출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이익과 매출이 폭증해서 당연히 SK하이닉스도 올해는 훨씬 더 좋은 매출이 연간 뭐 100조 원 훌쩍 넘을 텐데요. 어쨌든 간에 분기에 100조 원씩 이익을 내고 있다는 거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면 이 호황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3: 그러게요.
4: 얼마 전에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했을 때 내년보다, 그러니까 2027년보다 2028년 메모리 시장이 공급이 더 부족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2028년까지는 이런 상황이 유지되거나 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들 보고는 있는데 다만 우리가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이 기간이라는 게 보통 1년 정도, 올해는 나름 정확한 수치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한 해 더 2년까지는 그래도 그렇다 쳐요. 근데 3년까지는 잘 신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년 2027년 이제 연말로 가고 있으니까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오케이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고 2028년은 아직도 물음표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3: 근데 어쨌든

0: 상대적으로 조금 못 따라가는 이런 모양새가 있죠. 크게는 이제 주가가 못 오르는 이유를 두 가지로 보는데요. 여전히 이 뜨거운 메모리 시장이 결국에는 언젠간 식는다라고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 네.
0: 그거는 그간 이제 메모리 시장,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IT나 경기가 좋을 때 확 들어가다가 공급량 늘리고 나면 경기가 식어버리면 같이 죽어버리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는 고점에 갔다가 경기가 식는 사이클이 나오면 바로 떨어지는 현상들이 나왔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 아까 메모리가 2028년에도 호황일 거야 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2년 뒤를 어떻게 알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순간 꺾일 수도 있어라는 불안감을 계속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르지 못하고 빠지고 오르지 못하고 빠지고 하는 현상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근데 이거는 올해를 마감하고 2027년도로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 2028년의 숫자가 더 명확해지기 시작하면
1: 네.
0: 그게 더 강화되는 모습이 보이면 조금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 왜 마이크론보다 우리가 못 가느냐. 마이크론은 실적도 좋은데 올해 연말에 주주 환원 정책이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도체법이라고 해서 미국의 칩스법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 주는 그 법이거든요.
1: 네.
0: 이 보조금을 수령하는 일정 기간 동안에는 이 돈을 우리가 자사주를 사거나 소각하거나 이걸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게 12월 9일 정도로 보거든요. 12월 9일이 지나면 마이크론이 지금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1: 네.
0: 얘네들이 이걸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자사주를 사서 소각할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은 이제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있어서 우리보다는 좀 좋은 상황인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도 3분기 특별배당 삼성전자가 했고 4분기에도 이 정도 실적이라면 아마 특별배당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주환원 정책이 지속 여부 이런 거에 따라서 주가의 반등 여부도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보죠.
1: 아주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0: 네.
1: GPU로 ABS 발행한다는 뉴스 있던데 ABS는 뭐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0: 이거를 짧게 설명드리니까 굉장히 힘든데
1: 서술하시오.
0: GPU는 그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ABS는 예전에 우리 그 부동산 문제를 일으켰던 글로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일으켰던 상품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부동산에 대출해주고 이 대출 채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은행들이 이걸 자본화하는 걸 ABS로 했는데 이제는 GPU 대출을 가지고도 이거를 다른 데 팔아서 돈을 벌어서 다시 대출해준다는 거니까 이 AI 시장이 GPU를 가지고 구조화 금융으로 들어가는 또 하나의 단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1: 네.
0: 훨씬 더 많은 돈을 일으켜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정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1: 집에 가면서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0: 네.
1: 저는 다음 주에 뜨거운 경제 뉴스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까지 배아랑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MBC 울산 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 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3: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4: 도시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하여 매년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 대부분은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소리로 외쳐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신속히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르고 신속히 대피합니다. 절대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말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합니다. 불길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으로 몸과 얼굴을 감쌉니다.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5: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6: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0: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오늘은 제주도를 제외하면 전국 대체로 그래도 맑은 편이었는데요. 내일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월요일과 급히 화요일까지 이렇게 간간이 비가 오다가 수요일부터는 서울의 낮 기온 19도까지 떨어지는 등 평년 이맘때에 딱 맞는 선선한 가을 날씨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한편 고속도로 1시간 사이 정체 많이 풀렸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정체가 30km가량 확 줄면서 이제 평창부터 둔내터널, 여주부터 이천, 덕평부터 양지터널 구간 밀리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동홍천과 서종, 남양주 요금소 일대 정체가 많습니다. 박소영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주말에도 뉴스는 계속된다. 김지영의 뉴스 하이킥.
1: 전 세계 판도를 단 한 번에 알 수 있는 시간, 판을 읽는 국제정치,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지난달 발생한 이 지뢰폭발 사고 두고 우리나라하고 북한이 유엔에서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2: 네, 그 시작은 네. 우리나라 쪽이었습니다. 차지훈 주 유엔 대사가 8일 그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 총회 군축과 국제 안보를 다루는 일반 토의 연설에서 네. 이번 폭발은 군사 분계선 이남에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로 인해 발생했음이 확인됐다. 이건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을 향해서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고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를 한 겁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북한 측 대표가 한국이 언급한 지뢰 폭발 사건은 정당한 주권 행사인 남측 접경지 요새와 조치를 군사적 침략으로 규정하려는 불순한 방해적 행동이다. 한국 군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북한에 전가하려는 한심한 술책에 불과하다라고 맞받아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측이 다시 아니다. 한국군과 유엔군 사령부의 합동 조사 결과가 네. 북한 지뢰로 밝혀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측이 또다시 발언권을 얻어서 우리나라를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영토 내의 군사 주권 행사 문제를 이제는 더 이상 한국과 논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차지훈 대사는 이날 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도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북한 대표는 핵무기 보유가 미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주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반발했는데요. 이것 자체가 사실 국제사회에 자신들이 핵 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한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 통일부는 지난 네. 7일에 평양 인근 강동군 병원에 약 93억 원어치의 의료 장비를 보내는 계획을 공개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네. 선의로 포장된 아기만큼 추악한 것은 없다면서 이 대북 의료 장비 지원 계획을 북한의 존엄을 훼손하려는 자작극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자, 북한이 이렇게 군사적 문제 제기라든지 인도주의적 지원을 모두 도발로 규정한 것은 아무래도 이 한국과의 단절 명분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다른 얘기도 좀 해보죠. 노벨평화상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2: 아니 그건 스스로 거론한 거죠. 스스로.
1: 그리고,
2: 예.
1: 그리고 이제 이례적으로 대한민국 시민들도 후보 추천을 받았었잖아요.
2: 그렇습니다.
1: 그런데 이제 결국엔 유엔 인권 최고대표를 지낸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가 나바네템 나비 필라이가 선정이 됐습니다. 네. 어떤 인물입니까?
2: 자, 저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가 시작되면서 노벨 평화상 노래를 불렀잖아요. 네네. 이번에도 사실 발표되기 한 이틀 전에 내가 8개의 전쟁을 끝냈어. 이제는 노벨 평화상 줄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또 욕심을 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올해도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 논란은 불가피했거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받았으면은 그나마 좀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노벨 평화상을 이 지정한 그 노벨 위원회 입장에서는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결을 피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면으로 맞서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이 필라이라는 인물이 유엔 인권 최고 대표와 국제 형사 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했고요.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 굉장히 굵직굵직한 그 분쟁에 있어서 국제법이라든지 인권 문제를 가장 대표적으로 지키는 그 재판관을 역임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이제 유명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네. 넨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을 변호했던 변호사 출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노벨위원회는 필라이에 대해서 탁월한 용기와 강직함을 바탕으로 더욱 포괄적인 국제법 질서 구축에 앞장서 온 인물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1: 네.
2: 하필 이게 발표되던 시점에 필라이 재판관이 어디 있었냐면 그 나치 전범들을 그 재판했던 법정이죠. 뉘른베르크 그 거기서 포럼에 참석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같이 그 포럼에서 그 관계자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고 있던 중간에 발표 소식을 들어서 이분이 그 자리에서 이제 수상 소감을 발표를 했는데 네. 여러분이 만일 박수를 더 치면 내가 이 상을 트럼프와 나눠야 할 수도 있다면서 운을 네. 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호응을 해주시는 게 저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된다. 왜냐하면 대중이 당신에게 자격이 있다라고 동의해 주지 않는다면 상 받는 걸 원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고 그래서 더 감사하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본인 스스로 가장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네네. 하지만 노벨평화상이란 대중이 받을 만하다고 인정을 해줘야 하는 상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준 거죠. 이분이 가장 최근에 했던 그 국제 분쟁과 관련된 중요한 그 역할은 뭐였냐면 네. 지난해에 유엔에 어떤 보고서를 제출했냐면 가자에서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집단 학살했다라는 보고서를 제출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때 이분이 이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반응이 그거였대요. 네. 아, 정말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다, 대단하다라는 찬사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를 합니다. 왜 진실을 말하는데 용기가 필요한지 놀랍다. 그냥 법률 해석하고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공정하게 의사결정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1: 왜 진실을 말하는데 용기가 필요한지.
2: 그러니까요.
1: 진실은 말하면 되는데.
2: 그러니까요. 네,
1: 사회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실을 얘기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반응을 내놨겠네요. 네.
2: 아, 이분 그 유세 현장에 있었거든요. 네네. 예,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노르웨이라는 국가와 그처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결정을 내린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오점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게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내가 이런 전쟁 해결했는데 왜 나한테 안 줘?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노벨평화상 발표 직후에 트럼프 행정부가 기습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 ICC 제재를 발표를 합니다. 네. 이 나비 필라이 수상자가 사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이 ICC 재판관을 지냈었거든요. 근데 이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 ICC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로 계속해서 ICC를 옥죄고 있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이제 제재를 추가를 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자신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 ICC에 대해서 네. 미국인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을 때까지 산산조각내는 캠페인을 계속하겠다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유럽 국가

0: 대표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면서 비판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1: 노벨 평화상을 외치는 트럼프, 근데 정작 이란 전쟁은 끝낼 기미가 전혀 안 보입니다.
0: 네.
1: 미 국방부가 3일 동안 이란을 집중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0: 네. 그 외 지난 2일에 대통령 휴양지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안보 참모들이 모여가지고 네. 무언가를 논의했다라는 뉴스가 속보로 나왔었거든요. 아마 그 자리에서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건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1: 네.
0: 이란의 미사일, 드론 전력과 에너지 시설 등을 사흘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작전 계획을 수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이 실제 공격 명령이 내려질 경우 신속하게 작전에 돌입할 수 있도록 중동 전력도 대폭 강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1: 네.
0: 시어도 루스벨트 항모 전단이 지난주 샌디에고를 출항을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달 말이면은 무려 항모 세 척이 중동에 배치가 되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2003년 이후 처음이고요. 자, 그리고 이달 말에는 항모 전단 등에 소속된 해군 장병과 해병대원 2만 명 이상과 항공기 수백 대가 중동 해역에 집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뭔가 대규모로 공습을 할 건가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결국 키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최근 수개월간 이란 또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을 상대로 한 대규모 군사작전 계획을 5차례나 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1: 네.
0: 중간선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공습 안 하겠다. 그리고 이란하고 지금 굉장히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네, 네. 논외로 좀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 그 핵심 참모진들 사이에서도
1: 네.
0: 이런 대규모 군사 행동이 이란 지도부의 계획이나 판단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합니다. 차라리 그냥 지금 하는 경제 압박을 조금 더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분분하다고 하고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이 죽을 듯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 지휘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대비해서 대규모 작전을 개시할 준비는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1: 그런데 미군 쪽에서는 이란의 공격 능력이 전쟁 초기보다 향상됐다라는 판단을 지금 내리고 있다면서요?
0: 네. 지금 이게 사실은 이란 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 네네.
0: 미국 쪽에서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이 미사일 공격 전술과 표적 선정 능력을 키웠고 중국 기업들이 제공한 위성 사진을 활용해서 미군 기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겨냥할 수 있게 됐다고 미국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이에 따라서 미군은 이란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전쟁 초기보다 더 많은 요격 미사일을 사용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요격 미사일 비축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에 배치된 무기까지 지금 현재 중동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 이란 혁명수비대 같은 경우에는 전쟁 초기에 상당한 손실을 입었던 미사일과 드론 전력을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복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서 이란 국방부 대변인은 이란의 무기 생산 능력이 전쟁 이전 수준의 2.5배에 달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1: 네.
0: 만약에 적이 오판한다면 필연적으로 더욱 발전된 무기와 군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주요 공격이 좀 둔화되면서
1: 네네.
0: 이란이 손실을 만회하고 다가올 새로운 전투에 대비해서 전력을 재건할 시간을 번 것이다 라고 그 원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야, 전쟁이 이렇게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쟁 능력이 2.5배가 늘었다라는 거는 이란도 대단한 건데
0: 그렇죠.
1: 야, 이게 상황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란 파병을 마치고 이제 링컨호가 미국은 귀환을 했다고 하는데
0: 네.
1: 그 안에서의 상황이 굉장히 열악했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0: 맞습니다. 그 지난해 11월에 출항한 지 322일 만인 8일 오후에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링컨호가 귀환을 했습니다.
1: 네네.
0: 승조원 약 5천 명을 태우고 있었는데요. 원래는 이제 올 여름에 인도 태평양 작전을 마치고 귀환할 예정이었지만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파병 기간이 늘어났는데요. 링컨호는 이란 해상 봉쇄 임무 수행 중에 바레인 물류 기지가 파괴된 이후 식량과

0: 연료 부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가족들은 승조원들이 비누와 치약 같은 기본 생활용품조차 제대로 구하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1: 네.
0: 또 한 승조원의 가족은 이 아들이 보낸 사진을 공개하면서 선체 내부에 곰팡이가 피고 식사도 국수 몇 가닥과 삶은 달걀, 묽은 수프 정도에 그칠 만큼 열악했다고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링컨호는 이번 파병 기간 중에 한국에 입항하지 않고 265일 연속으로 해상에 머무는 기록도 세웠는데요. 이게 좋은 기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기간 고립된 생활이 이어지면서 많은 장병들이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했고요. 총 8건의 극단적 선택 시도가 보고되기도 했었습니다.
1: 네.
0: 이 보도는 저희가 익히 접했었죠. 자, 하지만 헤그시스 미 국방장관은 일부 언론이 링컨호를 사기 저하와 실패한 임무의 상징처럼 묘사했지만 내가 직접 장병들을 만나보니까 실제 모습은 그와 반대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1: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하고 러시아산 네. 경유 공급에 합의하고 제재도 한시적으로 풀었다라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뭘까요?
0: 일단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경유 네. 가격이 갤런당 6달러를 넘어서면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1: 네네.
0: 경유 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럼 러시아 제재는 왜 푸느냐? 사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유치 시설을 엄청나게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러시아 내부적으로도 산유국인 러시아도
1: 네.
0: 내부적으로 에너지가 엄청난 부족 현상이 시달리게 된 겁니다. 정유 시설은 뭐 하루아침에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1: 네네.
0: 러시아가 야, 이제부터 경유 수출 금지야라는 결정을 내렸거든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경유 가격은 더더욱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어쨌든 이 유가와 민심을 잡을 필요가 있고 물가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최대한 빠르게 뭔가 시장에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방법인 러시아 경유 제재 완화를 선택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내가 푸틴하고 전화 통화해가지고 실질적으로 30만 톤 이상을 시작으로 11월에는 50만 톤, 그 직후에는 100만 톤을 투입하고 이후 단기간에 300만 톤을 추가하는 일정을 확정했어라고 발표를 짜잔 한 겁니다.
1: 네.
0: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년 4월 7일까지 러시아산 경유의 판매와 운송, 하역, 미국 내 수입을 허용하는 임시 일반 면허가 발급이 됐습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네. 것처럼 러시아는 지금 정유시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자국 내 수급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뒷얘기가 이제 밝혀졌어요.
1: 네네.
0: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계속해서 국제유가 오르니까 정유시설은 공격하지 마라고 무려 6차례나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무시당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분노하면서 푸틴 대통령하고 직접적으로 통화를 해서 러시아 제재 완화라는 강수를 뒀다라는 겁니다. 물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거래가 공정하지도 정직하지도 않다면서
1: 네.
0: 지난 7일 생일을 맞은 푸틴 대통령에게 굉장히 부당한 선물을 안겨준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1: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상하원 다수당 차지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0: 그렇죠.
1: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뉴스다라고 직접 얘기하더군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가짜뉴스 조작이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1: 네네.
0: 늘 자신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할 때는 여론조사 그거 믿을 거 못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에 로이터 입소스가 새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만족하는 이들의 비율이 32%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을 한 겁니다.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론조사는 항상 마가를 과소평가해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직접 유세 현장을 엄청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래 공화당 텃밭이었지만 최근 들어서 초박빙으로
1: 네.
0: 접어든 곳을 집중적으로 다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 가서 늘 하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내가 전쟁 끝냈고 국제유가 떨어질 거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혹시라도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각 주정부에 유권자 명부 자료를 요구하고 우편 사전 투표 제안을 추진한 부분도 이거 공화당이 패배할 경우에 대비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기 위한 빌드업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먼저 꺼내놓고 있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1: 네네.
0: 자, 게다가 더해서 트럼프가 확대해온 대통령의 비상권한 자체를 제한하는 입법 논의도 민주당 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1: 이런 와중에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한 이민 정책을 시행 중인데 네. 이번에는 유학 후에 취업하려면 1억 원을 내라 그랬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그 지금까지 어떤 그 제도가 있었냐면요.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을 한 후에 네. 취업 비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존의 학생 비자인 F1 신분으로 전공 관련 분야에서 인턴 등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선택적 실무 연수 OPT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어요.
1: 네.
0: 자,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부터 이렇게 취업을 할 경우에는 1억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는 방침을 발표를 한 겁니다. 1차적으로는 대학에 부과되는 것으로 규정을 했지만 결국은 유학생 인재를 고용해온 기업에 전가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관련 단체가 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죠. 왜냐하면 앞서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전문직 비자인 H-1B 취업 비자에 대한 1억 3천만 원 수수료 부과 정책도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1: 그래도 지금 위헌 판결 났음에도 밀어붙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실제로 네. 예. 정말 위헌 판결이 나면 그걸 또 우회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정책을 내놓고 있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가지고 IT 기업들에게 기술 기업의 연구노동 인증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밝힌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비이민 비자인 H-1B 비자 만료 전에 영주권을 신청하고 그리고 소속 기업은 노동부에 연구노동 인증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1: 네네.
0: 미국 내에는 이 업무를 할 사람이 없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합니다를 기업이 이제 정부에 보고를 하는 건데 8개 기업이 요거를 굉장히 악용을 했다라고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을 하면서
1: 네.
0: 앞으로 이 8개 기업에 대해서는 요 허가 안 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1: 네.
0: 하버드와 예일, 스탠퍼드 등 9개 명문대학에 대해서도 노동부 조사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요건 또 뭐냐. 이들 대학들이 교환 방문 비자인 J1을 지닌 외국인 대학원생과 연구원을 활용해서 미국인 연구원의 임금을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 연구원이나 노동자들 대신에 미국인들 고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 야, 이거는 유학 가서 이제 취업하려면 1억 원 돈 내라 그러고 유학생이 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업에서 내야 될 테니까 부담 늘리면서
0: 그렇죠.
1: 또 쓰고 있는 기업 그 외국인 노동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중단시키고 어떻게 돌아갈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한인제약.
3: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4: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5: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 복은 못 받거든요.
6: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7: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1: 10월 12일 토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하이킥 마칠 시간입니다. 낮에는 굉장히 뜨겁던데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좀 춥긴 한데 낮에는 뭐 이렇게 외투 하나 걸치고 있으면 너무 더워서 자연스럽게 벗게 되긴 하는데 그래도 휴일이어서 즐겁게 어제 오늘 좀 보낸 것 같고요. 내일까지 연휴 마저 잘 보내시고 이제는 연말까지 아마 쉬는 날이 없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때까지 또 열심히 같이 달려보시죠. 오늘 끝곡은 10월이니까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들려드리고 저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 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에서 정년퇴직하고 지금은 나만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최성철입니다. 수십 년간 익숙했던 일터를 떠나는 날 쓸쓸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새로운 걸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것을요. 퇴직은 내 인생의 무대가 끝나는 은퇴가 아니라 진정한 나를 만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죠.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만의 길을 걸을 때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퇴직을 했고 또한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합니다. 빛나는 황금기는 바로 여기이고 지금입니다. 퇴직은 남이 정하지만 은퇴는 내가 정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They say.
1: 운동은 또 내일부터? 내일도 같은 생각을 할 것 같다면 오늘 신발부터 신어볼까요?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 오늘 시작하는 스포츠 7339. 이 캠페인은 울산광역시 체육회와 함께합니다.
2: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 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8시 뉴스입니다. 네팔 대홍수 발생 한 달 반이 지나면서 네팔 정부가 5천여 명에 이르는 실종자를 사망자로 선고하기 위한 대기 기간을 파격적으로 단축해 곧 사망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간 10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람찬드라 파우델 네팔 대통령은 재난 관련 법률 시행령이 발령됐다고 말했는데 재난 실종자 사망 선고 대기 기간을 기존 12년에서 약 45일로 단축하는 시행령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홍수 사망자는 최소 1,455명으로 집계됐지만 신원이 확인돼 유족에게 인계된 시신은 112구에 불과합니다.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멈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지 않자 미국이 러시아와 경유 공급 거래를 결정했다고 악시오스가 현지 시간 9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연료 가격 상승을 우려해서 공격 중단을 6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발전소 공격을 멈추면 정유시설 공격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군이 현지 시간 10일 예멘 후티 반군을 상대로 대규모 공습을 벌여 군사 목표물 136개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습은 후티가 사우디 공항 등을 잇따라 공격한 뒤 이뤄졌습니다. 후티는 지난 5일 사우드 킹칼리드, 아부하 국제공항, 아람코 정유시설 등을 공격했고 6일과 7일에는 두 공항이 미사일 공격을 받아 3명이 숨졌으며 8일에도 킹칼리드 공항이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경찰 순찰차 추격을 피해 시속 150km 넘는 속도로 달아나던 음주운전 차량이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20대 남성을 도주치사 혐의로 20대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하남 덕풍동에서 음주 상태로 SUV 차량을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했는데 사망사고 30분 전 길가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 추격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사고 당시에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34%, 면허 취소 수준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남부지방과 제주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5도, 부산 20도 등 10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8도로 예보됐습니다. 중부 내륙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강다한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5: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나만의 속도대로 움직이고 쉬고 싶을 때 쉬고 혼자 떠나는 여행, 이른바 혼행이 유행입니다. 이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들도 1인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1인 관광객 환영업소 인증제를 실시 중인 강원도는 혼자서도 눈치 보지 않고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을 정리한 혼밥 여지도를 곧 내놓을 예정이고요. 전남 여수시는 혼밥 식당을 이용한 관광객에게 체험비 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정부가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여행 가는 가을 캠페인을 10월과 11월에 진행하는데요. 쉼표가 필요하다면 지금 떠나볼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6: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

0: 가스 안전 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지난 8월이었나요? 오늘의 뉴스 시간에 우리나라 100세 이상 인구가 10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100세 이상 어르신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딜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그곳은 바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고흥군이라고 합니다. 고흥은 벌써 3년 연속 전국에서 인구 대비 100세 이상 어르신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장수 지역으로 선정됐는데요. 왜 유독 고흥에 장수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신지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과연 비결이 뭘까요? 전남대병원 한국백세인연구단이 조사를 했는데요. 비결은 단순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평소 식사량이 적었고요.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했고 술과 담배를 하는 분도 거의 없었는데요. 사회 교류도 활발히 해서 사교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거나 일자리 참여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꾸준히 관계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오당제도 주말에는 평일보다 더 많은 게스트분들이 출연을 하시는데요. 저도 사회적 교류를 한번 활발하게 해봐야겠고요. 아무쪼록 고흥군의 장수 비결 기억해 두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026년 10월 10일 토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김연우의 To Be With You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 100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고흥군이라고 해요. 전남 광주 통학특별시 고흥군에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어르신들이 장수 어르신들이 고흥에 유독 이렇게 많이 살고 계실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고흥으로 이사를 가면 장수를 많이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됐는데 그 비결이 또 공개됐죠. 평소 식사량이 적으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술, 담배 하시는 분도 거의 없었다고 하고 무엇보다 사회 교류도 활발히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장수의 비결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또 오당제 특별히 많은 게스트분들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희 함께 사회적 교류 활발하게 해보길 바라면서 잠시 후에 민자영 리포터와 함께 모여라 우리 동호회 만나볼 거고요. 2부에는 녹색연합 이다솜 활동가 모시고 오늘은 지구편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는 오슐랭 가이드 노중훈 작가님과 맛깔나는 토크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4부에서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알차게 준비된 토요일 코너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광고 듣고 모여라 우리 동호회로 돌아올게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코인 육수 해통령 해통령 육수 하나에 해통령 해통령 국에도 지게도 육수 하나에 해통령.
2: 코인 육수는 많아도 정답은 하나에 해통령 육수 하나에
1: 코인 육수 해통령 육수 하나에 해통령.
3: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4: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어디?
4: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하나은행?
5: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6: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7: 투자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9: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좋아하는 걸 나누면 즐거움이 두 배. 취미가 있어서 오늘도 즐거운 사람들. 같은 취미로 이어진 인연들의 소소하지만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모여라
2: 우리 동호회.
0: 매주 이 시간 동호회 현장을 직접 다녀와서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분입니다. 민정 리포터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또 어떤 색다른 취미들 만나게 될지 기대가 가득한데요. 오늘의 주인공 바로 소개해 주시죠.
3: 아, 근데 그 전에 젠디, 네. 좀 큰일 났어요.
0: 왜요?
3: 제가 직업병이 생겼습니다.
0: 직업병이요?
3: 네, 이번에 이 모임을 만나고 온 뒤에 이 취미에 제가 푹 빠져버리고 말았거든요. TMI지만 제가 또 매일 아침에 새벽 방송이 있잖아요.
0: 그렇죠.
3: 그래서 저는 밤 10시 전에는 꼭 잠자리에 들어가는데 네. 요즘 밤마다 이것과 씨름을 하느라 잠이 부족해졌어요.
0: 아니, 잠을 못 자면서까지 붙잡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나 재밌는 동호회 만나고 오신 거예요?
3: 아, 이게 또 중간에 멈추고 다음날 할 수 있기는 한데 또 뭔가 하나를 잡고 있으면 끝까지 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취미라 그렇습니다.
0: 네.
3: 결말을 알고 있지만 그 중간 과정을 하나씩 깨나가는 그런 재미. 특히 또 우리 아들과 함께해서 재미가 정말 더 쏠쏠하거든요.
0: 네.
3: 더더욱 이 온 가족이 함께 책상으로 모여들게 되는 그런 취미 과연 뭘까요?
0: 처음에 밤 잠을 못 자면서 붙잡고 있을 정도라고 해서 뭐 게임 같은 건가 생각했고, 아니면 책상 앞에서 모여드는 거는 퍼즐 아니면 보드게임 뭐 이런 거 아닐까 생각해봤는데
3: 네.
0: 뭔가요? 어떤 동호회인지 너무 궁금해요.
3: 오늘은 둘 다 땡이고요.
0: 네.
3: 오늘 모여라 우리 동호회 함께 할 분들은요, 경기도 부천에 모여서 활동하고 있는 종이접기 동호회.
0: 우와.
3: 유니트는 유니크해라는 모임인데요.
0: 네.
3: 사실 종이접기가 어린이들이 주로 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이 동호회를 발견하자마자 어른들이 하는 종이접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진짜로 궁금해지더라고요.
0: 네.
3: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네모난 종이 한 장이 예술이 되어가는 그 현장. 일단은 이 모임을 만들고 쭉 이끌어오고 있는 강승주 모임장부터 만나본 뒤에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4: 유니트라는 종이접기 방식이 있어요. 하나의 조각을 하나 만들고 그 단위를 만들고 그것들이 조립을 하면서 완전한 이제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그런 취지가 있고요. 종이접기를 주로 많이 하는 모임입니다. 공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린 친구부터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까지 오시는데 이제 중간에 계시는 나이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랑 종이접기를 또 같이 하면 더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었고 만든 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혼자 할 때보다는 종이접기를 서로서로 봐주면서 좀 변형하고 응용할 수 있는 좀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0: 아, 유니트는 유니크해. 그 유니트가 하나의 조각을 뜻하는 그 영어 단어 유니트였군요.
3: 네,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 종이접기도 정말 종류가 많다고 해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색종이 접기부터 한 장을 아주 정교하게 접어서 표현해내는 종이접기 방식, 이거는 한장접기라고 하고요.
0: 네.
3: 그리고 여러 개의 구성품을, 그러니까 이 유닛들을 만들어서 조립해나가는 유닛 종이접기까지. 그 중에서도 이 유니트는 유니크의 모임은 모두가 함께 모여서 각자 접어둔 유닛으로 하나의 다면체를 만들어가는 이 유닛 종이접기로 시작을 해서요. 지금은 그 외에 종이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접해보고 있습니다. 뭐 골판지를 감아서 뭔가 인형 같은 걸 만들어보기도 하고요.
0: 네.
3: 종이를 구부리고 주름을 잡아서 꽃을 만들기도 하고 또 종이 토퍼 등등. 이렇게 주 모임은 종이 접기를 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종이를 다루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0: 네.
3: 각자가 가지고 있는 유닛은 다 다른 모습이지만 결국 종이라는 하나의 범주 안에서 아름다운 작품이 나온다는 걸 보니까요. 아, 왜 유니트는 유니크해? 라는 이름을 갖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0: 그럼 어떤 식으로 모임이 진행되는지 궁금한데 다 같이 모여서 종이 접고 만드는 과정들이면 굉장히 조용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3: 그렇죠. 다들 고요하게 숨 죽이고 접기만 할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생각보다 수다가 끊이질 않습니다.
0: 아, 그래요?
3: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이 모임의 진행 프로그램 덕분인데요. 처음에 이 모임장이 운영하고 있는 종이 공방에 도착을 하면요. 네. 다들 책상 위에서 작은 종이를 하나씩 가져와요. 오. 그리고는 장미를 접기 시작합니다.
0: 장미를요?
3: 네. 예전에는 학을 접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장미를 다 접은 후에 이 이름과 날짜를 장미에 적어서 오. 마치 방명록처럼 예쁜 유리병 안에 하나씩 모아두고요. 네. 이후에는 다양한 질문이 적혀있는 카드가 옆에 놓여있거든요. 이걸 하나 뽑아서 이것에 대한 답을 하면서 일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꺼내게끔 모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 여기까지가 1부예요.
0: 아.
3: 그리고 이제 2부가 본격적인 종이 접기를 하는데 네. 사실 이 종이 접기 공방에 오시는 분들이 MBTI I 성향 그러니까 좀

0: 내향적인 분들이 많긴 합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좀 경직될 수 있기 때문에 고안해낸 시간이라고 하는데 네. 이 시간 덕분인지 모임원들 대부분이 참여 기간과 관계없이 좀 편하게 모임에 녹아들 수 있겠더라고요.
1: 오, 그렇군요. 질문카드랑 장미 접기, 방명록까지 종이 접기 모임만의 특색이 확 드러나는 그리고 또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방 분위기에 스며들고 나면 그때부터는 고도의 집중력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3시간까지도 이 색종이 한 장을 붙잡고 접기를 하게 된다는 이솔님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2: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기는 했어요. 종이를 접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또 제가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지 접었을 때 이제 완성되는 것도 재밌고 딱 봤을 때 이거 접으면 재밌겠다 하면은 또 접는 것도 재밌고 하나씩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성취감도 느끼고 도안을 보면서 어떻게 접어야 될지 이제 생각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거 말고 잡념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걸 떨칠 수 있기도 하고 그래서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접는 게 3시간 걸릴 만큼 한 장으로 접는 한 장 접기라는 고수의 세계를 전 여기 와가지고 처음 알게 됐는데 3시간 동안 접는 게 진짜 제가 생각해도 대단했다고 생각해요.
1: 아니 3시간 동안 한 장의 종이로 이렇게나 정교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 처음에 이런 생각을 한 사람도 대단하고요. 또 몰입하는 분들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 종이 접기 난이도도 정말 제각각 다 달라서요. 제대로 즐겨보겠다 하면 어른들이 따라가는 것도 정말 어려운 작품들이 많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유니트는 유니크해에서는 모두가 좀 즐길 수 있도록 난이도는 너무 어렵지 않게 잡고 있고요. 그럼에도 나는 더 머리를 한번 써보고 싶다. 네. 손을 좀 더 써보고 싶다 하면 온라인으로 고수방, 이 채팅방에 있어서요. 오. 거기서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취해가는 그런 재미를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너무 재밌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종이 접기를 하기 전날에는 웬만하면 이분들이 손톱을 자르지 않는다고 해요.
1: 왜요?
0: 왜냐면 이게 정교하게 꾹꾹 눌러줘야 그 선이 만들어지고 접기가 잘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작품들 해리포터 초콜릿 상자부터 동물 종류는 뭐 거의 다 접어봤고요.
1: 네.
0: 제가 공방 가서 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캐릭터부터 현관에 다는 이 풍경까지 와 여기까지 정말 종이로 접을 수 있단 말이야 할 만한 것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1: 진짜 저도 인장 리포터가 사진 보여줘서 봤는데 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종이로 접었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또 작품 가지고 가면 주변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뜨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0: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어머 귀여운 집이네 했다가 결과물을 보고 헉 하고 놀라던 친구들도 많고요. 아직도 종이 접기를 하는구나 또 이렇게만 또 바라보시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1: 네.
0: 사실 윤종식 씨 같은 경우는 주변의 시선이 좀 신경이 쓰여서 오히려 종이 접기를 한다라는 말을 좀 잘 안 하셨었다고 하는데 이 모임에 나오게 되면서 그런 부담을 좀 내려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3: 종이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잖아요. 뭐 복사용지나 뭐 전단지, 신문지 꼭 색종이가 아니라도 그런 걸 활용해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뭐 동물이나 꽃 같은 걸 만들 수 있어서 어렸을 때는 그래서 종이 접기에 매료됐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혼자서 종이 접기를 하고 어른 되면 좀 남자이다 보니까 종이 접기 한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시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고 그냥 혼자서 했었는데 이렇게 오니까 꽤 종이 접기를 즐겨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같이 얘기도 하면서 이제 종이 접기 하면서 해서 모임을 이렇게 즐겁게 나올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1: 종식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뭔가 종이 접기 모임에 나가면 무해한 사람들 만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딱 오네요.
0: 네, 뭔가 이분들의 결이 좀 다 비슷비슷하시더라고요. 갈등도 없고 고민이나 힘듦의 느낌보다는 좀 무탈한 느낌.
1: 네.
0: 다들 되게 잔잔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데 너무 저도 참 무해하다라는 느낌이 확 왔고요.
1: 네.
0: 외부 모임도 이게 별다른 게 아니라 직접 접은 종이 비행기로 대회를 여는 등 뭔가 이 동심의 순수함이 느껴지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이 동심을 다시 맛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추천드리는 모임이고요. 모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데 두 명 이상이 참여를 해야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1: 네.
0: 모임 어플리케이션에서 찾아보시면 바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분들이 종이 접기를 하면서 스마트폰을 하긴 하는데 도파민을 쫓는 게 아니라 이 도안을 찾고 살펴보는 등 더 유용한 방법으로 변화가 됐고 또 집중하는 시간도 진짜 많이 들었다고 하거든요. 종이 접기의 긍정적인 모습 함께 들으면서 오늘 이야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좀

종이접기 결핍이 좀 있었는데 종이접기를 하다 보면서 좀 치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들 중에서도 아직 인내력이나 아니면 뭐 집중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이

0: 좋겠고 그런 이벤트도 함께 하면은 좋겠어요.
1: 앞에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평면의 색종이가 손끝에서 입체로 피어나는 것처럼 일상에서 이렇게 작은 성취감과 활력이 피어나는 말 그대로 무해한 시간이었습니다. 종이접기 모임 유니트는 유니크에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오늘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어떤 노래일까요?
2: 이런 가사가 있다고 합니다. 행복을 접어서 꿈을 펼치는 데이식스의 꿈의 버스 추천해 주셨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종이접기를 하는 모임 유니트는 유니크의 활동 모습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당신 편 공식 홈페이지 5당제 사진첩에 올려두도록 할 테니까 구경하러 오시고요. 네. 놀러 오신 김에 소개하고 싶은 동호회가 있으시면 모여라 우리 동호회 게시판에 글도 남겨주세요. 바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행복을 접어서 꿈을 펼치는 가사 너무 딱이네요.
2: 그렇죠.
1: 이 데이식스의 꿈의 버스 이 노래 들으면서 민자영 리포터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2: 안녕.

0: 올 가을 우리 달려볼까요? 달리는 즐거움에 축제의 설렘까지 2016 울산 런 페스타. 시원하게 도전하는 하프, 기분 좋게 달리는 10km,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5km까지. 달린 뒤엔 맛있는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푸짐한 경품으로 가을을 특별하게 즐겨보세요. 10월 25일 일요일 오전 8시 울산 문수국제 양궁장. 울산 MBC와 함께하는 2016 울산 런 페스타. 지금 울산 런 페스타를 검색하세요.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정체 많이 풀리긴 했는데

0: 네요. 강원도에서 돌아오는 길은 여전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이제 20여km가량 정체가 남았는데 면원과 새말, 또 양지, 광교터널, 둔대 분기점 부근도 속도가 안 나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역시 서울 방향 비슷합니다. 동홍천부터 춘천, 또 서종부터 화도, 덕소산패부터 강일 구간 포함해 21km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 당진부터 포승분기점, 발안부터 화성휴게소까지 속도가 안 나고요. 평택제천고속도로가 평택방향으로 안진터널부터 남안성까지 10km가량 정체 이어집니다. 박소영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일주일에 딱 한 번 지구에게 조금 더 마음을 내어주는 시간 어떠세요? 소소한 실천 방법부터 우리가 몰랐던 지구의 이야기까지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구편. 저와 함께 지구와 생명의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이죠. 녹색연합의 이다솜 활동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다솜입니다.
0: 활동가님, 추석 연휴 때 뵙고 벌써 2주가 흘렀는데 네. 이번 주에는 월요일에 이어서 어제 한글날까지 휴일이 두 번이나 있었잖아요. 네네. 휴일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1: 아, 네. 잘 쉬었습니다. 달력을 보니까 이제 성탄절까지 연휴가 없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래서 기회다 싶어서 열심히 쉬었습니다.
0: 그러니까 안 그래도 10월 연휴를 몇 개만 11월로 옮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1: 네.
0: 어쨌든 성탄절 연휴까지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오늘은 지구편에서 어떤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요?
1: 오늘은 축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0: 축제 이야기요?
1: 네. 전국 곳곳에서 가을맞이 축제가 열리고 있죠.
0: 네.
1: 불꽃놀이도 하고 공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요. 축제라는 게 평범한 일상에 즐거움을 더해주기도 하고 지역 입장에서는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지역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0: 네.
1: 그런데 우리가 축제를 즐기는 동안 자연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얼마 전 여의도 불꽃축제가 끝난 뒤에도 대기오염이나 쓰레기, 야생동물 피해 같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0: 네.
1: 단순히 축제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즐거움을 얻는 만큼 그 비용을 누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자는 거고요.
0: 네.
1: 사람에게는 축제를 즐길 권리가 있지만 자연에게도 훼손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생명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즐거울 수 있는 축제는 어떤 모습일까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0: 요즘 안 그래도 가을 축제가 정말 여기저기서 열리면서 불꽃쇼도 함께 진행하는 곳이 많은데요.
1: 그렇죠.
0: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즐기는 축제가 자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1: 네. 먼저 말씀해주신 불꽃놀이가 대표적이죠.
0: 네.
1: 사람 입장에서는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불꽃이 참 아름답지만 그 짧은 순간을 위해서 상당히 큰 소음과 빛 그리고 여러 유해 화학 물질이 발생합니다.
0: 네.
1: 특히 야생동물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새들의 집단 폐사와 불꽃놀이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1: 연구에서는 큰 소음과 빛에 노출된 조류 류가 방향 감각을 잃고 헤매면서 비행량이 급증해서 체력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히 여의도 불꽃축제가 열리는 한강 주변에는 밤섬이 있습니다.
0: 맞아요.
1: 네, 밤섬은 생태경관 보전 지역이자 람사르 습지입니다. 보호 지역이고요.
0: 네.
1: 멸종위기 새들의 보금자리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엄청난 규모의 폭죽이 터지는 거죠. 사람이야 불꽃이 터지니까 큰 소리가 나고 빛이 나는구나를 알지만 새들은 네. 알 수가 없어요. 깜깜해야 할 밤에 갑자기 굉음과 빛이 몰아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0: 네.
1: 서식지 교란 등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죠. 또한 대기오염이나 탄소 배출 문제, 유해화학 물질의 한강 유입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얼마 전 소식인데
0: 네.
1: 대전 중구에서 개최한 효 문화 뿌리 축제에서는 불꽃 놀이를 취소했어요. 개최 장소 주변에 수달, 담비 같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살고 있어서 주변 생태를 더 오래도록 함께 지키고 공유하고자 불꽃놀이를 취소했습니다.
0: 네.
1: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지자체에서 사례를 만들어주셨죠.
0: 그렇군요. 이렇게 진짜 캄캄한 밤에 불꽃이 갑자기 터지면 야생동물들이 놀랄 수밖에 없겠네요.
1: 그렇죠. 네.
0: 또 사람이 많이 몰리는 만큼 쓰레기도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1: 네.
0: 이렇게 축제 한 번이 열리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나오나요?
1: 최근 여의도 불꽃축제의 경우를 보면은 행사 당일 한강공원에서만 수거된 쓰레기가 약 49톤에 달했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3,000리터가 넘게 나왔고요.
0: 네.
1: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행사장에서 수거한 쓰레기라는 겁니다. 축제에서 사람이 몰리면 행사장 안에서만 쓰레기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사람들이 오가는 길이나 뭐 주변 상가, 주거 지역에도 쓰레기가 남는데요.
0: 네.
1: 그리고 쓰레기를 치우는데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죠.
0: 그렇죠.
1: 네, 물론 행사 주최 측에서 처리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지만 비용을 낸다고 해서 환경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결국 우리가 한번 즐기고 버린 쓰레기를 누군가는 수거하고 처리하고 소각하거나 매립해야 합니다. 치운다고 끝이 아닌 거죠.
0: 얼마 전에 있었던 여의도 불꽃축제에서 49톤의 쓰레기가 나왔다는 거죠.
1: 맞습니다.
0: 근데 요즘은 또 다회용기 사용하는 축제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다회용기 사용하면 쓰레기 줄이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나요?
1: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 열렸던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에서는 음식점과 푸드트럭에서 사용하는 식기와 컵을 대부분 다회용기로 바꿨는데요. 행사 기간에 사용된 다회용기가 50만 개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많이 사용했다가 아니라 사용한 뒤에 다시 회수해서 세척하고 재사용하는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다는 건데요. 회수율이 96%가 넘었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같은 규모의 행사를 일회용품으로 진행했을 때 발생했을 쓰레기 가운데 약 12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다회용기 도입을 시도하고 계시는데요. 결국 중요한 건 식기를 다회용으로 바꾸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사용하고 다시 돌아오는 순환 구조를 축제 전체에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런데 또 축제와 관련해서 동물 축제를 두고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뭐 강원도 화천 산천어 축제나 청도 소싸움 축제, 울산 고래 축제가 있는데 이런 동물 축제를 두고는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지도 소개해 주세요.
1: 동물 축제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축제를 위해서 동물을 붙잡거나 경쟁시키거나 관람의 대상으로 삼는 과정에서 동물이 불필요한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동물을 인간의 즐거움을 위한 도구처럼 받아들이게 될 수 있다는 걱정도 있고요. 반대로 지역 입장에서는 축제가 관광객을 불러오고 지역의 소득이나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기본적으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척추동물을 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고기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다만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어류에는 법 적용에 예외가 있습니다. 실제로 산천어 축제를 둘러싸고 동물보호법 위반 논란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축제에 이용되는 산천어가 식용 목적으로 양식된 어류라는 점 등이 고려돼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법적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다고 끝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와 별개로 동물을 사람의 즐거움이나 축제의 흥행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정말 괜찮은지는 질문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동물이 본래 가진 특성을 거스르는 방식으로 축제를 이어가야 하는지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0: 그렇다면 동물 축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 전문가들은 동물을 축제의 도구로만 바라보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에 가까운 것 같아요. 지역 축제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측면은 있지만 그 경제적 효과를 위해 동물이 감당해야 하는 고통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지역 축제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는데 그동안 축제에서 동물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관광객을 많이 모으려면 어떤 동물을 활용할까가 아니라 이 지역에서 사람과 다른 생명이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부터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사실 이런 변화는 동물만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동물과 지나치게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생길 수 있는 질병이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지역 경제가 축제와 관광객에게만 의존하지 않도록 지역 안에서 다양한 경제활동과 생활 기반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광객을 한번 많이 불러오는 것만으로 지역이 지속 가능해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축제 역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느냐보다 그 지역의 자연과 사람, 동물이 축제가 끝난 뒤에도 잘 살아갈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 활동가님, 그리고 요즘 불꽃놀이 대신 환경을 위해서 드론쇼 선택하는 축제도 많아지고 있는데 드론쇼

0: 사람이라고 해서 환경에 영향이 전혀 없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실제로 어떤 영향 주나요?
1: 드론쇼는 아직 불꽃놀이처럼 직접적인 피해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0: 네.
1: 그렇다고 아무 영향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우선 드론쇼는 비행 자체에서 연소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대기오염물질이나 폭죽 잔여물이 발생하지 않고 소음도 불꽃놀이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0: 오.
1: 다만 드론을 움직이려면 전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네. 배터리도 사용하잖아요. 전력 사용량, 전자폐기물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태계 측면에서는 불꽃놀이보다는 덜하지만 비 때문에 야행성 동물이나 야간에 이동하는 새들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겠죠. 아직은 그렇게까지 활성화되지 않아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중요한 건 불꽃놀이냐 드론쇼냐를 선택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언제 어떻게 행사를 운영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야생동물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나 시기를 피하고 조명의 색이나 비행 고도를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저희 오늘 축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이유의 관객이 될게 7566님의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0: 아이유의 관객이 될게 7566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지구편 이다솜 활동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가 즐기는 축제가 자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활동가님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축제를 어디서 언제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 친환경적인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앞에서 말씀해 주신 다회용기 사용 같은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1: 네, 저는 친환경 축제를 생각할 때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까 해서 조금

0: 더 범위를 넓혀봤으면 좋겠어요. 어디에서 열 것인지, 언제 열 것인지, 사람들이 무엇을 타고 올 것인지, 네. 무엇을 먹을 것인지, 어떤 소리와 빛을 사용할 것인지까지 모두 자연에 미치는 영향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야생동물의 번식기나 이동 시기를 피해서 축제 날짜를 정할 수도 있고요. 네. 굳이 새로운 자연을 훼손해서 행사장을 만들기보다는 이미 개발된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먹거리도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중심으로 구성하면 이동 거리를 줄이면서 지역 농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 자동차를 타고 가는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자연 속에서 열리는 축제라면 정해진 공간을 벗어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실천입니다.
1: 그럼 활동가님은 이런 축제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0: 네. 저는 자연을 소비하는 축제보다 자연을 알고 관찰하고 경험하는 축제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생태해설을 듣거나 새를 관찰하는 탐조 프로그램,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알아가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인데요. 네. 축제라고 해서 꼭 무언가를 크게 터뜨리고 많이 소비해야만 즐거운 건 아니니까요.
1: 그렇죠.
0: 청취자분들도 축제를 선택할 때 한 번쯤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축제는 환경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을까? 자연에 민감한 장소에서 열리고 있지는 않을까? 동물을 이용한다면 그 동물은 어떤 방식으로 다뤄지고 있을까? 등등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변화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무엇보다 축제를 만드는 주최 측에서 환경 부담을 관객에게 떠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축제가 시작된 뒤 쓰레기를 치우는 것만이 아니라 기획 단계에서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1: 네. 요즘 여기저기서 정말 축제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0: 네.
1: 자, 마지막으로 코너 속의 코너죠. 우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구를 위한 실천. 자, 활동가님 오늘은 어떤 실천 우리 함께 해볼까요?
0: 가을 축제 방문 예정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1: 네.
0: 가실 때 세 가지를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대중교통 이용하기, 내가 가져간 텀블러와 다회용기 활용하기, 쓰레기는 되도록 만들지 않기. 그리고 이 축제가 열리는 곳에는 어떤 생명이 살고 있을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대중교통 이용하고 텀블러 다회용기 활용하기, 또 쓰레기 만들지 않기.
0: 네.
1: 또 이 축제 열리는 곳에 어떤 생명이 살고 있을지 생각해 보기. 이렇게 오늘의 실천 방안 알려주셨고요. 오당재 홈페이지에 지구를 위한 실천 게시판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실천해 보시고 어떠셨는지 저희에게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실천 기다리고 있을게요. 녹색연합의 이더성 활동가님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2주 뒤에 뵙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저는 노래 듣고 올게요. 이현우, 정인, 데니안의 초록별의 노래.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3: 층은 달라도,
4: 층은 달라도
3: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2: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0: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5: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8: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토요일 밤 잘 보내고 계신가요? 3, 4부에도 재밌는 코너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남은 시간도 오당재와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그럼 저희는 조원선의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노래 듣고 9시 5분에 다시 만나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도서관 사서 서예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신가요? 시간에 쫓기어 정신없이 보내시진 않으신가요? 독서는 나의 이야기가 끝나면 너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작은 안부 같습니다. 오늘은 별일 없었는지 기분은 또 왜 그런지 누군가가 오랫동안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며 고민 끝에 건네는 인사처럼요. 요즘처럼 바쁜 일상에서 나의 안부를 물어줄 책 한 권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한 권의 책이 당신에게 말을 걸어올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미래, 보기만 할 건가요? 2026 울산 미래 박람회. 보고 움직이고 직접 경험하는 미래. 온몸으로 즐기는 AR 스포츠 하도. 울산의 하늘을 체험하는 스카이링크. 반구대 암각화 속으로. AI와 로봇을 눈앞에서. 미래는 직접 해볼 때 더 재밌으니까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현장 선착순 무료 관람.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울산공업축제장에서 만나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미시 9시 뉴스입니다. 서울 한 대학교에서 아는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 영국으로 출국한 혐의를 받는 30대 영국인 남성이 도주 9일 만에

0: 선고됐습니다. 경찰청은 현지 시간 8일 살인 미수 혐의로 추적해온 영국 국적 피의자를 영국 당국과의 공조로 검거했습니다. 영국인 남성은 지난달 29일 낮 서울 성북구의 한 대학교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습니다. 여성은 병원 치료 뒤 퇴원했습니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오늘 오전 9시 반쯤 가평군의 한 요양병원 찜질방에서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은 어제 저녁 7시쯤 찜질방에 들어갔다 쓰러져서 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의뢰하는 등 사고 경위와 병원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전남 광주 광양시에서 70대 남성 2명이 등유 탱크에 깔려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한 명은 하반신을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현장은 비닐하우스 인근으로 70대 노인 2명과 중장비 운전자 등 3명이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2,300리터 용량 등유 탱크를 중장비로 옮기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구 상가 건물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서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오전 10시 16분쯤 대구 관음동 4층짜리 상가 건물 2층에 천장 일부가 내려앉았습니다. 한 업체가 일주일 전부터 노인 대상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던 곳인데 38명이 다쳤고 이 중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유명 와이너리에서 우리 돈 약 75억 원어치의 고급 와인 3만 병이 도난당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3일 밤 7명으로 추정되는 절도단이 마르케시 안티노리 와이너리 수출용 와인 저장고에 침입했습니다. 경보 시스템과 감시 카메라를 무력화한 뒤 창고에 있던 지게차로 와인을 대형 트럭 2대에 싣고 달아났습니다. 도난당한 와인은 2023년산으로 병당 소매 가격은 23만 원에서 75만 원에 이릅니다. 국내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용의자가 중국계 해킹 조직 운영진으로 활동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보안업체 로그프레소는 용의자로 지목된 계정의 소유주가 중국계 디도스 공격 대행 조직에서 회원을 관리하는 감독관으로 활동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로그프레소는 텔레그램 조직원 명단, 로그인 정보 등을 교차 분석해서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남부지방과 제주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5도, 부산 20도 등 10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강다은입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요?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 반복되는 만큼 두려움과 우울감을 느낄 듯한데요. 따라서 이런 마음을 잘 헤아리고 위로해야 하지만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연구하는 일에도 빈부격차가 존재합니다. 선진국에서는 관련 연구가 활발한 반면 정작 재난 피해가 큰 섬나라와 산간지역의 아이들은 관심에서 벗어날 때가 많은 거죠. 미래 세대의 불안감을 살피고 위로하는 일. 기성세대가 지녀야 할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고개들 준비됐어? 하늘을 가르는 에어쇼부터 내일의 우주를 만나는 체험까지 꿈이 현실이 되는 특별한 순간 2026 사천 에어쇼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경남 사천에서 만나요.
4: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5: 뉴스 하이킥.
6: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토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노중훈 여행작가와 함께 오슐랭 가이드 만나볼 건데요. 많이 청취해 주시고요. 또 한 주 동안 보내주신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이어지는 4부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그럼 저희 광고 듣고 오슐랭 가이드로 돌아올게요.
5: 연금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7: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5: 어디?
7: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5: 하나은행?
8: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9: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10: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3: 네.
1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2: 맥스 안 터져요.
14: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2: 맥스 안 터져요.
6: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로 시작해서 전국 곳곳을 누비는 노중훈 작가의 알짜배기 정보를 한 스푼 더해 함께 떠나볼게요.
15: 오슐랭 가이드.
6: 오당대 청취자들이 직접 추천해주신 가게에 맛깔난 이야기 한 스푼을 더해주실 분이죠. 오슐랭 가이드의 코너지기 노중훈 여행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15: 안녕하세요.
6: 작가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15: 잘 지냈습니다.
6: 어떻게 지내셨어요?
15: 정말 그냥 되게 짧을 거 아니에요. 네. 이 가을 하늘.
6: 그죠, 그죠.
15: 맑은 공기.
6: 맞아요.
15: 시야가 툭 터지고. 그래서 만끽하느라고.
6: 네.
15: 방송에서 말씀드릴까 하다가 지난주 이제 금요일이. 네. 제 생일이었거든요.
6: 아, 진짜요?
15: 네네. 그래서 매우 고독하게 지냈습니다.
6: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15: 많이 늦었죠. 네,
6: 말씀 안 하셨어요.
15: 부담 가지실까 봐. 왜냐면 또 우리 또 젠디는 네. 그런 걸 알면 꼭 선물 같은 걸 마련하시잖아요.
6: 아, 마음의 선물이라도.
15: 아, 그런 건 안 받습니다.
6: 선물이라면.
15: 아, 눈앞에 보이는 것만 먹고요.
6: 아, 진짜.
15: 그래서 그날 마포에 있는 두 곳의 술집이죠.
6: 네네.
15: 거기서 혼자 혼술을 1차, 2차 즐기고 쓸쓸하게 돌아갔습니다.
6: 아, 그러셨구나.
15: 네네.
6: 아, 진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 청취자분들이 또 엄청 축하를 해주시거든요.
15: 괜히 마음의 짐을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6: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지금 아마 지금 많이들 네. 아,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노 작가님 이러면서 축하 메시지가 올라오는 소리가 막 들리고 있어요.
15: 내년에 알려드릴게요.
6: 좋습니다.
15: 일주일 전부터.
6: 그러니까 미리 예고해 주시고요. 작가님 혹시 돈가스 네. 좋아하세요?
15: 아우, 엄청 좋아하죠. 엄청.
6: 이 지난주에 네. 표수빈님께서 돈가스집을 하나 추천해 주셨는데 세종시 어진동 중앙타운 2층에 있는 디귿집.
15: 아하.
6: 추천합니다. 수제 돈가스라 정말 부드럽고 맛있어요. 제주도의 유명한 돈가스집 아시죠? 거기랑 비슷하더라고요. 하면서 이렇게 추천의 글을 남겨주셨어요.
15: 제주도의 유명한 돈가스집 한 이런 곳.
6: 아, 그래요? 아, 돈가스집이 많구나.
15: 많죠. 특히 이제 제주니까 흑돼지를 네네. 앞세워가지고
6: 맞아.
15: 맛있게 하는 집이 많은데
6: 네.
15: 요거 제가 방금 전에 대본 받고 바로 그 제 지도에다가
6: 찾아보셨어요?
15: 저장했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6: 괜찮아 보이던가요?
15: 맛있어 보여요. 네, 이름이 좀 독특하긴 한데
6: 네네.
15: 다녀오겠습니다.
6: 다녀오셔서 네. 또 후기 들려주시고요.
15: 그럼요, 그럼요.
6: 우리 수빈님 추천 감사합니다.
15: 네.
6: 자, 그리고 지난주에 경남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중국집이죠. 짜장 일일 뭐 소개해드렸는데
15: 맞아요.
6: 우리 오당제 애청자이신 최두일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이었어요. 두일님이 방송 들으시고 안녕하세요, 가격이 조금 변경된 게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메뉴판 사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메뉴판 사진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도 다시 알려드리면 짜장면은 5,000원, 짬뽕은 7,000원, 탕수육 소짜가 10,000원입니다.
15: 라고 말씀드렸었죠.
6: 아니에요.
15: 아니구나. 제가 짬뽕을 6,000원이라고 했구나.
6: 맞아. 짬뽕이 7,000원으로 변경이 됐구나, 짬뽕이.
15: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면 저 같으면 1,000원이야 뭐. 그냥 넘어갈 법하잖아요.
6: 그죠.
15: 근데 그것도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6: 맞아.
15: 근데 뭐 7,000원도
6: 그래도 싸죠. 저렴하죠.
15: 요즘은 뭐 짬뽕 10,000원 넘는 집도 뭐 수두룩한데요. 뭐.
6: 맞아요. 짜장면 어떻게 5,000원인 집은 사실
15: 맞아요.
6: 잘 없죠.
15: 그리고 탕수육 소쩌는 여전히 10,000원인 것 같고.
6: 그러니까.
15: 아유, 감사한 가격이 아닐 수
6: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15: 네.
6: 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자, 오슬랭 가이드 이제 오늘 소개해 주실 식당은 어딜까요?
1: 네, 지난 4월에 우리 오당제에서 전화 데이트 했던 분인데요.
0: 네.
1: 배숙양 님이시고요.
0: 네.
1: 경북 문경에서 이분이 이제 백반집을 이제 운영하시는 분인데 당시 문자는 메뉴가 네. 백반 제육볶음 돼지고기 주물럭. 야, 제가 좋아하는 거 지금 삼천에 다 나왔어요.
0: 그러니까. 네?
1: 그리고 세상에 해마다 1월 1일 그리고 명절을 빼면 거의 다
0: 네.
1: 거의 매일 문을 여신다는
0: 아,
1: 거죠.
0: 진짜 대단하시다.
1: 아이고 참나.
0: 전 경북 문경에 사시는 네. 숙양님. 네, 최근에 정말 오랜만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1: 네.
0: 지금은 식당을 잠시 쉬고 다른 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다면서 다시 가게 문을 열 때까지 응원해달라고 문자를 주셨거든요.
1: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첫 번째 문자와 두 번째 문자 사이 몇 달간의 이제 기간이
0: 네.
1: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뭐 자세한 뭐 제가 내막은 알 수 없으나 뭐 사정이 생겨가지고 일단
0: 네.
1: 지금 원래 운영하시던 백반집은 잠시 접고 아마 다른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0: 네.
1: 제가 여러 번 뭐 방송이나 이제 강연에서 말씀드리는데 제일 노동 집약적인데 제일 노동값을 못 받고 제일 조명을 못 받는 우리 한식
0: 네.
1: 그 중에서도 품목이 뭐가 있냐 백반 그렇잖아요.
0: 너무 맛있는데.
1: 특히 우리가 이제 이른바 이야기하는 뭐 할머니 백반 이런 거 지금도 시골 지방에 가면 뭐 6,000원, 7,000원 막 이런단 말이에요.
0: 그렇죠.
1: 반찬만 10몇 가지 나오고.
0: 네.
1: 사실은 K푸드 전 세계적으로 열광을 지금 받고 있는 그 근본에 백반이 있는 거고요.
0: 네.
1: 그런 분들이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내어주는 그 밥상이 없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K푸드 전성기는 절대 있을 수가 없고
0: 네.
1: 저는 이제 갈 때마다 사실은 너무 감사하면서도 참 그 속이 좀 그 아리기도 하고 약간 눈물 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거 한식을 있잖아요. 한식은 그릇도 너무 많이 필요해.
0: 아 맞아요.
1: 백반 봐요.
0: 그러니까.
1: 다 하나하나 담겨서 나오잖아요.
0: 맞아요.
1: 그 나중에 설거지하는 일만 해도 굉장히 벅찬데 그걸 하나하나 별도로 다 만들어가지고 인심 좋게
0: 네.
1: 그득그득 담아주시는 마음씨를 보면 진짜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체 어떻게 유지를 하시는 거지?
0: 그러니까.
1: 약값도 안 나와 약값도. 그래서 늘 감사하고 가장 숭고한 밥상이 이제 백반 한상 차림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숙양님 아까 메뉴 소개해드렸지만 백반 정식에 제육볶음, 돼지고기 주물럭. 근데 진짜 이게 되게 친숙하면서도
1: 맞아요.
0: 늘 생각나는 메뉴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제 바람이 있다면 아마 그 우리 배숙양님께서 식당을 완전히 놓으신 것 같진 않아요.
0: 네네.
1: 그리고 그냥 이건 제 추측인데 음식과 식당에 대한 또 손님에 대한 애정이 되게 그득그득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다시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0: 네.
1: 진짜 우리 오당제 애청자들 여러분들과 함께 바라고 또 바라겠습니다.
0: 네, 저희도 네. 함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상은의 둥글게.

0: 이상은의 둥글게. 우리 앞에서 숙양님 이야기했는데 숙양님 빨리 다시 가게 문 오픈하실 그날까지 응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듣고 왔고요. 네. 오슐랭 가이드 노중훈 여행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가님이 추천해 주시는 식당들 만나볼 차례인데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곳 어딘가요?
1: 우리 배숙양님이 이제 백반을 중심으로 하는 식당을 운영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문경은 아닌데 제가 같은 경북 지역에서 매우 좋아하는 백반집 한 곳을 이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경북 경산시 삼남동에 위치한 티읕 분식인데 네. 여기 분식이라고 되어 있는 건 원래 예전에는 뭐 떡볶이, 튀김, 피카모 돈가스 이런 것도 팔았었어요. 네네. 어머님이. 근데 지금은 이제 된장찌개, 김치찌개, 비빔밥 이런 거를 하는데 이제 백반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역사가 33년 됐고 어머님이 이 식당 근방에 사세요. 그래서 네. 놀랍죠. 매일 새벽 5시에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십니다.
0: 와,
1: 새벽
0: 집에서?
1: 5시에. 와. 그리고 매일 8시에 식당 근처에 있는 시장에서 장을 봅니다.
0: 아.
1: 그날 이제 상에 올려 반찬을 만들기 위해서.
0: 와.
1: 그래서 보통 백반집 특히 반찬 많이 주는 집에 가면 네. 이게 모든 걸 다 그날 새로 만들면 장사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뭐 김치류나 장아찌류를 대부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건 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집이 놀라운 게 반찬이 16가지가 나오거든요.
0: 우와.
1: 근데 거의 다 그날 새로 만드세요.
0: 진짜 매일.
1: 우와. 그래서 매우 신선해요. 제가 처음 갔었을 때 6,000원, 지금 7,000원이에요.
0: 아, 진짜요?
1: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0: 와, 진짜.
1: 아, 올해 또 그거 또 한번 해볼까요? 그 노잼 아니고 노잼의 취향이죠.
0: 네, 자, 좋죠, 좋아요.
1: 김치찌개, 된장찌개 둘 중 하나 고릅니다.
0: 하나, 둘, 셋. 김치찌개. 저는 김치를 좋아해가지고.
1: 와, 진짜 어디까지 안 만나봅시다. 어디까지.
0: 근데 사실 전 된장찌개도 너무 좋아해요.
1: 네네.
0: 근데 이제 둘 중에 골라야 된다. 네. 그러면 김치가 약간 더 선호하는 편이지만 된장찌개도 너무 좋아하고
1: 이렇게 좋아하고. 어긋나기도 쉽지 않은데.
0: 근데 만약에 네. 된장찌개 드셔야 되는데 김치가 없어요. 반찬에. 네. 그럼 어떻게 해?
1: 먹죠.
0: 아, 그래도 상관없어요.
1: 그럼요. 저는 뭐 수용성 만렙이기 때문에 다 잘 먹고.
0: 저는 된장찌개를 먹으려면 김치가 있어야 돼요.
1: 아~
0: 그런 사람 약간.
1: 그러니까 김치 확실히 방점은 젠데 방점은.
0: 김치 좋아하는.
1: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찬 16가지에 뭐 거기에 달.

0: 드라이 프라이 있죠. 그다음에 저는 이날 이제 된장찌개를 먹었는데 네. 된장찌개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된장에 뭐 두부, 호박 이런 거 들어가는데 고춧가루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구수칼칼한 그런 된장찌개고 반찬은 우리가 늘 먹던 그런 것들이에요. 네. 뭐 김치류, 무생채, 장아찌류, 뭐 콩나물 무침, 제가 갔을 때 막 감자채 볶음 이런 거 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하나가 다 너무 그냥 그 묵은 내가 하나도 없었고
1: 진짜 그렇겠다.
0: 그리고 이제 커다란 스테인리스 그릇에다가 고슬고슬한 밥을 이제 수북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밥 따로 반찬씩 집어 먹으셔도 되는데 네. 이거는 명확한 시그널이죠. 거기 있는 반찬들 비빔밥용 재료들이니까 사실은 다 합세시켜가지고 어머니가 직접 담그신 고추장 넣고 반드시 그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된장찌개 네. 몇 숟가락 함께 부어가지고 부드럽게 이제 비벼서 드시면 최고고요. 와. 제가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까 화를 내면서 네. 아니 대체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남아요. 약간 짜증을 낸 거예요. 네, 제가 네. 그 어머니 말씀이 안 남아도 돼요.
1: 아 진짜?
0: 자식들 다 결혼시켰고 우와. 오히려 집에만 있으면 더 아프고 손님들 오셔가지고 어머니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 집에서 밥 먹는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춤을 추고 물론 장사 마무리하고 집에 가시면 아야야야 이러면서 약 드시는
1: 힘드시죠.
0: 게 일상이거든요. 네. 그 실제로 어머님이 딸 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뭐 막내도 거의 마흔이에요. 어머니가 72살이신데.
1: 아 진짜.
0: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제 돈을 그동안에도 이제 그 못 보셨겠지만 지금도 이제 돈보다는 네. 그런 이제 현장에 나와서 일하는 기쁨, 손님들과 마주하는 재미, 먹여주는 재미, 즐거움 이런 걸로 이제 봉사활동이죠. 이런 거 어떻게
1: 보면. 그렇네요. 네. 정말. 그러니까
0: 너무 위대한 백반집입니다.
1: 네. 네. 자, 백반집에 이어서 다음으로 소개해 주실 곳은 어딘가요?
0: 그 문경 아랫동네 이제 상주시라고 있어요.
1: 상주. 네. 네.
0: 거기 이제 서성동에 위치한 진아 뭐뭐뭐 이런 집인데 네. 이 집은 어머님이 그 상주가 고향이시고 근데 서울에서 한 30년 사셨어요. 원래 살림하시다가 청담동에 살면서 수입옷 장사를 하셨던 거예요. 네, 그 예전에. 네. 근데 몸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IMF 시절에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가지고 이 가게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한 26, 7년 정도 된 집이고.
1: 그럼 옷 장사를 하시다가 식당을 하게 되신
0: 맞아요,
1: 거예요?
0: 맞아요, 맞아요. 근데 솜씨가 뭐 여간 대단하신 게 아니고 네. 일단 다 주관을 하시는데 장도 매년 봄에 된장 고추장을 직접 담그세요. 제가 장을 맛보니까 네. 묘한 단맛이 이렇게 흐르더라 이거야. 아, 고추장에.
1: 네.
0: 사위가 블루베리 농장을 한다는 거예요. 장을 담글 때 블루베리를 넣으신대요.
1: 와, 그게 또 비법이군요.
0: 맞아요. 김장 할 때도 그 블루베리를 좀 넣고 기본 차는 뭐 달걀 프라이 또 마른 멸치 이런 거 주시는데 생오이.
1: 네. 그러니까
0: 저 같은 주당에게는 최고의 그냥 기본 차림상이고요.
1: 그렇겠네요.
0: 뭘 먹었냐면 연탄 고등어.
1: 우와.
0: 고등어 어때요?
1: 좋아요.
0: 좋아요는 뭐예요?
1: 전 사실 생선보다 고기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아, 고등어 좋아하죠. 근데 연탄으로 구운 거예요?
0: 기가 막히죠.
1: 아, 맛있겠다.
0: 이게 어머니가 가게 앞에 조그마한 이제 그 불을 피우고 네. 거기 이렇게 조그마한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석쇠에 이쪽이 이제 경북권이 간고등어가 유명하잖아요.
1: 네.
0: 아주 큼지막한 살찜 넉넉한 소금 뿌린 그 간고등어를 석쇠에 껴가지고 이제 앞뒤로 야 이게 거짓말 같죠? 40분을 구죠. 40분.
1: 진짜요?
0: 네. 그러니까 이런 비효율이 또 어딨냔 말이에요.
1: 아, 이게 천천히 구우시니까. 네.
0: 어머니 고집인 거예요. 와. 내가 다 구워봤다. 프라이팬에도 구워보고 뭐 다르게 다 비리다.
1: 네.
0: 이렇게 꼼꼼하고 오래 구워야지 식어도 안 비리다. 그래서 실제로 어머니가 상에 이제 올려놔주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약간 식을 거 아니에요.
1: 네네. 뭐
0: 비린내는 건 전혀 없고 너무 싱싱할 뿐만 아니라 살도 많고 그러니까 살 좀 두둑하게 떼놔가지고 입안 가득 넣고 그다음에 이제 고갈비라고 고등어 이렇게 갈비처럼 뜯어먹는 거 있잖아요.
1: 알죠.
0: 그런 형태로도 드시고.
1: 와 맛있겠다.
0: 아니 제가 그러니까는 그 이전에도 없었고요. 네. 이후에도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맛있는 고등어 구이는 먹어본 적이 없었고.
1: 진짜.
0: 하도 잘 먹으니까 어머님이 이제 김치도 주셨어요.
1: 네네.
0: 먹어보라고.
1: 네네.
0: 김장김치. 그 하나에도 정성이 막 엄청나게 들어간 거예요.
1: 와.
0: 갈치 토막 낸 거, 생태, 생물 오징어, 갈치 속죽 이런 거 다 넣고 그다음에 막 물도 황태랑 양파 우린물 넣고 해서 담그진 김치인데 하, 그러니까 너무너무 시원하고 와. 너무너무 보배 같은

0: 맞아요.
1: 되네요.
0: 맞아요. 자, 이런 분들이 좀 돈을 벌어야 되는데.
1: 그러게요. 예, 예.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 예. 자, 여러분도 방송에 소개됐으면 하는 곳이 있다면 위치와 상호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인 가게 직접 추천해 주셔도 좋으니까요. 정보 많이 담아서 보내주시고요. 보내주신 곳들 저희가 잘 모아뒀다가 한 군데씩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작가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남은 주말도 잘 보내시고 저희 다음 주에 뵐게요.
0: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저희 노래 듣고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김윤희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박재정의 헤어지자 말해요.

0: 사실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강원도도 이제 정체가 거의 다 풀렸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동홍천부터 춘천, 또 서종부터 화도, 미사부터 강일 구간만 늘리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도 인천 방향으로 원주, 여주 휴게소, 또 양지, 광교터널 부근 포함해 총 10km가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는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제천 분기점 2차로에 승용차 단독 사고가 발생했고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진례 부근도 2, 3차로 승용차 사고로 처리 여파 때문에

0: 때문에 갑자기 1km가량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쪽 행담도 휴게소 발안과 용담터널 부근 어렵습니다. 박소영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토요일 4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하나씩 만나볼게요. 1716님, 집으로 가는 길인데 제철 음식인 붕어빵 좀 사갈까 합니다. 아까 낮에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붕어빵 아저씨를 봤거든요. 꼭 아저씨가 있어야 할 텐데 유유. 아 그쵸, 요즘 날씨가 이렇게 쌀쌀해지다 보니까 붕어빵 보이면은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이 냄새 이렇게 맡으면 아 무조건 하나씩 사가게 되는데, 보니까 낮에 아파트 앞 사거리에 계셨다고 하니까 아마 지금까지도 계시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는데, 왜냐면 밤이 또 이렇게 피크잖아요. 붕어빵은 이렇게 쌀쌀해진 바람을 맞으면서 또 먹어야 되니까 1716님 꼭 그 붕어빵 사장님이 아직도 계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는 건 팥 붕어빵 좋아하시는지, 슈크림 붕어빵 좋아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9193님은 가을바람이 부니까 첫사랑이 생각나는데 윤종신의 존니 선곡될까요? 유 하면서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마지막에 이 눈물 표시가 뭔가 좀 여운이 남게 되는데, 가을이 되면 진짜 옛날 생각, 또 지나간 사람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다가도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또 이렇게 익숙한 노래 한 곡 들으면 갑자기 그때 추억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우리 9193님이 신청해 주신 윤종신의 존니 들려드릴게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옛 추억을 또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어서 김연수님의 신청곡 악뮤의 시간과 낙엽까지 두 곡 듣고 올게요.

윤종신의 존니 9193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이어서 악뮤의 시간과 낙엽 김연수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1274님, 남자친구랑 쇼핑하고 왔어요. 명절 때 선물 받은 상품권도 전부 소멸시키고 기분 좋게 집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커플 후드티도 샀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 명절에 받은 상품권을 아주 알차게 잘 쓰고 오신 것 같아요. 커플 후드티도 또 마음에 드신다고 하니까 오늘 쇼핑도 제대로 잘 하신 것 같은데 두 분이 이렇게 나란히 입고 다니는 귀여운 모습을 상상해보게 됩니다. 9040님은 치아가 살짝 깨져서 치과에 갔다가 큰 충치까지 발견돼서 치료받고 왔어요. 100만 원을 쓰고 왔네요. 유유. 그래도 신경치료까지 가기 전에 발견해서 다행인 거겠죠? 마음이 아픕니다. 아, 치과 다녀오셨군요.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신경치료까지 가기 전에 발견한 거 정말 다행인 일이잖아요. 치아 같은 경우에는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이미 꽤 진행된 경우도 많은데 이번에 또 깨진 부분 때문에 검사 받으신 덕분에 큰 충치도 같이 찾아낸 거니까 100만 원이 좀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더 큰 치료를 받기 위해서 미리 비용을 지불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은 덜 속상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오늘 치료 받으셨으니까 그 생각해서 너무 딱딱한 거 드시지 마시고 얼른 잘 회복하시길 바랄게요. 안신의 왜 그래 신지연님 신청해 주셨고요. 1794님의 신청곡 토이 이지형의 뜨거운 안녕 듣고 올게요.

0: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현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2: 가치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3: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4: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사연 하나만 더 만나볼게요. 7269님이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저를 위한 시간을 조금도 내지 못했는데 이제 조금씩 제 시간을 내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레슨 받고 집으로 가는 길인데 너무나 상쾌하고 좋네요. 아, 우리 어머님들은 아이들 챙기고 또 가정 돌보다 보면 정작 내 시간은 뒤로 밀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이제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서 운동도 하시고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꼭 뭐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나를 챙기는 시간 계속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소중한 시간 또 마음껏 누리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끝곡은 권진아의 론니 나잇, 박현진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들려드릴게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토요일 밤 잘 마무리하시고요. 일요일에도 재밌는 코너들 저희 많이 준비돼 있으니까요. 내일도 저녁 8시 5분에 많이 많이 놀러와 주세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권학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우울감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의 신호이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울증은 기분이 잠시 가라앉는 것과 달리 2주 이상 우울한 기분과 의욕 저하, 수면과 식욕의 변화 등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작은 변화를 살피고 규칙적인 생활과 가벼운 운동,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같은 작은 실천이 우울 예방의 시작입니다. 혼자 견디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을 돌보는 오늘의 작은 실천이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they say.
1: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0시 뉴스입니다. 청주 공항에서 이륙 예정이던 항공기 내 승객 휴대전화에서 불이 나 승객 전원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저녁 7시 40분쯤 청주 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할 예정이던 제주항공 여객기의 승객 휴대전화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여객기가 활주로로 향하기 전 착석하고 있던 승객이 쥔 휴대전화에서 시작됐는데 주변 승객이 즉각 옷으로 휴대전화를 덮은 뒤 승무원이 리튬 배터리 화재 진화 파우치에 휴대전화를 잠가 곧바로 진화됐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내 연기로 승객 167명이 항공기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현지 시간 10일 건국 기념일 연설에서 중국이 군사적 압박으로 대만 해협 협상 현상을 바꾸려 한다며 교류는 열려 있지만 종속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이칭더 총통은 이어 국방 개혁을 지속하고 첨단 방위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면서 국방비를 늘리는 목적은 도발이 아니라 전쟁 억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대만 담당기구인 대만 사무판공실은 라이칭더 총통이 대만 독립추진자 본색을 드러냈다면서 중국 본토의 위협을 과장하고 양안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오늘 오전 9시 반쯤 가평군의 한 요양병원 찜질방에서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은 어제 저녁 7시쯤 찜질방에서 들어갔다 쓰러져서 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의뢰하는 등 사고 경위와 병원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전남 광주 광양시에서 70대 남성 2명이 등유 탱크에 깔려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한 명은 하반신을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현장은 비닐하우스 인근으로 70대 노인 2명과 중장비 운전자 등 3명이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2,300리터 용량 등유 탱크를 중장비로 옮기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 순찰차 추격을 피해 시속 150km 넘는 속도로 달아나던 음주운전 차량이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20대 남성을 도주치사 혐의로, 20대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남부지방과 제주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5도, 부산 20도 등 10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의 경우 22도에서 28도로 예보됐습니다. 강다은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나만의 속도대로 움직이고 쉬고 싶을 때 쉬고 혼자 떠나는 여행, 이른바 혼행이 유행입니다. 이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들도 1인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1인 관광객 환영업소 인증제를 실시 중인 강원도는 혼자서도 눈치 보지 않고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을 정리한 혼밥 여지도를 곧 내놓을 예정이고요. 전남 여수시는 혼밥 식당을 이용한 관광객에게 체험비 10,000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정부가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을 10월과 11월에 진행하는데요. 쉼표가 필요하다면 지금 떠나볼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AI가 일을 대신하면 사람이 덜 필요해질 거라는 우려가 있죠. 그런데 최근에 실적을 발표한 글로벌 컨설팅 기업 엑센추어는 직원 수가 작년보다 5%나 늘었습니다. 기업들이 AI를 도입하도록 돕는 일감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AI가 사람의 일을 줄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일감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앞으로 어떤 일을 배우고 준비해야 할까요? 달라지는 일터에 대한 개인의 생존법부터 정부 차원의 해법까지 잠시 후 역시나 박정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0월 10일 토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3: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4: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5: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4: 네, 일주일에 한 번 손에 잡히는 경제 두 진행자가 뭉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서 아쉬운 시간. 이진우가 묻고 박정우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우. 오늘도 제가 질문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세요.
4: 예. 네. 요즘 다니면서 많이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받는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 세상이 가장 요즘 궁금해하는 질문인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인공지능이 세상을 어떻게 좋게 바꾸고 또 나쁘게 바꿀 거냐.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5: 맞습니다.
4: 네. 특히 이제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하니까
5: 그렇죠.
4: 이게 뭐 남의 일도 아니고 불안불안한데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흘러온 이야기만을 기반으로 하더라도 어떻게 보고 계세요?
5: 이제 AI가 본격화된 게 한 1년 반 이상 됐기 때문에 AI가 어떤 식으로 진화 발전할지에 대한 AI의 문법, 진화 발전상 이게 예측이 좀 되지 않습니까?
4: 예. 예,
5: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라는 전망들에 대해서도 컨센서스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4: 예.
5: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업이 소멸되는 일은 거의 제한적일 것 같다. 하지만 직무가 자동화되거나 직무가 오히려 증강하거나 그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날 것 같고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는 초급 채용 일어나는 엔트리 레벨이라고 하죠.
4: 신입사원 그렇죠. 뭐 대리까지.
5: 맞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가장 먼저 그 변화에 직면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게 일단 기본적인 결론입니다.
4: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5: 네.
4: 직업은 안 사라지는데
5: 네.
4: 직무는 많이 변하고
5: 네.
4: 그래서 젊은 층이 불똥 맞는다.
5: 네.
4: 무슨 말이에요?
5: 예.
4: 조금 좀. 예.
5: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직업이라는 건 사실 여러 직무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는 카테고리가 분류되어 있는 하나의 그 결정체거든요.
4: 그렇죠.
5: 우리 회계사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회계사가 하는 일이라는 건 그 경영 활동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결과들을 수치로 장부화하는 장부 기입이라는 걸 해야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분기별로 모아가지고 뭔가 결산하는 걸 해야 되고요.
4: 예.
5: 그리고 연말 되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회계감사 의견이라는 걸 내야 되고 더 나가서는 그런 내용들을 보고 이 회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라는 비전이나 컨설팅 같은 걸 해줘야 되는 게 회계사의 업무예요.
4: 예.
5: 그럼 제가 지금 이 회계사가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해야 될 여러 직무들을 얘기를 했잖아요. 기입하는 것부터 컨설팅 업무까지.
4: 예, 예, 예.
5: 그런데 그 직무들 중에는 어떤 직무는 AI 때문에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직무가 없어졌을 때 그럼 회계사라는 직업도 없어질 테지만
4: 그러겠죠.
5: 그런데 그 모든 직무 회계사가 수행하는 모든 직무가 다 없어질 것 같지는 않더라는 게 지금까지 AI를 지켜봐왔던 경제학자들 또 많은 이런 직무를 관련된
4: 직무는 네. 직무는 안 없어지죠.
5: 그렇죠.
4: 예를 들면 군인이 없어지면 군인은 안 없어지죠. 나라는 누군가 지켜야 되니까.
5: 그렇죠. 군인이라는 직업은 있는데
4: 예.
5: 그 군인이 하는 일이 야 밖에 나가서 초소한 지키고 뭐 있어. 그건 이제 로봇이 하는 직무가 된다는 거죠.
4: 예. 그러니까 그것도 알겠어요.
5: 네.
4: 그런데 군인으로 굳이 비유를 시작했었으니까 하면
5: 예.
4: 자 이제 로봇이 보초서니까 로봇 관리는 그럼 군인이 해야 되겠네.
5: 그렇죠. 그런 건 가능하죠.
4: 그렇겠죠. 그런데 그것도 또 이제 그 관리하는 로봇이 생길 수도 있고 점점 더.
5: 맞습니다.
4: 점점 더.
5: 예.
4: 그럼 나는 뭐 하나 싶으면 그냥 모니터나 보고 있다가 또 모니터도 누가 대신 봐주면 또 더 잘 보고 그러면 슬슬 이제 자꾸 뒤로 물러나게 되고 군인이 뭐 하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럴 것 같아서요.
5: 지금 그 현상을 예. 통계적으로 분석했더니 그대로 나오더라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슬금슬금 내가 일하는 직무들 중에
4: 네.
5: 이것도 자동화됐네 이것도 AI가 하게 됐네 이것도 내가 필요 없어졌네 하면서 내 직업군에서 하고 있던 직무들 중에 슬금슬금 자꾸 자동화하고 AI가 되다 보니까
4: 네.
5: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AI가 대두되고 나서 대량 해고는 거의 일어나지가 않아요. 대신 신규 채용을 일단 하지 마. 그리고 누가 은퇴했다고 그럼 자연 감소분 생겼다고 해서 누구 바로 벌충하려고 뽑지는 마. 그러니까 AI 들어섰다 대규모 대량 해고 이런 급진적인 어떤 변화는 없어요. 오히려 아주 일부 AI를 프론티어하게 이렇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하는 곳들은 채용이 오히려 조금 는 부서들 는 직업군도 많아졌어요.
4: 있을 수 있겠죠.
5: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것도 한번 해볼까 저것도 한번 해볼까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시도들을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시도를 하기 위해서 또 뽑아야 될 사람들이 생겨요. 그리고 원래 하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친구가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모르는데 일단 뽑아서 해보자 하다가 또 더 뽑히는 친구도 있어요.
4: 그렇겠죠.
5: 그러다가 AI가 체계화되고 좀 정교하게 사용하는 어떤 시스템이 갖춰지고 나면 야 이건 우리가 안 해도 될 사업인데 우리가 괜히 했다. 야 이 부서는 그냥 통으로 날려.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 사람은 사실 안 뽑아도 될 사람 우리가 뽑았네. 이런 것도 생겨요.
4: 있겠죠. 네.
5: 그런데 지금은 아직 AI 초창기 초기 도입 단계다 보니 효율적으로 조직 관리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더 뽑힌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몇 년 지나고 나면 그 AI를 구현해주는 우리에게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회사들도 아주 정교하게 튜닝될 테니 그러면 거기서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는 뽑지 마. 저 친구 나간다고 하면 뽑지 마 하는 변화들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을 다 종합해봤을 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직업의 소멸은 일어나진 않고 거의 제한적이다. 대신 직무에는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생기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채용 감소가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의 형국이고 이거를 세계적인 국제노동기구인 ILO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100개의 직업이 있다고 했었을 때 지금 AI 때문에 고용 시장에 큰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 것은 100개 중에 25개 정도 되고 정말 이건 심각한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라는 곳은 3.3개. 이 정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인데 2030년대가 넘어가면 이제 AI 때문에 이 고용 세계가 영향을 받았습니다라고 추정될 수 있는 분야가 100개 중에 57개로 늘어날 것이다. 이게 지금 ILO의 전망의 흐름이에요.
4: 그러게요. 직업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겠죠. 뭐 우리도 뭐 겪어왔지만 마차 타고 다니다가 자동차 타고 다니니까 직업이 사라지지는 않았잖아요.
5: 사라지진 않았죠.
4: 그런데 이제 마차 몰던 사람이 자동차를 만약 못 몰면 그분은 이제 실업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5: 예를 들어서 그 마부를 우리가 통계 직업 코드상 운송업,
4: 예.
5: 저 운송업에 종사하는 직업입니다.
4: 네.
5: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말을 다루는 직무에서 자동차를 다루는 직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4: 그렇죠.
5: 그런데 이제 그것도 그 직무 자체를 직업으로 인식해버리는 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저 마부입니다. 라고 하면 그 마부만 하는 그 직무는 없어지는 거죠.
4: 아, 왜 마부한테 차를 몰라고 하면 아니 운송업이니까 하셔야죠 라고 하는 거와 충돌한다는 거군요.
5: 그렇죠. 에.
4: 그 말은 그럼 당분간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겠네. 그 이런 변화에서는 다른 일이 자꾸 주어질 수 있으니까 그거 빨리빨리 적응하는 게 진짜 중요하겠네요.
5: 맞습니다. 그래서 ILO, 예. ILO 보고서에도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뭐라고 했냐면 기존의 직업군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그 직업을 수행하는 직무의 성격과 내용과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마부가 마차를 모는 거에서 자동차를 모는 걸로 바꾼 것처럼 그래서 직무에 대한 변화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신경을 써야지 표현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때문에 직업이 많이 사라집니까? 그거 아니고 직무가 많이 바뀌겠죠?
4: 바뀐다.
5: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확한 워딩이다. 지금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라지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뭘 합니까를 물어볼 게 아니라
4: 예.
5: 바뀌는 직무에 사람들을 어떻게 적응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노동정책을 제시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게 AI로 인한 여러 노동정책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4: 교육훈련.
5: 예. 그러면 특정 직무나 업무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줄 거냐라고 예, 했었을 예, 때요. 예. 사람들의 그 직업. 저는 어느 회사에서 어떤 직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퇴사했습니다. 그러니 저 다시 일자리 좀 구해주세요. 그럼 그 사람을 다른 그 전에 했던 회사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회사를 찾아주는 거. 이게 됐죠. 지금은 안 되는 거고요. 예. 대신 그 사람이 새로 변화된 직무 환경을 배우든 뭐하든 해서 다시 고용될 가능성을 제고시켜주는 게 노동정책이 해야 될 첫 번째 요소고요. 두 번째는 다시 어떤 고용이 됐을 때 전에 벌었던 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직무 아니면 이직이나 전직을 해서 완전히 다른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쪽 분야에서도 그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분야가 뭐가 있는지 찾아주는 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금 노동정책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사 간의 대화도 제 자리가 통으로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노사 간의 대화들을 많은 국가에서 많은 회사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노사 간의 대화의 맥락이 제 자리 지금 AI가 대체하는 거죠. 이게 아니라 제 직무가 1년 동안 20개 하는데 그 20개 중에서 AI가 대체할 직무가 저는 15개나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5개만의 직무를 가지고 이 월급을 받는 건 말이 안 될 거 아닙니까?
4: 그렇죠.
5: 그러면 회사가 어느 순간 너 파트타임으로 일할래? 아니면 5개 일하는 제 직무만 가지고는 한 사람을 고용하기가 그러니
4: 없으니.
5: 몇 사람을 내보내고 5개 직무를 합쳐서 다시 저에게 20개를 줘가지고 이제 네가 새로 할 직무가 이건데 너 이거 할래? 그러면 제가 평소 계속 해왔던 일도 아닌 이것까지 제가 왜 합니까? 그럴 거면 저 나갈래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4: 그러겠죠.
5: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시급히 대화 나눠야 된다. 지금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겁니다.
4: 근데 당연히 대화도 나눠야 되고 풀어야는 하는데 그 풀어야 할 숙제의 본질은 결국은 일이 사라지는 거네요. 당분간은.
5: 직무가 사라지는 거.
4: 그렇죠. 직무가 사라지면서 내 일이 줄어들고
5: 네.
4: 일이 줄어드니까 똑같이 일이 줄어들었으면 둘 중에 하나는 나가줘야 되는 거고 조직의 입장에서 보면
5: 네.
4: 이 사람은 다른 일을 찾아야 되는데 야 그게 만만치 않겠습니다. 진짜.
5: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업 직무에 대한 교통정리를 아직까지 뭐 대부분 회사가 다 못했을 거 아니에요.
4: 네.
5: 그래서 대량 해고는 아직 안 일어났는데 일단 분명 해야 될 숙제가 정해졌잖아요.
4: 네.
5: 그러니 일단 신규 채용은 줄여.
4: 아 대량 해고 대신 그냥 젊은이들을 사실상 마음속에서 해고하는 거군요.
5: 그렇죠. 일단 신규 채용 줄이고 그다음에 자연 감소분 생기면 더 뽑지 말고 있어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직무 조정을 자연스럽게 더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생기잖아요.
4: 예, 예.
5: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자 사회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드러나는 건데요. 뭐냐 하면 AI 시대로 직업과 직무가 변화됐었을 때 그 대안을 첫 번째로 찾아야 될 공간은 직장 아닙니다.
4: 음흠.
5: 일단 AI 시대에 전 이제 뭘로 먹고 사죠? 이 100세 시대에 했을 때 직장을 때려치고 나와서 이제 나 뭐 해야 되지? 이걸 찾지 마세요가 이 고용 관련한 전문가들의 권고사항이에요.
4: 큰일 나요.
5: 큰일 나요. 그래서 그 직장 안에서 전환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뭘 다른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직장 내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일단 나오지 말고. 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1년에 20개의 직무를 하는 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라디오 PD인데
4: 예.
5: 이 20개의 직무 중에서 한 10몇 개가 이제 AI가 알아서 다 해줘요.
4: 근데 편집 같은 거 AI가 다 하기 시작하고
5: 다 하겠고 뭐 그냥 뭐 유튜브 썸네일도 다 만들고 디자인도 다 하고 뭐 조작도 뭐 대충 알아서 하고 한다고 쳐봐요. 그럼 제가 PD로서 해야 될 업무 중에 대부분 줄고 5개 남았잖아요. 그런데
4: 예.
5: MBC에서 그럼 내가 아직 AI가 대체 못한 나머지 다른 직무를 뭘 더해서 이 온전한 내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지 그거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4: 안에서?
5: 네.
4: 예.
5: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4: 왜 그게 중요해요? 어떤 이유 때문에?
5: 이게 구조적으로 예. 지금 모두가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4: 아, 밖에 나가서 또 잡을 잡는 건 너무 터프하다.
5: 그렇죠. 그리고 기존 내에서는 그러니까 밖에 가서 다른 분야에 다른 회사에서 지금 막 새로 재편되는 일에 직무 전환해서 내가 들어가서 뭔가 온전한 일을 하기보다는 예. 회사 내에서 앞부서 뒷부서 옆부서 하는 일은 대충 눈대중으로 봤던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 전환할 때 전환이 훨씬 더 빠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AI를 쓴다는 건 말 그대로 어떤 표준화된 우리 휴대폰 기기 같은 걸 사는 게 아니라 AI 에이전트 시대에는 각각 회사의 맞춤형으로 그 AI에게 뭔가 부탁하거든요. 송경제에서 AI에게 부탁하는 어떤 코드와 톤앤매너와 아니면 저기 블룸버그 TV에서 AI로 경제방송하는 톤앤매너는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결국 일반화된 어떤 직무를 찾아다니는 전환을 한다는 건 또 대체되기가 쉬운 거예요.
4: 그래서
5: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특수한 업무에 직무에 부합하는 내용을 내가 해줘야 돼 서바이벌률이 더 길어지는데 예. 그걸 할 방법은 역시 회사 내에서 전환을
4: 찾아야 된다.
5: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 다음이 사내 전환이 어려웠을 때 드디어 기업 간 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가 그 다음 차선책인 거죠. 회사 내에선 도저히 날 받아줄 더 이상 룸이 없다. 그러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떤 회사가 이렇게 룸이 없어지느냐. 자동화 가능성이 너무 높은 직무들. 이런 게 마침 대부분 제 주변에 있었던 경우는 이 회사에서는 내가 더 할 게 없는 거예요. 특히 어떤 큰 제조회사에 다녔는데 난 본사에서 일한 게 아니라 생산 현장에서 일했다 그러면 자동화율이 훨씬 더 높을 거 아니겠습니까?
4: 그러겠죠.
5: 그럼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룸을 찾기가 진짜 어려울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승진과 숙련 형성이 막힌 근로자도 이 회사에서 단순히 2, 3년 더 있는 것보다는 승진과 숙련을 통해서 계속 본인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타 회사에 있다면 예, 예, 예. 나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승진이 막혔다. 숙련이 막혔다는 건 예. 몇 년 안에 대체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4: 그렇죠.
5: 그러니 그럴 경우에도 그 회사에 미련을 크게 둘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4: 아.
5: 가끔 지금 그런 걸 요구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중견기업들 중에. 너 이번에 네가 사실 마로봉이라서 너 이제 승진 대상자인 거 아는데 회사가 지금 상황이 이래. 승진은 못 시켜줄 것 같은데 네가 급여 좀 까고 네 직급을 계속 유지하면서 어떤 일까지 더 해준다면 너 이 회사 좀 더 다닐 수 있어. 어떻게 할래? 했을 때는 그게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능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 친구의 부가가치를 회사에서 인정해 줄 이유가 없어졌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잖아요.
4: 신호가 오면 근데 네. 밖에 나가면 춥다면서요.
5: 춥지만 그 회사에 있는 게 무조건 대안이 아닐 수 있으니 기업 간 이동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직무와 직업을 찾아보는 걸 이럴 때도 권해준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AI 도입이 굉장히 발빠르질 것 같은 회사가 예. 훨씬 다른 기업으로의 이동을 더 빨리 고민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AI의 도입이 더 발빠르질 회사는 우리나라에선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거든요. 그러니 대기업 재직자들이 사실 그 회사를 더 오래 다닐 가능성이 중소기업보다는 더

0: 가고 있는 사람이 훨씬 프론티안 기술을 그런 회사들은 빨리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중소기업보다는 훨씬 다른 기업으로 이직을 더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신입 채용 축소로 진입 기회가 줄어든 청년들 같은 경우는 본의 아니게
1: 그때 그분들이 문제네.
0: 예, 이분들이 진짜 가장 큰 문제고 이분들은 한 회사에 들어가 봤는데 이 회사에서 내가 이 기회가 이제 더 이상 점점 빠르게 줄어들 것 같다 하면 본의 아니게 빨리 다른 회사를 찾아보는 게 나을 거다.
1: 예. 젊은 층들은요?
0: 예. 왜냐하면 저나 형님 같은 경우는 우린 이미 어떤 분야에서 대충 아, 저 사람은 어느 쪽 사람이잖아. 분류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다른 기업을 가던 다른 뭘 하던 그 범주 안에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신입사원은 아직 도화지에 예. 크레파스로 뭔가 그리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려지기 전에 이쪽이 아니다고 판단이 되면 완벽하게 다른 기업을 찾아가서 뭔가 대안을 찾아보는 것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1: 어차피 새로 적응해야 될 거면.
0: 네.
1: 아 근데 모든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안 뽑는 걸로 대응하고 있으니 사실은 인공지능의 물결은 때문에 이제 모든 국민이 모든 직업인이 다 그 변화와 적응의 시험대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그 시험대에 40대 차장님, 50대 부장님들은 안 올라가겠다고 버티고 20, 30대 너희들이 그냥 시험대로 먼저 올라가라 라고 하는 건데 뭐 적응을 하든 뭘 하든 40대, 50대가 하면 잘하지. 그동안 배운 것도 있고 그러니까.
0: 네.
1: 그 대안이 없는 친구 젊은이들을 당신들이 올라가라고 하면 이거 안 되는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는.
0: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불편하지만 예. 우리가 한 번쯤 얘기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어떤 나라에서는 40, 50대의 기성 세대들이
1: 예.
0: 그 분야에 나름대로 경험과 노하우가 숙성되어 있으니 그분들을 그대로 가는 게 신입사원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나라도 있지만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1: 있겠죠 당연히.
0: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기존 어떤 재직자들을 쉽게 내보낼 수도 없는 근로기준법이 있잖아요. 하여튼 이런 독특한 게 맞물려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2부에서는 다른 나라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1: 숙제를 풀고 있는가
0: 그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2부에서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네, 손에 잡히는 경제 두 진행자가 함께하는 역시나 박정호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로 이어와서도 고민을 좀 계속 이어가 보죠.
4: 네.
3: 그러니 이제 인공지능의 물결은 전 세계로 다 똑같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떤 나라는 그냥 저 직원은 필요 없네라고 하면 일주일 후에 저 직원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미국 같은 나라도 있고.
4: 네.
3: 뭐 한 번 고용한 정규직은 평생 같이 가야 되는 뭐 한국 같은 나라도 있고. 뭐 유럽 쪽도 오히려 이제 미국보다는 한국 쪽에 좀 가까운 고용 관행과 법규를 갖고 있는데 그게 서로 이제 대응이 다르겠죠, 그럼?
4: 맞습니다.
3: 네.
4: 미국 먼저 말씀 주셨으니까 미국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미국은 말씀 주신 것처럼 기본 방향성이 AI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어느 직원들을 해고하는 거에 대해서 그 해고를 막을 수 있는 제동장치는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CEO가 우리 경영 혁신했어요. 이게 혁신이라는 표현으로 이런 걸 다 표장하는 것도 전 좀 마음에 들진 않지만 하여튼 AI 도입했어요. 그러니 이제 어느 부서에 계신 분들

0: 다음 주에 짐 싸서 나가셔야 됩니다 하는 걸
1: 예.
0: AI 도입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느냐 했었을 때 미국은 네, 될 수 있다. 그래서 AI 도입으로 해고하는 거 막는 것이 안 되도록 해놨고요.
1: 예.
0: 그래서 기업들이 AI 도입하는 과정에서 인력 조정을 유연하게 하고 하는 거를 다 그냥 허용해줬습니다.
1: 원래 그렇잖아요, 원래.
0: 원래 그랬죠. 그런데 그 AI 도입이라는 건 이게 좀 파괴적일 게 분명하잖아요. 그럼 미국은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아무 변화가 없느냐라고 했었을 때 약간 소소한 변화가 있어요. 그 소소한 변화가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해고와 폐쇄만 사전에 통지 좀 해주세요예요.
1: 누구한테요?
0: 그 연방정부에게.
1: 아, 예.
0: 어느 정도냐면 공장 폐쇄 및 집단 해고 같은 경우는 60일 전에 통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통보만 하면 되지 통보한 다음에
1: 해라 말아 할 건 아니다.
0: 그렇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조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정부도 이제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거야. 이거 적어도 우리가
1: 알고는 뭐, 있어야 돼.
0: 그렇죠.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
1: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와 주기와 뭐 시점을.
0: 그렇죠. 그거 하나는 이미 인지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혹시 이제 쏟아져 나올 때를 대비해서 트럼프 2기 때 작년이죠. 2025년도에 AI 행동계획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이게 뭐였냐면 직업교육과 도제제도에 대해서 AI 역량을 포함시켜서 웬만하면 그 직업군에 AI를 직접 네가 활용해서 계속 남을 수 있는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연방정부가 추가적으로 제공해 주겠다. 그다음에 AI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은 신속한 재훈련 교육을 시켜주겠다. 말 그대로 어떻게든 훈련을 통해서 그냥 그 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기회들을 최대한 만들어봐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해고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기업들은 뭐 막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1: 그러니까 그게 만들어지느냐가 걱정이에요. 뭐 예를 들면 영화를 만드는데 예를 들면 100명이 달라붙어서 하는 걸 요즘엔 10명만 해도 된다면서요.
0: 네.
1: 그럼 나머지 90명도 영화를 계속 만들려면 사람들이 영화 보는 시간을 10배를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네.
1: 그러면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240시간으로 바뀌지 않는 한 영화 만들던 100명이 계속 적응해서 영화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0: 그럼요.
1: 그러면 100명 중에 90명은 영화 만드는 거 말고 다른 걸 해야 되는데 햄버거를 만들든가 뭘 만들든가 햄버거 만드는 사람이 그럼 과연 전에 없었냐 하면 그렇지도 않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갑자기 햄버거를 만들러 90명이 햄버거 가게로 가면 거기서도 자중질환 아비규환이잖아요.
0: 예.
1: 그럼 뭘 교육을 시켜준다는 걸까요? 새로운 소비자의 수요가 막 생기지 않는 한 그게 정부가 다른 걸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은 좋은데 그럼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면 참 답답할 것 같은데요.
0: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또 AI 교육을 하겠다라는 그래서 지금 뭔가 지금 재교육이 네. 화두가 됐잖아요.
1: 재교육을 뭘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0: 아직 거기에 답이 없어요. 모든 나라가 제가 조사해본 나라가.
1: 그럴 것 같아요.
0: 그냥. 뻔하게 우리 예전에 인터넷 처음 이제 본격화 됐을 때 그때 자격증 기억하시잖아요. 인터넷 정보 검색사.
1: 검색사.
0: 그리고 워드 프로세스 1급.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그냥 챗GPT에게 질문하고 업무 시키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런 수준의 교육만을 지금 얘기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 현장 교육, 바로 직무 전환 교육 여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답을 못 찾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 그러겠죠.
0: 미국은 그냥 이런 철학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 직원들을 못 자르게 기업들에게 놔뒀을 땐 그 지역 그 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될 거 아니냐.
1: 나머지 10명도 죽는다는 얘기죠.
0: 그렇죠.
1: 예.
0: 남아있는 사람에게도 위해가 되니 기업은 일단 내보내실 때 편하게 내보내시고 우리에게 미리 알려달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느 쪽에서 벌크로 자꾸 해고되는지를 알면 그나마 그걸 보고 난 뒤에 이 예산 잡아놨던 재교육 프로그램 AI로 어떻게든 직무 전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거에 맞춰서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 예산만 잡아놓은 것 같아요.
1: 하여튼 그렇게 알고나 당합시다.
0: 그렇죠.
1: 하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0: 네.
1: 야,
0: 이번에는
1: 하겠네요. 예.
0: 유럽 한번
1: 다른 나라들.
0: 네.
1: 예.
0: 유럽은 어떻게 되냐면 AI 관련 고용을 유지하라고 직접적인 명령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 AI 전환 때문에 이 사람 필요 없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했을 때 안 돼. 그래도 고용하고 있어. 이렇게 명령하진 않아요. 대신 AI를 채용, 업무 배분, 평가, 승진, 해고에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AI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노동자들에게 그걸 노티스하도록 공지하도록 그걸 초점을 맞춰놨어요.
1: 그게 무슨 말이죠?
0: 무슨 소리냐면 회사가 조만간 내년에 사업계획에 AI를 도입해서 여기에 있는 일들을 전부 AI가 하는 걸로 바꿀 겁니다.
1: 예.
0: 그게 내년부터 일어날 일이에요. 근로자분들 아셔야 돼요. 이걸 미리 알려주라는 거죠.
1: 경고는 해줘라.
0: 경고를 해주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요. 저희가 개인 그 KPI라고 하지 않습니까?
1: 예, 예.
0: 내년도 KPI에서는요. 여기 공정에서 제가 시간당 몇 개씩 생산하는 일 한 걸로 KPI 들고 오시면 저희가 그건 안 받아줘요. 그걸로 승진 또 연봉 협상할 때 그거 KPI에선 저희 카운트 안 하니까 그것도 고려하셔서 다른 업무 찾아오시거나 다른 업무를 배분받으실 생각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미리미리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내에서 그 근로자가 미국은 그냥 그거잖아요. 도입 다음 주에 됐어. 나가.
1: 파이어.
0: 그런데 그건 유럽에서 안 돼. 대신 미리 얘기해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줘라. 그럼 내가 이 회사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요거 하나하나 뭐 나사 조여가지고 했는데 나사 조이는 거 말고
1: 다른 걸
0: 할게요.
1: 뭐라도 머리를 쓰도록.
0: 네. 그걸로 날 좀 인정해달라. 이렇게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게 지금
1: 갑자기 자르지는 말고
0: 권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AI 사용 전에 반드시 근로자 해당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대표에게 모두 알리도록 규정화했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두 큰 그 줄기는 결국 AI의 대변화로 뭔가가 누군가가 해고될 거라는 대전제는 깔려 있는 거죠.
1: 해고도 가능하다는.
0: 해고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게 분명 원활하게 많이 일어날 것 같다. 그걸 깔고 있는
1: 미리,
0: 거고요.
1: 미리 경고를 좀 하는 쪽이다.
0: 그런데 예. EU 전체는 이 틀이 있는데
1: 예.
0: EU 국가 안을 들여다보면 또 많이 달라요. 대표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는요. 미국보다 기업 내부에서 근로자를 유지하면서 재훈련시키는 방법을 훨씬 더 강제해요. 그러니까 EU 전체는 일단 강제보다는 그 자르는 건 저희가 뭐라고 못할 것 같은데 좀 알려주세요 했잖아요.
1: 네.
0: 그중에서 독일은 자르는 거 함부로 자르지 말고 내부에서 재훈련을 좀 시켜봐라. 여기에 더 가까운 쪽인 거예요. 그래서 연방 고용청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기에 훈련 기간을 두고 소득의 일부를 그 해고 대신 교육 내지 산에 전환하는 교육을 우리 연방정부도 돈을 줄 테니 회사에서 계속 그 사람 직업을 찾아줘. 야, 이 사람이 격리 직원이었다 하더라도 마케팅 못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 마케팅 안 시켜봤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마케팅이 무슨 마케팅 자격증 있나. 그러면 니네 회사 또 업무를 격리 업무 재무 업무 보다가 많이 알았을 테니 마케팅 직무 전환을 시켜봐. 그런데 마케팅 직무 전환 교육시킬 때 니들이 또 돈 써야 되니 일부는 연방교육청에서 돈을 매칭해서 줄게. 그렇게 해서 회사 내부에 계속 고용을 시켜봐. 이거 하라는 거예요.
1: 그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공무원 아이디어인데
0: 네.
1: 마케팅 직원이 하나 더 필요하면
0: 네.
1: 사회에서 똑똑한 마케팅 직원 하나라 뽑아도 마찬가지잖아요. 고용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왜 격리하던 친구를 마케팅으로 쓰면 바깥에서 마케팅 지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못 뽑잖아요.
0: 네.
1: 그러면 바깥에서 마케팅 지원하는 사람이 그래도 마케팅을 더 잘했을 텐데 그냥 겨우겨우 흉내내는 마케터를 만들어 놓으면 그 자동차 마케팅이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차도 안 팔리고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몰락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걸.
0: 이런 예. 결의 의사결정을 하는 국가들은
1: 예.
0: 어떤 산법을
1: 계산법을
0: 적용했냐면
1: 예.
0: 퇴사해서 다시 어떤 회사에 재취업하는데 그 한 국민을 서포트하는 데 들어가는 돈보다 회사 내에서 직무전환을 시켜주는 걸 지원해 주는 데 들어가는 혈세가
1: 예.
0: 훨씬 적더라는 거예요.
1: 근데 그래서 그 회사가 잘 돌아가면 좋은데 그 회사가 다른 나라 국가들의 기업하고 경쟁하다가 도태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직원을 옮기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런 식의 직원을 옮기라고 하면 그 회사 직원들은 인공지능 물결이고 뭐고 신경을 쓰겠습니까? 어차피 이 회사가 나 먹여 살려줄 건 뻔한데. 그러니 더욱더 변화가 안 되겠죠.
0: 이게 참 이게 경제학의 한계인데요. 예. 어떤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그 회사가 그 내에서 직무 전환한 그 직원들의 경쟁력 약화 때문에 어렵다고 딱 도려내서 계산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1: 알 수는 없으나 그쵸? 뻔하죠.
0: 그럴 가능성도 꽤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반론을 제기하면 그 회사에 내가 20년 다니면서 마케팅하는 애들도 어떻게 마케팅하는지 나 늘 봐왔다. 그게 생초보 그냥 마케팅학으로 석사 박사한 친구 데려온 것보다 나도 경쟁력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항변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 그 판단을 회사가 하겠죠.
0: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아 이걸 숫자적으로 딱 도려내서 이걸 하니까 이렇게 회사의 부담감만 지운 거 아닙니까? 라고 규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신 국민의 혈세를 회사를 퇴사하고 나온 사람에게 다시 어딘가 직장 잡을 때까지 실업급여 주고 재취업시키고 재교육시키고 하는 그 비용을 토탈한 거랑 회사 내에서 회사와 돈 반반 부담해서
1: 그게 낫다는.
0: 그렇죠. 그건 딱 숫자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증빙도 편하고 확인된 거고 하니 독일은 이쪽에 방점을 찍은 거죠.
1: 알겠습니다.
0: 그다음에 덴마크. 덴마크는 EU인데 독일의 또 반대쪽이에요. 미국에 훨씬 가깝습니다. 해고 유연하게 하세요. 그리고 실직자에 대해서 소득 보장과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이런 거 저희 안 하고요. 그냥 유연한 어떤 대응으로 하겠습니다가 유럽 내에 있는 덴마크의 어떤 전략이에요. 그 덴마크는 대신
1: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전략이네요.
0: 그렇죠. 자르는 거를 막는 거는 없고요.
1: 그리고 대신 잘려 나온 사람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0: 그건 합니다. 예, 네. 뭘 하느냐 하면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교육, 재훈련, 취업 상담 이런 걸 통해서 다음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만 덴마크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회사에다가 부담 지우는 건 안 하겠다는 거죠. 이게 덴마크의 또 특성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유럽 내 뭐 EU는 아니지만 영국 같은 경우 이게 또 미국과 독일 아니면 덴마크와 독일 딱 가운데 정도 있는 게 또 영국이에요. 그러니까 해고 마음대로 하시고 이동하는 것만 저희 국가가 서포트 할게요도 아니고 독일처럼 가능하면 유지하시고 저랑 그 친구 그 회사 내에서 무슨 일을 하면 좋을지 찾아봅시다. 이것도 아닌 그 가운데 정도 되는데 일단 기업이 AI 도입과 정리해고를 하면 해고는 하시되 해고 전에 국가와 협의 대안을 같이 한번 모색을 해보자. 아니 그 회사에 정말 이 사람 일 줄 거 없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1: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 좀 해보고 이따 내일 다시 만나요.
0: 다시 만나요. 우리 좀 같이 협의 좀 해보고 대안도 같이 얘기 좀 해봅시다. 요 약간 절충안인지 일단 데리고 있어봐. 이것도 아니고요. 근데 만약에 협의와 대안 과정에서 뭔가 대안을 못 찾으면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영국은 이 중간 정도 되는 거죠. 네. 그게 지금 다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국가마다 다 대안을
1: 다 이제 각자 다른 방향을 고민하고 있네요.
0: 맞습니다. 이게 참 이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 보통은 내 회사를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 직원을 내보내는 결정은 진짜 회사 안에서도 하고 최종적으로 진짜 못 참을 때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게 뭐 직원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 직원 말고 다른 더 좋은 직원을 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갖고 있으려고 하고 이 직원이 갖고 있는 노하우가 결국은 이제 회사의 또 노하우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고민 다 끝내고 자르는 건데 그거를 그때 담당 공무원이 와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실까요? 그러면
0: 네. 네. 뭐 이게 오늘 주제와도 관련이 있는 거니까 저도 첨언 하나 드리면 사실 가장 보편적인 직업 창출 중에 하나가 창직이잖아요.
1: 예.
0: 내가 내 회사 차리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기업가 정신이 발현되고 회사를 적극적으로 한번 설립해 보겠다는 분위기를 저해하는 요소들 중에 하나가
1: 예.
0: 뭐 미국에서는 그렇게 보는 면도 있어요. 근로자를 쉽게 해고하지 못하면 누가 창업하겠느냐. 내가 전에 회사를 차려봤는데 아 내가 진짜 우리 직원들 눈치만 보는 일하고 창업도 못해 그때 내가 고생만 했어 성과도 못 내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옳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주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업이라는 내 인생을 걸고 전 재산을 걸고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두 손 두 팔을 자유롭게 움직이게 해줘야 뭔가 새로운 창업도 활발한 거 아니냐. 근데 한 번만 뽑으면 그거 물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라는 게 미국의 생각인 거고 누가 창업을 할 때는 그 사람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근로자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거지. 근로자 없이 어떻게 회사를 하냐. 그러니 이거는 공동 생명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되는 거니 그 직원들하고 같이 머리 그냥 싸매가지고 대합을 찾아야 되는 거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또 유럽인 거잖아요. 그래서 꼭 뭐가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결론을 말씀드리면 유럽이 미국보다는 창업 활성화라든가 뭐 새로운 어떤 특허라든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덜 나오는 건 사실이니까요. 네.
1: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기업들은 계속 고용을 유지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당분간은. 그게 이제 여유가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여유를 그런 데 쓰면 되니까. 그런데 근데 문제는 세상이 바뀌고 10명이 만들 수 있는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오면 100명이 영화를 만들게 되는 영화사도 뭐 버틸려면 버틸 수는 있겠으나 시장 경쟁에서 계속 질 거 아닙니까? 10명이 만드는 영화가 가성비가 높을 테니까.
0: 네.
1: 그거 지는 거를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좀 생각할 거는 100명이 계속 영화를 만듭시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회사가 계속 돌아가면 영화 잘 만드는 직원들도 거기서 그냥 계속 100명이서 만드는 영화를 한 10년 더 만들다가 진짜 대안이 없을 때 나와버리게 되는 거라서 차라리 진작 회사가 손들고 우리 못하겠습니다. 각자 도생하십시오라고 했으면 나와서 각자 도생하면서 그분들도 10명이 만드는 영화사, 7명이 만드는 영화사 창업했을 뿐더니 그냥 계속 야 저게 차라리 조금 더 안정적이고 달콤하고 편안할 것 같으니까 계속 따라가다가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그냥 시기 다 놓치는 그런 게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한국은행에서
0: 네.
1: 한국은행은 옛날에 전자계산기 없었을 때도 한국은행이었지 않겠습니까?
0: 그렇겠죠.
1: 그러니까 네. 뭐 연말에 GDP 통계 뭐 이런 거 나오면
0: 주판에
1: 그거 계산하느라고 정말 그 당시에 그 주판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는
0: 네, 네.
1: 그런 분들이 굉장히 인력이 많았다는 거. 그래야 국가 통계를 빨리빨리 내니까.
0: 그렇겠네요. 네.
1: 그런데 전자계산기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분들이 필요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분들 계속 그냥 한국은행이 안고 있었대요. 물론 그분들은 되게 이제 나름 한가했을 수는 있겠으나
0: 네.
1: 그분들 나와서 뭐 해요? 그럼 이제 나중에
0: 그러니까 이게 모든 국가들의 고민인 거예요. 각자 이제 자기들의 이제 셈에 의해서 뭐 어떤 데는 일단 회사에 그대로 두십시오. 같이 고민해 봅시다 하고 또 다른 데를 해고시켰는데 그래서 오늘 결론이 새로운 AI 시대에 모든 국가가 국민들과 합의를 봐야 돼요. 어떤 합의냐?
1: 아, 어떻게 할 건지.
0: 그게 이제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그동안은 노동 3법 하면 뭐 단체 교섭권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근로의 새로운 기준과 고용의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한번 이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까요를 고민해야 되는 게 직무 전환권이라는 개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은 직무 전환권이 뭐예요? 없는 거잖아요. 그 직무 전환권을 왜 근로자에게 줘? CEO가 그냥 해고하고 싶으면 해고하고 전환하고 싶으면 CEO가 전환하는 거야. 그 직무 전환에 대해서 CEO에게 다 줘버린 거고.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직무 전환권이 근로자에게도 꽤 있는 거 아니야? 그 회사 내에서 다른 직무로 어떻게 전환할지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된 거잖아요.
1: 근로자의 삶이 달린 일터인데.
0: 그렇죠. 그래서 기업이 AI를 도입하기 전에 그 근로자들에게 저희 회사 이제 AI 이렇게 도입돼서 내년부터는 그 직무는 없어집니다. 그걸로는 KPI 개인 과업 그 뭐죠 평가 못 받아요. 이거 미리 공지해야 되는 직무 전환의 초기. 그다음에 직무 전환이 돼서 그 내 이 직무가 점점 줄어들면 평가도 못 받고 승진도 못 받고 성과부터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직무 전환권 안에는 근로자가 사내에서 다른 직군으로 재전환할 수 있는 재교육과 직무 재설계, 사내 이동의 기회를 얼마나 먼저 제공해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직무 전환권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도 퇴근 후에 개인이 알아서 받는 게 아니라 만약에 어떤 직무 전환을 할 때 아니면 그 직무 전환은 완전히 다른 분야하고 전문 분야라서 나 유급으로 직무 전환을 위해서 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좀 쉬어야겠다. 이것까지도 해줘야 되는 거냐. 이제 이거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노르웨이 같이 살림살이 넉넉한 데는 당연히 여기까지 해주겠죠. 노르웨이야 뭐 북해 유전에서 나온 석유 가지고 매년 초에 우리 이 석유로 판 돈으로 어디다 뭘 쓰지? 이공유만 하는 나라니 이 AI 대전환 시대에 뭐 재직자들이 저 제 직무 전환을 위해서 2년 동안 미국 유학을 가서 AI 전문가 돼서 돌아오겠다 그러면 갔다 오세요.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살림살이 팍팍한 나라들은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런 거 할 때는 모든 국가기관은 측정하지 못하면 관리할 수 없어요. 측정하지 못하면 예산을 배분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고용 통계를 전부 다 들어엎어야 됩니다. 지금은 고용 통계가 산업별 종사자, 직업별 종사자 이런 정도가 끝이에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업에 대한 큰 변화보다도 직무 변화가 지금 커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고용 통계와 관련된 걸 더 세분화해서 직무까지 보고 직무보다 더 밑에서 과업도 봐야 되고 더 밑으로 필요 역량까지 매칭해서 이걸 다 봐야 돼요. 그걸 이거를 연 단위 통계가 아니라 월 단위 통계로 집계해야 된다라는 게 요즘의 흐름이에요. AI 변화가 너무 빠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고용에 대해서는 저 뒤에서 거의 안 챙기다시피 하는 미국도 제발 우리한테 왜 잘랐는지 통보해 주셔야 돼요.
1: 알려줘.
0: 그 왜 잘렸는지에 대한 통보 안에는 뭐까지 분석하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냐면 직무 뭐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지.
1: 받고 있구나.
0: 과업은 어떤 과업이 영향을 받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어느 필요 역량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 사람은 필요 역량이 이쪽 분야에는 없어져 버렸네. 이것까지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누가 잘렸을 때 솔직히 지금 AI 때문에 잘렸는지 다 얘기 안 해주잖아요. 그것도 고용 우리 뭐 잘렸을 때 왜 이직하셨습니까? 우리 가끔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부당해고도 확인하고 하려고. 근데 거기에 AI 그 항목은 없어요. 네. 우리도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해놓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 노동권이라는 게 있어요.
1: 그건 또 뭐예요?
0: 예. AI는 일자리를 자동화하는 도구인 동시에 채용, 업무 분배, 성과 여기에 다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선 알고리즘이 내 일을 정해주는 거예요. AI가 정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너는 무슨 일하고 너는 무슨 일하고 너는 무슨 일해 할 때 알고리즘과 제가 무슨 협상을 하죠? 직장 상사나 보스가 아니라 이건 알고리즘이 지시한 거잖아요. 그럼 사장님이 와한테 사장님 AI가 저보러 이 일을 하려는데
1: 지금 뭐 어디 쿠팡 같은 곳은 그렇다면서요 실제로 네. 지금 네. 이걸 가지러 가세요 이걸 갖고 오세요 뭐 이렇게
0: 그런데 사장님이 그러면 야 알고리즘이 시킨 일을 왜 나한테 그래 하면 붕 뜨잖아요
1: 그렇지
0: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중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각자 회사가 알아서 하라고 놔둘 건지 아 알고리즘과의 업무 협상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회사 사장이 아니라 그럼 뭐 그 알고리즘을 납품한 그 알고리즘 납품 회사에다 얘기를 하는 건지 챗GPT 회사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뭐 여기에 대해서도 좀 뭔가 이제 고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것들인 거죠. 이게 모든 국가가 지금 공통적으로 새로이 고민해야 될 고용 관련한 화두들입니다. 네.
1: 큰 변화겠네요, 정말.
0: 큰 변화죠.
1: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0: 고맙습니다. 조강.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저기요, 몇 층이에요?
1: 32층이요.
0: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1: 가치,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0: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Walk it, walk it.
4: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5: 안전화. 깨끗한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찰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명품 광어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정성과 과학이 키운 완도바다 명품 광어. 광어 양식 의무 자조금 위원회와 함께합니다.
6: 산다 안 산다, 판다 안 판다.
7: 설마 아직도 감으로 투자하고 계신 건 아니죠? 경제를 알아야 투자의 기준이 섭니다. 복잡한 경제 유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8: 매일 저녁 10시 5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7: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SSA.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1시 뉴스입니다. 청주공항을 이륙할 예정이던 항공기 내 승객 보조 배터리에서 불이 나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 청주공항을 출발해서 제주로 향할 예정이던 제주항공 여객기 내 승객의 보조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여객기가 활주로로 향하기 전 앉아있던 승객이 손에 쥔 보조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주변 승객이 옷으로 보조배터리를 덮은 뒤 승무원이 리튬배터리 화재 진화 파우치에 보조배터리를 넣고 곧바로 진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고 기내 연기로 승객 168명 전원이 여객기에서 대피했으며 제주항공 측은 배기 작업을 실시하며 여객기 정상 운항이 가능한지 검토 중입니다. 일본 시즈오카 공항에서 인천공항을 향해 이륙할 예정이었던 항공기가 안전 문제를 이유로 결항 조치됐습니다. 오늘 오후 6시 10분 시즈오카를 출발해 인천공항까지 운항할 예정이던 제주항공 7C-1604편이 조종석 모니터의 결함으로 결항됐습니다. 여객기에는 189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승객들은 1시간 넘게 비행기에서 대기하다가 내렸습니다. 지연 이유를 듣지 못하고 대기하다 결항 통보를 받게 된 승객들은 승무원 등에게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순찰차 추격을 피해 시속 150km 넘는 속도로 달아나던 음주운전 차량이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20대 남성을 도주치사 혐의로, 20대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하남 덕풍동에서 음주 상태로 SUV 차량을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했는데 사망사고 30분 전 길가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 추격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34%, 면허 취소 수준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오늘 오전 9시 반쯤 가평군의 한 요양병원 찜질방에서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은 어제 저녁 7시쯤 찜질방에 들어갔다 쓰러져서 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의뢰하는 등 사고 경위와 병원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남부지방과 제주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5도, 부산 20도 등 10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의 경우 22도에서 28도로 예보됐습니다. 강다은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모두 다 쓸어버리는 일은 싹쓸이라고 합니다. 쓸어버리다는 부정적인 것을 모조리 없애다라는 뜻인데요. 싹쓸이의 표기를 틀릴 때가 있습니다. 소리 나는 대로 쓰리로 적는 것이 아니라 싹쓸이처럼 표기해야 바른 우리말입니다. 소리 나는 대로 적어서 자주 틀리는 우리말 중에 구지도 있죠. 지급 받침의 굿다에 이가 결합한 말은 굳이로 발음되지만 표기는 굿이입니다.
3: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미국의 가수 패티 오스틴은 무려 4살 때부터 무대 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재즈 트럼본 연주자였고 퀸시 존스와 디나 워싱턴을 대부, 데모라고 부를 만큼 태어날 때부터 음악계와 연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데뷔하기 전부터도 광고 음악을 녹음하거나 싱글을 내고 다른 가수들의 코러스를 하면서 음악인으로 생활했는데요. 그런 패티 오스틴의 데뷔 앨범은 활동에 비해 다소 늦은 26살 1976년에 나왔죠. 그리고 이 앨범의 첫 곡으로 패티 오스틴 음색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이 노래를 담아 첫 앨범 첫 곡부터 그녀의 목소리를 우리 귀에 맴돌도록 만들었습니다.

0: 10월 10일 토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패티 오스틴 Say You Love Me였습니다. 공병윤님 신청곡이었어요. 참 아름다운 음악이죠. 이 패티 오스틴의 음색도 그렇고 이 사운드도 그렇고 뭔가 가을보다는 봄의 설렘에 좀 더 어울리는 느낌? 그리고 되게 초록의 예쁜 전원 풍경을 좀 떠오르게 하는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물론 들으시는 분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런 노래를 이런 가을밤에 들으니까 뭐랄까요? 이 가을밤이 좀 더 운치 있어지는 것 같은 이 상반된 느낌인데 오히려 더 가을을 깊게 만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기도 하고 자, 매번 이 음악이라는 건 그 날씨와 그 계절, 그날의 내 기분에 따라서 참 다르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노래라도 언제 어디에서 듣느냐에 따라 내 감정선하고 얼마나 가까워지는지가 결정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떨 때는 무심하게 그냥 흘려듣다가도 유난히 이 노래 오늘따라 잘 꽂히는데 하는 날도 있고요. 자, 오늘 골든디스크에서 들려드리는 음악들이 한 곡 한 곡 여러분들 귀에 잘 꽂혔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이야기들과 좋은 음악들로 골든디스크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어요. 문자 미니 게시판 다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편한 쪽으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사용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5: 연금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6: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5: 어디?
6: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5: 하나은행?
6: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5: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7: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들으신 노래는 로버트 플렉,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이었습니다. 8409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따끈따끈한 커피 마시면서 수필한 건 감상 중입니다 하시면서 골라주신 노래였어요. 수필한 건 읽으면서 듣기에 좋은 음악이네요. 9616님, 안녕하세요. 6월 30일에 혜림 씨가 제 사연을 읽어주셨는데요. 그날 웨딩 촬영하러 간다고 사연을 보냈습니다. 기억하실까요? 드디어 10월 17일에 결혼식을 합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지만 제 짝을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만든다는 게 긴장도 되고 결혼을 한다는 게 아직은 실감이 안 납니다. 하지만 행복하게 살려고요. 가끔 사연 보내지만 매일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더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아, 이제 딱 결혼식까지 일주일 남으셨네요. 결혼 축하드립니다. 일주일 전이라 더 마음도 좀 싱숭생숭하시고 뭐 빠뜨린 거 없는지 더 준비해야 될 거 없는지 머릿속이 좀 복잡하실 것 같은데 일주일 마음은 좀 부산스러울지 몰라도 그래도 잘 보내시고 다음 주 토요일에 결혼식 무사히 잘 치르시고 신혼여행 즐겁게 잘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결혼생활 하시면서 문득문득 아 이런 것들이 참 좋다. 결혼 전엔 생각 못했는데 이런 것들은 참 우리 골든디스크 청취자분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일들 있으시면 네 언제든 사연 보내주세요. 신청해 주신 더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 김유덕님도 듣고 싶다고 하셨고요. 이 곡에 이어서 New Hope Club featuring Dana Paola의 Know Me Too Well 이영웅님 신청으로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0: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5: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처음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1986년에 데뷔한 스웨덴의 듀오 록시트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록시트, 1989년에 첫 빌보드 1위를 했었던 The Look이라는 노래, 아니면 또 영화 귀여운 여인에 사용된 It Must Have Been Love, 이런 노래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 록시트의 데뷔곡은요, 스웨덴에서 86년 1집에서 발표한 Neverending Love라는 곡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스웨덴 차트 3위를 하면서 데뷔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스웨덴에서는 뭐 등장했을 때부터 인기 있는 밴드였고, 그러다가 이제 그 인기가 점차 영미권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The Look이나 It Must Have Been Love 같은 노래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정말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었던 그룹이었는데요. 2016년까지

지 10장의 정규앨범 내면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여성 멤버였던 마리에 프레드릭슨이 6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서요. 지금도 록시트의 이름으로 공연은 하고 있다고 해요. 이제 그때 그 공연 무대에는 레나 필립슨이라는 스웨덴 가수가 이제 마리에의 자리를 대신해서 오른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마리에가 떠난 이후로는 이제 새로운 앨범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마리에 프레드릭슨 사후에 나온 컴필레이션 앨범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 마리에가 마지막으로 녹음한 Piece of Cake이라는 노래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정식으로는 이 노래가 현재 록시트의 마지막 싱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곡을 들어보려고요. 록시트의 데뷔곡 Neverending Love 그리고 2020년 마리에 사후에 나온 싱글 Piece of Cake 가장 최근 싱글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록시에트의 데뷔곡 Neverending Love 그리고 가장 마지막 싱글이라고 할 수 있겠죠? Piece of Cake 들으셨습니다. 7917님 제가 이 시간을 좋아하는 이유 첫째, DJ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둘째, 소개하는 노래 이면의 설명을 통해서 노래에 대한 이해와 그 시대의 배경을 이해하고 동시에 화자의 의도를 통해 곡의 의미를 이해하게 돼서 셋째, 이 시간 노동의 피로를 해소할 수 있어서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근데 모든 노래에 대해서 제가 막 시대 배경을 설명드리고 화자의 의도를 설명드리고 그러지는 않는데 뭐 어떤 노래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어떤 노래는 그냥 피로를 해소하는 형식으로 소비하시고 그런 거겠죠? 그런 밸런스가 좀 잘 맞아야죠. 전부 다 의미 있게 전달하면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들어요, 그죠? 결국에는 잘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감사합니다. 3188님, 에릭 클랩튼의 Tears in Heaven 듣고 싶어요. 우리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된 지 40년이 되었어요. 저는 골든디스크 애청자입니다. 해림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해주셨는데요. 아유, 항상 애청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리죠. 이런 노래야말로 제가 어떤 설명을 드리기보단 그냥 이 음악을 전해드리는 것이 이 에릭 클랩튼의 절절한 음색을 전해드리는 것이 3188님의 신청 사연과 신청곡에 가장 잘 어울리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바로 듣겠습니다. 이종희님도 이 곡 신청해 주셨어요. 에릭 클랩튼 Tears in Heaven 그리고 김남영님이 골라주신 영화 바그다드 카페 OST에서 Calling You까지 이어듣겠습니다.

0: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1: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0: 어디?
1: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0: 하나은행?
1: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2: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3: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40일 토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끝곡 0967님 신청곡이에요. The Jay Giles Band의 Comeback.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는 내일 밤 11시 5분에 컴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1: 여러분의 울산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깃소를 멈추고 커튼을 내려요. 화병 속에 밤을 넣어 새장엔 봄날을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1: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0: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밝고 빠르고 보다 정확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울산 문화방송은 매일 아침 5시부터 하루 24시간 종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FM 97.5MHz 울산 문화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에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편성 책임자는 설태주, 광고 책임자는 이상욱입니다. 잠시 후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0: 2층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2: 가치,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3: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5: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6: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7: 여기는 가요 1999.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한두 번 보고 곧 그대로 해내는 재주를 뜻하는 눈썰미. 눈썰미는 흔히 쓰이는 말인데요. 귀썰미라는 우리말도 있습니다. 귀썰미는 한 번만 들어도 잊지 않는 재주를 뜻해 그 아이는 귀썰미가 있어서 한 번 들은 음악을 그대로 흥얼거릴 수 있었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썰미도 있을까요? 네, 입썰미는 없고 말을 잘하는 실기와 능력을 뜻하는 우리말 말재주가 있네요.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취향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6시 뉴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킹 칼리드 국제공항이 현지 시간 10일 또다시 공격을 받아 여러 명이 다쳤다고 사우디 민간 항공청이 밝혔습니다. 항공청은 또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공항 시설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 당국과 협력해 킹 칼리드 공항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FP 통신은 이날 오후 3시쯤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가 리야드의 공항을 공격해 수십 명이 부상하고 최소 5명이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부상자가 대부분 사우디 국민이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처음 대서양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이사야스가 미국 남동부를 강타하면서 2명이 사망하고 수십만 가구가 정전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플로리다주 에스캠비아 카운티에서는 나무가 쓰러지며 집을 덮쳐 한 명이 숨졌고 엘라베마주 버밍엄에서도 나무가 주택 위로 쓰러지며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현지 시간 10일 오전 기준 플로리다와 엘라베마, 조지아 등에서 약 87만 곳이 정전 피해를 받고 폭우로 건물 파손과 도로 침수, 공항 폐쇄 등도 발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경유 거래를 비판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겨냥해 우크라이나는 새 대통령을 맞이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젤렌스키는 이 전쟁을 여러 번 끝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당장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청주공항을 이륙할 예정이던 항공기 내 승객 보조 배터리에서 불이 나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30분 청주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할 예정이던 제주항공 여객기 내 승객의 보조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여객기가 활주로로 향하기 전 앉아있던 승객이 손에 쥔 보조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주변 승객이 옷으로 보조 배터리를 덮은 뒤 승무원이 리튬 배터리 화재 진압 파우치에 보조 배터리를 담가 곧바로 진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시즈오카 공항에서 인천공항을 향해 이륙할 예정이던 항공기가 안전 문제를 이유로 결항 조치됐습니다. 어제 저녁 6시 10분 시즈오카를 출발해 인천공항까지 운항할 예정이던 제주항공 7C1604편이 조종석 모니터의 결함으로 결항됐습니다. 여객기에는 189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승객들은 1시간 넘게 비행기에 대기하다 내렸습니다. 지연 이유를 듣지 못하고 대기하다 결항 통보를 받게 된 승객들은 승무원 등에게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현지 시간 10일 건국기념일 연설에서 중국이 군사적 압박으로 대만 해협의 현상을 바꾸려 한다며 교류는 열려있지만 종속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이칭더 총통은 국방개혁을 지속하고 첨단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면서 국방비를 늘리는 목적은 도발이 아니라 전쟁 억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대만 담당기구인 대만 사무판공실은 라이친더 총통이 대만 독립추진자 본색을 드러냈다면서 중국 본토의 위협을 과장하고 양안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네팔 대홍수 발생 한 달 반이 지나면서 네팔 정부가 5천 명에 이르는 실종자를 사망자로 선고하기 위한 대기기간을 파격적으로 단축해 곧 사망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간 10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람찬드라 파우델 네팔 대통령은 재난 관련 법률 시행령이 발령됐다고 말했는데 재난 실종자 사망 선고 대기 기간을 기존 12년에서 약 45일로 단축하는 시행령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낮부터 저녁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등 22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0: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5: 라디오 북클럽 고아성입니다. 한국 문학의 큰 나무. 고 박완서 선생님의 책상 위에는 늘 두껍고 무거운 국어사전이 놓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주 또 치열하게 들추어 보셨는지 사전은 달코달아 나달나달해졌고 나중에는 제본이 여러 조각으로 풀어져 버릴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생전에 한 인터뷰에서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으셨대요. 될 수 있으면 아름다운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진짜 진실되게 하려면 진실된 언어를 찾아야 하고 그게 가장 힘들어요. 그 상황에 딱 맞는 언어를 찾는 게 가장 힘들죠. 우리도 가끔 마음속에 분명히 존재하는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말을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책 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낱말 하나에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거구나 싶어서 눈앞이 왠지 환해지는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마음이 유난히 복잡하고 어지러운 날에는 지금 내 마음에 꼭 들어맞는 새로운 낱말 하나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뿌옇고 흐릿했던 마음의 해상도가 조금은 선명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2026년 10월 11일 라디오 북클럽 문을 열었습니다.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듣고 왔고요. 한글날이 그저께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박완서의 낱말들이란 책과 함께 오프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에필로그에서 언급했던 책인데요. 제가 평소에 워낙 박완서 선생님의 책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추천사를 써서인지 이 책에 대한 애정이 조금 남다릅니다. 오늘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에서는 이 책을 엮으신 호원숙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작가님과 어떤 이야기 나누게 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면 광고 듣고 올게요.

0: 2층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2: 같이 더 나은 선택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3: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4: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5: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6: 수확량 줄어도?
5: 보장.
6: 가격이 내려도?
5: 아이, 그럼.
6: 보험이 든든하구만.
7: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8: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9: 중화역 가까이
8: 새집이 라온.
9: 기다려온 서울 새집.
8: 드디어 라온.
9: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8: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9: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10: 책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책으로 당신이 살아온 시간을 알아갑니다.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오늘 모신 분은요, 엄마 버간서의 부엌, 엄마 버간서의 옷장, 그리고 아치울 리듬 등을 통해서 평범한 일상을 풍부하고 다채로운 언어로 표현해 오신 작가님이십니다. 그리고 버간서 작가님의 맏딸로 어머니가 남긴 글들을 독자들에게 다시 소개하는 일을 꾸준히 해오셨는데요. 이번에는 버간서 작가님의 작품 속 낱말 120개를 골라서 한 권의 사전으로 엮으셨습니다. 박완서의 낱말들을 엮은 호원숙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1: 처음 뵈서 너무 좋아요.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10: 네, 작가님 저도 너무너무 반가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호원숙 작가님과 저는 살짝의 인연이 있어요. 이렇게 실제로 뵙는 것은 처음이지만 SNS를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던 네. 작은 인연이 있는데 네. 먼저 제가 박완서 선생님의 팬이라고 하도 인터뷰에서 말을 하고 다녔더니 선생님께서 먼저 연락을 주셨었어요. 그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번 신간 박완서의 낱말들의 추천사를 쓰면서 다시금 이제 문장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올해가 선생님의 타계 15주기인데요. 그동안 굉장히 여러 방식으로 어머님의 작품을 소개해 오셨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낱말을 모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11: 저는 어머니의 낱말을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워서 그 말 자체가 어떤 메시지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막연히 이런 책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히 했지만 그냥 막연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하면 이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출판사에서 이런 기획을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참 좋다고. 그리고 이런 낱말은 한국 사람만이 한국어를 쓸 수 있는 사람만이 쓸 수 있고 또 어머니는 또 독특한 그 낱말을 골라서 건져내서 쓰신 거를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든요.
10: 네.
11: 그래서 정말 좋았습니다.
10: 네. 네. 제목이 박완서의 낱말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사전의 형식을 갖춘 책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전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그리고 또 사전의 형식을 고르신 이유도 궁금합니다.
11: 그것은 이제 책을 읽는 사람들이 점점 젊은 세대가 올라오잖아요.
10: 그렇죠.
11: 어머니와 같은 세대가 아니라 젊은 세대가 있는데 이것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그 매력적인 낱말을 읽으면서 그 박완서 문학에 어떤 열쇠를 연다 그러나 그런 역할을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매력적인 단어에 끌려가지고 박완서 문학의 그런 문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단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그 오랫동안 그 살아왔던 생활 속에서 또 여러 가지 감각과 느낌 속에서 나온 말들, 적합한 낱말이기 때문에 그것이 젊은 세대들한테 어떤 새로운 영감을 주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0: 맞습니다. 저도 책을 읽으면서 박완서 선생님의 기존 작품들을 읽을 때 모든 단어가 다 익숙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꼭 한자어뿐만 아니라 우리말 있죠. 순우리말 네. 같은 그런 낱말들을 마주할 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랄까요. 한국인으로서 이 DNA에서 느껴지는 어감이 주는 그 감상이 있죠. 그것으로 추측하면서 읽어왔던 팬 중에 네. 한 명인데 이렇게 사전 형식의 책을 통해서 제가 어렴풋하게 추측해왔던 낱말들을 아 이런 뜻이었구나 이제 선명하게 알 수 있어서 더욱 뜻깊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책의 구성을 살펴보면요. 다섯 개의 장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연을 닮은 말, 귀로 듣고 눈으로 듣는 말, 삶을 읽는 말, 마음이 아는 말, 사람을 읽는 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작가님께서 엮으시면서 유독 마음이 쓰였거나 각별하게 다가온 장이 있다면요?
11: 네. 자연에서 오는 소리, 느낌에 반응하는 그 단어들 거기에서는 마음이 갔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항상 꽃을 키우면서 아니면 나무를 바라보면서 했던 그 그냥 말들 그런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저는 참 그 부분이 좋았습니다.
10: 맞습니다. 네. 첫 장이 자연으로 시작하는데요. 네. 박완서 선생님께서 자연을 얼마나 융숭이 대접하는지 네, 네.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네. 그런데 이제 3장, 4장부터 마음이 하는 말 그리고 네. 사람에 대해서 표현을 네.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건 또 굉장히 뭐랄까 정말 속절없이 인간의 면모를 전부 드러내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뒤로 갈수록 네. 어떻게 보면 웃음을 자아내는 네. 그런 구성이었던 네. 것 같아요. 네,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서문에서 들려주신 어머니의 책상 곁에는 늘 무겁고 나달나달해진 사전을 두셨다. 라는 문장이 무척 뭉클하게 다가왔는데요. 곁에서 지켜보셨던 어머니 박완서 선생님에게 사전과 낱말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11: 저희 어머니는 사전을 갖다가 항상 가까이 두고 그거를 이렇게 찾아보셨는데 그 뭐 단어를 찾아보시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쓴 말이 표준말인가 사전에 있는 말인가 그걸 확인하려고 찾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렇게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말인데 그게 사전에 정확하게 들어와 있나 그래서 이제 역으로 어머니의 글을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인가 찾아서 사전을 제가 찾아보면은 반드시 그 사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있어서 사전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뭐라 그러나 도구였다.
10: 네.
11: 도구 이상이죠.
10: 그렇군요.
11: 그런데 어머니는 그걸 넘어서서 더 풍부한 감정을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 단어 이상으로 사전적인 의미 이상으로.
10: 네, 네네. 맞습니다. 네. 저도 이 책의 추천사를 쓰면서요. 사전에 등장하지 않는
11: 네.
10: 어떤 정말 말맛이 느껴지는
11: 네.
10: 이런 단어들을 읽으면서 막 무릎을 탁 치는 경험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깝치다 보다 꺼드럭대다가 더 맛깔나게 느껴진다면 꼭 보시라 이렇게 썼는데요. 같이 추천사를 써주신 이슬아 작가님께서도 한글이 맛있어서 미치겠다 라고 쓰셨어요. 입으로 소리내어서 읽고 싶은 단어들도 참 많았습니다. 옥시글 옥시글 걱정걱정 더펄더펄 처럼요. 평소에 박완서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이런 표현을 자주 쓰셨나요?
11: 그런 지금 옥시글 옥시글 걱정걱정 그런 말들은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더펄더펄이라는 것도 그런 어떤 느낌을 굉장히 많이 쓰셨거든요.
10: 네.
11: 그 이제 기억나는 말 같은 거는 격금내기라든가
10: 네.
11: 귀살스럽다라든가
10: 네.
11: 그런 말은 참 어머니가 이렇게 어떤 경우에 쓰셨고
10: 네.
11: 그리고 이제 그 엉구어 놓다.
10: 엉구어 놓다.
11: 그런 말을 갖다가 이제 억지로 이렇게 뭐를 엉구어 놓다. 엉구어 놓은 평화라는 말도 이제 여기 나오는데 그런 말들이 항상 생각이 나요.
10: 네 번째 장도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냉가슴 끌탕. 애면 글면처럼 이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이번에 이 책을 읽으시면서 요즘 내 마음이 바로 이렇다 싶었던 낱말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11: 냉가슴이라는 말은 별로 제가 그런 말을 쓰지는 않았는데 끌탕이나 애면 글면 같은 거는 제가 많이 씁니다.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아주 끌탕을 한다 내가.
10: 네.
11: 끌탕을 한다 그러고 정말 애면 글면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평소에 많이 쓰는 말입니다.
10: 그렇군요.
11: 네네네.
10: 뭐랄까 들으시는 분들께서
11: 네.
10: 의문이 조금 들 것 같아요. 애면 글면, 끌탕, 냉가슴 이런 단어를 들으시면 뭔가 추측은 가지만 이 뜻이 맞을까 하고 궁금증이 생기시는 분들은 이 박완서의 낱말들을 찾아보시면 네. 더욱 풍부한 세계를 만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또한 그런 인상도 들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사전적 정의뿐만 아니라 박완서 선생님의 어떤 작품에서 이런 단어가 소개되었는지 이제 짤막한 인용이 네. 있었는데 그런 문장들을 다시 마주치는 것도 팬으로서 참 반갑더라고요.
11: 네, 네.
10: 읽은 지 오래된 나목이라던가 이런 문장, 이런 문장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반감도 박완서 선생님의 팬이라면 다시 들 것 같아요. 네,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박완서의 낱말들을 엮은 호원숙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이번 책에 있는 문장들을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소의 노래입니다. 사랑이 아닌 단어로 사랑을 말해요.
12: 사랑이 아닌 단어로 사랑을 말해주세요.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0: 회사 라디오 북클럽 고아성입니다.
1: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호원숙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작가님의 이번 책에서 저와 작가님이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을 하나씩 골라서 함께 낭독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1부에서 여러 단어

단어들을 청취자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요. 아마 단어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섯 장으로 구성된 이번 책에서 제가 한 장마다 가장 인상적인

0: 그녀가 시궁창 냄새만 알았지 자기의 훈향을 모른다는 게 유쾌해서 견딜 수 없었다. 2장 마음이 하는 말 복개다. 품사 동사 먹은 것이 소화가 잘 안 되어 속이 답답하고 거북하게 느껴지다. 가슴 및 명치깨가 요사이 늘 그렇듯이 체증 비슷한 거북함으로 복개기 시작했다. 3장 사람을 읽는 말 야젓잖다. 품사 형용사 말이나 행동 따위가 좀스러워 점잖지 못하고 가벼운 데가 있다. 달래의 말투는 강곡하고도 이치에 어긋남이 없어 태이미는 금세 자기가 너무 야젓잖게 굴었다고 뉘우쳤다. 4장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말 걱정 품사 부사 긴 다리를 모으고 자꾸 겁엽게 내뛰는 모양 나를 이 곤경에서 구해준 건 집의 머슴이었다. 머슴은 다짜고짜 나를 업더니 걱정 집으로 뛰어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하필이면 사랑의 할아버지 방에다 내려놓는 것이었다. 네, 제가 고른 책 속 문장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먼저 4장까지만 설명을 드린 데에는 5장은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혹시 이 책을 찾아 읽게 되신다면 가장 마음에 드는 단어를 각자 품는 게 어떨까 해서 5장은 빈칸으로 남겨두었고요. 뭐랄까 단어들이 다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서울에서 평생 그리고 한국에서 평생 산 저로서는 정말 와닿는 단어들이랄까요? 예를 들어서 야젓잖다라는 말은 일상에서 많이 활용하고 싶어요. 뭐랄까 사람에게 너 되게 경박하다 혹은 점잖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너 되게 야젓잖다 말하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은 그런 말맛이 더 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럼 이번에는 작가님께서 골라오신 부분을 낭독해 주시겠어요?
1: 제1장 자연을 닮은 말 너울대다. 품사는 동사고요. 물결이나 늘어진 천 나뭇잎 따위가 부드럽고 느릿하게 자꾸 굽이져 움직이다. 또는 그렇게 되게 하다. 너울거리다. 와 비슷한 말입니다. 그건 실로 폭발적인 환희였다. 우리는 하늘을 향해 미친 듯한 환성을 지르며 비를 흠뻑 맞았고 웅성대던 들판도 덩달아 환희의 춤을 추었다. 그럴 때 우리는 너울대는 옥수수 나무나 피마자 나무와 자신을 구별할 수가 없었다. 환희뿐 아니라 비에도 자연으로부터 왔다. 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의 부분입니다.
0: 알죠. 저는 그 문장, 그 네. 페이지를 다 외우고 있어요. 저도 정말 좋아하는 문장이라 너무 반갑습니다. 선생님께서 그 부분을 좋아하시는 이유를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어머니가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그때는 저희도 서울에 조그만 한옥에서 살았으니까 그렇게 자연을 이렇게 느낄만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머니가 그 시골의 자연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로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떤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공간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들을 갖다가 될 수 있으면은 데리고서는 이렇게 계곡이나 산이나 아니면 들이나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가 이렇게

0: 자연으로 가는 거를. 근데 저희 어머니는 막 그때는 저기 산에 갈 때도 한복을 입고 갔거든요. 한복을 입으시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계곡에서 이제 그걸 하고 저기 같이 그 물속에 들어가서 네. 놀고 그런 체험을 어머니가 굉장히 어릴 때부터 저희를 어머니 아버지 같이 가서 해주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머니가 그런 걸 좋아하시니까 우리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공간을 굉장히 친환경적이었어요.
1: 네.
0: 친자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서가 여태까지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0: 이제, 네.
1: 자녀분들께 자연을 설명해 네. 주실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게 네네, 해주셨다.
0: 네네,
1: 이 말씀을 작가님을 통해서 들으니 이 문장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자연을 가지고 논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연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자연의 일부였다.
0: 네.
1: 라는 말이 그 말씀해 주신 부분과 네. 연결되어 있는 네. 기억이 나는데요. 혹시 청취자분들께서 이 그만턴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를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비가 와요. 자연 속에 큰 평화에서 비가 내린다면 그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군대처럼 몰려온다는 표현이 네. 있었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지레 겁을 먹고 막 다름박질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직 태양 아래 있는 아이들의 살갗이 막 뜨거워지는데 비가 달려오는 속도를 결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비가 만나면 그때 이제 호한숙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탄성이 시작된다. 뜨겁게 달궈진 피부 위로 이 비가 쏟아진다. 이 표현은 정말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대목이라 아마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완서의 낱말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작가님께서도 자신의 일상을 꾸준히 글로 쓰고 계시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책과 글을 가까이 하면서 지내셨을 텐데 나의 이야기를 써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신 건 언제가 처음이었는지 궁금합니다.
0: 저는 사실은 어렸을 때 그 책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읽지 않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으로서 기억나는 거는 성냥팔이 소녀밖에 없어요. 그럴 정도였는데 그것은 제가 어머니 이렇게 방 안에 세계문학 전집 같은 문고본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왔던 문고본인데 한 백 몇 권이 있는데 그 책을 제가 어른들이 보는 거죠.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제가 굉장히 좋았어요. 아름다웠어요. 책이 조그맣고
1: 네.
0: 그것이 다 꽂혀 있는데 그 책에 겨우 그 제목만 읽을 수 있고 거기서도 한자로 된 제목은 뭔지 모르는 그랬는데도 그 책이 마치 내가 크면 내가 성장하면 저 책을 볼 수 있겠지 저 아름다운 책을 볼 수 있겠지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책을 보지는 않고
1: 네.
0: 그런 어떤 그 어머니와 어머니가 보시기 위해서 들여놓은 책인데 그게 그렇게 멋졌어요. 집에서 있었던.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때는 책을 본다기보다는 중학교 입시를 위해서.
1: 네.
0: 근데 그것도 좋았어요.
1: 맞습니다.
0: 네네.
1: 저도 국어 시간 굉장히 사랑했어요. 물론 시험을 잘 보기 위함이었지만 공부처럼 문학을 배우다가도 네. 이제 가슴에 들어오는 순간들이
0: 그럼요.
1: 있죠. 그 순간들은 아직도 네.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0: 네.
1: 네, 호원숙 작가님께서는 어머니의 작품을 다시 읽고 또 엮는 일과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일을 나란히 이어가고 계신데요. 요즘 작가님이 쓰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지 준비하고 계신 작품이 있다면 무엇인지 살짝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0: 저는 사실은 제가 제 글을 쓰기 시작한 게 20년 정도? 20년 조금 넘었어요. 그리고 첫 책이 나온 게 20년이 됐어요. 그 전에는 제가 글을 쓸 생각을 안 했고 그냥 어머니가 글을 쓰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

0: 하다.
1: 네.
0: 그리고 제가 감히 쓰려고 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쓰고 싶은 욕구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아침에 산에 산책을 가면서 그 전날 있었던 이야기, 그 전날 보았던 책, 아니면은 미술관의 갤러리의 미술품들, 또 어머니와 함께 시간 보냈던 시간들, 이거는 내가 기록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침 산책을, 그땐 제목을 제가 아침 산책이라고 해갖고서는 글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아무 뭐 좀 저한테 책을 내달라는 그런 사람도 없었고, 제가 그걸 카페에다 썼어요. 동창회 카페에다가. 네. 그때 이제 브로그 같은 것도 사실 시작되기 전이었거든요. 2000년도 초반이었으니까.
1: 네.
0: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이렇게 감탄한 게, 내가 글을 써가지고 몇 명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그 장이 있구나.
1: 네.
0: 그래갖고 제가 2년을 연속에 일주일에 두 번씩 써갖고 2년을 쓰니까 100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100회를 딱 마치고 그걸로 책을 냈어요.
1: 연재로 시작하셨군요.
0: 네네네. 혼자 연재로. 네. 근데 그때 굉장히 이제 쓰면서 굉장히 기쁨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본 책이라든가 본 영화, 또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들,
1: 네,
0: 그런 시간들을 내가 기록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나만이 기록할 수 있는 거다.
1: 네.
0: 그런 여러 가지 저한테 여러 가지 그런 제가 좋아했던 것들,
1: 네,
0: 그런 것을 마음대로 제가 기록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 틀도 없었고 자유롭게 썼고, 그런데 이제 책을 내는 것은 그 과정이 조금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책을 쉽게 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네. 많은 출판사를 알고 있고.
1: 네, 네.
0: 그런데 그런 거는 안 됐고 제가 아무튼 뚫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걸 제 힘으로 제 힘으로 책을 냈고 그 또 좋은 출판사에서 냈고 샘터 출판사에서 냈고 아주 제 마음에 들게 편집도 됐고 그림도 칼라로 들어가서 그런 좋은 첫 책을 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네.
1: 호원숙 작가님께서 들려주시는 작가가 된 순간, 작가의 네. 마음이 든 그 산책을 하다가 들었던 마음, 그리고 네. 숙명처럼 여겨진 순간을 듣다 보니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네, 벌써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작가님 오늘 어떠셨나요?
0: 저는 고아성 배우님을 만나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영화에서 보았던 거와 이렇게 북 토크를 하면서 차분하면서도 그 뭔가 가까운 친구랑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1: 네, 저도 호원숙 작가님 만나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작가님이 앞으로 쓰시는 책도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과 읽고 싶은 단 한 권의 책. 라디오 북클럽 고아성입니다.

0: 알고 싶은 책, 읽고 싶은 책, 그리고 아직 몰랐던 책까지 일주일에 한 권 여러분의 책장을 풍성하게 채워드립니다. 라디오 북클럽 책 GPT.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강윤정 편집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매주 한 권씩 테마가 있는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책 GPT. 오늘 편집자님께서 추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인가요?
1: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영국의 도리스 레싱이라는 유명한 작가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소설집이고 제목은 19호실로

0: 19호실로입니다.
1: 19호실로 가다. 네. 왠지 제목이 비범해요.
0: 네, 19호실이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정신병원을 떠올리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소설 속에서는 호텔의 객실 넘버이고요.
1: 아, 다행이다.
0: 하지만 다행이지 않은 내용일지도.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이 소설집은 도리스 레싱의 초기작 11편의 단편집, 단편 소설이 묶여 있고요. 19호실로 가다라는 표제작이 맨 마지막에 실려 있는 책입니다.
1: 오.
0: 네, 도리스 레싱 범상치 않은 작가인데 1919년에 태어나서 2013년에 타계한 분이라 네. 20세기를 그냥 완전히 관통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영국 부모에게서 태어난 영국인 작가인데 이란에서 그러니까 출생지는 이란이에요. 네. 되게 다양한 지역에서 살면서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좀 경험했던 게 큰 영향을 미쳤고 10대 시절에 나는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그 교육제도 아래에서 배우는 건 그만두겠다 하고 자퇴한 이후에 모든 것을 스스로 독학하고 다양한 직업을 거치면서 그게 좀 소설의 자양분이 되었던 패기 넘치는 여성 소설가입니다. 그리고 2007년에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전 세계에 더 많이 알려졌는데 88에 받았어요. 그래서 최고령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이고 지금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88살에
0: 거의 아흔이 되어서 받았는데 네. 그 유튜브에 되게 유명한 영상이 쇼폼으로 많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 노벨문학상 받은 거 아니야? 그럼 몰랐다 그랬냐? 되게 쿨하게 받아들이시면서 나는 유럽에 있는 모든 상을 받았는데 노벨도 받았군요. 이런 식으로 장 보고 오면서 할머니 작가가 그 멘트 하시는 기자들의 그 카메라에 찍힌 게 쇼폼으로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1: 정말 범상치 않은 그렇습니다. 작가님입니다.
0: 네, 오늘은 이제 소설집에 실린 11편을 다 소개하기는 어려워서 이제 표제작을 간단히 말씀드릴까 해요. 19호실로 가다는 매슈와 수전이라는 두 부부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두 부부는 굉장히 이상적인 부부 그리고 가족을 꾸렸습니다. 두 부부가 괜찮은 커리어를 쌓고 적당한 연애를 거쳐서 결혼을 하여서 아이를 낳고 저택을 사고 하는 굉장히 무난한 중산층으로서의 가정을 꾸렸는데 이때가 이제 1960년대가 배경이다 보니까 아내인 수전이 아이들이 커가는 동안 내가 내 커리어를 멈추겠다 하는 걸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스스로 경력 단절을 선언하고 아이들을 다 키우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서 드디어 나만의 시간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내 시간을 꾸려야 될지 그 자유로운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잊어버렸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삶의 공허함이 굉장히 크게 밀려오면서 내가 마련한 저택과 정원이 있는 집도 불편하고 남편이나 자식들만으로도 내 인생이 전부 채워지지 않고 그래서 집에 나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여긴 엄마의 방이야 라고 방 하나를 꾸렸는데 그 안에서도 편안함을 못 느껴요. 어차피 그냥 집 안에 작은 방일 뿐이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여러 곡절 끝에 굉장히 낡고 허름한 한 호텔에 19호실을 빌리게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과 아이들이 돌아오기 전에 그렇게 한 너댓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자기의 지난 삶을 좀 돌아보고 자기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그게 좀 잘 이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남편이 자기 와이프가 자꾸 밖으로 나가고 외출을 하니까 탐정을 붙여서 알아낸 거예요. 그 19호실에 머무른다는 걸.
1: 네.
0: 그래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19호실이 주었던 완벽한 충만감이 깨지죠. 그러면서 이제 비극으로 치닫게 되는 내용을 그렸습니다.
1: 너무 흥미롭습니다.
0: 네, 너무 너무 속도감 있게 잘 읽히고 도리스 레싱이 약간 그 박완서 작가님처럼 되게 신랄한 문체로 속도감 있게 쓰는 분이어서 박완서 작가님의 그 신랄함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도리스 레싱의 작품에도 분명히 매력을 느끼실 것 같아요. 아마 아성님 같은 분들이 좋아하실
1: 저에 대해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세요.
0: 네, 그래서 너무 재밌다고 하기엔 참 우프지만 마음 아프면서도 정말 매력이 넘치는 소설이죠.
1: 네,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다 비슷한 연상작용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자기만의 방을 강조했는데 이 도리스 레싱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방

0: 이 아닌 아무 역할도 주어지지 않은 호텔로 가야 한다라는 새로운 맞아요. 제시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1: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기만의 방은 내가 글을 쓰고 싶은 열망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수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떤 네. 역할로도 구속되지 않는 그냥 고독하고 싶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려운 19호실이죠.
0: 네. 강윤정 편집자님과 함께한 책 GPT.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요. 저는 당장 살 거예요. 도리스 레싱의 19호실로 가다 였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2: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3: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2: 어디?
3: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2: 하나은행?
4: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5: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6: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8: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고아성의 에필로그. 나는 여행을 간다면 패키지가 아닌 자유여행을 추구하는 편이지만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방문했을 땐 꼭 오디오 가이드를 들으며 정해진 루틴을 따라 시키는 대로 감상한다. 에딘버러 성에 갔을 때도 오디오 가이드를 듣다가 혼자 감상했다면 절대 알아차리지 못했을 소소한 정보들을 배웠는데 바로 에딘버러 성에 있는 그레이트 홀, 대연회장에 관한 이야기다. 1512년 스코틀랜드 왕실의 화려한 영광과 격동의 군사 역사를 동시에 품은 그레이트 홀은 단순한 연회장이 아닌 국왕이 자신의 권력과 세련된 취향을 유럽 전역에 과시하는 권력과 외교의 정치적 무대였다고 한다. 웅장한 중세 건축 기술과 화려한 디자인들, 왕실의 역사적 정취를 느끼다가 다소 눈에 띄는 환풍구 같은 게 2층 벽에 걸려 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한화 솔루션 협찬입니다.
4: 안녕하세요. 올해 7학년 2반 권혜림입니다. 운동으로 시작하는 저의 아침은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운동하면서 흘리는 땀방울은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오늘부터 움직여보세요. 가끔 귀찮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귀찮음을 이겨내는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결국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하기 싫었지만 수만 번의 귀찮음을 이겨낸 성장의 결과물이라고 믿습니다. 귀찮은 일을 미루면 나중에는 더 귀찮습니다. 해치우세요. 그러면 하루가 종일 수월합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한화 솔루션 협찬입니다.

0: they say.
1: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3: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7시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울산 남구 신정동의 주택과 농막에서 불이 나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두 동과 비닐하우스 한 동이 모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 태안의 한 펜션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저녁 7시 30분쯤 충남 태안군 안면읍 황도리의 한 펜션 바비큐장에서 불이 나 20대 남성 한 명과 여성 한 명이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바비큐장의 LPG 가스가 일부 누출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이른바 탱크데이 사태 이후 5개월 만에 신용체크카드 추정 결제액 기준 커피 브랜드 1위를 되찾았습니다. 지난 5월부터 넉 달간 투썸플레이스에 뒤졌으나 지난 6월 저점 이후 석 달 연속 결제액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달 1,200억 원대를 회복하고 순위를 뒤집었습니다. AI 테크 기업 IGA웍스의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스타벅스의 신용체크카드 추정 결제액은 1,210억 8천만 원으로 전달보다 4.3% 늘었습니다. 반면 투썸플레이스의 지난달 결제액은 1,105억 원으로 전달보다 6.4% 감소하며 스타벅스는 투썸플레이스를 결제액에서 약 106억 원 앞섰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북부 이리시에서 현지 시간 9일 총격 사건이 발생해 총격범 한 명을 포함해 9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번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으면서 사건의 정황이 매우 충격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리시 당국은 주민에 대한 추가 위협은 없다고 밝혔고 펜실베니아주는 주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른바 경유 딜을 발표한 것을 두고 미국 민주당이 악마와의 더러운 거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첫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소셜미디어에 트럼프는 위태로워진 정치적 운명을 구하려고 악마와 거래하고 있다며 이 더러운 거래는 동맹인 우크라이나를 불법적이고 잔혹하게 침공한 푸틴을 돕고 방조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산 경유에 대한 제재를 일시 완화한 데 대해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의 전쟁을 돕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은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완화할 때가 아니며 유럽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월요일 EU 외무장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러시아의 최대 규모의 제재 목록을 승인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낮부터 저녁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 충남 내륙과 충북에서 5에서 20, 전북 동부와 전남 동부, 대구 경북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에서 최대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오지다큐 채널 역마살로드의 장준호 PD입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모르는 세상을 만나는 일만큼 재미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고 처음 보는 풍경 속으로 들어가고 그곳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직접 보는 것. 그래서 촬영비를 겨우 벌고 아직은 가진 것보다 버텨야 할 것이 더 많아도 또 떠나게 됩니다. 세상은 넓고 아직 제가 모르는 곳은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MBC 운동은 또 내일부터? 내일도 같은 생각을 할 것 같다면 오늘 신발부터 신어볼까요?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 오늘 시작하는 스포츠 7339 이 캠페인은 울산광역시 체육회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4: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공직자의 자격을 검증할 때 꼭 등장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인데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대표 사례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꼽히는 겁니다. 도대체 그 실태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의 핵심인지 오늘 테마 시사 시간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1일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4: 층은 달라도
5: 층은 달라도
4: 고민은 하나 더 난 같이
3: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2: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6: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7: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8: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9: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 복은 못 받거든요.
10: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7: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11: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2: 김나입니다.
11: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2: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 시선집중.
0: 매일 쏟아지는 뉴스, 휴일엔 하나의 테마로 집중합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시선집중 테마 시사.
3: 네,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문공동체 책꼬집의 최준영 이사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3: 사회학자 오찬호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3: 그리고 방송인 MC 장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3: 세 분께 공통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6: 저 개인 사업자라 예. 법인카드가 없습니다. 오. 네.
5: 프리랜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법인 카드 뭐 이런 들고 다니는 사람들 네. 한 번도
6: 싫어하는 게 아니라 부러워하는 거겠죠. 네, 네.
3: 법인 카드한테 얻어두신 적 있으십니까?
5: 네. 어떤 뭐 모임이나 이런 데서 뭐 이렇게 분위기가 잡힐 때 네. 누가 그 법인 카드 내면 더 맛있는 걸 먹어도 되나? 뭐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을 때는 있죠.
3: 네. 우리 이사장님 어떠십니까?
7: 저는 법인 카드를 직접 써본 적도 있고요. 예, 얻어먹은 적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잠시 공직생활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공이라 그러죠. 어쩌다 공무원이라고. 네. 3년 전도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단체장을 도와주는 역할이어서 보통 지자체 단체장한테 이제 법인 카드가 그 단체장 업무 추진비를 쓸 수 있는 범위가 한 5장에서 10장 정도까지 발급이 돼요. 단체장 업무 추진비를 갖고 여러 명이 동시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무팀장은 동시간대 쓰지 마라. 다른 장소에서 뭐 이런 걸 코치를 하기도 하고 저도 그래서 한 3번 정도 써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소액이긴 했지만. 예.
6: 전 예전에 이제 음식점을 운영했었으니까 제가 법인카드 써본 적은 없지만 어떤 식으로 사용하시는지는 많이 봤죠.
3: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데요?
6: 보통 이제 한도가 있으니까 크게 좀 회식을 할 일이 있으면 그 전 몇 달 전부터 와서 조금 조금씩 이제 결제를 해놓습니다.
3: 그래요?
6: 뭐 하는 거죠?
5: 쪼개기.
6: 네. 네. 그거를 이제
7: 선결제.
6: 날짜를 나눠서 미리 선결제를 해가지고 그 필요한 금액을 모아놓는 거죠.
3: 그렇게.
6: 그럼 저는 이제 체크를 해놨다가 이제 그걸 거기로 그 금액으로 이제 이렇게 맞춰서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죠.
3: 그러면 뭐 좀 그 얘기가 풍성하게 나올 것 같은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인카드 사용 행태는 어떻게 지금 읽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은
7: 저는 그 사용 행태보다도 그것을 국회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대응하는 대답 그게 너무 뭐랄까 찌질하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라는 그 직위에 걸맞지 않는 뭐 직원들이 뭐 그동안 못 먹어본 음식을 먹어보고 싶은 뭐 소망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과연 진짜 대법원장 삼부 요인이라고 불리우는 대법원장 입에서 나올 만한 얘기인가? 그냥 쿨하게 잘못 사용한 거에 대해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는 잘못했다 또는 알아보겠다라든지 뭐 변명이라도 하면 좋은데 이건 소박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개념이 없는 겁니까? 아유 너무 그 멘트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예.
3: 그 우리 그러면 그 음식점을 경영했던 우리 M장께서
6: 네.
3: 지금 그 회식 참여자 수 부풀리기로 한 거잖아요.
6: 네네.
3: 지금까지 사용해서 나타난 공통된 행태가
6: 네네.
3: 왜 이랬다고 생각하세요?
6: 아 일단 모수 줄이기죠. N분의 1에서 N을 키우는
3: 그러니까
6: 거죠.
3: 1인당 식사비 줄이기.
6: 네. 그렇죠? 1인당 식사비 줄이기. 아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사실.
3: 그래요?
6: 네. 뭐 되게 특별한 방법도 아니고 신박한 방법도 아니고 법인카드로 이제 많이들 쓰는 방식이긴 한데
3: 네.
6: 일반 사기업에서도 사실 이게 도덕성에 위배되는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나라 돈이고 국민의 혈세잖아요.
3: 네.
6: 그거를 이제 법을 관장하는 대법원장이 예, 이 직원들과 함께 그런 식으로 식사를 했다라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고 일단 그 뻔뻔함과 그 책임 회피 이런 모습이 국민들 보시기에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이 누가 사용했던지 간에 책임은 이 대법원장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3: 네, 그렇죠.
6: 네. 아니 실제로 이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사용하는 건 밑에 직원이 했을 수 있어요. 실제로.
3: 이 뭐 그 수행비서는 이런 사람이
6: 그렇죠.
3: 했겠죠.
6: 직접 예. 카드를 이렇게 그 진짜 제일 높으신 분은요. 그 모양 빠지게 그 카운터 와서 카드 내고 계산하는 거 안 합니다.
3: 그러겠죠 당연히.
6: 네. 저는 이제 개인 사업자고 직원이 몇 명 안 되지만 저도 제 카드 제가 안 쓰고 제 직원한테 가서 결제하라고 하거든요.
7: 대법원장급이네.
3: 아니
6: 제 카드입니다. 근데 제 카드예요. 네.
3: 대법원장이 내가 카드 직접 안 걸었다 뭐 이런 얘기를 그 뭐 저기 국감장에서 하니까.
6: 네. 그거는 너무 비겁한 변명입니다.
3: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게 근데 청탁금지법 문제를 의식해서 그랬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왜 그랬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1인당 식사비를 줄이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근데?
6: 그게 이제 1인당 그 한도가 있습니다. 식사비의 한도가. 그런데 이제 그거를 줄여서 여럿이 먹은 것처럼 하면 그 1인당 가격이 낮아지니까.
7: 네, 네. 일단 김영란법
6: 절대 금액을 낮추는 거죠.
7: 1인당 그 쓸 수 있는 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참여 이런 것 같은 게 부풀리다 보면 네. 약간 접대성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1인당 식사수가 얼마 이상 되면 김영란법에 걸리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6: 그리고 인원수가 많아지면 네. 좀 더 공적인 모임에 모양새를 띈다고 생각할 수 있죠.
7: 그런데 열몇 명 들어가는 식당에서 50명이 뭐 한꺼번에 먹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도 안 되는.
5: 사실상 법카의 세계가 그런 측면이 굉장히 많은데 아주 막연히 대법원에서는 이렇지 않을 듯한 느낌을 항상 받고 살았던 것이죠.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실제로는 몰랐다라는 게 아니라 규칙을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산을 쪼개게 하려고 그러고 분모를 늘리려고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건데 사실상 법원이라는 데가 무슨 뭐 배임, 횡령, 허위 기재 이런 걸로 다 판결 내리는 곳인데 네. 그런 곳에서 이런 일을 어떤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조금 안타까움도 있지만 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이 갑자기 늘어나려면 어떤 리더의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6: 네.
5: 야, 이거 돈 있다. 이거 돈 좀 많이 쓰자. 이런 의지가 없이는 갑자기 몇십 배가 늘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6: 네.
5: 이번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확 늘어났기 때문에 뭐 어떤 의도일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3: 그러니까 이게 지불수단은 법인 카드지만 그 항목은 업무 추진 경비잖아요.
6: 네.
3: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 평소 못 먹어본 거 한번 먹어보는 게 소망인 법원 직원들한테 사줬다고 쳐요. 근데 그럼 그게 업무에 들어갑니까?
5: 그 예전에는 업무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보상을 하자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에 이 음식 자체가 업무가 되어버리는 아주 네.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죠. 실제로.
3: 그러니까요.
6: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직원들한테 책임을 전가시킨 거잖아요. 그게 가장 불편한 네. 지점인 것이죠, 사실.
3: 자,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카는 이 정도로 하고
5: 아, 법카가 네. 없으신 거죠? 한숨을 너무 크게 쓰시길래
3: 프리랜서가 같은 처지인데 꼭 그렇게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
6: 아니 태 한숨을 쉬신 거겠죠? 부러우신 거겠습니까?
7: 우리가 MBC에서 지금 방송한 지가 10개월째가 되고 있는데 법카로 식사를 한 적이 한두 번 정도 있나요? 별로 고민 못 해본 것 같은데
3: 다른 법카 사례하면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5: 아 이진숙 의원이 옛날에
3: 빵집
5: 네 빵집 위주로 다니면서 그거에 대한 해명이 마치 어떤 사장은 방송국 사장은 이런저런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비싼 빵도 좀 자주 사야 되고 그런 식의 어떤 해명을 했을 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 그 과정이 다 끝났을 때 그 관계는 본인에게 남는 것이냐 아니면 대전 MBC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사실 본인의 관계인 거죠. 본인의 관계. 그런 면에서 아직도 저런 식으로 해명하는 사람들이 있나와 또 하나는 그런 소액들을 볼 때마다 아 그냥 좀 본인 돈으로 사지 그런 거는 이제 빵 하나도 법카로 사용하는 네. 그 알뜰한 정신을 보면서도 야 좀 세상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도 했죠.
7: 법카와 관련해서 제가 문득 떠올랐던 책이 한 권 있는데요. 리처드 리스벳 교수가 쓴 생각의 지도라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그 서양 사람들은 범주적 사고를 하는 데 비해서 동양 사람들은 관계적 사고를 한다. 그 사람 간의 관계를 서구 사람들보다 동양 사람 특 특별히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중국어로는 관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업무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는 데 비해서 우리는 업무는 일단 뒷전이고 먼저 같이 밥도 먹어보고 술도 먹어보고 그런 속에서 이제 서로 뭐 학연 지연도 따져보고 관계를 먼저 이렇게 밝히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뭐 법카 쓰는 게 어느 정도 뭐 관계 형성을 위해서 필요할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써야 될 장소와 써야 될 항목 이 아닌 곳에서 아닌 상품을 사거나 또는 너무 그 업무 추진비 범위를 넘어서거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집 주변에서 뭐 그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업무하고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법카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3: 홍명보 전 축구 대표팀 감독의 법카도 뉴스를 많이 탔어요. 그때 네. 집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썼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6: 그것도 이제 법인카드라면 사실 업무 때문에 썼다라는 그게 이제 좀 확실히 증명이 돼야 되는데 집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라는 건 기본 이건 누가 봐도 유추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냥 본인 식사나 본인 지인들과의 식사를 집 근처에서
3: 코치를까지 집 근처로 불러서 식당에서 네. 회의할 수도 있잖아요.
6: 그게 그렇게 잤다면 사실 그것도 이상한 것이죠.
7: 실제로 그렇게 변명을 했죠. 그러니까 네. 뭐 잠실 유역에 있는 그 외국인 코치들 특히 이런 사람들과 뭐 주말이나 이렇게 밤늦게라도 이렇게 만나서 긴급하게 회의할 일이 많이 있었고 근데 이제 결제에 대한 액수를 보면 뭐 세네 명이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 기본이 몇백만 원이고요. 3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결제를 했더라고요. 네. 소고기집이라고 하는데 소고기를 먹으면서 무슨 비싼 양주를 먹은 건지 뭐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런 그 정도 액수를 먹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서민들의 정서에는 전혀 안 맞는 액수를 결제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과연 이건 진짜 내 돈이었다면 이렇게 썼을까? 네. 진짜 뭐 법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게 아닌가?
6: 사실 법카 때문에 생기는 논란들은 사실 보면 매번 비슷합니다.
3: 그렇군요.
6: 원희룡 제주지사 시절에 나왔던 얘기하고 지금 이 대법관 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랑 사실 시기와 인물만 다르지 내용은 어쩜 이럴까 싶을 정도로 똑같거든요. 그때도 특정 식당, 그것도 고급 식당이었죠. 오마카세 식당에서 집중적으로 결제가 됐었고
3: 맞아요.
6: 그리고 한 5년여 기간 동안 1억 넘게 결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그때도 4인실 규모 식당에서 18명이 간담회를 했다고 기재가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3: 18명이
6: 4인실에서 그러면 이제 그 기네스북에 도전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그 자그마한 방에 몇 명까지 들어가나.
5: 그러니까 우리나라
6: 똑같아요. 내용이 너무 똑같아요, 사실.
5: 그러니까 이제 법카 문화라는 것이 정확하게 이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거죠. 정말로 이제 하나라도 엉뚱한 거를 샀을 때 그것이 늘 논란이 되는 시스템이었다면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고 않을 텐데 사실상 홍명복 감독도 그렇습니다. 이 잘했으면 이거는 논란이 안 되는 거죠. 네. 잘했으면 아 이것밖에 지원 안 해줘. 냐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카 문화라는 것이 뭐 스웨덴이나 이런 데서는 과거에 어떤 총리가 뭐 초콜릿 같은 거 하나 샀다고 굉장히 큰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진영적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성적이 나쁘면 이 말아요. 법카도 이렇게 쓰느냐. 혹은 또 정치적 포지션에 따라 가지고 어떤 상대를 궁지로 몰아붙일 때 이 도덕성을 따져보는 가장 조금 쉬운 수단이 법카라는 거죠.
6: 약간 전가의 보도처럼 이용되기도 하죠. 네.
5: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김혜경 여사 그 뭐 법카 때문에 뭐 몇만 몇천 원 이런 게 기소가 되고 했잖아요. 네. 그 에피소드가 대단히 좀 우리 사회적으로 볼 때는 좀 대단히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개되고 있는 많은 법카의 논란이 좀 엄정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 직장 생활 하는데 뭐 그 정도 돈 쓰는 거 이해된다라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김혜경 여사의 사건이 정치적으로 사용이 되면서 사실상 100원 하나도 잘못 쓰는 거는 이제 정말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되는
6: 네.
5: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조희대 대법관 또 국정감사에서 다른 국회의원이 현행범이다 그거는 현행범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죠. 이렇게 좀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죠.
6: 근데 이제 네. 보통 국민들도 주변에 법카를 쓰는 지인을 많이 봤고 실제로 본인이 이제 법카로 접대를 받기도 하고 해본 경험도 있으신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도덕적 허용 범위라는 건 분명 존재하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금액을 보고 나름의 판단을 내리고 그 사용처와 그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도 다 지켜보시거든요. 그래서 아, 이 정도는 좀 무리하게 좀 지적하는 거네 이런 판단들을 다 내리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금액이 과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 책임의 정도를 다 따져보시거든요. 국민들도. 근데 대법관이 갖는 사회적 그 지위와 그에 따르는 도덕적 책임은 사실 다르죠. 많이 다르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허용 도덕적 허용 범위 이상을 사실 져야 되는 사람이라고 다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7: 제가 좀 엉뚱한 질문 하나 두 분한테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낯선 도시를 우연히 여행을 갔어요.
6: 네.
7: 그 낯선 도시에서 아주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야 된다고 한다면 네. 그게 미션이라면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3: 거긴 정답이 있죠.
7: 예.
3: 그게 뭐냐면 그 저기 관공서가 몰려 있는 데로 가라 그래요.
7: 정확하게 정답을 알고
3: 계시네요. 왜냐하면 네. 가장 가진 그 최고의 손님은 바로 그분들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네. 뭐가 주어져 있냐 법화가 주어져 있다. 네. 그러니까 그건 뭐 거의 정석인데. 뭐.
7: 근데 그게 이제 예전에 그 김학민 씨라고 학민사 출판사를 운영했던 그분이 한겨레 21에다가 맛 칼럼을 연재를 했었는데 그 연재한 걸 모아가 책을 냈어요. 그 맛에 끌리고 사람에 취하다. 거기에서 이제 맛있는 음식집 그리고 비싼 음식집을 찾는 기준의 첫 번째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네. 일단 관공서 주변으로 가라. 또는 뭐 호남 도시 이름이 붙어있는 식당에 가라. 내지는 뭐 메뉴가 단순한 집에 가라. 이렇게 나열을 쭉 했거든요. 그 나열의 1번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맛있는 음식들이 관공서에 모여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저도 우연한 기회에 조금 일반 단가보다 좀 비싼 객단가가 높은 식당에서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옆에 단체들이 와서 식사를 하는데 그 단체 손님들이 나누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한 명의 여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법화가 있으니까 여기 와서 밥을 먹지. 개인적으로 먹으면 왔겠냐. 이런 얘기를 옆에 테이블에 다 듣게 공공연하게. 가만히 보니까 그 근처에 관공서가 있었거든요. 거기 직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 법화 문화가 특히 공공기관 직원들의 법화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를 정말 제가 현장에서 듣고 귀로 듣고 경험했던 그런 바가 있습니다.
3: 그렇다고 이제 다 공무원들 전체를 일반화시켜서 얘기하기는 건 좀 무리가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법인 카드다 보니까 카드를 제대로 썼는가에 대한 사실 검증은 법인이 먼저 해야 되잖아요.
6: 그렇죠.
3: 자기들 돈이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6: 네.
3: 이 현상에는 뭐가 깔려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네. 법인 내부에서 허용되는 기준선과 네. 밖에서 바라보는 기준선이 다르지 않느냐.
6: 네.
3: 이게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5: 그러니까 그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모든 어떠한 기준들이 너무 촘촘하고 부당하다고 여기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맞춰가야 되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경계를 넘는 행동에 대해서는 아주 사소한 실수 혹은 누구나 다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범위로서 다 이해를 해버리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 외부에서 볼 때는 아직 기준이 너무 약하다.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네. 그런 식으로 내부를 두니까 흥청망청 쓰는 거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실제로는 자기들 돈인데 우리 마음대로 써야 되는데 못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오히려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
7: 그런 인식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도 법인카드를 사용한다는 건 훨씬 더 투명해진 거다. 예전에 사실 특활비라 그래가지고 정부나 뭐 국정원 안기부 자금이 청와대로 들어가고 청와대 문고리 맞아요. 권력들이 월 1억 원씩을 나눠갖고 뭐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법인카드라고는 흔적이 남지 않는 형태의 뭉태기 돈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래도 법인카드 제도를 통해서 쓰게 함으로써 예전보다 훨씬 투명해진 거다. 뭐 이렇게 강변하는 그런 그 움직임도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오찬호 작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좀 더 강화하고 그 범위나 사용 범위나 액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더 필요하고 또 국민 정서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뭐 민간 기업이면 어쩌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법인카드를 가지고 재테크도 하잖아요. 뭐 무슨 자동차도 잔뜩 사고 자기 사는 집도 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뭐 민간 기업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특히 관공서 특히 우리나라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법원에서 이렇게 마구잡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인 것
5: 그러니까
7: 같아요.
5: 기준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치면 100만 원 이상 어떤 접대가 이루어지면 접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는 미묘한 어떤 권력 혹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을 만드는 것은 어떤 일상적인 법인카드가 그런 추가적인 다른 어떤 용도로서 사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인데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으니까 법이 제도가 만들어지면 쪼개기라든가 어떤 식으로도 우회로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어떤 돈을 가지고 어떤 업무를 뭔가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건데 이 법인카드의 촘촘한 제도는 실제 현장에서는 에이 괜찮아 네. 돈 좀 더 써야 돼 그러면 야 용수 좀 조작해봐 이런 식으로 나 아직도 나아가고 있다.
6: 네. 보통 이제 사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느슨하죠. 네. 그 왜냐하면 일단 법인카드를 사용함으로 해서 그 기업이 받는 세제 혜택도 분명히 있으니까 지출을 떨굴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직위와 직급에 따라 법인카드의 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 내에서는 그 자기가 승진을 잘하고 높은 직위에 있다라는 권력의 상징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법인카드의 한도거든요. 근데 그 회사 내에서도 약간 그 허용 범위가 있죠. 그래서 아 그래도 저 정도 위치까지 올라왔는데 저 정도 금액은 좀 자기 이 의사의 개인 의사에 따라 좀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암묵적 동의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사기업에서도 어떤 사내 정치에 잘못 얽혀가지고 타겟이 되면 제일 먼저 터는 게 사실 법인카드입니다.
3: 야, 그래요?
6: 네. 그런데 문제가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털어서 안 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걸 청렴하게 딱 기준에 맞춰 쓰시는 분들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될까 싶어서. 근데 이제 매번 그걸 감사할 수는 없으니까 감사실에서 제일 먼저 털어보는 게 사실 제일 잡기가 쉬우니까 거기 법인카드부터 털어보는 거거든요.
3: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전화로 말씀 듣고 좀 이야기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4: 가을에셀품은 황금빛 달콤함 제25회 울산대축제가 10월 16일과 17일 울산 원해농협 하나로마트 1원에서 펼쳐집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과 장민호, 홍성윤, 지원이 등 축하 무대도 준비되어 있는 제25회 울산대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 미래, 보기만 할 건가요? 2026 울산 미래 박람회 보고 움직이고 직접 경험하는 미래 온몸으로 즐기는 AR 스포츠 하도 울산의 하늘을 체험하는 스카이링크 반구대 암각화 속으로 AI와 로봇을 눈앞에서 미래는 직접 해볼 때 더 재밌으니까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현장 선착순 무료 관람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울산공업축제장에서 만나요.
9: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11: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2: 여러분은 지금 시선집중 테마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3: 네. 김종배 시선 집중 일요일 코너 테마 시사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임시장원, 오찬호 작가, 최준영 이사장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테마는 법인카드입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법인카드에서 드러나고 있는 공과사의 불분명함.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일부 말미에 그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있는데요. 결국은 공과사라고 하는 개념을 법인카드에 끌어와서 접목을 시키는 지점이 뭐냐면 업무 추진 경비의 지급수단으로서 법인카드잖아요. 네. 결국은 핵심은 업무인데
6: 네.
3: 업무를 그 처리하는 방식에서 어떤 방법이 동원이 되는 거냐 사적 방법이 동원이 되는 것이 바로 법인카드라는 것이죠.
6: 그렇죠.
3: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업무를 보기 위해서 그냥 회의실에서 앉아서 그 회의하면 돼요. 사무실에서 회의하면 되고 만나면 돼요. 그런데 굳이 법인카드를 지급을 해서 어떤 공적인 공간 이외의 곳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용인을 한다. 이 얘기는 뭐가 깔려 있는 겁니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적인 관계의 형성과 사적인 어떤 만남이라고 하는 것들도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이해를 해준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죠.
6: 그렇죠.
3: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법인카드라고 하는 것이 법인카드를 소지한 사람의 도덕적 청렴성에 의해서 얼마나 제대로 사용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른다라는 점도 분명히 있지만 법인카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정하게 그 소지를 안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아니냐. 왜 업무라고 하는 것을 먹

0: 주문을 찍고 퇴근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직원들이 안 찍고 그냥 나갔다가 밤 10시쯤에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직급별 OT가 있는데 그 추가 수당이 있는데 그거는 정부에서 우리한테 제공해 준 건데 그걸 왜 다 안 쓰냐. 받아야 되는 걸 왜 안 받냐. 저보고 바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눈 하나 달린 마을에 가면 눈 두 개인 사람이 바보가 되듯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딸려서 안 쓰고 있는 내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있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찍지 않고 밖에 나갔다가 다 밤늦게 와서 그래서 최대치 한 달치를 썼는데 법인카드에 책정된 업무 추준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50만 원밖에 안 썼다.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청렴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바보라는 거예요. 100만 원을 한 달에 쓰라고 했는데 왜 안 썼냐. 이거는 오히려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쓸 수 없다면 쓸 데가 없으면 다른 직원한테라도 줘서 이걸 돈을 쓸 수 있게 하는 게 아주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 근데 여기서 좀 네. 이제 나눠서 봐야 되는 게 그 업무 추진 경비를 말 그대로 경비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송사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그 팀이 이제 프로그램별로 이제 짜이고 프로그램별로 움직이다 보니까 프로그램 스태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야근을 한다든지 업무를 네. 수행하는 과정에서 뭐 야식을 먹을 수도 있고 필요한 어떤 물품을 조달할 경우도 있고 그럴 때 경비로 써라고 해서 법인카드를 지급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건 정상적이고 지극히 정당한 업무 추진 경비죠.
2: 그렇죠.
1: 그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죠. 그게 원래적인 의미의 업무 추진 경비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뭔가 관계를 형성하고 뭔가 윤활유를 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하는 네. 이 자체를 업무로 지금 인정해 주는 기업 문화. 기업 문화만이 아니죠. 공직도 마찬가지인 거죠.
2: 네.
1: 그러니까 결국은 한편으로는 구조적으로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3: 그래도 뭐 문화가 안 그러면 법인카드가 아무리 많다고 해서 그게 조장이 되지 않겠죠.
1: 근데 근본적으로는 네. 여기에 뭐가 있냐면 그다음에 따라오는 게 바로 접대 문화인
3: 그렇죠.
1: 거예요.
3: 네.
1: 그러니까 네. 결국은 법인카드라는 것은 하나의 현상이고 네. 뿌리를 그러니까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은 어디에 그 봉착하냐면 접대 문화에 결국은 가 닿는다라는 거예요.
3: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우리나라가 보통 직장인들이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을 하는데 네. 근데 그때는 뭘 하느냐. 그 시간 내내 뭔가 결정하고 해야 되는데 실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어떤 은밀한 곳에서 뭔가 서로 비밀을 하나씩 내보이면서 그다음에 뭐 예전에 이제 룸살롱 문화 같은 데 가보면 어떤 함께 일탈을 저지른다는 것까지가 하나의 유대가 형성되어 왔던
1: 그런 게 있죠. 네,
3: 아주 네. 끔찍한 대한민국의 조직 문화의 결과값인 거죠. 그런 모습 자체가.
2: 그런데 이제 업무 특성이라는 게 그 부서마다 그 사용처마다 분명 존재하잖아요.
1: 있죠.
2: 대법원에서 과연 그렇게 접대할 일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실 거 아니에요.
0: 주로 접대받는.
2: 뭐 아니면.
1: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이런 거죠. 대법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어떤 대법관 밑에 어떤 이제 재판연구관이 딸려 있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업무량이 폭증을 해가지고 근무의 시간에서 막 일을 하고 그러는데 야식도 먹고 뭐 해야 네. 된다. 그래서 뭐 또 택시도 불러주고 해야 된다면 그때 네. 쓰는 경비는 정당한 경비예요. 그러니까 법원 안에서도 업무 추진 경비가 발생을 하죠. 그런데
2: 네.
1: 거기에 쓰면 누가 뭐라고 하냐라는 거예요. 아니 오마카세 가가지고 네. 아니 대법원장이 얼마나 저기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냐면 평소 못 먹은 거 먹어보는 게 소망이라는 것은 업무가 아니라는 자기 고백이에요. 그
2: 그렇죠.
1: 얘기가.
2: 그냥 개인 소망 들어준 거라니까. 버킷리스트
0: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먹고 싶은 거 먹게 해줬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말한 자연 발생적으로 업무 외적인 또 다른 업무가 발생할 수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책정하는 건 좋은데 권력 기관일수록 그걸 과다하게 책정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공직사회의 특성은 뭐냐면 문화는 뭐냐면 책정된 건 일단 다 써야 된다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와인을 1억 원이 넘는 돈을 와인을 사는 데 쓰고 아까 말씀드린 1인당 객단가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일반인들은 꿈도 못 꾸는 식당에 쓰는 이유는 권력기관이잖아요. 거기도 힘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받을 때 책정할 때부터 이미 그런 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책정해놓고 그리고 그다음부터 이 사람들의 머리는 어떻게 돌아가냐. 이건 무조건 써야 된다. 그런데 그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사실 맨날 저녁에 회식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한번 회식한다는 미명하에 왕창 쓰고 이제, 무리하게 네. 쓰고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3: 그게 거. 가능한 이유가 약간 보면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미 본인이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판사로 친다면 내가 변호사 차렸으면 월 내 연봉을 받는데 나는 지금 나의 능력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받고 있다. 뭐 검사도 마찬가지.

0: 지겠죠. 항상 이런 식 의사도 마찬가지. 내가 개원을 했으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사실 옛날에 의사들이 제약회사 법카 다 들고 다닐 정도로 한 30년 전에는 그 정도로 의식이 굉장히 좀 나태했었는데,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로 빠지게 되는 경로가 우리나라의 능력주의라는 것은 내가 일터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보정, 그러니까 보충적으로 나한테 주어진 나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혜를 얻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못 받았던 것을 법카를 통해서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럼 다 써야지.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법카 유용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월간지에서 이런 적이 있었는데, 월간지는 마감때가 되면 집에 못 가요. 한 일주일 정도는. 야근을 밤부터 타고 어떤 때는 뭐 저기 아예 일박으로. 그래서 인근에 저기 여관 잡아놓고 잠깐씩 그러니까 자고 와서 또 글 쓰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뭐냐면 법인 카드가 없었어요. 네.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편집비라고 하는 걸 줬어요. 봉투에 현찰을 담아서. 그러면 총무가 그걸 그러니까 하나하나 살 때마다 해서 야식으로 뭐 라면 시켜 먹을 때 10,000원 주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사실은. 번거롭다 보니까 그러면 경비 한도를 딱 정해놓고 카드로 결제, 이거 되게 편리한 거잖아요, 기능이.
2: 네.
1: 사실은 그러니까 법인카드의 기능은 그런 데 쓰는 거거든요, 이게. 이거 갖고 누가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거죠. 오히려 뭐 거래처를 한 번 먹는다, 커피에서 그러니까 커피집 가서 커피 마시면 몇천 원짜리 영수증 내밀고 정산해 주세요. 격리 가가지고 번거롭고 이런 거, 아예 그냥 내가 그냥 내 돈 내고 말자 하면 내 손해고 이런 거 다 방지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좋은 거야, 그거는 법인카드라는 건. 근데 문제는 그 범위를 넘어서 버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2: 네.
1: 법인카드라고 하는 것들을 말 그대로 뭔가를 그 저기 끌어내기 위해서 윤활유치는 경비 정도로 생각하면서 법인카드를 쓰라라고 돼버리니까.
2: 네.
1: 거기서 공과 사라는 게 구분이 안 되고 그냥 섞여버리는 이 현상이 구조적으로 지금 발생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죠.
0: 그래서 네.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170조 법카 사용액이 작년에는 네. 한 200조 가까이 된다 그러고 뭐 170조 가까이 되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제 유흥업소가 한 6천억 정도 사용을 하고 룸살롱에서는 한 3천억 정도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과거에 비해서 조금 줄고 있는 건데, 골프장이 한 1조 9천억이 됩니다. 골프장이. 이게 굉장히 독특한 이제 한국의 문화가 되는 거죠. 이 안에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 법카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일을 더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대 비용 정도가 아니라 법카 비용까지를 다 영업의 하나의 비용으로 계산을 해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3: 심지어 혹자들은 그 사기업들의 법인카드 사용이 경제 활성화의 큰 한 축이다라고 보시는 시각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고요.
0: 그게 네. 왜 그러냐면 옛날에 실명제 했었거든요.
2: 네.
0: 실명제로 정확하게 누구와 완전 정확하게 네, 기재를 해야 되는데 네. 한 참여정부 때 시작을 했다가 이명박 정부 초기에 그것이 없어지는데, 그 이유가 경제가 안 돈다. 지금 자영업자 힘들다라고 네. 그걸 폐지하면서 그다음 달에 위스키 소비량이 30% 급증을 해버리는
2: 네.
0: 그런 경제적 순환 구조가 있죠, 실제로.
4: 네. 예전에는 지하경제라는 말을 쓰고 그랬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과정이에요, 지금. 아까 룸사롱조차도 이제 통계가 잡힐 정도고, 골프장은 물론이고, 그런 게 어느 정도 투명해져 가는 과정이 있다고 보는데, 근데 저는 이제 좀 이런 게 그 아까 업무 영역에 따라서 진짜로 법인카드를 많이 써야 될 필요가 있는 부서가 있어요. 이를테면 관공서든 민간기업이든 홍보부서라든가 대관 업무를 하는 데라든가
1: 영업부서라든가
4: 이런 데들은 필연적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법인카드로 커버가 안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기관에 이제 그 지자체의 이제 홍보 담당 책임자를 한 적이 있었는데, 늘 기자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기자들이 1차, 2차만 먹고 가는 기자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뭐 형, 뭐 동생 해가면서 3차를 가자는 건데, 3차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마이크가 주어지는 그런 공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또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법카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개인 뭐 당 모임만큼 나오는 뭐 급여에서 그걸 쓸 수도 없는 거고. 참 그럴 때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주변에서 도움도 받기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는 네. 그런 업무를 하지도 않으면서도 그냥 늘상 오마카세 먹고 그러면서 그걸 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도덕적 해이로 이제 평가되기도 하고 네. 그런 경우죠.
3: 앵커님이 네.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법인카드 사용이라는 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때, 적절하게 사용했느냐라고 판단 내릴 때 분명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0: 만약에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단어 하나만 바꿨어도 이렇게 비판받진 않았을 맞아요. 수도 있어요.
1: 아유, 대응이
0: 평소에 저는... 그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여보고 싶다는 게 저의 소망이었습니다라고 하면
2: 그러면 이제 사기 진작 차원으로라도
1: 그렇죠.
2: 이해할 수 있고
1: 자신의 책임으로 말하는
0: 저의 소망이
1: 거니까.
0: 너무 컸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뭐, 그렇죠.
0: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비난받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2: 근데 저는 이건 좀 번외의 얘기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태도가 정말로 심각하다고 느낀 게 이미 보도를 통해서 된 거는 법원 직원 내지 대법관까지 포함해서 법원 내부의 식구들하고만 그 법인카드 쓴 거 아니었거든요.
0: 네.
2: 이미 법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법카 썼다는 게 이미 보도까지 됐어요. 그런데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해명이라고 하는 걸 보면 아주 기본적으로 내가 이 정도까지는 소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준비도 안 돼 있었던 거예요.
1: 예, 네. 맞습니다. 예.
2: 그러니까 얼마나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 제기라든지 국회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상이에요. 그 자체가.
0: 네. 네? 재청 관련돼서는 자료를 여러 장 준비하셨는데 법인카드 관련돼서는 하나도 준비 안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3: 되게 익숙했을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런 식으로 월급이 있고 네. 월급 플러스해서 돌아온 어떤 비용이 늘 일상적으로 따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게 몇십 년을 일을 하다 보면 아주 네. 자연스러운 우리 돈, 내 돈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 우리 사회에서 판사라는 직책, 판사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미 대접받는 거, 어떤 선민의식, 뭐 이런 것들이 몸에 배일 수밖에 하는 그런 잘못된 문화가 계속 있었고, 그럼 오랫동안 법관 생활을 한 분들은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나는 몰라, 나는 그런 거 신경도 안 써 이렇게 하고 막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몸에 이미 충분히 배어 있지 않을까
2: 그러니까
1: 생각해봐요.
2: 법인카드 사용에 세 개의 유형이 있는 것 중 공과사를 가지고 가면. 순전히 공적인 용도로만 법카를 사용하는 게 아까 얘기했죠. 진짜로 업무 경비를 위해서만 쓰는 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적인 일을 사적으로 풀려고 하면서 법카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윤활유 치려고 모시고 접대하는 게 그런 경우라고 봐야죠.
0: 네.
2: 세 번째 우리가 얘기 안 한 게 있어요. 뭐냐면 100% 사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0: 맞아요.
2: 혼자
0: 네.
2: 먹고
0: 네.
2: 네. 자기 혼자 사고 이런 데 법카 쓰는 사람. 그지 않습니까?
0: 있죠.
2: 네. 그죠. 그러니까 세 유형이 있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유형은 도대체 이 사람은 뭐냐? 도대체 어떤 마인드냐? 사실 이것도 짚어야 돼요.
0: 공적 마인드가 전혀 없는 사람인 거죠.
2: 그러니까요.
0: 네. 네.
2: 전혀 없는 거죠. 그다음에 근데... 여기서 저는 그 더 궁금한 게 이걸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가 저는 오히려 신기할 정도라는 거죠.
3: 근데 아마 속사를 파헤쳐 보면 이런 기업에서 이런 일이 많다 그러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야근을 하는데 뭐 치킨을 먹는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날 나는 고기를 안 먹는데 나는 치킨을 안 먹는데 맨날 야근을 하면 치킨만 주더라. 뭐 이런 거죠. 이런 식의 어떤 문제 제기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남들은 법카로 술도 마시고 놀러도 가는데. 나야 뭐 거기 나는 그런 건 안 하니까 이런 또 써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모든 이 법카의 문제는 합리화를 계속 하거든요. 나한테는 책임이 없어. 내가 더 노력했어. 저 사람들이 더 법카로 더 많은 걸 쓰고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합리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근데 유형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사적 자신의 사적인 일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공적 자금을 쓰고 있는 경우도 대단히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어째서 관공서에서 나오면 퇴직자의 삶을 즐기는 게 아니라 어디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0: 네.
3: 어디 무슨 바로 어디로 들어가고 뭐 자회사로 들어가고 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법카의 권리가 가장 최대치로 있을 때
0: 네.
3: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그다음 행보가 결정되게 되는
0: 네.
3: 그런 측면도 굉장히 많이 작용되고 있다.
2: 그리고 우리들 사고에 사실 법카 하면 공돈이라는 사고도 예, 어느 정도는 그게... 있어요. 자, 그죠.
0: 네.
2: 법카 끊으면서 자, 오늘 먹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네, 부인할 수 없는.
0: 그 친구 중에 누구 하나가 승진해서 법카 받았다 그러면은
2: 그렇죠.
0: 전혀 업무적으로 상관없는 친구들이 환호를 하니까요. 그럼 왜 환호를 하는지. 참, 사실 그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잖아요.
2: 그렇게 어떻게 삼겹살 손님들이 좀 있었습니까? 그런 자국
0: 아, 많이 있었죠. 사실. 사실 법카 손님 개인... 빠지면 가게 매출에 상당한 타격이
3: 맞아요.
0: 있습니다.
2: 네. 그렇죠. 예, 네, 맞아요.
1: 이건 번외 얘기 또 하나 하고 싶은데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GDP가 미국을 앞질렀잖아요. 뭐 G2라는 강력한 미국에 대항하는 선진국으로 대접받고 있는데
4: 중국의 미래가 그렇게 밝아만 보이지 않는 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양안 문제 있고 동서 문제 있고 빈부격차 문제, 핵심적인 게 경제민주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데, 아까 우리가 170조 얘기했었죠. 우리나라
3: 170에서 200조.
4: 예. 네. 제가 한 10년 전에 들은 통계인데요. 중국 공산당 고위 당원들이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 나가서 쓸 수 있는 무자료 거래를 할 수 있는 돈이 그때 당시 900조였어요. 900조. 그러니까 스위스나 이런 데 가서 펜션촌을 몇 백채를 단체로 사고 헐리우드 옆에 비버리즈에 중국인 촌을 형성하고 자녀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까 말한 무자료 거래예요. 법인카드를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그렇게 유실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견제도 전혀 안 되고. 그런 거를 보면은 이게 막 투명화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분란이 있을 거고, 뭐 그런 일들이 발생할 거를 예견해서 중국이 과연 이렇게 승승장구만 계속할 거냐라고 하는 그 전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과정을 거쳐왔고 예전에 노조가 없었던 어용노조가 있었을 때 사실은 기업 어떤 간부들보다도 노조에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돈을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지금 노동자 대투쟁 이후 민주노총이 들어서면서 굉장히 많이 개선이 돼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법카가 우리가 사회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되고 우리의 분노를 유발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특히나 우리가 믿었던 기관들 이런 데에서 어떤 마인드라든가 예산 사용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더 엄정해져야 되고, 그런 필요를 그런 절박성을 단적으로 이렇게 상징화 시켜준 사람이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인 것 같아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법화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특히 이런 데 근무한 사람들이 꽁돈 의식보다는 철저하게 업무 연관성 속에서 그 예산을 쓰는 그런 문화를 정착하는 데 하나의 기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 결론적으로 어쩌면 오늘의 주제가 그건데, 왜 사람들은 공과사를 구분을 못하는 걸까요? 심리적으로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0: 그거를 구분 못했을 때 본인이 받는 피해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겠죠.
2: 그런 거겠죠.
0: 네.
2: 그러니까 되돌아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0: 없는 거죠.
2: 없는 거죠.
0: 네.
2: 그런 거 한번 이제 호되게 당하면
0: 네.
2: 엄격하게 본인 스스로가 구분을 할 텐데.
3: 그런데 네. 이제 일터에서도 일 자체도 공과사가 구별되지 않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고.
2: 아까 얘기했던 게 그런 거죠.
3: 퇴근. 네. 네. 그리고 아니 또 일상적으로 뭐 퇴근해서도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공과사의 어떤 기준이 흐릿해지는 그런 게 굉장히 크고. 그러면 공적으로 내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면 사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사게 되고. 사실 이게 이 법인 카드를 쓰게 되면 기업의 비용으로 이게 항목이 그렇죠. 잡히기 때문에
0: 네.
3: 결국 세금이 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수 확보에도 지장을 주는
2: 그렇죠.
3: 그런 악순환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엄격히 진행될 필요가 있는 거죠. 실무자들은 굉장히 귀찮고 힘들겠지만 김영란법이 그냥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네.
2: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 여쭤보고 싶은 심리가 있는데, 법인카드 썼다가 사고를 친 뉴스를 탔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0: 네.
2: 그런 걸 보면 그걸 반면교사 삼을 법한데
0: 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짓을 벌이는 그 심리는 뭘까요? 나는 안 걸릴 거나 나만은 예외라는 어떤 그런 심리인가요?
4: 아니, 뭘까요? 당장의 욕구가 더 큰 거죠.
2: 그래요?
4: 나중에 후과는 일단 나중 일이고, 지금 당장 내가 뭐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써야 되는 상황, 이것이 더 다급하게 다가오는 거고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나중은 나중 일이고 또는 뭐 이렇게 또 늘 이렇게 화제가 됐었는데 뭐 그렇게 흐지부지 되는 것 같고, 이런 것에 편승하려고 하는 문화도 있는 것 같아요.
0: 네. 당시에 크게 논란이 되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법적으로 그게 밝혀져서 처벌을 받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4: 그러니까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0: 그런 것들이 뭐, 쌓이고 쌓이다 보면 사실.
2: 토해냈다는 얘기도 별로 못 들어봤어요. 네.
4: 그게 반면교사죠. 네.
0: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좀 들려와야 아 이게 경각심이 맞습니다. 좀 생기고 문제가 있는 거고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될 텐데 논란만 되고 정치적 도구로만 이용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적절한 처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네. 없습니다.
3: 그게 또... 그 리더가 그렇게 사용을 했을 때 즉각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어떤 나중에 문제 될 것보다 네. 그걸 엄격하게 사용을 했을 때 야근하다가 뭐야 이거 야근하는데 뭐 닭 좀 많이 좀 시켜주지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말이 오히려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법카를 조금 화끈하게 쓸수록 돌아오는 어떤 경제적 비용 그러니까 회사의 효율성이 더 크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것이다 리더들은 그래서 그 순간에는

0: 나중에 보다 이 상황에서 내가 뭔가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전의 방식대로 결제를 해버리는 것이 더.
1: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질문드린 그런 유형의 사람들은 이렇게 좁힐 수가 있죠.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러면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검증대에 서야만 되는 사람들 조차도 그런 행태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어찌 본다면 자기 무덤을 파는 건데
2: 네.
1: 더 높은 곳을 올라가려고 하는 것들을 막는 지뢰 같은 거잖아요.
2: 네.
1: 그런데도 한다.
2: 네.
1: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3: 공직 사회의 그 어떤 그런 것에 대해 서로 관대한
0: 그러니까
3: 모럴 해저드의 카르텔이 있는 것 같아요. 관념적 카르텔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내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돌아서면 검사들, 검찰총장 뭐 이렇게 뭐 사실은 지금 법인카드가 주제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대법원에서도 크게 문제가 된 건데 현찰을 막 주잖아요. 법인카드도 아니고
1: 경력금 경력금 주죠.
3: 이런 것들 옛날에 뭐 특활비라 그래 검찰총장이 검사들하고 회식하면 식사비만 내주는 게 아니라 뭐 봉투 하나씩 다 주고 이런 것까지 막 이 공직사회 만연해 있고 그러니까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돼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공직사회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흐지부지할 문제 아니라 정말 엄정하게 바라봐서
1: 그러니까 그 말도 맞는 말씀이신 게 이제 언론 요즘 이제 언론계의 촌지는 이제 거의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옛날에 촌지 문화가 뭐 거의 횡행을 할 때는 두 종류의 그 선배 기자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촌지를 받아서 혼자 챙기는 선배와 후배들한테 뿌리는 선배.
2: 네.
1: 후자는 문제되는 바가 전혀 없었다.
3: 딱 그 일종의 카르텔이죠.
1: 그러니까요. 네. 결국은 비슷한 워들리가 공직사회에서도 작동하고 있다고 이런
3: 맞습니다.
1: 얘기가 되는 겁니까?
3: 네,
1: 예. 네. 후진적인 모습이죠. 그런 네.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2: 네.
1: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세 분하고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4: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연금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3: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4: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5: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7: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8: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2: 가치,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3: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0: 2020년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잠시 후 8시 5분부터 최고의 모빌리티 쇼
1: 권용주
0: 강다솜의
1: 차카차카가 시작됩니다.
2: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4: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5: 안녕하세요. 울산 기상대장.

0: 양승만입니다. 우리는 항상 맑고 화창한 날만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날씨가 항상 맑기 많은 곳은 결국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는 사막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때로는 거센 바람이 불고 때로는 세차게 비가 내리는 날이 있습니다. 당장은 힘들고 지치지만 비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비로소 땅이 단단해지고 새싹이 돋아납니다. 이처럼 인생의 다양한 날씨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 비에 젖었다면 내일 마주할 눈부신 햇살과 새들의 지저귐을 기대해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날씨를 응원합니다.
1: 울산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 납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왕.
1: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2: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 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1: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2: 삼산 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3: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4: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6: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5: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8시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이달 말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 투표용지 공개 검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투표용지에 대한 증거 검증을 위해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의견을 조율 중입니다. 국민적 의혹과 관심이 불거진 만큼 검증 과정을 언론과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증일로는 오는 29일이 유력한 날짜로 거론되나 변동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평 계곡살인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혜가 남편 사망 이후 유족연금 1,300만 원을 받았지만 환수된 금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은혜는 2019년 남편을 숨지게 한 뒤 유족연금을 청구해 매달 46만 원씩 28개월간 약 1,300만 원을 챙겼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3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남편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이 씨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소했지만 그동안 지급된 연금은 환수하지 못했습니다. 공단은 납부 의무자인 이은혜가 장기간 교도소 수감 중으로 본인 명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압류나 강제 집행을 통한 환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7월 발생한 인천 쿠팡물류센터 대형 화재가 리튬 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으나 발화 원인은 여전히 밝혀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번 화재와 관련한 1차 감정 결과를 지난달 경찰에 통보하면서 리튬 배터리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명확한 발화 원인은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수가 발화 원인으로 추정한 특정 리튬 배터리는 탁상용 선풍기와 낚시용 양수기, 진공 포장기의 충전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과수는 발화 추정 지점이 모두 불에 탄 상태라 해당 배터리가 들어있던 구체적인 상품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홍

0: 정부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업 집단 제재 자료에 따르면 누적 과징금 1위는 삼양사로 4,353억 7,800만 원이었습니다. 삼양사는 설탕과 밀가루, 전분, 전분당 가격을 모두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올해 3월과 7월, 8월에 연이어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현대리바트로 이 기간 59차례나 공정위 소관법을 위반했습니다. 현대리바트는 입찰 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11차례, 시정명령 48차례 조치를 받았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낮부터 저녁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 내륙과 강원 남부 내륙, 충남 내륙과 충북에서 5에서 20, 전북 동부와 전남 동부에서 최대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풀꽃으로 유명한 나태주 시인이 해준 말인데요. 인생에는 참 귀한 여분의 시간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 둘째, 멈추고 쉬며 한숨을 돌리는 겨울. 셋째, 삶의 부산함을 웬만큼 벗어낸 노년기. 시인은 이 시간들을 요긴하게 보내자고 제안합니다. 일과를 끝낸 저녁, 야외 활동이 어렵고 긴 겨울, 그리고 비로소 자유가 생기는 노년기. 이때 뭘 하는 게 좋고 나는 주로 뭘 하는가 중요하답니다.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2: 권영주
3: 강다솜의
2: 차카
3: 차카.
2: 안녕하십니까.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진행의 자동차 칼럼니스트 권영주입니다.
3: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 강다솜입니다.
2: 영화나 드라마 보면 경찰이 범죄자 추격하는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드라마 속 경찰들의 정말 운전 실력이 레이서 수준입니다.
3: 맞습니다.
2: 그런데 이게 영화나 드라마 속 판타지가 아니라 진짜 훈련에 의한 사실인 거예요.
3: 어? 경찰이 레이싱 연습해요?
2: 그럼요. 그러니까 실제 순찰차를 이용해서 도주 차량 추격이나 긴급 출동 같은 돌발 상황에 대응하는 실전 운전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3: 오, 그렇군요. 근데 추격전이나 긴급 출동이라고는 해도 이게 무작정 빠르게만 달리는 게 기술은 아닐 것 같아요.
2: 그럼요. 일반적인 도로 주행과 달리 긴급 출동이나 도주차 추격하다 보면 급제동, 급격한 방향 전환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은 자동차를 빠르게 움직이는 것보다 급박한 상황에서 차를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데 중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3: 도망치는 범죄자분들 들으십시오. 실전 훈련으로 실력을 쌓은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 그럼 이렇게 실력 쌓다가 정말 레이싱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일부 저 지방경찰청에서 실전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런 훈련이 전국적으로 확대돼서 더 많은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자, 일요일입니다.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출발하겠습니다.

0: 이 노래는 언제 들어도 신나요?
1: 그러니까
0: 데니엘 분의 Beautiful Sunday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죠.
1: 자동차 안에 시가잭이 있습니다. 시가잭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해드립니다.
0: 대체 어떤 이야기일까 궁금해지는데요. 카믈리의 박 실장과 구매 상담하는 날이죠. 오늘은 어떤 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지 기대하겠습니다.
1: 자동차와 인문학의 만남 카스토리 로드테스트 김기범 편집장이 준비한 내용은 교통신호등입니다.
0: 차카차카는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비 궁금증, 교통사고 법률 상담 대환영입니다.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프리미엄 썬팅 브이쿨에서 자동차 용품 등 푸짐한 선물 드립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2: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시 미필.
3: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4: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5: 수확량 줄어도?
4: 보장.
5: 가격이 내려도?
4: 아이 그럼.
5: 보험이 든든하구만.
6: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손해보험.
7: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Walk it, walk it. 언제
8: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0: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2: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3: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모빌리티쇼
4: 권영주
3: 강다솜의
4: 차카차카를 듣고 계십니다.
3: 귀로 듣는 자동차 칼럼 올데카 시간입니다. 요즘 자동차 안에서 전자기기 많이 사용하는데 예전에는 이 시가잭에 연결해서 사용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시가잭이 정말 담배에 불 붙이는 용도였다고요?
4: 아 그럼요. 시가니까. 네. 실제 용어가 그렇습니다. 시가렛 그런 용어가 들어가요. 이제 옛날에 자동차에서 담배 피우는 일이 얼마나 멋졌냐면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네. 담배를 펴야 멋있게 보이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입에 물고 연기 내뿜는 게 광고에 등장할 정도로 유행이었어요.
3: 그러니까 세트군요, 세트.
4: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운전하면서 담배불 붙이려면 성냥으로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3: 아. 그러니까
4: 바람 때문에 꺼져요. 기름 라이터 쓰려고 해도 바람 불면 또 꺼져요.
3: 네.
4: 불편하죠. 성냥 때문에 차 안에서 불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떠올린 게 야 이거를 전자식으로 라이터를 만들면 어떨까.
3: 네.
4: 겨울철에 전기난로 보면 플러그 꽂았을 때 열이 빨갛게 달아오르잖아요.
3: 네.
4: 거기에 담배 갖다 대면 불이 붙거든요.
3: 어허.
4: 이게 이제 어느 날 그러면 갑자기 튀어나오냐 그게 아니고 1880년대 초에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발명가 프리드리 비렐름 쉰들러가 세계 최초의 전자식 담배 라이터를 발명합니다. 근데 이때는 발명해서 자동차에 적용한 게 아니고
3: 네.
4: 그냥 애프터마켓 용품으로 팔았어요. 사람들이 미친 듯이 삽니다. 담배를 좋아해서. 이걸 사가지고 자동차에 가지고 다녀요.
3: 네.
4: 근데 이제 꽂아서 전기 열을 얻으려면 이 장치를 자동차 어딘가에 꽂아야 되잖아요.
3: 그렇죠.
4: 당시 자동차는 꽂을 곳이
3: 없었습니다.
4: 그래서 자동차에서 가보니까 어라? 담배 피우는 사람은 늘어나고 부자들이 특히 많이 피우니까 고급차에 이 기능을 적용해보자라고 해서 1925년 무렵부터 링컨, 캐딜락 같은 미국의 프리미엄 브랜드가 대시보드에다가 시가라이터를 공장 출고 옵션으로 매립해주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소비자가 차의 구멍을 별도로 내고 부착할 일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자동차 회사로는 링컨이나 포드가 먼저 했지만 그 회사가 만들었냐 그게 아니고 미국의 카스코라는 회사가 무선잭 만들어서 자동차에서 공급을 해준 겁니다. 근데 이제 공급을 하다 보니까 고민이 생겼어요. 이게 회사마다
3: 네.
4: 요구 조건이 달라요. 우리는 5cm 지름이, 우리는 4cm, 우리는 3cm.
3: 다 다르니까
4: 7cm.
3: 또.
4: 사이즈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1950년대에 카스코가 눌러놓고 열이 충분히 오르면 탁 튀어나오는 자동 팝아웃 형태를 개발해서
3: 오호.
4: 표준으로 제공하겠습니다. 통일합시다. 그래서 이때부터 전 세계 모든 자동차 제조사가 똑같은 지름과 똑같은 배선 구조의 12V 소켓을 대시보드에 기본 장착해서 출고하게 된 겁니다.
3: 음흠.
4: 요즘 이걸로 담배 붙이는 사람 거의 없죠?
3: 거의 없죠.
4: 네, 지금은 이제 충전용으로 용도가 바뀐 거예요. 어차피 전기를 이용하니까. 근데 충전도 요즘에 C타입 케이블로 하거나 무선 충전으로 바뀌니까 시가잭 필요해? 이걸 대묻게 되는데 점점 없어져요. 그런데 고급차는 지금도 시가잭을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곳에 남겨둡니다.
3: 아무래도 상징 같은 걸까요?
4: 그렇죠. 당신은 부자입니다. 담배와 재떨이가 항상 앞에 있으니까 언제든 차에서 흡연을 즐기세요라고 하는 일종의 상징처럼 남겨두는 겁니다.
3: 비흡연자지만 당신은 부자입니다. 그 멘트는 좋은데요?
4: 부자 좋아해.
3: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귀로 듣는 자동차 칼럼 올데카였습니다.

0: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 차카. 자동차 구매 계획 있으신가요?
1: 예, 마음에 드는 자동차가 있긴 있는데 아 이거 살까 말까 확

0: 신이 없으신 분도 또 주변의 추천에 귀가 팔랑 되시는 분도 전부 다 오세요.
1: 네, 자동차 구매는 이제 차카차카 카믈리의 박 실장이 해결해 드립니다.
0: 메타리버 테크놀로지 박지용 이사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차카차카의 최고 미가 카믈리의 박 실장입니다.
1: 아니 그걸 틀리면 어떡해요. 이렇게 유연하게 싹 갔어요 저.
0: 미가를 믿지 못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15번째 구매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1: 네, 9996번님의 구매 상담인데요. 하이브리드 르노 필랑트 구매를 고민 중입니다. 르노 필랑트 장단점이 무엇인지 정말 구매하게 된다면 옵션 구성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박 실장님 도와주세요.
2: 네, 이분 심상치 않습니다. 르노 필랑트를 마음에 뒀다는 것은 개성이 강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일단 프랑스 브랜드 차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0: 뭐 개성에 강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뭐 쉽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한국 네. 정서인데.
2: 네. 필랑트는 일단 유럽 이외의 국가에서 판매할 계획으로 만들어진 차입니다. 한국을 시작으로 이제 남미, 중동에 판매하는 것이죠. 프랑스 내에서는 판매하기에는 차량 사이즈가 다소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러니까 프랑스 브랜드의 자동차이지만 글로벌 판매를 위한 차라고 보면 되는데 그럼에도 유럽 감성이 좀 있긴 있나요?
0: 우리 강하나 네. 유럽 감성 좋아합니다.
1: 저 네. 좋아합니다. 유럽 병 걸려 있거든요.
2: 르노는 이제 프랑스의 대중적인 자동차 브랜드죠. 물론 과거에 고급차라고 할 수 있는 르노 25 같은 차도 판매했지만 대중적인 브랜드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근데 이번 사연자께서는 르노 필랑트를 아주 콕 집어서 그러니까. 상담을 요청하셨잖아요. 이 차가 디자인이 좀 특별해요?
2: 네, 좀 특별합니다. 필랑트는 이제 국산차 중에는 비슷한 차종이 없고요. 수입 차종으로는 이제 형태만 비교한다면 레인지로버의 벨라와 같은 개념의 차종입니다. 예. SUV인데 좀 더 스포티한 디자인의 SUV인 것이죠. 패스트백 그 스타일은 아니고 스포티하면서 고급스러움을 추구하는 겁니다.
0: 가격이 어때요?
2: 네, 일단 필랑트 그 하이브리드 이텍 모델의 테크노 최하위 트림이 4,495만 원부터 시작입니다. 그 중간 트림으로 아이코닉 트림이 4,864만 원. 예. 최상위 트림은 이제 에스프리 알핀 트림으로 5,144만 원의 증강 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 115만 원.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135만 원을 추가하면 5,394만 원이 됩니다.
0: 야, 이게 가격이 최저가 4,400에서 최고가 5,390분이니까 약간 1,000만 원 차이 왔다 갔다 하네요.
2: 네, 결코 낮은 가격은 아닌 거죠. 차량 크기와 가격적인 면에서 이제 기아 소렌토, 현대 산타페와 경쟁하게 됩니다.
1: 르노 QM6와 같은 그 중형 SUV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필랑트가 되면서 가격이 비싸진 것 같아요.
2: 네, 그 차량 크기도 사양도 이제 분명 중형 SUV들과 경쟁하는 차가 맞습니다. 예. 상품성만으로도 이제 나쁘진 않죠.
0: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2: 네, 최하위 트림에도 좋은 사양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러피안 디자인답게 제가 늘 강조하는 전좌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적용되었습니다.
0: 좋아요.
2: 경쟁 차종에 적용되는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사양과 기타 사양들도 웬만해서는 다 적용됩니다. 물론 경쟁 차종도 필랑트와 비슷한 가격대의 트림에서는 전좌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필랑트의 최하위 트림 가격이 낮지 않다는 의미죠.
0: 근데 요즘 보면 그 최하위 트림을 얘기할 때 예전의 최하위 트림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최하위 트림도 거의 예전에 고급 옵션 같은 있을 건 다 있는 네. 그런 추세로 가는 것 같아요.
2: 네. 최하위 트림으로 만들어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많지 않으니까 차라리 최하위 트림의 상품성을 높이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법규 때문에 무조건 추가해야 하는 품목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가격은 자꾸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1: 그러니까 어쨌든 필랑트는 최하위 트림도 상품성이 괜찮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2: 네. 기본기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하위 트림의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하위 트림인 테크노 트림만 하더라도 티맵 내비게이션이 적용되고 운전석, 동승석, 뒷좌석의 네. 온도 조절이 가능한 3존 독립 풀오토 에어컨도 적용됩니다.
0: 여기까지만 듣고 보면 그 사연 신청자의 구매 결정이 약간 구매 쪽으로 한 60%까지는 지금 기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2열은 어떻습니까? 2열.
2: 네, 필랑트의 1열은 스포츠 버킷 형태의 시트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데 2열인 뒷좌석은 일반 좌석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 기본인 것이 이제 자동 온도 조절 공조 장치와 컵홀더, 열선 시트 등입니다. 2열선 블라인드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0: 아, 그래요?
2: 네. 1열 좌우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준이죠.
0: 여기서 5점 빼야 되겠네요.
2: 네. 네. 따라서 이제 풀옵션 사양의 필랑트는 이제 오너 위주, 그중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를 위한 자동차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심에 이제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도 포함이 됩니다.
0: 스크린?
2: 네.
0: 무슨 스크린이죠?
1: 이게 뭐예요?
2: 이게 이제 르노에서 이름을 지었는데 네. 계기판과 센터페시아의 이제 모니터죠. 그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두 가지가 적용되는데 최하위 트림에도 165만 원을 추가하면 네. 조수석에 우와. 12.3인치 동승석 디스플레이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TT를 이용해서 드라마나 영화 시청, 음악 시청도 가능하고 우와. 게임도 가능하긴 한데 참을미 하시는 분들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패밀리카보다는 2인 가정 혹은 친구와 둘만 탈 경우 더욱 만족도가 커질 수 있는 차죠.
0: 느낌상 이렇습니다. 그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 적용 가능? 어? 괜찮아. 플러스 7점. 어 그런데 165만 원? 마이너스 10점.
1: 그 쉽게 말해서 패밀리카보다는 2인 위주의 자동차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2: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이즈가 비슷해도 패밀리카 용도냐 혹은 1열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 위주의 설계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들과 탈 건지를 고려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정답은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차를 구매하는 오너 마음인 것이죠.
0: 자, 장단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지금까지는 장점이라고 치고 네. 단점 뭡니까?
2: 네. 아, 이건 좀 얘기하기 어려운데 네.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상품성이 높은 품목을 적용했기 때문에 최하위 트림의 가격이 높아졌습니다.
0: 예.
2: 그리고 이제 2026년 출시 초에 초기 품질 이슈가 있었지만 2026년 9월부터
0: 예예.
2: 7년 14만 킬로미터의 무상 보증 기간을 적용했습니다.
0: 아, 요건 뭐 요건 저 플러스 3점.
2: 네. 네. 그런데
1: 그런데
2: 7년 14만 무상 보증을 받으려면 좀 번거롭습니다.
0: 아, 뭐가 번거로워요?
2: 차량 출고 후에 매년 1회 르노코리아 서비스 네트워크를 방문해서 무상 점검과 유상으로 엔진 오일 세트를 교환하면서 매년 1년씩 플러스 시켜서 최대 7년 혹은 14만 킬로미터까지 보증 프로그램을 제공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0: 우리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네. 무상 보증 받으려면 우리의 손으로 잘 관리 해드릴 테니 네. 우리 손만 타세요.
2: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년 계기판에 자동차 정비하라는 서비스 메시지가 점등되면 센터에 가셔서 엔진 오일을 교환하고 점검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주의를 7년간 지켜보자는 의미인 거죠.
0: 이게 설마 3개월에 한 번씩 뛰어가지고 네. 가세요. 그런 건 아니겠죠?
2: 아, 그렇지 않습니다.
1: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좀 귀찮으면 되네요.
2: 네네.
1: 어허.
0: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래도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SUV가 있잖아요.
2: 네. 기아 소렌토, 현대 산타페, 폭스바겐 티구안, 푸조 5008, 토요타 라브4 등이 가격으로 보면 다들 비슷한 가격대에 포진해 있는 차종들입니다.
0: 네. 오늘 박재영 실장의 설명을 듣고 다른 자동차들도 이제 구매 예정자가 비교해보고 싶다면 다시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AS도
1: 좋습니다.
0: 해드리는데 어쨌든 박재영 실장의 추천은 여기까지고요. 구매할지 안 할지 여부는 사연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구매 고민하고 계시나요? 차카차카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사연을 구체적으로 보내주실수록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차카차카 카믈리의 박재영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소희가 부릅니다. 산책.

0: 못 받은 돈,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망설이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재산을 찾아주는 세일신용정보 울산지점. 못 받은 돈은 울산 249-4040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울산 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 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3: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4: 잘 모셨어.
3: 어디로?
4: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3: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4: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3: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5: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6: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7: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 차카. 자동차의 역사와 문화, 공학과 인문학을 넘나드는 지식의 향연. 가스토리 시간입니다. 온라인 자동차 미디어 로드테스트 김기범 편집장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8: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 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8: 네, 오늘의 주제는 교통신호등입니다. 네. 최근 그 SNS 보면은 좀 우리나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이런 콘텐츠가 많이 도는데요. 예.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보고 놀란 것들. 그중에 하나로 건널목 바닥신호등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9: 아, 바닥신호등. 네. 건널목에 있는 거.
8: 네. 밤에 보면은 정말 무슨 조명쇼 하는 것 같잖아요. 번쩍번쩍해가지고.
9: 테마파크예요. 그 네. 느낌은.
8: 굉장히 창의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아이디어란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신호대기에 서 있는 운전자들이 계실 텐데 오늘은 우리가 매일같이 이용하고 있지만 잘 모르는 신호등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보겠습니다.
9: 그래요. 저희 코너에도 있잖아요. 푸른 신호등 옛날 거.
8: 그 얘기도 나옵니다.
9: 그 방금 바닥 신호등이 네. 해외 방문객들에게 또는 해외에서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했는데 네네. 이 바닥 신호등이 우리나라에 언제 처음 도입된 거예요?
8: 저도 이번에 찾아보고 처음 알았는데요. 예, 예. 2018년에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역 앞에 처음으로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아이디어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고개를 숙이고 걷는 사람들을 보고선 뭐 속칭 스몬비라고 하잖아요.
9: 스마트폰을 밑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네. 신호등 안 보니까.
8: 네. 맞아요. 그런 사람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아이디어였고요. 예, 예. 당시에 남양주경찰서의 유창원, 유창훈 경정의 아이디어였다고 기록에 남아있네요.
9: 두 분은 형제인가요?
8: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정식 교통시설로 인정을 받아서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 최초는 아니었대요. 2017년에 싱가포르

0: 싱가포르가 먼저 도입했다고 합니다.
1: 아, 이분은 저 싱가포르 놀러 갔다가 이런 게 있구나 잊지 않고 있다가 도입합시다.
2: 오, 그랬을 수도 가능성이 있죠. 높다. 네, 그럼 네. 우리나라에 신호등이 처음 생긴 건 언제였어요?
0: 네.

0: 도심에 하나둘씩 자리잡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당시에는 네. 색깔 대신에 서세요, 가세요 글자로 표기를 했다고 합니다.
1: 글자로.
2: 네. 왜 글자로 했을까? 빨간색이 멈추라는 걸 모르니.
0: 그렇죠. 그거를 매칭시키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 바로 직관적으로 보고 읽을 수 있게 한 것 같습니다.
1: 근데 서세요, 가세요. 약간 얼핏 보면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요즘 같은 신호등은 네. 언제 도입된 거예요?
0: 네. 뭐 이른바 센터 시스템을 갖춘 온라인 신호 시스템은 1978년에 등장을 했고요. 1990년대에는 도시 교통량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실시간 신호 제어 시스템이 등장했습니다. 네. 자, 오늘날과 같은 사색등은 1980년대 초반에 도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녹색 신호에서 좌회전하면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화살표가 들어간 좌회전용 신호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LED 신호등은 2005년에 시험 설치한 이후에 2010년 이후에 전국에 설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 지금은 대부분 LED여가지고 멀리서도 잘 보이잖아요.
1: 맞아요.
0: 맞습니다.
2: 예전에 LED 안 때는 잘 안 보였어요. 신호등도 수명이 되면 네. 약간 뿌얘지잖아요.
1: 맞아요.
2: 그렇죠. 잘 안 보여가지고
0: 맞습니다.
2: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0: 네.
2: 근데 이제 우리가 늘 헷갈리는 게 신호등의 주행등 색깔인데 자 강하나 주행등은 무슨 색입니까?
1: 초록불.
2: 초록불.
1: 어? 파란불?
2: 파란불.
1: 헷갈려요 이거.
0: 그렇죠.
2: 저는 파란불이라고 네. 얘기하니까.
0: 네. 이게 자료를 저도 찾아보면서 알았는데 네. 중국이나 일본 같은 우리나라 말고도 아시아 네. 국가에서는 초록색과 파란색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푸르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왔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청색은 즉 푸른색은 청색과 바다색, 녹색과 연두색과 라임색, 남청색, 군청색, 적색, 하늘색 굉장히 넓은 의미의 색상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 네.
0: 이는 녹색빛이 감도는 과일을 청과라고 부르는 게 좋은 예라고 합니다.
1: 그러네요. 맞아 맞아요. 네.
0: 신호등의 통행 가능 신호 역시 청신호 혹은 파란불이라고 두 가지 색으로 개념을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았던 문화적 특징이 반영된 그래. 결과입니다.
2: 청신호 또는 적신호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1: 맞아요.
0: 그렇죠.
2: 야 이게 재밌네요.
1: 근데 뭐
2: 네.
1: 요즘에는 다 섞어서 쓰는 것 같아요. 초록불, 파란불 모두가.
0: 네. 우리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또 다른 나라도 그런다니까 좀 반갑기도 하고.
1: 그럼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도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 도로교통법에 신호등 설치 기준이 있는데요. 하루에 교통량이 가장 많은 8시간을 기준으로 자동차가 시간당 600대 이상 다니고
2: 예.
0: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150명 이상인 곳 등 자동차 운행량과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의 통행량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일정 기준을 충족하라니까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0: 네.
2: 설치 못하네요.
0: 예외도 있습니다.
2: 예외가 있어요? 네,
0: 교통량이
2: 너무한 거 아니에요?
0: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교통량이 많지 않더라도 이를테면 교통사고가 연간 5회 이상 발생한 장소에도 안전을 위해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학교 앞 300m 이내이거나 통학 시간대 자동차 통행 간격이 1분 이내일 경우에는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초등학교나 유치원의 주출입구 인근 횡단보도에는 차량 신호기와 함께 보행자 신호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1: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어떤 곡을 고를까 하다가 이 곡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이무진이에요? 신호등.

0: 이무진의 신호등 듣고 왔습니다. 김기범 편집장과 함께 신호등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이 횡단보도 차량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보행자가 건널 만큼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네. 이 보행자가 건널 수 있는 보행 시간을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1: 네, 기준은 도로의 폭에 따라 정한다고 합니다. 예. 횡단보도의 길이를 보행 속도로 나눈 값에 횡단보도에 발을 들여놓기까지 10시간 7초를 추가를 합니다. 여기서 보행 속도의 기준은 일반적인 성인이 걷는 속도인 1m당 1초라고 합니다. 따라서 횡단보도 길이가 만약 15m라면 15m를 보행 속도 1로 나눈 값에 여유시간을 7초를 더한 22초가 보행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2: 야, 과학적이네요, 나름.
1: 그렇죠. 네.
2: 사람의 보행 속도까지 계산해가지고. 이게 그런데 성인이 걷는 네. 속도 기준이잖아요.
1: 맞습니다.
2: 고령자나 애들은 네. 보폭이 느려서 네. 걸음도 느리고 네. 조금 버겁지 않아요? 7초를 준다고 해도.
1: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호등 설치 구역에 따라서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처럼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는 보행 속도를 1초에 0.8 미터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15미터라도 0.8로 나누고 여유시간 7초를 더한 값인 약 26초가 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지는 시간이죠. 지자체에 따라서는 여기에 몇 초의 여유시간을 더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지팡이나 휠체어 같은 보행 보조장치를 사용하거나 유모차를 끌고 가야 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죠.
2: 지난번에 그 노타이의 가동호 그 임원이 나와가지고 네. AI로 네. 이제 신호등 위에 있는 횡단보도에 있는 사람들을 감지해서 네. 신호를 바꿔주는 체계도 연구가 되고 있다고.
0: 그 연구가 정말 반가운 연구인 것 같아요. 저도 교통약자였던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임산부였을 아, 그렇죠. 때. 네. 근데 저는 한번 좀 긴 그 신호 고행 아 횡단보도가 횡단보도. 좀 네, 횡단보도가 좀 길었어요. 네. 그때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남겨두고 빨간불로 바뀐 거예요. 아. 근데 뛸 수가 없는
2: 뛸 수가
0: 거예요.
2: 없죠.
0: 근데 당시에 다행히 큰 거리여서 이제 경찰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엄호해 주셨어요. 근데 그렇구나. 저도 너무 죄송한데 그 차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너무 그러니까. 죄송한데 네. 저는 나름 열심히 걸었는데 네. 네. 그렇게 빨리 바뀌니까 너무 속상하고 그렇더라고요.
2: 이제 지금 강하나 사례처럼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0: 않으니까. 해외는 어떻게 해요?
1: 싱가포르 정부는 이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계 최초의 횡단보도 연장카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0: 연장카드요?
1: 네. 교통약자한테 제공을 하는데요. 네. 그린맨 플러스라는 카드인데요. 신호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이 카드를 대면 횡단보도 길이에 따라서 3초에서 13초까지 녹색등 시장이 녹색등 시간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2009년 5개로 출발을 했었는데요. 호응을 굉장히 높게 얻어서 현재 싱가포르 전역에 1,000개 이상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0: 아니 보니까 이거 싱가포르 바닥 신호등에 이런 것까지.
1: 그렇죠.
0: 괜찮네.
2: 네. 그러네요.
0: 한번 갔다 와야 되겠네요, 제가.
1: 정말 앞선 도시 국가 같습니다.
0: 할 거 없나.
2: 네. 근데 이거 우리나라도 도입되면 그러니까. 좋을 것 같은데.
1: 네, 우리나라도 각 지자체에서 보행자를 배려한 신호등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경남 창원시에서는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보행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하면
0: 그러니까.
1: 이를 인식해서 신호 변경 시간을 5초에서 10초가량 자동으로 연장해준다고 합니다.
0: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이네요. 이미 되고 있네요.
2: 그러네요. 그렇죠. 네. 최근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경고방송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1: 네,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횡단보도에서 차도랑 경계에서 좀 얼쩡얼쩡하고 있으면 방송이 나와요.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국내에서 보급 중인 스마트 횡단보도인데요.
0: 아이 갈까 말까 할 때 그렇죠. 가지 마세요.
1: 나가지 마. 네. 앞으로 나가지 마세요.
0: 반말합니까?
1: 네.
0: 그렇게?
1: 아니요. 존댓말로 합니다.
0: 그렇죠.
1: 이거는 이제 LED 바닥 신호등까지 전부 아우르는 큰 개념인데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CCTV로 보행자와 차량의 움직임을 상시 감시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발견하면 전광판이나 소리를 통해 경고를 합니다. 추후 교통약자가 보행할 때는 움직임에 따라 신호 변경 시간을 알아서 연장해주는 첨단 기술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0: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적용되면 건널목 횡단보도 교통사고 많이 줄겠죠.
1: 네.
0: 근데 지금 우리나라 횡단보도 교통사고 많아요.
1: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게시물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보행자 사고의 23%가 횡단보도 내에서 사고를 당하고요. 우리나라 교통사고 보행 중 사망자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의 3배에 달합니다. 첨단 교통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보행자 스스로 서다, 보다, 걷다의 행동 원칙을 실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자, 지금까지 로드테스트 김기범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캐롤라인 크루거예요. You Call It Love.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디벤.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클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차카차카 캠페인 월간 푸른 신호등 시간입니다.
1: 차카차카 캠페인 푸른 신호등 10월의 주제는 방향지시등 켜기는 현대자동차와 함께합니다.
0: 네, 이 방향지시등을 켠다는 것 운전자라면 기본인 것 같은데 안 지켜지는 경우가 꽤 많죠?
1: 2024년 통계

0: 기준으로 봤을 때 운전자 4명 중에 1명, 그러니까 25%는 차로를 바꿀 때 또는 회전할 때 방향지시등 안 켭니다.
1: 내 차 앞에 방향지시등을 안 켠 차가 갑자기 뛰어든다. 이야, 생각만 해도 화가 나고 뭐 아찔하죠.
0: 그때 너무 아찔만 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안전신문고 등을 통한 공익신고 2위가 바로 방향지시등 미점등입니다.
1: 주변 차량과 보행자에게 나의 진행 방향을 미리 알려야 사고 위험 줄일 수 있습니다. 방향지시등 꼭 켜야겠죠?
0: 일반 도로에서는 적어도 30m 전에,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에 방향지시등 켜는 게 올바른 작동 방법이니까 이 점도 기억하세요.
1: 네, 본격적으로 벌점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올바른 습관을 들이면 좋겠죠.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의 끝곡은
0: 뭡니까?
1: 프로콜 하렘의 A Whiter Shade of Pale 골랐어요.
0: 그런 노래가 있군요. 네. 자, 즐거운 주말입니다. 안전운전하시고요. 지금까지 권영주,
1: 강다솜의 차가차가였습니다. 차가차가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2: 우리 열입니다.
3: 안녕하세요. 뭐야? 인사를 했는데 무시하나? 안녕하세요.
4: 예.
3: 뭐야? 인사를 받기만 하네?
1: 이런 경우 많이 겪으시죠? 환한 미소와 함께 주고받는 따스한 인사야말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이 아닐까요? 인사는 주고받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4: 아, 예. 안녕하세요.
1: 아, 몇 층 가세요?
4: 아, 정이 넘치는 사회요?
1: 에? 정이 넘치는 사회요?
4: 예.

0: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재학 원장과 함께하는 우리 몸을 유지하는 6가지 기전과 영양 이야기. 10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시민 건강 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2016년 가을맞이 우수 중소기업 및 농특산품 건강박람회가 울산 전시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됩니다. 10월 8일 목요일부터 10월 12일 월요일까지 전국 각 지역의 품질 좋고 건강에 좋은 다양한 농식품과 직접 체험해보며 즐길 수 있는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들을 모두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10월 8일 목요일부터 10월 12일 월요일까지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가을맞이 건강박람회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4: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6: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7: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4: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9시 뉴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킹 칼리드 국제공항이 현지 시간 10일 또다시 공격을 받아 최소 12명이 사망하고 300명 넘게 다쳤다고 사우디 민간항공청이 밝혔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사우디 국민 4명을 비롯해서 방글라데시인 2명, 미국과 이집트, 요르단인 1명씩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상자 일부는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청은 킹칼리드 공항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우디가 주도하는 연합군의 후티 공습 작전에 동참할지를 곧 결정하겠다며 킹칼리드 공항 추가 피격에 대해서도 방금 보고를 받았다며 매우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판을 받더라도 SNS를 통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직접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젯밤 자신의 SNS에 품격 없다, 권위 없다 비난하겠지만 경호를 최소화한 뒷골목 삶의 현장 방문도 SNS 소통도 그분들의 언어로 교감하는 일도 계속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댓글로 국민과 소통하다 품격 없다고 비난받고 조롱당하던 노무현 대통령님이 떠오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최근 검찰개혁과 인사 문제 등을 놓고 SNS에 직접 반박에 나서면서 과도한 SNS 활동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내 의료 방사선 이용 건수와 1인당 피폭 선량이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늘어서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억 3,313만 건이었던 의료 방사선 이용 건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서 지난해 4억 3,159만 건에 달했습니다. 1인당 피폭 선량은 2021년 2.64 밀리시버트에서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3.24 밀리시버트로 22.7% 증가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낮부터 저녁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 내륙과 강원 남부 내륙, 충남 내륙과 충북에서 5에서 20mm, 전북 동부와 전남 동부,